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북등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쓴 과일을 넘겼으나 거북한 쓴맛은 그냥 남아있다. 현명하게 눈앞의 난제를 처리한 정치가들은 공산당원의 지혜와 리상을 보여주었다. 백룡 강가에 있는 장종마을 구어제에서 1.3군단 전사들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혈육처럼 부둥켜 안았다. 고위급 간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언제 갈등이나 응어리가 있었냐는 듯 한맘이 되었다. 마을 옆으로 수십 멘터를 되는 깊은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우로 좁다란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다.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은 고제였다. 작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커다란 집이 바로 장적현당이었다. 9월 12일 오전 지도자들이 모두 이곳에 모이었다. 중앙정치국 긴급 확대 회의가 열린 것이다. 조울래만이 몸이 좋지 않아서 빠졌을 뿐 모태똥, 장문찬, 박구, 왕가상, 하계풍, 류소기, 등발 등 정치국 위원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었다. 팽덕회 양상군, 림표 서병진, 최수번, 엽검령, 리부춘, 림백거, 리유환, 주서, 라서경, 원국평, 장순청을 비롯해 21명이 더 참가했다. 자그만 경당이 사람들로 빼고 기들어찼다. 회의를 앞두고 다들 웃고 떠들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들은 역검령을 둘러싸고 그 아슬아슬했던 장면에 대해 물었다. 호위병들은 어디서 얻어왔는지 복도에 커다란 주전자를 걸어놓고 물을 끓였다. 마른 나무가 툭탁 투닥탁 불꽃을 튕기며 훨훨 타올랐다. 겉으로야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씁쓸하고 떨분 기분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모태똥은 더욱 그러하였다. 그는 누구보다 북진을 꿈꾸었다. 10만 대군이 함께 감숙남부에 들어간다면은 마치 룡이 바다에 들어간 듯 마음대로 주름을 잡으면서 멋지게 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서북에 적군이 많기는 하였지만 밥을 싸움을 부추킨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기동전의 강한 장점을 살려 한 개 군, 한 개 사바만 싸운다면 상황은 금방 바뀔 수도 있었다. 그런 다음 동쪽으로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리는 인민들과 힘을 모은다면 미래가 밝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상상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비록 1.3군단은 이끌고 나왔지만 겨우 7-8천명밖에 되지 않았다. 8만 6천 명이 강세에서 출발했는데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사람만 남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다. 하지만 모태똥은 이대로 실망

0: 당황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야 한다. 푹 내려앉은 모자를 쓰고 모태동 곁에 앉아있던 장문전이 상을 톡톡 치면서 모태동이 주황서기철을 대표해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모태동은 신누른 손바닥에 담배를 낀 채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모태동은 먼저 고통스러운 지난 몇 달을 돌이켜 보았다.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에 당주왕은 북쪽으로 나아가려고 하였지만은 장국도는 기회를 엿보면서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7월 중순 당주왕에서 홍구를 집결시키라고 하였지만은 장국도는 따르지 않았다. 로화에 이르러 주왕정치국에서 장국도를 홍군 총정치위원으로 임명한 뒤에야 홍은사 방면군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나아갔지만은 몰가에 이르기 전에 또 흔들렸고 아바에 이르러서는 더 나가지 않고 되려 우로군도로 남하하라고 요구하였다. 조항청 주국의 몇몇 동지들이 모여 림시회의를 열고 장국도에게 함께 북진하자고 전보를 치었지만 장국도가 드러내놓고 주왕의 방침에 맞섰다. 그래서 일방면군의 주력부대만 단독으로 북진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모태동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썼다. 우리를 물론 믿음직한 지역을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도 없고 뒤로 물러설 길도 없는 곳. 양식이 모자라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은 곳을 기반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남쪽으로 가면은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한두 달이야 괜찮겠지만은 안 다제주까지 쳐들어가기도 힘들 겁니다. 이런 곳에 가게 되면은 홍군이 줄어들기만 할 뿐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서 부대를 대부분 잃게 됩니다. 조항은 절대 1, 3군단을 이끌고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조항은 다제주가 아니라 전국 혁명을 지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모태동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사 방민군이 헤어지고 장국도 동지가 험난했기 때문에 중국 혁명은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뭉치고 정확하게 부대를 이끈다면 반드시 적을 이기고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1: 흩어진다 하더라도
0: 일로 회장을 쭉 둘러보았다. 적들한테 져서 흩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 점령구역에서 혁명할 수가 있고 의용군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단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모태동은 드디어 가장 힘든 문제를 사람들 앞에 꺼내놓았다. 그도 장국도의 비례람에 치가 떨렸지만 지금은 흥분을 가라앉혀 했다. 모태동은 느리지만은 분명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다. 지금 우리가 장국도 동지와 벌리는 투쟁은 역시 당내 투쟁입니다. 앞으로 그가 주황을 따를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편에 우리가 당장 결론을 내리고 조통첩을 보내야 할까요? 모태동은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아닙니다. 우리는 되도록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봐야 합니다. 림표와 서병진, 백덕회와 리부추 같은 지휘원들 이름으로 전부를 지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말이죠. 모태동의 말에 회의장은 활기를 띠었다. 사람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저마다 생각에 잠기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천장에 매달려 가볍게 흔들거리는 띠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도 있었다. 모두 리성을 앞세워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를 썼다. 리성과 감정이 당에 대한 충성심과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힘과 치미는 우라가 뒤섞여 결과를 잡기 어려웠다. 이어서 팽덕회가 홍군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보고하였다. 팽덕회는 지금 부대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하면서 영과 살을 없애고 탑만 남기자고 제안을 해왔다. 팽덕회가 보고를 끝내자 정치국 위원 등발이 더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등발은 노동자 출신 당원인데 새까만 두 눈이 생기로 넘치었다. 훤칠한 기에 여느 때처럼 외투를 걸치고 권총을 찬 모습이 늠름하였다. 장국도가 지금 총대를 앞세워 당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 역사에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탐낸 자리가 자기 몫이 안 되니까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치위원 자리에 오르게 되자 아래에서 이간을 붙이고 부축했지요. 사후회에서는 당정을 자기 입맛에 맞게 뒤엎으려고 했습니다. 정치국 위원이 모두 8위였는데 장국도는 사방명문 사람으로 9사람을 더 늘리려고 했지요. 우리 당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단호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장국도와 진청호를 당적에서 제명해야 합니다. 특별법정을 열어 재판을 해도 마땅한 일입니다. 중국혁명은 중앙의 지도에서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국도가 반인명 진영으로 넘어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가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회장은 또 한 번 술렁거리었다. 대부분 비슷한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깊이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어 종정치부 주임대리 리부춘이 발언을 했다. 왕가상의 부상으로 들것에 누워 가야 하는 형편이어서 리부춘이 대신 일을 맡고 있었다. 최근에는 양상곤이 맡고 있던 3군단 정치위원 자리도 넘겨받았다. 오랫동안 군인으로 살았지만은 웃는 얼굴만 보아서는 시골학교 늙은 교장 선생 같았다. 리부춘의 발언은 부드러우면서도 냉정했다. 그는 장국도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즉시 해직시키고 리특은 당성도 없고 오만하니 제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항 조직부장 라메가 기침을 두 번 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는 호남 사람인데 남방 사람 치고는 드물게 키가 컸다. 남에게든 자신에게든 몹시 엄격해서 무슨 일을 할라 치면 불물을 가리지 않았고 조금도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장국도로서는 본질적으로 보면은 적한테 겁먹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 본토에 소베트 구역을 만드는 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장국도가 경솔하게 악의 환근거지와 통강, 남강, 타중에서 철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편가르기를 하면서 당을 어지럽혔습니다. 6기 사정전회 이후에 라장용이 한 행동에 버금갑니다. 그는 말을 잠깐 끊었다가 신중한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모태동 동지 의견처럼 당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왕가상이 나섰다. 그는 태연해 보였지만은 아직도 고름을 빼내는 고무관을 끼고 있어 고통을 견뎌야 하였다. 장국도는 볼셰비크의 지도자가 아니라 건달 습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장국도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전략이 달라서만이 아니라 노선이 달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왕가상은 장국도가 당의 뜻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왕가상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다. 뒤를 이어 팽독회가 발언을 했다.
1: 장국도에 대한 당의 결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가 북상을 하겠다면 최악의 결론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0: 서병진도 그 의견에 찬성을 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장국도가 호종남한테 겁을 먹고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태동과 장국도의 권력 다툼이라고 한 몇몇 동지들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양상곤도 서병진의 말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리부춘의 말처럼 리특을 당적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림표와 박고 장문천도 잇따라 발언을 했다. 그들은 모두 모태동의 말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림표는 장국도가 일방면군은 지식인 군대이고 사방면군은 노동자 농민의 대우라고 하면서 두 방면군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일을 비판했으며 장국도의 잘못을 사람들이 알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하였다. 박근은 그동안 장국도한테 너무 양보를 많이 했다고 인증을 하면서 내부에서 장국도의 잘못을 분명히 알 때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장문천은 리론가답게 치밀하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국도가 다른 당을 꾸릴 테니 반드시 사방면군 간부들에게 그 점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금은 사방면군 간부들을 최대한 끌어오는 데 힘쓸 때라면 장국도에 대한 결정은 희망이 아예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여느 때와 달랐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 숨 가쁘게 진행이 된 회의도 아니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가시박힌 말로 마음을 후벼 파는 회의도 아니었다. 담담하고 따분하기만 한 그런 회의는 더더욱 아니었다. 오늘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싸웠다. 감정이 북받치는 대로 일을 결정할 수는 없었다. 한 사람씩 말을 보탤수록 회의장에 모인 이들의 마음은 차츰 차분해지었다. 모태동은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정신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씩 듣고 있자니 씁쓸하고 얼떨음하던 마음이 물러나고 자신감이 제자리를 찾았다. 모태동은 장국도가 군벌주의로 더 나간다면 혁명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일로 혁명의 큰 손실을 입었지만 혁명의 힘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4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 부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감중 의원은 연길시 백화복속 신화서서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종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종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종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위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노강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노강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노강중이원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1: 에, 저희들 이 노강중이원 하면은 오랫동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소개해드리던 중요인데, 요즘 들어서서 우리 특별한 점을 본다 할 때, 의료진이 그 역량을 대대적으로 높였습니다. 또 많은 이런 전문가들을 또 모셔오고 이러면서 이래서 저희들 이 노강중이를 찾아오시는 분들 좀 전업적으로 뭐 통틀어서 다 뭐 한 선세를 이 선세 보이고 저 선세 보이고 이러면서 병을 치료를 잘해야 되는데 어느 병이나 다 어느 한 사람이 다 치료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0: 그렇죠.
1: 예. 이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노강중이원이는 심내혈관 전문가로 해서 우리 조일만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 피부병을 위주로 해서 각종 이런 그 성병이라든가의 생식기 문제라든가 이런 방면에서는 최기명 선생님 계시고 또 우리 새로 모신 김성춘 선생님이 김성춘 선생님 하면은 이미 연변병원에서 오래도록 근무하고 퇴직한 후에도 또 여러 이 쭉 여러 해 동안 림상에 참가하면서 많은 병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종사하신 분입니다. 이미 근 40년이 중이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분은 주로 종합적으로 다 잘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호흡도 계통이라든가 그 외에 완거성 실면증 이 방면의 효과를 잘 본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면증 치료에서의 대부분 크게 효과 못 본다. 그래서는 마지막에는 계속 그 안띵이라든가 로라든가 이 내과병원에 가서 처방해서 쓰는데 일단 그런 수면제를 쓰기 시작하면은 다른 약이 말아야 됐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하나를 먹던 게 하나를 갖고 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두 알을 써야 되고 이렇게 약 약독에 의해서 일회성이 생기거나 이런 약독이 심해지게 되면은 우리 그 치매가 쉽게 온다.
0: 네.
1: 본래로 눈에 들어서 치매 올까봐 제일 겁이 나는데 이런 약을 쓰게 되면 치매도 쉽게 옵니다. 그리고 간에 독소가 많이 쌓입니다. 예. 간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 어떤가 제가 이따 시간 날 때면 또 소개해드리겠는데 바로 김성춘 선생님 치료를 받으면 이런 수면제를 쓰던 사람들도 수면제 약을 떼거나 주시거나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잠을 못 자서는 커서

0: 미치겠다 이런 소리까지 하던 분들, 야, 나 그래도 김성준 선수 약을 쓰고는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퍽 잔다고 살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죠. 예. 그다음에 갱년기 종합증, 여성분들 갱년기 종합증을 앓는다는 게 누구나 다 심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갱년기라는 게 여성분들이 40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여자들은 40대 초반에도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예. 40대부터 우리 그 50대 이때 것은 갱년기인데, 지금 60, 70살, 80살 되는 분들, 옛날에 언제 갱년기 뭐인지, 갱년기 약을 써야 되는지,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거 모르고 지나던 분들, 이게 계속 후에는 식물신경물 나 있어갖고 잠이 안 온단 말입니다. 우울신증원란이라고 합니다. 한정말은. 예. 식물신경 하면은 우리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주로 낮에 일하고, 예. 부교감신경은 밤에 일합니다. 근데 이 안에 둘이 몰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밤인데도나 계속 이 식물신경이 흥분되어 있으면 그 잠에 들지 못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거에 실면증 치료에서 인간은 약을 쓰지 말고 김성춘 교수님 보이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돌봄 선생님.
0: 네.
2: 예, 저는 도광 중위원 저 가서 전문가 민명길 선생님 몇 번 보였습니다.
0: 네.
2: 예, 저는 지방간도 있고 당랑 염도 있습니다. 그래, 달걀만 먹으면 그래서 당장 아프고, 그래서 달걀을 몇 개 못 먹었습니다.
0: 그렇죠.
2: 예, 입이 항상 위에 쓰고, 예. 그리고 또 위축성 위험이 있어가지고, 예, 항상 배가 더그룩하고 소화도 안 돼서 밥맛이 없이, 위가 계속 쓰리고, 예, 아프던 게, 이 예, 저, 이게 맥역 선세를 보이고, 저를 중요하고, 이래. 몇초 먹은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0: 네.
2: 예, 당랑염도 나아져서 요즘 지금 달래 먹어도 되는데 아예 아픕니다.
0: 그러면 이 다른 소화도 잘 되고, 예, 좋습니다.
2: 예,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예, 뭐 정말 이렇게 치료를 공고히 하고 이리 맹길 선생님 중요하고는 값이도 저렴하고, 정말 내게 내병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전문가 더 가봐요. 계속 내 약 쓰겠습니다.
0: 리맹글 선생님 싹싹하고 의술도 좋고, 네. 약이 말을 잘 듣습니다.
2: 예, 옳습니다 선생님.
0: 예, 효과를 잘 본다. 예.
2: 예, 그래 오늘도 한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0: 오늘로 예약해랍니까?
2: 예, 예, 오늘로.
0: 예, 좋습니다.
2: 우리 집사람도 같이 예약하기죠.
0: 두 분 다 리맹글 선생님입니까?
2: 예, 예.
0: 예,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2: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도 리민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3: 이 위식이 아파서 밥을 잘 못 먹어가지고 아랫동안 쓰면 살이 싹 빠졌습니다.
0: 네.
3: 이제 리민길 선생님 치료를 받은 게 지금 예. 이전 밥을 먹을까 살이 근수 올라왔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예, 또, 그저, 이 허리 다리도 아팠다였습니다. 이게, 이 친구로 같이 하거나 허리 다리 아픈 것도 이제 용 많이 맞아져서 잘못된 게 이제 용 잘 걸어 생기고 있습니다.
0: 네.
3: 그리고 그 이튼이 그 뭡니까? 치과도 용 잘 아픕니다. 예.
0: 네. 선생님도 조선족 선생님이 돼갖고, 예, 싹싹하고, 요, 좀 손끝이 여물어갖고, 예, 다른 데서 고장이 났던 틀니, 잇몸, 염증, 치료 다 잘합니다.
3: 예, 우리는, 예, 틀니를 한,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딸이 하면 이렇게, 틀니를 한 사람도 있고, 우리 딸은 또 이빨을 씻었습니다.
0: 네.
3: 이 용과하게 되었습니다.
0: 이빨 씻는 것도 얼마나 녹습니까? 그저 해주는 예. 것도 한 가지죠.
3: 예, 값이 용 녹습니다. 이제 또 한국 나갔습니다, 싶군요.
0: 네.
3: 그리고 또 틀니도 잘하지, 그 다음에 교정하는 건 뭐나 다 잘합니다.
0: 네.
3: 그래, 이거 보고서 우리 사촌집 아줌마도 이빨하고 나는 리민길 선생님 이빨 있다고 두 사람 예약하자 그럽니다.
0: 치과 한 분, 리민길 선생님 한 분이.
3: 예.
0: 예.
3: 아.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우리 이사람도 왜 더 방송에 가서 지금 저기 얼마 되서는 치료를 지금 세 번

0: 알았습니다.
1: 네.
0: 예, 무슨 얘기가 뭐, 몇 년 전에 이게 동풍 크게증을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한딱다리하고, 한딱다리도 좀 많이, 이제 불편하고, 번호장애도 있고, 예, 항상 머리가 다 아파하고,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그냥 온정해야 되고. 하여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습니다. 이런 데는 그냥 안 돼. 약은 그게 쓰는데 효과를 그냥 못 보고, 그래도. 그리고 지내다가, 예, 조용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심혈관에 이렇게 다간다 소문 듣고, 그러니까 치료를 지금 받았는데, 아, 이제가 잠깐 치료해 봤어. 혈관을 알기, 제대로 해. 봤어. 알기고, 사람이 해 봤어. 예, 정신 나하고, 다음부터 그 다음에 제대로 자그라만.
1: 아, 원래 이 조혈만 선생님이 중풍 후유증 치료, 중풍 조기 진단, 이 방면에 쓰는 우리 전주 쪽으로 소문 있는 부입니다.
0: 예, 그래 봐서 적감에 일전께 이사를 보여서 적감 치료에 효과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저번째로.
1: 그러니까 그렇죠. 진단하고 약 처방이 제대로 되면 한두 첩에 벌써 감각이 옵니다.
0: 예, 그렇잖아. 본인도 좀 좋아하고 신신이가 그랬다. 그 다음에 두 번, 이번에 세 번 치료받은 게 완전히 좋습니다. 지금 어느 장애 같은 게 아니라 기본상 이렇습니다.
1: 예.
0: 조금만 좀 급하고 이렇게 어느 장애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이렇고, 아침에 지금 나가서 한 8시간씩 걷고, 뭐 운동 좀 널리기도 와도 그렇게 바쁘단 말 아예 합니까?
1: 예.
0: 예, 지금. 세번 치료에 지금, 예, 현장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0: 예, 잠도 잘 자지, 혈압도 잘 되고, 그리고 벌써 몸이, 예, 이게 차갑던 게, 손발이가, 벌써 냉하고 이래던 게, 손발부터 지금 많이 따뜻해나고 있어요.
1: 그거는 혈액이 순환하고 있다. 혈액만 순환하면 손발이 따뜻합니다. 이 온기가 돈단 말입니다.
0: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치료 잘 되고, 예, 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집에 아무래도, 좀 뭐 바짝 더 치료하려고 해. 그래서 오늘 또 예약합시다. 오늘 또 가.
1: 그렇게 치료하면 이미 중풍 왔던 그 후유증이가 좀 나사지고 그다음에 재풍 예방도 됩니다. 예. 계속 치료하십시오. 오늘로 예약하겠습니다. 예.
0: 예.
1: 오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1: 예.
3: 저는 김성수 선생님을 보인 환갑니다.
1: 예.
3: 아, 저는 처음에 보일 때는 맥이가 나오고, 그리고는 저녁에 잡으려면 아예 왔어.
1: 예.
3: 어, 그랬어요. 잡으려면 저녁에 그거, 9시나 누워, 한 2시간 자고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설렁거리고 그러던 게, 이 선생님이 그래, 이 선생님 나 이전이부터, 이전이 그 염병병원이 잡으러 할 때부터 이 선생님은 따라다니긴 봤단 말이에요.
1: 아.
3: 예. 젊었을 때, 그때도 그래, 그때도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봤는데, 특히 이 선생님 잡으려면 따라, 이 병이 있어서 유명한.
1: 실면증 치료에서 이름이 있습니다.
3: 정말 예.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예. 그래, 그래, 고용 몇십 년, 10년, 이렇게, 요즘에 또, 이제, 나이 든 분들이 자꾸만 생각이 많았었을 때는 생각 자꾸 하다니까, 잡으려면 아예 왔어.
1: 네.
3: 왔어 본 게 요즘에.
1: 그렇죠. 늙으면서 잡으려면 아예 온다는 사람, 뭐, 대부분입니다.
3: 글쎄 말이야. 그런 게 요즘에 또 보이고 그런 게, 요즘에는 이제 무슨 어서 두 번 치료했는데 영, 이 중약이 영 유명하단 말이 있습니다.
1: 약
3: 치료. 예. 그런 게, 영 치료를 잘하니까 요즘에 또 비춰버리면 잘할 때 아예 어떤 게 아니고. 그리고 내 또 관절이 아파. 관절, 예수 선생님 관절도 잘하면 돼.
1: 네.
3: 관절을 친구 느낌 몇 개를 맞은 게 관절이 아파서 딱, 중견 내려갈 때는 딱딱 소리 나면 아프고 올라올 때는 괜찮네. 내려갈 때도 아픈다.
1: 그 선생님, 김성춘 선생님 친구료 보면 그 침은 일반 침이 아닙니다. 제 쇄외과 좀 깊숙이 들어가는 침구료법이 돼서 환자분들 말씀해서 보면 알 겁니다. 다른 데 가면 거서 그 피부나 찌르고 뭐 매화침이요, 전기침이요 하는데 이 선생님 쑥쑥 쇄외과 좀 다 들어가는 침입니다.
3: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이 관절통이든 낫지 이제 위도 그래 아프긴 한데 특히 잡으려면 잘할 거 요즘은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오늘에 한번 더 가서 예약하고 더 모여서 그런다.
1: 오늘로 예?
3: 예, 그리고 예, 피부과 선생님 우리 아빠의 피부과 다리 어째 그냥 그래서 갈아보고 너무 그걸 하나 피가 났는데 우리 아빠에 데리고 가서 피부과를 보니까 선생님이 이 피부과에 이 피부과 때문에 우리 아빠한테 막 여러 이 사람 많이 피부 전문 병원도 보이고 하남에 무슨 병원이 그 병원에 가서 아이들이 이 선생님 치료를 받고 지금 꼬리 가랍던 게 지금 아예 가랍다든지.
1: 이 최기명 원장은 피부계 통해서는 우리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분입니다.
3: 어, 그래서 예. 지금 알았겠는데, 열매 고생하지 말겠어. 근데 스스로 치료받고 지금 낫다 보라봐. 이런, 나도 오늘 가겠다. 몇 번 더 치러 또 봤다 할까 막 거기는. 야, 너무 그거 나서 피다 났습니다. 이 무릎,
1: 예,
3: 무릎 아래.
1: 그렇죠.
3: 다리가 지금, 손에 남이던 밥 무릎 아래 그래, 그래 가라봐 한단 말이야.
1: 예.
3: 다른 양도 얼마 바르고 중약도 얼마 먹었는지 모르겠어. 이라저니 인식이 치료받고 지금 효과 너무 좋았어. 오늘 이게 우리 두 분, 네.
1: 예.
3: 내하고 예, 우리 아바의 피부병 관련도 또 치료하겠답니다.
1: 그, 최기명 원장님 치료, 그 다음에 예. 김성순 선생님 치료, 최기명 원장님은 매주 월요일, 그 다음에 星期四, 星期六에 목요일, 그 다음 토요일, 이렇게 8시부터 10시 거서 나옵니다. 예, 최기명 원장님. 오늘이 안 나오죠. 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3: 예.
1: 내일 오십시오.
3: 국경절이 쉬겠구나, 그럼.
1: 국경절이 내일이, 옵니다. 내일이 출근합니다.
3: 내일 예. 그래서 예. 나도 내일 같이 가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4: 예. 저는, 아, 밥맛이 떠오르고, 밥 먹기 싶은 생각 없고, 이래서 병원에 검사했는데, 간이 좋지 않다.
1: 네.
4: 그래서 약을 쓰는데, 제 그닥이야, 다만.
1: 네.
4: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김성춘이 이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래 같이 왔는데 확실히 나를 보고서 간에 진맥 고든 게 네, 간에 아주 좋답니다.
1: 네.
4: 그래 그 이 맥을 말하더라면 야 이렇게 놓고 밥맛이 좀 아연 저기 똑 떨린다고 자 이 증세 이렇다고 아껴주더라면
1: 네.
4: 초약 좀 몇 번만 쓰면 괜찮다고 깹니다.
1: 네.
4: 앵겔스나 그랬었는데 야 저기 아, 한번 계단 먹었는데 벌써 효과 확실하게 남았는데
1: 맞습니다. 예. 원래 김성춘 선생님 간선 간하고 콩팥 폐 이 방면에서 전문가 맞습니다.
4: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잠이 좀 들지 못한 남아.
1: 예.
4: 예. 시간 감옥 가서 더도 도동 시하면 잠이 안 온다고.
1: 원래 간이 나쁘면 심해지 옵니다.
4: 아,
1: 예, 간이 나쁜 사람들 그리고 네, 머리가 네, 터지는 듯이 아프고 네, 펜두통이고
4: 저 맞습니다. 근데 예. 이 약 쓴다 무슨 그 환자가 이 약 조이었는지 야 잠 지금 또 영 잘 온다.
1: 간 치료를 잘하면 잠이 오지 말래도 잘 온다.
4: 아,
1: 예예 예, 그렇습니다.
4: 예, 이 간이 좋아서 그 밥 맛이 지금 어디네 밥 빈대한다.
1: 예,
4: 야, 이 내일 이렇게까지 내일 예약하자게.
1: 예, 김성춘 교수님은 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다 나오십니다. 예.
4: 예.
1: 예.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4: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5: 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5: 네, 지금 왜 도광공연도 김성춘 선생님 약을 먹고 있을까요?
1: 예.
5: 원래 두통이 심했습니다. 결국 잠도 자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1: 예.
5: 어제 너무
1: 땀을
5: 따지 못할 때
1: 이제
5: 눈알이 꼭 빠진가 막 어렵게
1: 맞습니다. 예.
5: 그래서 그 때마다 옛날에 지금까지 한 열흘씩 내가 링 벤지를 맞았습니다.
1: 예.
5: 이게 맞을 때는 그저 맞을 때는 그리고 막
1: 알맞은
5: 따고 이랬습니다.
1: 네.
5: 근데 동미 씨는 뭐니까 초대해서 이분께서 뭐니까 약을 일곱 날 먹었는데 지금까지 중요하고.
1: 예.
5: 잠도 자고 잘자고 예. 두통도 없어졌습니다.
1: 눈이 빠지는 것처럼 아프다 이것도 저리 해결됩니다.
5: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가족이 어제 난 다리 이렇게 폈다고 폈다고 아픈다가 결국 치료 맞아라는 것 중에 다리 영어 헷갑습니다. 아프지
1: 그렇죠.
5: 않고
1: 그 선생님 그 치료는 다 효과 봅니다.
5: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생각도 예약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자입니다.
1: 네, 그 친구는 면필로 해주지 이럴 때 얼마 줬으니까 가서 침도 맞고 약도 꾸준히 네. 쓰고 이러면 그게 한두 가지 병만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예, 벌써 눈이 빠지도록 아프다. 이거는 간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 간은 통로가 막히면 그렇단 말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 장단지 만약에 아프다 하면 또 터지는 듯이 간에 독소 많이 쌓인 사람들 다 터지는 듯이 아프다는 소리를 나옵니다. 예, 이래서 예, 김성순 선생님 치료 간선 폐 다 이실면증 치료 완고성 두통 전문가입니다. 오늘로 예약해랍니까?
5: 예, 오늘 예약.

0: 발주를 가져갑니다.
1: 네, 됩니다. 오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세요.
1: 네.
3: 아, 저는 그 리명재 선생님이 그 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아, 기존에는 이렇게 이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받은 게 역류성 위염이란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회복되는 이런 것 같은 약 먹어서 이런 것 같은 후에 또 한 1년 지나면 또 재발하더라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이 그 김인규 의사 선생님이 그 이거 독구실 가서 보였단 말입니다.
1: 예.
3: 예, 청약을 한 두 주일 정도 예, 먹은 게 아용 좋습니다. 효과도 예, 되게 알리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음식 먹어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프거나 이런 느낌도 없고 예, 소화도 이거는 예, 기존보다 많이 좋아졌고
1: 그래.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며 더 두면 예. 그 위산이가 올라와서 식도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또 올라와서 그 인후의 후두구성 네. 올라옵니다. 그렇게 자꾸 올라오면 이 위산이라는 거는 식초보다도 더 강한 식초입니다. 이 산성이 pH가 2, 2.5 공복에는 0.9구성 갑니다. 식초보다도 더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 식도에 올라오면 아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은 왜 해서 역류가 생기는가? 그게 십이지장을 통해서 장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왕천 같은 이 올라오는가 식도까지? 그게 다 위치황오입니다. 어디 간치황오입니다. 간의 기가 간의 독소가 많이 쌓으면서 엽시불안 엽집 위를 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수간 제위하면은 그게 절에 치료되는 약인데 서약적으로는 그게 치료가 없습니다. 기권에 거서 위산을 억제하죠. 예, 근데 네, 중에는 이 치료법이 있어 나서 그것도 리민길 선생님 잘합니다.
3: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고모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부터 했잖아요. 그 강의는 다 났는데, 아 조금 먹으면 토하고 이런다만 한다.
1: 네.
3: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시고 가서 보이자고 그래.
1: 예. 예. 리민길 선생님 이야기하랍니까?
3: 예, 예, 예.
1: 예. 예. 언제로 이야기하랍니까? 오늘?
3: 오늘은 이게 좀 조금 늦고, 내일로 이야기.
1: 내일로 예. 예, 예. 됩니다. 오십시오.
3: 예,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네.
4: 네,
1: 네.
4: 제 김영 선생님이 그 흡진 자체가 내가 부들이 그 집에 로운이 흡진인데 내일이 예약될까?
1: 내일로 해서 예, 됩니다. 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나오십니다. 예.
4: 네, 네.
1: 예, 10시 전으로 오십시오.
4: 네, 그러시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그 외에 저희들 이 방송 보면은, 하루 건너 합니다.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예. 이래서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나 이런저런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혹은, 선생님 예약해야 되는데, 혹은 도강중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은 501-7355, 501-7355 우리 도강 중이 전화입니다. 자문 전화에 예약도 되고 상세한 자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를 전문 받는 박 선생님은 오랫동안 이 자문을 해왔기 때문에 저보다도 아는 게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501-7355를 잘 이용하시고 또 오다가 나는 이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다 찾아가는 길에 자문할 수도 있고 또 택시에 앉은 다음에 전화를 여기다 건 다음에 택시 운전수 한쪽이면 한쪽만 난 모르겠다 하면 이 바꿔줘도 됩니다. 전화를 택시 운전수 바꾸면 꼭꼭하지 우리 도강 중에 앞에서 내려서 예, 중풍 온 분들도 올라오기 쉽게끔 우리 다 부추겨 드리고 예, 땅문 앞에서 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문이 다 됩니다. 이래서 501-7355를 잘 이용하십시오. 예.
2: 네.
1: 그 외에 저희들 이 도강 중이 보면은 구강과가 있습니다. 치과에 이 치과를 본다 할 때 주로 우리 선생님이 그 조선족 선생님이다 주치의사가의 조선족 선생님이라 할 때에는 좀 여러분들 그 이 언어 교류가 잘 되고 또 조선족 분들 이 선보부리가 여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치과를 틀리라며 종지야라며 그 다음에 잇몸 염증 치료라며 그 다음에 충치 치료라며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이 다른 데서 들리를 했다가 막가지 않아서 그 들리했다 막가지 않으면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지 않으면 뭐 쉽지도 못하고 이 몸이 또 부어나고 예? 이런 거 참고 견디지 마시고 우리 도강 중에 있는 치과를 찾으십시오. 선생님 아주 싹싹하고 또 기술도 높습니다. 의술이 상당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요즘에는 계속 식구원 90전으로 치아를 씻어드립니다. 그게 씻는 게 뭐 옷이처럼 깨끗하면 보기 좋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치석의 치석을 계속 두드면 이 몸이 내려앉습니다. 예, 그리고 충치도 생기기 쉽고 예, 이래서 이런 정기적으로 이런 그 시야를 예, 이빨 씻는 거 하면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들어서서는 식구원 90제라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뭐 틀리요, 뭐 종지야요, 잇몸 치료요, 모든 이런 치료는 다 빠서 합니다.
2: 네.
1: 100을 하면 80원 받고 1000을 하면 800원 받는단 말입니다. 200원이나 1000원에서 우대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도강 중의는 좀 전면적입니다. 주사실도 있고 화암실도 있고 이변실도 있고 예? 이렇게 종합적인 중요의 좀 적죠. 예?
2: 네.
1: 어떻게 말하면 중서의가 결합됐습니다. 댄디 맞을 분들 나는 감기 왔는데 뭐 설사를 했는데 요즘에 좀 맥이 없는데 뭐 안지산 댄디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 또 그 외에도 감기 댄디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 중약으로 댄디 하거나 서약 이게 다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치료상에서 종합 적이고 전면적이고 전문의들이 여러 명이 계신단 말입니다. 이제 앞에서도 쭉 소개해드렸지만 다른 병원이 없는 피부과 전문의 최기명 원장님 계시죠. 그 다음에 호흡도 계통이라든가 간선이 피의 이 방면에서 전문의 또 김성춘 교수님 계시죠. 그 다음에 심내혈관계통 각종 심장병 뭐 골과병 중풍치료에서 이름 있는 조일만 선생님 계시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또 피부의 전문가라든가 친구를 잘 넣는다든가 이 방면에서 리민길 선생님 또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 이 도강 중이 하면은 정말로 종합적이고 또 우리 그 책임진 선생님들 이더가 좋고 예, 또 이 의료 기술이 다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잠은 하시고 오신다 할 때 과비도 입고 예약이 됩니다.
2: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도강 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5: 연길시 도강 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계약방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위협하는, 그러나 가장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하고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자외선이 피부에 어떤 경로로 침투하고 또 어떤 손상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 자외선 차단제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아침 일어나 거울 보십니까?
1: 뭐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뭐 거울 보는 건 일상에서
0: 상태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아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죠?
1: 아니 그래도 이제 뭐 출근하다 보니까 네. 그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이미지 관리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0: 근데 아침 딱 봤을 때 되게 만족해요?
1: 아침에 봤을 때는 그렇게 별로 쏙 만족은 안 합니다. 네.
0: 자 이제 여러분 아침 거울 보는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뭐 등산 다녀오신 거 좀 따끔거린다 뭐 이런 경우도 느껴질 수 있을 텐데 혹은 차량 운전 중에 뭐 왼쪽 팔이 오른쪽 팔보다 좀 아 거칠어졌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햇빛 속의 자외선이 만들어낸 변화들이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너무나 선명하게 피부에 새겨지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자외선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담배나 성면과 같은 위험군에 자외선이 속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매일 아무런 경고 없이 조용히 우리 몸에 침투하는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의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드니까 좋은 것 아니냐? 뭐 구름 낀 날은 괜찮지 않냐? 실내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하지만 자외선은 구름과 안개를 뚫고 유리창을 통과하며 수심 30cm의 맑은 물도 가뿐히 우와, 관통한다고 합니다.
0: 정말 만만한 일 아닙니다. 네. 흐린 날에도 자외선 A의 강도는 맑은 날의 80% 그 수준이 도달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무실 창가에 앉아 업무를 보는 그 시간 또 운전하며 핸들을 잡는 그 시간에도 자외선이 피부세포의 DNA를 조용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자외선이 피부에 엮이는 미치는 영향은 그게 뭐 급성 손상, 만성 손상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급성 손상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광 화상, 즉 햇볕에 탄 피부입니다. 네, 따가움과 붉어짐, 심한 경우에 물집과 부종까지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1: 자,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만성 손상입니다. 자외선은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파괴하여 주름과 처짐을 유발하고 기미와 잡티를 만들며 가장 심각하게는 피부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은 예방이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햇빛에 데인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지 예, 참 궁금한데요. 근데 답은 아닙니다. 자외선이 누적되면서 생긴 광로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심한 일광 화상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돼 흑색 종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해야 합니다.
0: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당하게 자외선과 맞서는 지혜를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외선의 정체와 피부 손상입니다. 네, 자외선을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정확히 알아둬야겠죠. 네, 자외선은요 태양이 방출하는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네,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대기권을 통과하여 지구 표면에 도달한 것은 UVA와 UVB 두 가지입니다. 네, UVC는 오존층에서 대부분 차단되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손상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직접적인 DNA 손상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세포의 유전 물질을 공격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이 돌연변이가 누적되면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게 되고 결국 변형세포암종이거나 기저세포암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산화스트레스입니다. 자외선은 피부에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세포막과 단백질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1: 이 자외선의 위력은 환경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강하고 여름철의 강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고도가 높을수록 대기가 얇아 자외선이 더욱 강해집니다. 또한 눈, 모래, 물은 자외선을 반사하여 노출량을 배가시키는데요. 해변이나 스키장에서 생각보다 훨씬 심하게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외선의 안전한 수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노출이라도 DNA 손상은 누적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건강관리입니다.

0: 네, 자외선 차단의 원리와 ABC 원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의학계에서 널리 권장하는 ABC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피부과 전문의들이 제시하는 단계별 방어 전략이 되겠습니다.
1: 이 일단은 회피입니다.
0: A는 회피라는 뜻이죠.
1: A 회피, 예. 이것은 바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요. 자외선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는 자외선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이 가장 많은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된다면 그늘을 찾거나 자연이 있는 공간을 이용해 보세요. 자외선 차단의 첫걸음은 햇볕을 피하는 습관입니다.
0: 그리고 B는 차단입니다. 회피가 불가능하다면 물리적인 차단이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를 하드 선스크린 또는 물리적 차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비용도 저렴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모자는요. 체형이 7에서 8cm 이상 넓은 모자를 착용하면 얼굴, 목, 귀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입니다. 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는 UVA와 UVB를 99에서 100% 차단해야 합니다. 네, 눈 주변의 민감한 피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백내장과 익상편 같은 안질환 예방에도 필수적입니다.
1: 자, 그리고 자외선 차단 의료입니다. 일반 면 티셔츠의 자외선 차단 지수는 약 5에서 10에 불과합니다. 반면 UPF 50+ 등급의 차단 의료는 자외선을 98% 이상 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살 때 요걸 잘 봐야 되겠네요. 네,
0: 예. 그런 옷들이 요즘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1: 최근에는 다양한 차단 의료 제품이 출시되어 있으며 세탁을 반복해도 차단 성능이 유지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뭐 양산, 파라솔 이런 것도 좋고요. 뭐 이런 것들은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된 양산이나 파라솔은 사용하면 직사광선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0: 그리고 C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인데 물리적 차단만으로 얼굴, 목, 뒤, 손 등등 모든 부위를 완벽하게 가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는요. 정밀 방어를 위한 필수적인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차단제는 ABC 원칙 중에 C에 해당하며 A와 B를 대체할 수가 없고요.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는 그 작용 원리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피부로 흡수되지 않아 자극이 적고 민감성 피부, 여드름성 피부, 유아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백색 가루가 남는 백탁 현상이 있고요. 좀 질감이 다소 무겁다는 단점이 있죠.
1: 자, 그리고 화학적 유기질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사용감이 가볍고 백탁 현상이 없어 지성 피부가 선호하는데요. 다만 일부 성분은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광안정성이 낮은 성분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물리 플러스 화학 복합형 제품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 두 방식의 장점을 절충한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0: 네, 자외선 차단제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외선 차단제 고를 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SPF와 P의 지수입니다. 이 두 지표는 각각 UVB와 UVA에 대한 차단 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SPF 수치와 차단율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SPF 30은 UVB 약 97%를 차단하고 SPF 50은 약 98%, SPF 100은 약 99%를 차단합니다. 근데 SPF 수치가 높을수록 피부에 가해지는 자극이나 무거움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적정 SPF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자외선 차단제 피부 타입별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성 여드름성 피부는 무유분, 오일프리, 질 타입 등 가벼운 질감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건성 피부는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등 보습 성분이 포함된 크림 타입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감성 피부, 아이, 임신부는요, 물리적 차단제가 가장 안전합니다.
1: 자, 올바른 사용법과 량과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량과 시점이 생명이죠. 아무리 좋은 자외선 차단제라도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일단 충분한 양을 발라야 합니다. 얼굴과 목 전체에 필요한 양은 약 1g, 즉 1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입니다. 이 양의 절반만 발라도 실제 FPF는 표시된 수치의 10분의 1 이하로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아껴 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0: 너무 또 많이 듬뿍 쓸 필요도 없고 양을 조절해야 된다는 그렇죠. 뜻이 되겠습니다. 너무 아껴 쓰지도 말아야겠어요.
1: 예. 자,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라야 합니다. 외출 15분에서 30분 전에 미리 발라야 피부에 고르게 흡수돼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자, 그리고 수시로 덧발라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땀과 피지, 마찰로 인해 쉽게 지워지는데요. 아무리 SPF가 높아도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영이나 과도하게 땀을 흘린 후에는 피부를 건조시킨 후 즉시 덧발라야 되겠습니다.

0: 물집과 오한, 발열까지 동반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걸림 부위가 벅져지면서 가려움증이 동반되게 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 심한 일광화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 흑색종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수십 년이 지나서도 영향을 미치는 무손 후유증이 되겠습니다. 이거 광로화죠.
1: 예. 이 UV에는 피부 깊은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파괴합니다. 이로 인해서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과 깊은 주름, 거친 질감, 불규칙한 색소, 침착, 검버섯, 흑자 등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햇볕에 의한 조기 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로화는 한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방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0: 그리고 광선 각화증이 있습니다. 네, 수년간 자외선에 노출돼 피부에 나타나는 전암성 병변인데요. 분홍색, 붉은색, 드물게 회색이나 갈색으로 나타나고요. 거칠고 비늘처럼 벅돋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부는 변경세포암종으로 진행될 수도 있답니다.
1: 자릅 피부암입니다. 자외선은 기저세포암종, 변평세포암종, 흑색종 등 모든 유형의 피부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밝은 피부를 가진 성인의 기저세포암종과 변평세포암종 발생률은 해당 지역의 연간 일조량에 정비례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광범위하게 자외선에 노출되었거나 직업적 의뢰자 활동으로 만성적으로 노출된 사람,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 목장주, 뱃사람 등에게서 높은 발생률을 보입니다.
0: 네, 한마디로 자외선 차단은 단순히 미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네,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은 특정 계절이나 특정 상황에만 필요된 것이 아니고요. 360일 모든 날씨, 네, 모든 환경에서 필요한 생활습관입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기준은 자외선 지수입니다. 흐린 날에도 UV가 3을 넘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여름도 좋겠고 가을도 좋겠고 늘 명심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자, 일상 속에 작은 실천들도 있겠죠?
1: 네, 외출 30분 전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과 목, 손 등 노출 부위에 충분히 바르는 것을 일상으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야외에 있는 동안에는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땀을 흘리거나 수영을 한 후에는 즉시 덧발라야 되겠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 긴 소매 옷을 활용한 물리적 차단도 병행해보세요. 자, 그리고 귀가 후 자외선 차단제는 더블 클렌징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좋고요. 잔해물이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씻은 후에는 충분한 보습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하세요.

0: 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뜻하지 않게 자외선이 노출될 수가 있죠. 또는 과거의 노출로 인한 피부 손상이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신속하고 올바른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1: 일단은 즉시요를 시키세요.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15분간 냉찜질을 해주세요. 뜨거운 물로 씻거나 사우나 찜질방은 절대 그물입니다.
0: 안 되죠. 예. 그리고 진정과 보습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알로에 젤이나 보습 성분이 풍부한 진정 크림을 발라주십시오. 이때 향료나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선택해서 예민해진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증 완화를 도와라고 합니다. 통증과 염증이 심하다면 소염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이런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마시고요. 동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예.
1: 그리고 상처에 치약이나 간장, 생알로에 등을 바르는 민간요법을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자극과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집을 일부러 터뜨리지 마세요.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바셀린 계열 제품은 중증 일광화상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 근데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넓은 범위에 물집이 생긴 경우, 고열, 오한, 어지럼, 쇼크 증상이 동반된 경우, 또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감염 징후, 고름, 악취, 주변으로 퍼지는 발작이 보이는 경우, 일광화상이 가라앉은 후에도 색소 침착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자외선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때는 자외선 차단을 더욱 철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증상이 심하다면 피부과에서 의조치료 등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외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이 있죠.
1: 예, 그래서 이제 자외선은 사실 우리의 적은 아닙니다.
0: 네.
1: 예. 적은 무지와 방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외선을 알고 피하는 법을 알고 또 막는 법도 잘 안다면 우리는 뭐 태양 안에서도 자유롭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0: 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네. 것입니다. 그래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우리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법 여러분 잘 장악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백세촌 황하 구복에는 교고란, 제하수호, 화마인, 황정, 천막, 삼칠, 옥죽, 영지 등 진귀한 약재로 조성이 되는 오태시 국약입니다. 이끼 양열에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혈 부족, 간과 신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눈앞이 아찔해나고 어지러우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과기는 30병이 들어있으며 하루 3번 공복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황하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내대입니다. 문의 전화 및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하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3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두 곽을 사시면 열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일곱 곽을 사시면 다섯 곽을 더 드리고 열다섯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황화구복의 이 제품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이 두 가지 제품에 관한 대형 추석맞이, 국경절맞이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격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을 사면 15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100% 물어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저는 현금권을 또 총값에서 빼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우대정책으로서 충분하게 아주 우리가 접수하기 쉬운 이 가격으로서 중한 눈병 여러 가지 증상과 눈병을 치료해 주는 데는 좋은 과정을 충분하게 이 기회를 타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황화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장수촌에서의 제 이름이 전 국제적으로 이름이 높은 광석장조자치구에 여기에 그 장수의 비결이 이 처방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장수 비결 같은 것은 광석장조자치구 바마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세로인이 아주 퍼센트가 높을 정도로 10만 명이 33.4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백세 노인이 퍼센트가 높은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비결을 이 처방으로서 충분하게 체현해놓은 이런 우수한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박액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화구박액은 이번에 12각을 싸면 10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귀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빠른 속도로 소화가 잘 되고 정신이 나고 순환장애가 풀리고 변이 잘 통하고 강한 콤팥이 좋아지면서 다각도로서 좋아진다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입을 못 얻어서 말씀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황화구복액과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황화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세 번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 드시는 것도 하루 세 번 식전에 드시면 됩니다. 모두 한각 안에 30병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면 있어서 하루에 세 번 해서 우리 이걸 복용하시는 차원이라면 완전히 우수한 효과는 보온 처방.

0: 지방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독소한 성분이라며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뚜중이라든지 제하소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특히 그 머리가 많이 아프고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 머리가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변두통이거나 왕거성 두통이 있거나 현우증이 나타나거나 그리고 중풍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락이 잘 소통되지 않거나 여기에 독소한 성분이 그 여기에 들어가 천마가 들어갔습니다.
1: 네, 잠시만요.
0: 삼칠이 들어갔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저우란이라든지 호마란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하지만 해도 특히 천마란 성분은 뇌 혈관을 돌려놓는 데는 특수한 성분입니다.
2: 예. 예. 그리고 손바지하는 게 지금 많이 온온하다고요. 그리고 이거 쓰니까 정신하고요. 사람 맥이 나는 게 아닙니다.
0: 저는. 그렇죠. 예, 예.
2: 아침에 일어나면 거뿐하고요. 한전 나가 운동 뭐 조금씩 하고도 맥은 줄 모르고 영 정신합니다. 근데 이게, 야, 이게 이야기가 특수하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 이제 이번에 또 활동이 좋은 것 같거나 이러면 더 써야 되겠다. 오늘, 예, 저는 이 활동이 도중에.
0: 예.
2: 예, 오늘 활동 참가해서 더 변화를 받기시죠.
0: 예, 황화학 구박액은 전통적인 우리 전 세계적으로서 인정을 하는 우수한 장수의 비결이 바로 황화학 구박액이다. 이렇게도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견제에서 봉행하시겠다면 그만하세요 해도 그만할 수 없을 정도로서 여기에 강렬한 흡인력이 있는 효과가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방송을 듣고 지금 전화합니다.
0: 예.
3: 예, 이제 증상이라면 이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그다음에 이 머리가 좀 무겁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예, 어쩐지 이렇게 눈뜨기 좀 낮에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어쩌고 해도 그다음에 눈뜨기도 좀 싫고 맥이 떨어져서 예,
0: 예.
3: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예, 조금만 있으면 막 식은땀도 나고 그다음에 이 다리 맥도 없는 것 같고 진짜 힘이 없고 그리고 방미가 맛이 없습니다. 예,
0: 예.
3: 뭐 먹기 좀 싫습니다. 뭐 아무거나 먹어도
0: 노년기 들어서서는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력 그 내원이 끊어집니다. 예.
3: 아, 그리고 그런지
0: 비가 하면 안 돼.
3: 예, 먹고 예. 싶은 것도 없고 배도 고픈 것 같지 않고 맛이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힘이 또 없고 이러는지 싶으면서 예. 아, 이런 증상이면은 내 그 맥이 없다고 좀 약도 좀 사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효과가 뭐 그래서 크게 알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방송 들으니까 예. 지금
0: 황화구박액이가
3: 영 이렇게 효과도 타는 이런
0: 그렇죠.
3: 방송 중에 들으니까 예. 어, 내 같은 상황에도 이런 약을 쓰면 어떻게 하는가 지금 자문합니다.
0: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말씀한 그런데 효과를 보는 제품 자체가 황화구박액입니다. 하루에 3번 공복에 듭니다. 공복에 든다는 건 식전 1시간 전에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비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흡수가 충실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바로 황화구박액에 속한다. 적지 않은 제품들은 비위를 상할 뿐만 아니라 간에 부담이 가고 콩팥에 부담이 가지만 해도 이 제품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고 간을 도와주고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그 모두 10가지 유효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이제 그런 증상들은 뭐 어느 때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서 빠른 속도로 해결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한계 료정은 이건 OTC 국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료정은 기본으로서 백날을 한계 료정으로 하면서 몇 개 백날 쓰게 되면 완전히 내가 노인이 아니고 젊었을 때 그 기운으로 돌아가는 그런가 하면 느끼지 말라 해도 느끼게 되어 있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호마라든지 정우란이라든지 삼칠이라든지 천마, 룡지 들어보셔도 많은 분들 천마 이런 성분들 자체가 기본상 심장과 뇌혈관을 뚫어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확실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3: 아, 그러면 그 한계료정을 하면은 저리 한계료정을 사야겠습니다.
0: 그렇게 예? 하세요. 예.
3: 예. 효과 좋지.
0: 예. 12각을 싸면 10각을 줍니다. 12가게 아, 사면 그렇습니까? 예. 예, 12가게 예. 사면 10가게 주는데 이번에 기회입니다. 398원 한 가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달 전화번호

0: 501-7766에 전화하세요. 예.
1: 501-7766번. 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아, 저는 저 젊어서부터 이 콩팥이 나쁘고 위 나쁘고 어째서나 이 심장도 나쁘고 진단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0: 예.
3: 그래서 어느 논의에 들어오니까 아, 젊어서도 그냥 고소의 약방에 가서 대소라군 또 약 싸먹고 임시 구후밤에 이름이 왔는데 지금은 나이 들고 보니까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방송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화구복에 의해 들어보니까 별로 영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서 먹은 지 오라진 않습니다.
0: 네.
3: 그런 게 첫 뜸이 소화 잘 되고 예. 그건 소화면이 뗄까. 미네 이렇게 잘 나아가고 어떤 때는 또 저리고 작고 이러는 게 지금이 별로 그 저린 감이 좀 없어지고 예.
0: 그렇죠.
3: 그렇죠.
0: 점착인 잠을 그건 걱정하지 예. 않아도 됩니다. 그게 저리단 예. 것 절대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덕증 가깝게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제때 네.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 콩팥이 든든해지게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 예. 아, 그리고 그게 또 느낌이 좋고 예. 그 다음에 또 심장이 나빠놓으니까 늘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예. 허리 놀라고 또 침침하고 이랬는데 별로 지금 약간의 가슴이 이렇게 시원하다는 이런 느낌이 옵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여기 뇌응질환 성분이 기혈을 예. 수통시키는데 아주 우수한 성분인 거 여러분들 잘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뇌응지가 들어갔습니다. 옥죽이 예. 들어가고 삼칠에서 천마 다른데 험하란 적우란 이런 성분 자체는 장수의 비결이 바로 이 처방 안에 많은 우수한 성분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그렇지. 그런 말입니다. 그래. 예. 아, 이거 이미 전에도 약을 좋다는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0: 예.
3: 근데 어째 낫지 않고 그저 해마다 갈수록 더 못해지고 하니까나
0: 그렇겠죠.
3: 예, 지금 요, 예. 이 약을 예,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는 거 볼까 별로 영
0: 좋은 약 있을 겁니다.
3: 예. 예. 그래서 먼저 마이 아이스하고 소리 먹어보자고 쐈습니다.
0: 예.
3: 그래 활동에 뒀었대다. 예.
0: 예.
3: 예. 그래 이번 활동에 쏴서 이거 좀 장기간 먹어보려고 그래 전화드렸어.
0: 아, 그렇게 하세요. 12각 3인 10각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 이 제품 자체는 없어서 못 나갈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복용해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제품이구나. 이게 나에게는 아주 특히 60, 70대 그 이후의 분들 가운데서는 어디에서 단독으로 이런 제품을 한 가지 한 가지 드셔서는 효과를 못 봅니다. 처방이 들어와서 종합으로서 뭐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우수 성분들로 해서 이제 여사분이 말씀한 그런 사정이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잘 견지하기 바랍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항아구복으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조금 싸서 먹어봤답니다.
0: 예.
4: 저는 어떻게 그랬는가 하면 항상 머리가 흥하고 어지럽고 예. 저기 소변도 닦고 단이 또 잘 오지 않습니다.
0: 예.
4: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랫다리 맥이 없고 예. 소화도 달라야 되고 이래서 이 항아구복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싸서 구복한 결과 예. 많이 나 있었습니다. 어떤
0: 예.
4: 그런 게 이게 확실히 좋습니다. 예. 예.
0: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 장수촌의 장수의 비결이 국경 70주년에 그 거기에 헌례했는데 전 세계적으로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영어 문자라서 장수의 비결이 이게 그 나갔는데 그 가운데서 이 장수 처방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복액이 주요한 장수의 비결이 처방으로서 여러분들 손에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이 제품 자체는 믿어도 됩니다.
4: 예, 그래 그런지 머리 흉흉한 것도 얼마 보게 가야 한다 조금 후회했는데 머리가 어지럽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잠도 이좀 보고 계속 괜찮게 옵니다. 예.
0: 예.
4: 예. 그리고 아랫다리 맥이 없던 게 예, 다리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다리 가벼워진다는 게 그게 바로 모든 기혈이 잘 수통되면서 모든 공능이

0: 오장육부가 자아공동을 충분하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1: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돼서요. 밥을 잘 먹고 좀 정신한다.
0: 아, 그거 기본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1: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부자가 또 기억력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1: 예. 이렇게 한 가지 약으로 이게 장수 비결이 그런 약이 돼 그런지 확실히 다른 약과 같이 다르게 먹어보니까 확실히 따합대다. 예. 예. 효과가 영 빠릅대다. 그래, 이번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1: 예. 구과하게 열 가구.
0: 예.
1: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활동에 참가를 계속 먹길래 해서 싸다고 그랬다.
0: 예, 이 제품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서 수요량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벅의 백시춘이다. 이렇게 나와. 춘이라는 건 봄이란 말이겠습니다. 백시춘 황화구벅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서 광서장적 자치구의 자치구, 우린 자치주지만 그거는 광서장적 자치구에 속하는데 여기에 매 10만 명의 지금 100세 노인이 3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영길시 인구가 67.53만으로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비하면 230명 100세 노인이 나와야 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름 내내 푸름을 자랑하던 산과 들은 이제 서서히 알록달록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풍의 매력입니다. 단풍은 자연이 선사하는 가을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초록에서 노랑, 주황, 빨강으로 물드는 과정은 변화의 성숙을 상징하며 잠시 멈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을 바라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 삶의 여유와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가을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데요. 붉게 물든 단풍잎 한 장에 여러분의 가을을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상복에서 전국적 인기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었던 할머니 바지. 올여름 연기를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조선족 꽃무늬이 있었습니다. 틱톡과 쇼홍수 등에서 할머니 바지를 입은 관광객들의 영상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관련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는 끊임없이 상승했습니다. 힐링 패션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 바지는 갑자기 젊은 층의 관심을 끌었고 연기로 오면 한 벌은 꼭 사야 해. 시원하고 편안해 어디서 찍어도 인증샷이 나와라며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바지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분명했는데요. 천연 섬유에 가까운 부드러운 촉감과 탁월한 통기성, 그리고 넉넉한 품이 주는 편안함은 무더운 여름철의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그 어떤 체형에도 잘 어울리고 15원 안팎의

구매할 수 있는 부담 없는 가격은 관광객들이 주저없이 지갑을 열게 하는 결정적 포인트로 됐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족 전통 꽃무늬가 주는 독특한 분위기는 연결만의 정겨운 생활 정취를 고스란히 담아내요. 단순한 옷을 넘어서 기억에 남는 특별한 기념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관광객들의 소비 열풍을 이끈 이 할머니 바지는 바지 한 벌이 연길의 문화 관광에 미친 영향은 아주 상당했습니다. 할머니 바지는 이제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연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는 바 관광객들은 아침에 편안한 할머니 바지를 입고 수상시장을 누비고 낮에는 조선족 민속촌에서 전통 의상을 체험하고 나서며 저녁에 다시 할머니 바지로 갈아입고 왕홍벽과 불화동화 강변을 산책하며 연길의 하루를 마감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할머니 바지가 연길의 관광을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소비하는 관광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입니다. 관광객들은 연길의 풍경을 사진에 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인의 일상복을 직접 착용해 그 편안함과 멋을 누리며 연길의 생활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머니 바지는 관광객들이 연변의 민속문화를 보다 편안하고 생생한 방식으로 즐기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편안한 일상복에 불과했던 할머니 바지는 2020년 여름 소셜미디어의 힘과 연기를 찾는 관광객들의 열정을 만나서 전국을 사로잡는 문화현상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는 작은 시장의 한 상품이 어떻게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 속 추억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되었다는 그의 말처럼 이 할머니 바지는 단순한 옷이 아닌 고향의 온기를 품은 또 하나의 포근하면서도 의미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일상복으로 시작된 할머니 바지는 SNS와 관광 소비가 결합되면서 이제는 루행을 넘어 연길의 여름을 기억하는 따뜻한 아이콘으로 됐습니다. 하고 쾌적한 휴식,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며 도시 주거환경 품질을 승격시킬 전망입니다. 현재 공사는 질색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투자 1,700만 원을 완수해 산책로 5.75km 포설 공사를 완수했으며 9월 말에 전면 완공될 계획입니다. 초가을의 맑은 하늘 아래 반짝이는 강물과 푸른 강변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폭을 이루는 불화동화 연길대교 국자교 부근에서는 주민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담소를 나눕니다. 류에 따르면 불화동화 도심 구간 종합정비 대상은 연천교에서 연동교까지 총 길이 8.82km로 제방 상부 도로의 안쪽과 바깥쪽 두 부분을 포함합니다. 현재 연서교 상류에서 해민교 구간까지의 비탈면 녹화, 주차장, 광장, 산책로 시스템, 공중화장실, 돌출형 경관대는 이미 완공됐습니다. 대상이 전부 완공 준공되면 하천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량안 경관이 1층 승격될 전망입니다. 또한 도심 하천의 홍수 방지 기준이 50년 이루에서 100년 이루로 상향되며 도시와 물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돼서 명실상부한 녹색, 생태, 살기 좋은 친수 공간으로 달바꿈할 전망입니다.

다음 정보입니다. 국경절을 맞아 연변은 2026 연변 문화관광 미식 시즌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시 플러스 경기 플러스 무형문화유산 플러스 야간경제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융합운영 모식을 과감히 도입해 연변 관광 브랜드를 한층 빛내고 연변의 맛을 전 세계로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명태는 연변을 대표하는 특색 미식이자 무형문화유산 전통기의 대표적 부호이기도 합니다. 동북 슈퍼리그 행사 기간 연변 명태 관련 검색량이 10억 회를 돌파하고 판매량이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 것은 이 작은 물고기의 IP 가치와 산업 잠재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식 시즌은 경기 플랫폼을 발판으로 연변 명태 도시 브랜드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 특색 미색으로 관광 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미식 시즌의 핵심 이벤트는 전국 요리사 명태 요리 경연 대회입니다. 100가지 맛 공생 창의적 교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의 전문 요리사를 모집해 명태를 주제로 한 창의적인 요리 대결을 펼칩니다. 대회는 세계중식연합회, 동북아외식산업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지도와 지원 아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행사기간 결승전에서는 수십 명의 참가자가 현장에서 기량을 겨루며 한 마리 물고기 100가지 맛의 조리 매력을 선보이게 되는데 모든 출품 요리는 명태 백미 장타견으로 한자리에 모여 전문 경기를 통한 특별 미식으로 도시의 밤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미식 시즌은 3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개막식과 전국 요리 경기로 미식 IP를 본격 알리고 명태 미식 지도를 공개, 연변준의 특색 음식점과 대표 메뉴를 통합 정리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지도를 따라 손쉽게 연변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연변 좋은 물건 장터를 열어

지역 농특산물과 무형문화유산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하고 온라인 라이브를 병행해서 소비 채널을 넓힙니다. 전에게는 무형문화유산 공연, 파티 등이 이어져 전통민속과 현대 감각이 어우러진 보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소비를 이끌게 됩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5월의 세시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세시 풍속에서는 이 중양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양절은 음력 9월 9일에 행하는 세시 풍속을 일컫는 말로서 가을철의 마지막 명절입니다. 이 중양절은 달과 날짜의 숫자가 겹치는 날입니다. 9는 날에 날아온 제비가 다시 강남으로 가는 날이기도 해서 이쯤에는 제비를 볼 수 없습니다. 이날에는 시인이나 묵객들은 주식을 마련해서 황국을 술잔에 띄워 마시면서 시를 읊거나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즐기고 각 가정에서는 국화전을 부쳐 먹는데 3월 3일에는 진달래로 화전을 만드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옛 민속학자인 홍성모가 연중행사와 풍속 등을 정리한 세시 풍속지인 동국세시기 9월초에 누른 국화를 따다가 찹쌀떡을 빚어먹는데 그 방법은 3월 삼진날에 진달래떡을 먹는 방법과 같으며 이를 화전이라 합니다. 또한 배, 유자, 성류, 잣 등을 꿀물에 타면은 이것을 화채라 하는데 이것은 시절 음식도 되지만 제사에도 오른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 중양은 가을철의 마지막 명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맘때쯤이면은 농가에서는 중양철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양절 즈음에는 농촌에서는 추수가 한창입니다. 이때로부터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추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남녀로서 모든 일손이 총동원됐기 때문에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빌려 쓴다는 속담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겨울철에 먹을 김장을 담글 배추와 무를 장만하느라고 아주 분망히 보냅니다. 또 이맘때는 산에 올라서 단풍놀이를 합니다. 단풍놀이는 9월쯤 단풍이 드는 시기에 산이나 계곡, 공원 등 곳을 찾아가서 즐기는 놀이를 말합니다. 단풍이 드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은 대체로 양력으로 10월 초순에서 말까지 사이에 절정을 맞는데 사람들은 단풍이 아름다운 곳에 모여 풍류를 즐기면서 국화전을 만들어 먹거나 때때로 시를 짓기도 하고 풍월을 웃기도 했습니다. 단풍놀이는 보통 높은 곳에 올라 시를 읊는 등고의 풍습과 관련되는 바 이는 놀이의 형태를 띠면서도 양수가 겹친 길일로서 제약을 피하고 장수를 바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골 구석구석은 아주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 온 산을 뒤덮은 단풍을 바라보면서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고 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봐야겠는데요. 그렇다면 단풍놀이를 즐기는 외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양절에는 구절초를 채집한다고 합니다. 구절초는 아홉 개의 마디가 있는 들국화를 가리키는데 음력 9월 9일에 채집해서 약재로 사용하면 좋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중양절에 아홉 마디가 된다는 뜻의 구와 중양절의 절 혹은 꺾었다는 뜻의 절자를 써서 구절초라고 합니다. 구절초 이용 방법은 잘 말려서 베개 속에 넣어두면 두통이나 탈모에 효과가 있고 머리칼이 희게 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베개 속에 넣어서 또 방향제로도 활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가을 들판의 자연 선물인 구절초의 꽃과 잎을 말려 방 안에 두면 천연 방향제가 돼서 은은한 향이 퍼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

참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외에 드시는 음식은 바로 국화꽃으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양절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국화꽃으로 만든 국화전을 들 수 있는데, 잡쌀가루를 반죽해 동글게 빚은 다음 납작하게 만들고 그 위에 국화꽃 잎을 얹은 다음 지져내면은 고소한 국화전이 만들어집니다. 떡뿐만이 아니라 국화꽃 잎이나 또는 편을 나누어서 청색, 홍색의 살을 병 속에 던져 넣은 후에 그 수효로서 승부를 결정하는 놀이입니다. 놀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 사마광의 투호격법에 투호놀이 기구에 대한 설명과 노는 법이 쓰여 있습니다. 놀이 때 쓰는 항아리나 병의 종류 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화살의 크기 또한 다양합니다. 노는 법은 일정한 장소에 놓은 투호병을 향해서 일정한 위치에서 살을 던져 병 속에 넣는 것으로 살이 꽂히는 데 따라서 득점이 정해지며 살은 병의 우로 5치가량 되는 데서 수직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을 현, 지는 것을 불승이라고 하며 한 번을 2로라고 하는데 그 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험배, 벌배 등 풍속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중양절에는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의 대학 입시처럼 시험을 보는 일을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본다고 했습니다. 과거 시험은 과목에 따라서 초장, 중장, 종장 세 번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대선에는 또 교종과 선종으로 구분해서 뽑았고, 전자는 주로 왕륜사, 후자는 주로 광명사에서 시험을 보았으며 합격자들에게는 대덕이라는 호칭을 주었습니다. 과거 시험 합격자는 합격증서로 홍패와 토지를 받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관리 후보자들이고 실제 관직에 나가려면 상서 6부 중에 선발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유산 9월의 셋이 풍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여행은 재미있는 명소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치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설레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담연 작사 리해 작곡의 귀향길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길 바라며 조려화 작사 양춘복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행복하게 살아가시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우리는 지금 좋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민호 작사, 최명철 작곡의 이 좋은 세월회를 전해드립니다. 안병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고향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동진 작사, 라성도 작곡의 지춘하 가수가 부른 살기 좋은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창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
2: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이번에 우리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공장 측에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2: 네.
3: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새로 승급한 혈배강은 두 가지 약입니다. 하나는 짬은 우리 관심병 신자통이라 믿거나 심장이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특히 우리 심장 주사람 해야 된다 이런 분들, 주사를 안 할 수도 있고 혈압 조절을 잘 할 수 있고, 예, 이런 처방 우리 혈배강입니다. 그래서 이 혈배강은 한 곽 가격이 398원입니다. 그래서 10곽 사면 10곽을 더 드리고, 20곽 사면 40곽을 더 드리고, 30곽 사면 70곽을 더 드리는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0곽부터는 우리 침구 8번 따라갑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10곽 그러니까 우리 20곽 이상부터는 우리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릴 수 있습니다. 10곽에는 그렇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황진수한탈 이것도 기시로는 약곽에는 앞뒷면에 각기 우리 황진수한탈이라고 쓰고 또 이짝 뒷면에

자리에는 또 혈배강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황진수한테는 주요하게 우리 중풍 반신불수나 입관운이 빗으로 올라가거나 언어장애를 잘못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모두 35가지 약제, 그 다음에 혈배강이가 또 10가지 약제, 이래 모두 합해서 45가지 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진수한테는 지금 우대할도가 항과기가 698원입니다. 그래서 6곽 사는 분들 3곽을 더 드립니다. 10곽 사면 또 10곽을 더 드리고 15곽부터는 20곽을 더 드리는 동시에 친구 8번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증상에 따라서 개체문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직접 저를 찾아와도 됩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맥도 해보고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어느 약이 좋겠다 이것을 방안을 제가 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올 분들은 우리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우기병원은 원래 기차역전 로호차장에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하고 찾아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예약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면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288-0018번 전화해서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황진수한테는 이름이 자체가 벌써 황진,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중약제다. 이런 게죠. 몽땅 펩티드 형식으로, 그래서 500돌 둔 작은 분자로 나온 겁니다. 몽땅 천연약제를 갖다가 만든 게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수안이라는 거는 혈전이라는 수안입니다. 쇠수안다 수안. 그 다음에 타이라는 거는 펩티드란 말이죠. 그래서 이름 거기서 나온 게고, 한 방면에는 이런 큰 깨거나 약통의 약 원래 이름은 펜탄푸엔왈라고 썼습니다. 거기다 그래서 펜탄 우리 반신이가 마목이 오거나 잘 쓰지 못하거나 특히 중풍 반신불수에 푸엔 다시 회복해준다. 이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처방 본다 할 때, 보게 되면 조상으로부터 남겨받은 뇌병, 모든 이런 뇌병을 치료하는 제일 기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방이가 엄청 큽니다. 35가지 진귀한 자연산 약재를 가져다가서 500돌던 이런 작은 분자로 나온 게죠. 그래서 35가지 약재가 어째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일단 보게 되면 여기 안에 3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진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빠진탕이란 거는 8가지 약재, 스쥔즈탕, 전문 기를 보충해주는 처방입니다. 이거는 더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검증된 이런 처방이기 때문에 경전방입니다. 스쥔즈탕 하게 되면 중의들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우탕 전문 피를 보충해준 처방입니다. 이것도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약재를 혼합해서 만든 약이라서 발진탕이라고 나왔습니다. 기혈을 보충해준 데는 제일 좋은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부양황우탕이라는 겁니다. 부양황우탕이라는 거는 고대로부터 유명한 전문 중풍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황제들이 옛날에는 황제들이 이런 중풍에 걸린 게 많았습니다. 너무 잘 먹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지금 사람들 어제 중풍 많은가 특히 우리 조선민족들이 그렇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먹고 그리고 또 움직이기 싫어하고 여기면서 자꾸 중풍이 오는 겁니다. 술을 마시기 좋아하고 그래서 이걸 전문 치료한 처방 부양황우탕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그 진구야류 드서도 나오고 그래서 황디내징 거기면서도 명백하게 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첸정산이라는 겁니다. 첸이라는 거는 이렇게 바로 잡아준다. 개체면 이끌어 온다 이런 뜻이죠. 첸인. 그리고 정이라는 거는 바로 잡아준다 이런 게죠. 제자리를 돌아가셔와준다 이런 정한다. 그래서 첸정산이라는 거는 이런 비뚤어진 거 바로 잡아준다. 특히 닭발소이 됐다, 입관운이 빗으로 올라갔다,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0: 여김에 모두 세 가지 처방이 수록돼 가지고 모두 35가지 약재입니다. 거기면서 하나하나 우리 분석해 보게 되면 예, 이药双方이란 겁니다. 두 가지 이런 처방이가 뭔가? 하나는 통수한방, 그러니까 혈전을 점을 녹이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죠. 다른 하나는 통로방이란 겁니다.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누구 내가 예, 오늘에 그런 우리 딸이 시어머니간에 그 뭐니 한가전에 한 문의 단속이 있습니다.
0: 네.
2: 예, 그 신상 두제란 부인데 예, 우리 네. 사도이가 용심하던게 내가 그 안에 약을 부채가 그래 그래 한 20알가량 써답더라.
0: 네.
2: 예, 그런게 예, 너무 더워서
0: 네.
2: 예. 그, 예, 진해, 예, 그 주자를 한 게, 예, 그런 모습에, 한 90% 거의 막혔다 합더라.
0: 네.
2: 그래, 그래, 주자를 아이 하면 아이 된다 해, 그래, 주자를 내 그때 다섯 개 해였다 했자, 예.
0: 네, 예.
2: 예, 그런 거든 주자를 한 후에 동시에는 계속 그 순간에, 하나, 아이 하나에 계속 그 뭐, 별로 차도가 없었답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지네, 예, 이래 밤에 그 다시 못해서, 예, 가슴이 그 막 잡아 두드리며 이래면 난리 났댔답니다.
0: 예.
2: 예, 잠도 못 쉬고, 그것도 어쨌든, 언제 다 불편해, 소리. 그래도 역시나, 예, 이 약이, 이 좋은 약이 있는가 하는 소리, 예, 그립더라.
0: 예.
2: 예, 속이고, 막 그런 수행가 어지럽고, 막 그저 수행가 미숙거리던 것도, 막 가슴이 막 켜오고 하는 것도, 예, 고간에 예, 얼마 알 수 있잖아, 벌써 예, 알기들 한다.
0: 네.
2: 예, 그래도 예, 여루루, 날마다 쓰네, 쓰네 하네, 여루루 쓰니까 또 다르고, 예.
0: 그렇죠.
2: 한 20알 썼는데, 예, 살 것 같으다, 매일 입더라.
0: 효과 바랍니다, 예.
2: 예, 정말 빠릅니다.
0: 네.
2: 그, 예, 우리 사두이가 예, 정말 심했습니다.
0: 네.
2: 병원에서도 막 놀래한다, 그런, 이 정도 고생 이렇게 있었는가 하면, 예.
0: 네.
2: 팀에 왔다 갔다 한다며, 이런 환자입니다.
0: 예.
2: 예, 그런 게, 예, 그, 소약이 없니, 그, 무슨, 그니까, 막, 그, 이렇게, 혈관 막 터져서.
0: 어, 옳습니다. 아, 예, 아스피린 예, 평생 쓰라 하지 않습니까, 또.
2: 예,
0: 심장 지절한 사람들.
2: 예, 그거 안 쓸 때는, 예, 그런 증상이 없었단다. 그니까, 예, 꾸노라 해서, 또 꾸는 게 이롭던 게, 예, 그것도, 이사들이 또 먹어야 된다 해서, 있지 않을까, 예.
0: 네.
2: 그랬은 게 또 그래서.
0: 혈관이 자꾸 예, 터지죠.
2: 이 혈관에 거서 사극이 싹 터져서 이 그래서 이 약을 나가서 쓰게만은 이 오야야 이 약이 이런 생명 구하는 약이 있는가 하면서 이래 용서와 합대다.
0: 네.
2: 오늘 아침에 낸대로 그런 영상 통화 왔댔단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야 이 좋은 약이 있는 거 이렇게 몰랐는가 하면서 이 약이야말로 사람 구하는 약이구나 내 목숨 구하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은
0: 그렇지.
2: 약이구나.
0: 예, 예. 그럴 예. 수 있습니다. 예,
2: 예 진해 다음은 못 자던 게 이렇게 다음 잘 수 있고, 예.
0: 네.
2: 그 다음에는 막 이렇게 무슨 그러니까 힘들어, 거기서 가빠서,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도 숨이 타서, 예.
0: 네.
2: 막 겨우고 이랬답니다.
0: 응.
2: 그것도, 예. 많이 절반 넘어서는 해소됐다며 이랬기다.
0: 예.
2: 예, 오늘 속도 빠른가. 그래서 너무 좋아서, 네, 이게 약을 좀, 이 선생님한테 내보고 감사드려달라 하더라 말입니다.
0: 예.
2: 이리 좋은 약이 있어서 내 생명 구하는 거 보니까나, 내가 막, 어디다 말하겠는가 하면 이리뜨라.
0: 네.
2: 잠도 잘 수 있고, 이 밥도 니네 먹지 못해서, 그래서니 밥도 좀 다 쓸 수 있다며 이리뜨라.
0: 네.
2: 예, 그리고서, 원래 우리 사돈들, 예, 내 털은 저혈압입니다.
0: 저혈압, 예.
2: 예, 그래서 이게 예, 맥이 난다 매립더라.
0: 예, 그렇지.
2: 예, 진해 맥이 없어서 이 뭐 이래 안 들 또만 무슨게 맞다나 뭐 너희들 죽을 맥도 없다 매립더라. 그래서 이게 맥이 나니까나 밥도 조금 다 쓸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했거나 맥이 나서 이 오 이렇게 영 살 것 같다면서 이 너무 좋아하더라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이 약을 예, 계속 쓰겠다면서 이. 그 무슨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또 이제 붙여달라는 이래더라 말입니다.
0: 네, 지금 무대 활동 영 크게 합니다.
2: 예.
0: 특히 우리 혈배강원은 우리 10곽 산 사람들 10곽 더 드리고 20곽 산 40곽 30곽 산 70곽 더 드립니다. 예.
2: 예. 우리 내용만도 그거는 이 그 종합 당신 선타하고 혈배강
0: 같이 아 종합해서 쌌죠. 예.
2: 예. 야, 그런지 정말 속도 빠릅니다.
0: 대단하죠. 네,
2: 예. 환자 이렇게 빠를 줄 생각 못했습니다, 나도.
0: 예.
2: 예, 그래서, 우선 계속 이 약 쓰겠다면서, 그 때문에
0: 네.
2: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

0: 그래서 저리 오늘에 내가서 처음에 가서 빨리 가서 전달하기 싶어서.
1: 예, 오늘이 결정하게 되면이 또 공장 측에서 혈배관 결과도 더 드립니다. 예.
0: 오, 그거 좀 좋구나.
1: 예.
0: 예, 그러면은 내 또 이제 전달해가지고 다시 보사 보내겠습니다.
1: 네. 네.
0: 예, 선생님한테 영 감사하다니 그립니다.
1: 예, 예. 예. 네. 예,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3: 저는 지금 그 뭡니까 그 집에 영감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1: 네.
3: 이게 우리 영감이 중풍 두 번 맞았습니다.
1: 어.
3: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뭐지 머리가 어지럽다 하고에 좀 예스러워봐 한다.
1: 네, 맞습니다.
3: 그리고 왜 밥 먹을 시기에 막 깨끼고 정말 옆에서 보기 구차한다.
1: 네.
3: 그, 얘 말도 얼버무리지. 그러고니, 그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뭐, 안개 낀 것처럼 잘 안 보인다면서, 얘 막 신경 질수고, 예.
1: 네.
3: 그리고 얘, 그, 정신이, 그래서 항상, 그저 얘, 맑아본 적이 있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 질입니다.
1: 맞습니다. 머리에 비공급이 아니고.
3: 하나, 예, 그, 끄덕끄덕, 그래서 자불기만 하고, 예.
1: 네.
3: 그래서, 예, 그, 그리고 나는 또 파킨스 진단을 받아서 손을 좀 뜹니다.
1: 아, 예.
3: 숟가락이 막 날아다니, 숟가락이, 어떻게 말하면 될까? 막 떨기는데, 정말 날아다니는 것처럼 떨깁니다.
1: 예, 예.
3: 예, 걸음걸이는 예, 항상 이제 쫑발걸음 걸어야 된다.
1: 아, 뇌가 쫄아드는 병입니다.
3: 그래. 예, 예. 그래서 예, 누가 말하는 게 혈배관 쓰면 좋다 해서, 저 선생님이 내가 친구를 결합한 데서,
1: 네.
3: 그래서 혹시나 해서 선생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1: 대단히 좋죠. 네, 우리 혈배강 본신이가 황진수한타이가 결합됐기 때문에
3: 예.
1: 황진수한타이는 전문 우리 뇌경색 중풍 치료하는 게고 그리고
3: 아,
1: 이런 혈배강은 전문 심장 방면 어쨌든 인체 내에서는 심장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발동기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 주는 건 일단 먼저 심장부터 좋아야 됩니다. 심장 맥이 좋아야 머리에 충족한 피를 또 보내줄 수 있죠. 이래 결합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중풍 반신불수도 그렇고 파킨슨 증상도 그렇고 이? 뇌 쫄아드는 병도 그렇고 또 제한테서 침구 결합하게 되면 예, 이런 방면에서 효과 더 빨리 볼 수 있죠. 예? 빨리 쓰시.
3: 그렇습니까?
1: 예.
2: 네.
3: 우리 친구가 예, 얘기하는데 네. 그 사람들도 이거 썼는데 예,
1: 네.
3: 그 사람들이 이거 쓰고서 그렇게 음식을 다 솔직히 깨끼던 게 알겠고요.
1: 네. 예?
3: 눈도 영 맑아지고 잠도 잘 자고 그랬죠. 정신한다면.
1: 예예.
3: 그래서 예, 그 변비도 좀 원래 심했는데 좋아졌다고 내가 자랑하더란 말입니다.
1: 네.
3: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저기 그 뭐라 그 너무 말하는 게 그럽디다. 여지간에 활동할 게라고 그래서
1: 네.
3: 그것이 활동하여도 써야 되겠지만 예, 오늘은 좀 쌀까 합니다.
1: 예, 활동할 때서 한번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좋죠. 예?
3: 그렇습니까?
1: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선생님이 이야기 그 뭐 무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었죠?
1: 아, 없습니다. 예.
3: 아,
1: 전문 약입니다.
3: 예. 이게 전화번호 얼마랍니까?
1: 2880018. 네.
3: 2880018. 알겠습니다.
1: 네.
3: 그럼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1: 예예예.
3: 예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
3: 예, 건강하세요.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제 전화입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4: 예, 저는 이 혈백항을 먹은 지 어느새 딱 석달이 납니다.
1: 아, 예.
4: 예, 이 석달 동안에서만 많은, 여름에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4: 첫째는 혈압약 되고, 두 번째는 맥박 빠른 약을 되고,
1: 네.
4: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밥을 잘 먹으니까 체중이 너무 올랐습니다.
1: 예.
4: 예, 대변도 정상대로 돌아가고, 예, 저기,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1: 네.
4: 예. 그래, 지금 해결되지 못한 게, 지금 아직도 머리가 예, 완전하게 해결 못 됐습니다.
1: 예.
4: 그래서 남편이 계속 이 혈배강을 위주로 해서 지금 약을 먹으려고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4: 그래.
1: 혈배강 본신이가 또 우리 황진수한타이 주약에 네. 우리 피를 보충해주고 혀를 보충해주고 기도 보충해주고 예, 이러면서 머리에 충족한 피가 간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예, 사람이 어지럼증 증상 기억력이 없어진 증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4: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는 보는 사람마다 좀 친구나 이런 병 있으면 눈 자꾸 손도 난다.
1: 아, 예, 예.
4: 예. 예, 이해하고 또.
1: 고맙습니다. 예.
4: 예, 전화 호마 어느 언니랑 나눠서 몇 번 그렇게.

0: 자꾸 선도냈습니다.
1: 예, 그래서 예.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예.
0: 예, 하도 저는 이 약 먹고 정말 이렇게 여름에서 효과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1: 예, 그럴 수 있죠. 예. 예.
0: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1: 예, 건강하세요.
0: 예, 건강을 잘 챙기세요.
1: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그래서 통순방 혈전을 녹이는 처방은 이뇨알선입니다. 이뇨라는 거는 우슬이라는 유제죠. 그래서 이 우슬 들어가고 알선이라는 거는 당사막 단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전문 열어주죠. 그래서 혈전을 녹이면서 혈관을 잘 통하게 해주고 특히 우리 대뇌혈관 대뇌혈관이란 건 엄청 약합니다. 머리카락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인 약물 분자는 거기에 들어가기 영 바쁩니다. 근데 우리 황진수한테는 정말 최첨단 이런 추출 소분자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그 약물 그런 분자를 해가지고서 통나오 타이란 거 우리 발견해냈죠. 그래서 뇌를 통하게 하는 이런 펩티드다 이런 게죠. 500돌든 몇십 년간 이런 700여 명 의학 박사들이 림상 실험을 거치고 또 처방 본신이가 고대로부터 원래 이 반신 불수 그다음에 탄환 그다음에 언어장애 이걸 치료하는 처방이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활성도가 엄청 높고 침투 능력이 강하고. 네, 그리고 아주 쉽게 서리 대뇌의 이런 모세 혈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혈전을 녹이는 정도가 어느 날 놀랄 정도인가? 우리 더우머리가 직접 얼음을 만나듯이 그것을 몽땅 녹이네 가지고 그래서 혈관이가 다 막혀가지고 서리 정말 쯤밖에 없다. 이래도 그것을 몽땅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로방이라는 게입니다. 이 중이에서 놓고 말한다 할 때는 예, 경락이죠. 결국 현대의학 그런 해부학에서 놓고 말한다 할 때는 신경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통로방은 산총스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총이라는 건 뭔가 세 가지 벌레로 된 이런 약재죠. 짱찬하고 전시하고 띠롱 세 가지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해냈죠. 그다음에 스건이라는 거는 뿌리입니다. 네 가지 뿌리로 된 이런 약재, 황계하고 삼칠, 또 텐마, 천샹, 이 네 가지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가 몽땅 신경을 열어주는, 신경을 수복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짱찬, 띠롱, 그 다음에 천시, 이 세 가지 벌레는 이 공동 특점이가 뭔가, 똥의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랑대로 또 꺼내놔도 그게 며칠 지나면 인차 새로운 꼬랑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재생 능력이 있어가지고서 인체 내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파손된 이런 혈관이라며 그 다음에 파손된 조직 이런 것들을 빨리 수복해준 동물성 수복 인자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황계, 삼칠, 텐마, 천샹 이 네 가지 명귀한 중약재 이런 뿌리를 낸 중약재 이거는 식물 수복 인자가 들어갔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예, 우리 혈백강 먹고 살이 효과도 와서 예, 또 분享하려고 그런다.
1: 네.
3: 예, 나는 이거 예, 처음에 먹기 시작한 건 어제 먹었는가 하면 맨 아니고서 예, 집에서 여름에 덥지도 않아두고서 예, 집에 쿵쾅 틀어도 땀이 난다. 아무것도 왔짝 나고.
1: 네.
3: 전화기 다 담으 예, 온몸이 다 하고서 막 몸이 흠뻑 뚫어 뭐, 이렇게. 여름이니까 더 하시 지금 가을이 이제 요새 나기 건강한 것도 한 가지입니다. 여름까지.
1: 아, 예예 심장 나빠 그런 겁니다 그거는.
3: 예 그래서 예, 이게 지금 뭐니까 이거 먹기 전에는 예, 몸이고도 땀이 나서 옷에 예, 전화기도 내 혼자 본인도 으쓱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 두 번씩 세 번씩 바깥에 있고 또 막 밤에 자다도 나가 재화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베개도 다 젖고 여기서 젖고 이래서 개체 사람들도 싫어하고 이랬는데 이 행사 꽉 먹어보고서리 효과가 너무 좋아서 또 권장하는 게인데 지금 이 옛날에 그 땀이 나는 걸 생각하면 예
1: 네.
3: 절반도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절반은 170이 나갔습니다.
1: 네.
3: 예. 이거 예, 이거를 해서 소약을 예, 이게 연변병원 마중석에 그 무슨 병원이든지

0: 미기사야 그런 동기들이 학교 쉬고 먹고 또 어디면 무슨 뭐 멸방이라고 멸방이 또 그게 뭐 영 비싼 것도 또 먹어보고 이랬는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게 친구도 아무런 누기에 이게 이 해결방이 좋다 해가지고서 이거 먹었는데 이렇게 효과에 빨리 볼 줄 몰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정말 너무 기쁘고 저녁에 잠잘 때도 원래는 옷을 예 바깥 입을 옷을 벗어 예 두 개씩 갖다 놓고 있었는데 지금을 벗어 예 아침에 툭 일어난 바깥 아이고도 벗어 예 너무 몸이 이렇게 겁나고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
1: 네.
0: 내 마 이렇게 좋게 이제 살게나 나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이런 좋은 약을 써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점에서
1: 아, 예.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건강하세요.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해설산 속습은 이것이가 장창联合죠. 그래서 相辅相成, 서로 이렇게 배합하면서 서로 흡수하고 효과가 고래로 가는 게죠. 그래서 이런 그 수복 능력이 강한 특히 우리 뇌신경이 파손된 것을 빨리 수복해주고 이래가지고서 대뇌에서 정상적인 이런 신호를 발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중풍 반신불수나 특히 우리 어떤 사람들은 전기가 너무 발사가 세가지고서 나타나는 이런 신경 방면의 문제, 특히 파킨슨 증상, 이 소위 막 떨려가지고 숟가락 쥐고서 밥 먹자 하면 숟가락이 너무 떨려가지고 막 날아날 정도로.
2: 네, 그리고.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예.
3: 저는 저기 현재 숙주밥 먹고 있습니다.
1: 네. 봉스빵, 그 다음에 혈배강, 지금 세 가지 다 같이 쓰죠.
3: 세 가지 다 먹습니다.
1: 네, 예.
3: 그래서 예,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3: 그렇게 아바이는 예, 숟가락을 막 떨고, 밥에 넣어서 싸내고 가서 어딘지도 모르던 게,
1: 네.
3: 완전히 좋습니다.
1: 아, 예. 여실금도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예. 네.
3: 그리고 예, 저도 예, 저기 그런 머리가 항상 우리 더분하게 정수야에 나던 게
1: 예.
3: 지금 정수에 바짝 납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래갖고 벌벌 귀에 댕기던 게

0: 그러니까 이 약이 얼마나 정말 보기 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1: 네.
0: 무서우니까 아빠는 그랬다. 언년부터 이 약을 먹이지 그랬다고.
1: 아, 예.
0: 제가 딸이 머리 그리고 할 때 둘이 덮고 나게 정신이 나던 게 지금 머리가 정신이 나고, 예. 병력도 돌아서고, 예. 밥도 잘 먹습니다.
1: 네.
0: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은 점이 많으니까 지금 이 약을 계속 우리 둘이 좀 많이 싸서 계속 먹겠습니다.
1: 네. 이번에 우대 활동 제일 크게 합니다.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288-0018번 전화 치시.
0: 네. 네, 288-0018.
1: 네, 예.
0: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공농 수치가 엄청 좋습니다. 황진수한테는 중풍탄환 썼습니다. 이걸 치료한다고. 그 다음에 반신부수이 반신 못 쓴다.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간다. 언어장애 온다. 말이가 똑똑하지 못하다. 예, 걸음 걸기용 바쁘다. 예, 이걸 치료한다고 딱 썼고. 그리고 우리 이자기 혈배강 본신은 전문 관심병, 협심증, 예, 이런 심두를 거르지 못한 증상 치료한다고 딱 썼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김종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입니다. 조국을 향한 존경심이 하나의 선율로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아 작사, 정영란 작곡의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는 지금은 멀리 있어도 여전히 반짝이는 추억 속의 우정을 노래합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윤근암 작사 작곡이 외롭지 않아요는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떠올리며 마음속 등불을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안정수 마부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 아리랑은 우리가라 아리랑의 인생의 희로애락을 실어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전합니다. 한철호 전우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관용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마음은 세상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이 시들지 않도록 오래도록 피어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몇몇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원철, 제작의 방구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호가복이 3일 안도에서 대상 건설, 산업 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사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한 대상 건설과 투자 확대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상 건설이라는 이 중점 사업을 확고부동하게 다잡으며 막힌 부분을 힘써 뚫고 병목을 정확히 해소하며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안정시켜 올 한 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정휘 태양광 충전기, 태양광 발전소 지능부대 설비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봤습니다. 대상이 근 4개월간의 건설을 거쳐 공장 건물 기초 공사를 완수하고 현재 철골 구조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노의한 호가복은 기업에서 당면에 유효 시공 기간을 다 잡고 시공 역량을 통과하며 건설 효율을 높이고 공사 기일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조업하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환 녹색지능장비 산업화 기지 대상은 주로 지능형 생활 오수정화 설비를 생산하게 되는데 현재 공장 건물 기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에서 시간대를 주시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며 시공 작업반을 늘려 연내 주체 공사를 완수하고 대상이 하루빨리 조업하도록 힘쓰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백산 특세 고급 음료 가공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진척 정황 소개를 상세히 청취했습니다. 현재 이 대상은 공장 건물, 사무청사, 창고 주체 공사와 내부 장식을 완수하고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과배즙과 자작나무 수액은 독특한 맛으로 갈수록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조속히 완수해 조속히 조업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합니다. 시장 판매 체계를 앞당겨 배치하고 대형 상가, 선두, 전자상거래 등 량질 플랫폼과 주동적으로 연결해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판매 경로를 넓혀 안정적인 시장 판매량으로 기업의 질 제고, 효익 증대와 안정 발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장백산 특생 농산물 가공 대상은 옥수수, 블루베리, 기름개구리 기름 등 특색 자원을 원료로 동결건조식품과 각종 과일 채소즙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호가봉은 시공 현장에 들어가 대상 건설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에서 공장 건물 내부 지면 시공과 철골 구조 설치를 다그쳐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구매, 설치와 시험 조정을 병행 추진해 대상의 조속한 조업과 규모화 생산을 하루빨리 실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길린 수는 농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이 대상에서 생산한 제품이 일본, 한국 등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료의한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공장 건물 개조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고 설비 검수와 련동 테스트를 잘하며 철도 전용선 운행 회복을 다그쳐 대상에 조속히 조업하도록 확보하길 바랍니다. 국내외 시장의 부동한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하고 생산 공예를 지속적으로 갱신 승격하며 더욱 많은 시장 주문을 쟁취해 제품의 시장 점유율과 기업 경영 효익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안도현에서는 유효 토지와 유효 공장 건물의 실제 정황을 깊이 조사하고 합작 경영, 임대 양도, 개조 승경 등 경로를 연구함으로써 유효 자산이 조속히 효과적인 생산 능력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동길목은 연산 10만 톤 생물질 과리별로 가공 대상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대상 건설에서 봉착한 문제가 없는지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와 현 양급 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연계하고 대상의 전기 사용 병목에 초점을 맞추어 전력 공급 부문과의 조류를 다그치고 용량 증대 방안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의 시험 생산과 만보화 생산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설비 련동 시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해 조속히 조업하고 규모 효익을 형성함으로써 지방 경제사회 발전에 더욱 많이 기여하길 바랍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4.4분기는 승부를 가르고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4.4분기 경제사업을 어떻게 하는가는 올해의 마무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내년의 출발과도 관계됩니다. 안도현에서는 대상 건설을 경제사업의 으뜸가는 대서로 삼고 백방으로 대상을 유치하고 전력으로 대상 건설을 다잡아 실질적인 대상 증가량으로 현의 경제 발전에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을 일일이 점검하고 장부를 작성하며 시간대를 확정해 미착공 대상은 되도록 모두 착공하고 진도가 늦은 대상은 속도를 다그치며 계속 건설 대상은 조속히 준공 조업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6가지만 건설, 민생 개선, 도시 갱신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 대상을 기회 보장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튼튼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호혜 상생의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기업 작업장과 생산 일선에 깊이 들어가 기업이 생산 경영에서 봉착한 실제 곤란을 제때 료해야 합니다. 융자 대출, 시장 개척, 인력 사용, 에너지 사용 등 면에서 봉착한 곤란을 해결해주고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등 면에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투자 증대와 생산 확대, 원가 절감과 효익 증대를 도와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두드러지게 다잡아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의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비어있는 공장 건물, 유휴 청사, 저효율 용지 등 기존 자원을 잘 활용하며 제조 발전이라는 주공 방향에 초점을 맞춰 외제에 가서 투자를 유치하는 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정해야 합니다. 자원, 원가, 정책 등 면의 독특한 우세를 알심들어 추천 소개하고 지역 발전의 흡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량질 자본과 중점 대상에 락착되도록 함으로써 현역, 나아가 전주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주 직속 관련 부문과 안도현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이어서 국경절 특별 보도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금형 종석에는 중화민족은 하나의 대가정이며 여러 민족 인민들을 성류시처럼 단단히 뭉치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끊임없이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 인민들의 마음을 긴밀히 이어주며 각 방면의 역량을 광범위하게 결집해 중국식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위업을 이룩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변강 민족 지역에 위치한
전국에서 가장 큰 조선족 집거지인 우리조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민족 단결과 변강 건설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변강 단결 안정, 번영 진화

장기 안정의 신시대 세상을 힘차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9월에 우리주는 74번째 민족단결진보 선전을과 전국 첫 번째 민족단결진보 선전주를 맞이했습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둘러싸고 일련의 선전교양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바 10가지 함께 계를 특색 활동을 펼치고 주급 중점 추천 활동 30개와 현시 기층 실천 활동 142개를 통괄 기획해 민족 단결 리념이 일상에 융합되고 대중 마음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선전을 중점 활동의 하나인 본보기와 동행, 모범의 발자취, 민족 단결 진보, 전역 순회 강연 활동이 일전 훈춘에서 가동됐습니다. 강연 활동은 전주 8개 현실을 찾아 각 업종에서 온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형들을 한자리 모으고 주변 이야기를 통해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이 공동으로 삶의 터전을 건설해온 따뜻한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긍정 에너지가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언어가 통하면 마음이 통하고 문화가 융합되면 마음이 하나로 됩니다. 우리주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교정 언어 문자 교육 진지를 깊이 갖고 국가 통용 언어 문자가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소통 교류하는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길시 주황소학교에서는 규범적인 언어와 문자 보급을 일상적인 덕육 교양과 실천 수업에 융합시켰습니다. 학교에서는 고전 명작 낭송, 표준어 웅변, 독서 활동 등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학생들이 국가 통영어로 문자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수업 주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일체와 공동체 연맹을 설립하고 동북항일연군 정신 선전 강연과 주제 웅변 경연을 상시적으로 펼치면서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단으로부터 전국 학술연구토론회에서의 풍채 과시에 이르기까지 전주 여러 민족 교원들은 양성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경련으로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능력이 뚜렷이 향상됐으며 민족 단결 교양을 일상 수업에 융합시켜 여러 민족 학생들이 잘 배우고 확실히 익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에서는 120개 학교를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교육선행학교로 명명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교양이 일상적인 교육교수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항일연군의 길 다시 걷기, 문화재를 통해 역사 알아보기 등 40여 개의 견학과정을 지속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근 만 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해온 위대한 실천을 체득했습니다. 여러 민족은 공간적으로 서로 어우러지고 정서적으로 서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열린 천인 비빔밥 활동 현장은 훈훈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은 한자리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한 가족처럼 화목하게 어울렸습니다. 정상급 구축한 민족융합 견학중심과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에 의탁해 우리주는 여러 민족 대중에 함께 거주하고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플랫폼을 마련해 민족 단계를 씨앗이 왕래, 교류, 융합 속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회구역 당위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안념입니다. 이번 주제 활동을 한 목적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화 문화의 전통적 매력과 명절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속에서 이웃 간 거리를 좁히며 민족 간의 정을 더 돈독히 하는 데 있습니다. 관광은 여러 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유대로 되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에서 유일하게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에 입선된 우리주는 높은 표준으로 33개 촉진 기제를 구축하고 다채로운 연변, 중화민족 한가족 주제로선 14갈래를 발표했으며 관광 플러스 무형 문화재, 관광 플러스 미식 등 일련의 몰입식 체험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요 플러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 관광객들의 관광 과정에서 중화 문화에 대한 리해와 인식을 끊임없이 깊이 하게 하면서 문화관광 융합으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연변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초청가정 대표 왕시호입니다. 색상이 산뜻한 여러 가지 복식을 보고 여러 민족의 특색 복식도 봤으며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재 전시와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 활동도 접했습니다.

0: 길림성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왕연명입니다. 저는 길림 연변 활용 송산진에 뿌리 내려 카메라로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아내며 변강 향촌 진흥의 생동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층에서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 가운데서 초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기층 봉사에 깊이 참여해 촌사무 관리를 협조하는 한편 전자상 거래를 통한 농촌 지원에도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루게로 천여 차례의 생방송 판매를 진행해 현재 귀버섯, 꿀, 입살 등 특생 농산물이 전국 각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현지 실정에 맞게 331 국도 연선의 고목 커피, 특생 민박 등 시장화의 새로운 길을 성공적으로 모색해 변강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흥변 부민에 조력했습니다. 길림성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리가양입니다. 저는 주로 마을의 문화관광 선전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국경제를 앞두고 저는 331 국도 변경 1일 관광 선전문을 기획해 내놓았습니다. 촌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았을 때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보람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기층에는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기층에 와서 빛과 열을 발산하기를 바랍니다. 근 1년간 1,300여 명의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이 시대 부름에 호응해 나라에 보답하려는 리상을 품고 선으로 연변 농촌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들은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를 촉진하고 향촌 진흥과 민족 단계를 추진하는 등 여러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새 장을 써나가는 데 청춘의 지혜와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동질감은 가장 깊은 차원의 동질감으로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혼입니다. 그늘 육합 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이 연변 박물관에서 전시됐습니다. 전시는 화룡시 룡두산 정효 공주묘의 천년 벽화를 핵심 근거로 고고학적 실증과 문헌, 복식 복원 과학연구 성과에 의탁해 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발해 궁정 문명을 입체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민족이 왕래 교류 융합해온 과정과 중화 문명이 다원일체로 면면이 발전해온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문화 전파 면에서 감지하고 료해할 수 있는 실물 성과와 다원화된 전파 경로를 통해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가 창조적으로 전화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오늘날 연변대지 곳곳에서는 여러 민족 대중들이 성류시처럼 똘똘 뭉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문화의 맥락은 현대 생활 속에 스며들고 산수와 인문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이루며 다채로운 문화는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 터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함께 가꾸고 발전 성과를 함께 향유하며 민족 단결을 공동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혈맥 속에 스며들어 반석같이 굳건해졌습니다. 연변주는 연속 다섯 차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평유되면서 변강 안정, 변경 평안, 사회 조화의 생동한 축도로 됐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연변은 단계를 근본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 분투하는 방대한 힘을 결집해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 본보기를 전력 구축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세상을 힘차게 써내려갈 것입니다. 문화 전승과 시대 분투가 같은 박자로 울리고 정신적 힘과 실천적 담당이 서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교정에서 사회구역까지 도시에서 농촌까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에서는 강대한 정신적 합력을 결집시켜 중화민족 한 가족이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장백산 아래와 두만강반에 울려 퍼지게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고 변강 번영 발전의 새 장을 힘차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등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라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현금 환급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 건강 베개 1개와 명절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러시아산 자연 해삼 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명절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

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명절 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이외에도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0 도각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가정과 나라의 화합, 건강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네, 이번 이중명절 이벤트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고요. 서진 씨 마감하기 때문에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예약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렇게 지금 선생님께서 동청아 저 발음주문에 대한 추석하고 국경절마 징후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번 활동은 또 우리 지금 많은 분들 계속 사시려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약을 바꿔서 또 우리 선택해 보시려 하는 분들이 우리 선택하면 제일 좋은 이런 우대 활동 기회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번 활동이 특점이라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도 많이 드리고 있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지금 우리 늦은 가을에 들어가서 가지고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이런 계절을 잘 넘게 도와주는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체질이 허약하고 우리 폐공능 저하로 인해서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독감으로 고생하시면서 폐가 우리 허하에 나타나는 천식이라든가 기관지염,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오랜 기침, 혈과 기부족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하게 되면 우리 이번 활동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 독의 명절을 건강으로 보내게 도와주는 활동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청화초라는 것은 인삼조경하고 함께 3대 진교한 약품으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건의명제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고, 중약 효과를 30배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서, 예, 지금 우리 냄새가 계셔가지고 병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랜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또 우리 지금 동청화초 바르는 분, 우리 지금 그 많이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이런 가을 계절을 잘 넘기시려 한다게 되면 동청화초 바르는 분, 좀 중한 병이라고 또 오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동청화초 바르는 분을 선택하시라고 권장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아까?
1: 예.
2: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2: 뭐니까 우리도 더화철수는 집인데 어서는 한 2년 됐습니다.
1: 예.
2: 그래 우리 집 환자는 집에 아서 쉰다. 몹시 아픈다.
1: 예.
2: 그 그런 뭐니까 머리 혈 그런 뭐니까 혈 거리 지내 아파서래 머리.
1: 예.
2: 지내 아파가지고서래 혈압약과 그런 뭐니까. 지통표는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그 잡사도 쓸데없을 때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잡수다가서리 우연하게 동서화처럼 만나가지고서리 그런 잡수는 게 지금은 다 끊었습니다. 이 약을.
1: 맞죠.
2: 혈압약이, 혈압약이고 지통표 이후에 다 끊었습니다. 예. 예. 그래, 몇 시간 상관리 길러서 예,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1: 예.
2: 그래, 그, 소리, 그는 뭐니까, 이 선이, 선이
1: 예.
2: 나빠가지고, 소리, 그래서 얼굴이고, 발이고, 그래서 만지처럼 똥똥 붓게 됐습니다. 그 병원 있을 때는, 예, 소변도 지낸 나이가, 소리, 그 주사를, 그 소변 나가는 주사람이 이래 막 맞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그래서 뭐니까, 그 약을 다 끊었습니다. 소변, 그런, 이뇨제도 끊고, 예,

0: 아무것도 아예 잡습니다.
1: 얼마나 잡습니까? 예. 예.
0: 그리고 내 거짓말 조금 보태무에 소변이 이렇게 간장물 간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진했습니다.
1: 아, 예.
0: 그런 게 그리고 거품이 많고 근데 지금은 예, 그런 뭔가 거품도 많이 없어지고 소변 색깔도 예, 말쑥하고 예, 약간 더름한 생각 색깔이 납니다.
1: 맞죠. 예.
0: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다음 예, 심장. 심장이 나빠가지고 야 고생했습니다. 숨이 올라와가지고 병원에 가서는 사서 호흡기 끼고 있고 예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 병원 지원해야 됐습니다.
1: 그래
0: 그것을 병원에서 좀 치료를 하면 좀 낫습니까? 들어 해서 병원에서 출원시킨다. 그럼 집으로 오면 예 대여세 때문에 또 제도련이 간단 말입니다. 이래 또 다시 가서 병원에 가 지원하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서 화초를 쓴 후에는 병원은 지금 한 번도 안 갔습니다.
1: 맞지요. 예.
0: 이야 정말 좋습니다. 그 나도 예, 또 그 환자도 좋고 예.
1: 맞지요. 예.
0: 병원에 가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지금은 병원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소리 그런 무시인가 내가 무슨
1: 오늘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를 보냐 가지고 소리 다른 약을 예. 쓰지 않고도 요즘 우리 예. 내가 이 약이 나한테 맞는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 꾸준히 계속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0: 예, 그래 우리는 어제는 그거 끊을 수야 끊을 수 없습니다.
1: 그렇죠.
0: 우선 계속 쓸 예사입니다. 그래 스승님 그러면가 이렇게 좋은 약 날마다 이렇게 강의해 주시고 예. 정말 수고 대단하십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0: 예. 예. 이 약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벌써 뭐 은영승 잘못된지도 알 것 같습니다.
1: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얼마 감사드린지도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0: 그래 앞으로는 계속 쓸 예사입니다.
1: 그러십시오.
0: 그래 선생님 많이 수고합니다.
1: 예.
0: 예.
1: 건강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3: 전화 맞습니까?
2: 네.
3: 예, 저도 이 동충하초를 1년 넘었었습니다. 그 이것이 이전에는 계속 내려고 자지 못하고 이 목이 가려왔다고 그래서 이걸 선택지금도 혹시나 지금 그랬다. 예, 이걸 선택해서 1년 넘었었는데 지금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1: 그게니 우리 그 뼈가 쇠는 이런 영양물들이 다 들어있는 예 이런 약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칼슘 먹는 거 하고 그 안에는 칼슘이 뭐이고 다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이고 예 뼈가 쇠는 영양물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합니다.
3: 그래 나는 깔펠 먹지 다 먹고 요 먹었으면 좋겠어요.
1: 아니 그러지 말고 예 깔펠 한 번에 잡수고 그 다음에 그걸 예 또 한 번 잡수고 그러십시오.
3: 아, 두 번 먹은 거, 나도 지금 한 번 먹을 거냐, 그래
1: 물어봅니다,
3: 쉐얼.
1: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 드리는 그 약은 연한 뼈에도 많이 좋은 게고, 칼슘이란 건 좀 단단한 이런 뼈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예.
3: 네. 그러니까, 건복입니까? 식후입니까?
1: 어느 걸 그럽니까? 동충하수로 그럽니까?
3: 예, 예.
1: 동충하수?
3: 동충하수는 아는데, 그 관절이
1: 골까야 그럽니까? 식후에 네. 하십시오. 식후에.
3: 아, 난 이제 가이펠도 식후에 먹습니다.
1: 예, 다 식후에 하십시오. 밥 잡수는 그 안에 그 중간에 해도 되고 식후에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어간 관절
1: 병 되지. 예, 예, 예.
3: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전합니까?
1: 예.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나는 선생님 동성화초 선생 하나선 2년 됩니다. 그래 너예요. 좋습니다. 혈압이 그러기 전에는 혈압 다 꼴로는 어떨 때는 위험한 생각도 납니다. 그런 게 동성화초를 쓴다면 혈압이 좀

0: 살겠지. 잠 잘 자지. 밥을 잘 먹지. 기운이 막 나지. 아침에는 허리가 창문 홀려면 영상제 한다.
1: 그렇게 네. 하는 게 옳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경제상에서도 부담이 적대.
1: 맞죠. 예.
0: 선생님은 그래도 톤냐고 부드럽게 선전해서 영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 정말 예, 열심히 강의를 하시고 난 선생님 강의를 명심해 듣습니다. 이 동충하초로 예. 동충하초를 쓰면서부터 지금 사람이 내가 사는 게 좀 이러니까 지금 좀 더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용기가 생기고 더 약 열심히 먹고 그렇게 됐답니다. 지금 예, 용기 부여줬습니다. 저는 원래 예, 정말 병이 많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 평생 어떻게 이렇게 살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동충하초를 먹으면서부터 지금 날마다 지금 날마다 행복한다. 그렇게 머리 아프고 맥였고 밥이 마셨고 누런해서 눈도 계속 나를 잡은다니까
1: 사람. 예.
3: 예, 나를 잡은다지 뭐. 정말 다 부럽습니다. 그렇게 맥이 아예 난다 말입니다. 예. 물이 맥였고 예. 그리고 항상 예, 하품하고 예. 머리가 띵하고 어떨 머리를 이렇게 그 안돼 눈이 깊이 딱 박아놓고 저렇게 띵하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눈도 제 침침하고 예. 고혈압에 고혈증 고혈당 이러니까 병까지 병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머리라는 게 띵하고 예. 눈이라는 게 지쳐라 잘 아이비고 예. 정신에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 다 정사에 됐습니다. 그리고 예, 동충하초 제일 좋은 게 예, 하루에 한 번 먹어줬습니다.
1: 나는
3: 예, 약을 예, 여러 번 먹을 때는 먹었든지 아이 먹었든지 그게 좀 생각에 나고 이수한 얼마 먹었는지 모른다. 너무 경력이 없어서. 근데 어째 그거 먹어도 예, 더 나은 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동충하초를 먹을까나 그 경력이 좋아지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정신 띵하고 예, 자꾸 뭐 먹어놓다든가 뭐 이래든지 그게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1: 맞죠.
3: 정말 예, 먹으면 먹을수록 좋고 예, 맥이 나고 사람이 어두는 이게 좀하고 내가 별로 젊어지는 감이 나고 용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는 또 옛날에 예, 심장이 너무 나빠서 예, 밤새 병원 여러 번 갔댔습니다. 숨이 올라와요. 예, 어떨 때는 이렇게 기어하던 것처럼 아프고 예, 그러고 이 관절이 너무 심해서 걷기도 힘들었는데 심장 지금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1: 맞죠.
3: 이, 이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목이 아파서 뭐 이렇게 목을 돌리지도 못하고 이 발톱이라는 게 다 새까맣게 되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발톱이 이렇게 제 색깔로 돌아옵니다.
1: 아, 예.
3: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나는 이런 거는 예,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아프지 말고 그래서 심장이나 이렇게 예, 아프지 말고, 예, 섭외나 자주 보지 말고, 이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않는데, 그런가 보다, 다, 이런, 이래도 돌아왔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3: 이번
1: 예.
3: 할 때, 예, 이번 할 때 또, 형 줬을 때다, 예.
1: 맞습니다.
3: 그래, 또 이래서 올 때 또 사제 꽂히겠습니까? 예, 열대, 열라드카 오늘 주문한다, 예.
1: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해 놓으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2: 네, 안녕하십니까?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4: 저도 지금 동초하초를 먹고 있는데요.
1: 예.
4: 저는 저기 심장하고 혈압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먹은 게 좀 알리는데 우리 아저씨가 지 손이 떨거든요. 그거는 먹어도 괜찮아요, 약을.
1: 그러니까 풍이 왔댔습니까?
4: 아니, 아닌데 이제는 나이 좀 그러니까 이거 자연적으로 신경을 그런 것 같아요. 손이 이렇게 후들후들 떤다 만다.
1: 예, 신경 그 원인을 나타내는 게 어떤 분들이 우리 지금 그 풍이랑 온 거 모르고 지난 분들이 많습니다. 뇌혈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경화가 네. 오게 되면 우리 뭐 일반적으로 새벽이랑 오는 게 되는데 뇌혈전이라는 거니 그래서 네. 어떤 때는 지나갔는데 내가 이런 병이 왔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우리 풍이 이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이 신경에 와서 신경원이 네.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동충하초 바르기면 얼마 썼습니까?
4: 이제 거진 석 달 돼가요.
1: 아, 그러니까 조금 예, 중한 네. 분들 그런 증상이라 예, 신경하고 관계는 이런 증상들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아. 예, 그러다가 일 없습니다. 예.
4: 그래서 그래, 오늘 지금부터 내가 지금 두 봉지씩 미기, 돼서

0: 시키거든요.
1: 그러십시오. 예, 고통성이 예, 나아질 때까지. 예,
0: 저는
1: 예.
0: 확실히 조금 많이 이, 알린다만 나 이거 잠도 못 자던 게 영 잘 자고.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난 주로 이게 그러니까 관심병 그 증상이 있다만 나 내가 그래 시혈압 아. 나쁜데다 높은데.
1: 예.
0: 그래서 그 먹고 해서 난 알린데 우리 아저씨께 다리도 붓습니다. 지금
1: 아 다리 부는 분들이 반대로 심장에 문제 있는 분들입니다.
0: 아 그 어쨌든 예. 우리 아시던 심혈관 병이 있다만다.
1: 맞습니다. 심장
0: 이렇던 게 제 다리 지금 부서서 내 길에 지금 오늘 아침부터 두 개씩 지금 대접 시킨다만.
1: 아 그러십시오. 그런 게 맞습니다. 그거에 우리 환자분들은 좀 약을 내 오래 썼게 되면 뭐 어떻게 보게 한다는 게 좀 알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 증상이 나타나서 요게 잘 해결되지 않는다 이럴 때가 되면 꼭 두 봉지 하십시오. 그러다가 고증상이 나아지게 되면 다시 한 봉지를 해도 됩니다.
0: 예. 그래서 지금 내 지금 문의하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활동이 지금 좋지 않나요 요즘에?
1: 맞죠. 예.
0: 예. 그래서 저를 열애도 꼭 한 더 사자고 저를
1: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이 쓰는데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2832-0666번에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우리 뇌혈관병이라 하게 되면 뇌혈전, 뇌경색, 뇌출혈 그 중에서 말하게 되면 모두가 풍류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풍류 와가지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여기 어떤 분들은 편탄까지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동충하초 바르면은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장기하고 장기가 서로 도와주고 제가는 방법으로 병행되게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가 동충하초 바르기만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혈지가 높거나 혈섬도가 높은 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동맥경화가 형성돼가지고 풍이랑 오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 혈지라든가 혈섬도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불면하거나 지금 우리 문내시 계신 분들 우리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게 되는데 우리 그 중에서 말하게 되면 심장의 안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불면증이란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말해드렸지만은 우리 그 오장의 각도에서 본다게 되면 우리 동통성 질병 그 골과병으로 인해서 동통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 또 위가 좋지 않아가지고 밤중에 특히 십이장궤양이라는 분들 밤중에 우리 동통이 나타나면서 잠을 못 자거나 예 그리고 우리 기침 때문에 못 자는 분들 소변 때문에 못 자는 분들 이 여러 가지 원인에 내가 잠을 못 자게 되는 그 원인을 추적해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인으로 잠을 못 자든지 간에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균문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3: 네.
2: 그리고 우리 경력감퇴라든가 건망증 있는 분들 예, 말하는 이게 많이는 우리 머리 피공급이 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 심장병 심장에 문제가 있다게 되면 그 자기 자체가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0: 우리 머리랑 심장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위치하고 있다라 하더라도 머리에 대한 피곤급이란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심장병 때문이고 동맥경화 때문에 또 역시 우리 피가 올라가는 이런 통도를 막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급이 되지 않는다면 기억력 감퇴거나 건망증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오랫동안 머리에 피곤급이 안 된다면 치매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치매가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예방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 기억력 감퇴를 고생하신 분들 건망증 때문에 고생했었던 분들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교문에서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근경색을 인해서 주자를 했던 분들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저절한 분들은 그 어느 국부가 막혀서 그 부분을 열어줬을 뿐 일반적으로 우리 심장병이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그 원인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저절을 하지 않고도 우리 심장병에서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수골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우리 나이가 한 35살 되게 되면 골다공증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골질 증식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경추병이라든가 요추간반 돌출이라든가 요추간협착, 우리 요추간협착까지 오게 되면 잘 걸지도 못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있거나 허리다리가 시클고 저리고 뻣뻣해 나거나 마비가 나타나고 쥐가 올라거나 우리 쥐랑 올라온 분들 많이는 비상아우 관계였습니다. 이건 근육경련을 말하기 때문에 비상아우 관계가 있고 주먹질이 곤란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어곡이 소리 난다. 이거는 간하고 관계였습니다. 진하고 관계인데 우리 간이 도와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교문은 골가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골가병의 원인은 신장 콩팥과 관계인데 신장, 간, 비상 우리 뼈를 치료하는 이런 공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가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지금 어떤 분들은 뭐 발밑에 무엇이 그냥 붙었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 많게 되는데 우리 경추병에서 나타나는 건데 경추병이라는 거는 일곱 가지 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척수형 경추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원인은 그 척추의 우리 제일 위에 부분에 있게 되는데 근데 증상은 발이거나 다리에 와서 나타나게 되는데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하고 위가 허약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천표성염이거나 미축성염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구양 반류성염 내가 어떤 위병으로 고생하시든지 간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는 알파 분해매이 이런 작용을 해서 다른 위약이 없는 이런 물질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위열로 인해서 변비로 고생하신 분들 비장이 양육한 분들 설사하신 분들 300억 개의 활성요근의 작용을 해서 우리 변비로 오래 고생하시거나 설사하던 분들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교문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네,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건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현실 속에서 살지만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가끔은 한 발 물러서서 혹은 한 번 꺾여 들어가며 전혀 없던 답을 만나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 이 말은 키케로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권력이 칼로 세상을 움직이던 시대에 인간의 이성과 말이 세상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키케로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키케로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과 같다. 두 번째,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법의 노예여야 한다. 이 밖에도 평화는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남긴다 등 명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키케로의 정치 인생에 대해 잘 보여줄 수 있는 일화를 준비했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황제나 장군의 이름이 생각나곤 합니다. 제국을 넓힌 정복자도 있었고 수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전장을 누빈 영웅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한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칼보다 말을 믿었고 군대보다 법을 믿었으며 권력의 힘보다 인간의 리성과 설득의 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고대 로마가 낳은 위대한 정치가이자 변론가 그리고 철학자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입니다. 키케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역시 그의 말인데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모든 것을 물려받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정치세계는 오래된 명문 가문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고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혈통과 인맥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키키로는 자신의 지식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언변으로 그 벽을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법과 철학을 공부했고 법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법정은 오늘날의 재판정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명예, 대중의 관심이 한데 모이는 무대이기도 했죠. 키케로는 그곳에서 단순히 법 조항을 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논리를 분석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며 무엇보다 듣는 이들이 이 사람이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사건 가운데 하나는 권력자의 횡포에 맞선 변론이었습니다. 젊은 키케로는 당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술라 체제 아래에서 권력과 연결된 인물을 법정에서 공격하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잘못 나섰다가는 정치적인 불이익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만 법정에 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이 권력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현실의 키케로는 언제나 이상주의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계산했고 자신의 입지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평생 중요하게 여긴 것 가운데 하나는 사회가 힘쓴 사람의 기분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케로에게 말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약한 사람이 강한 권력과 맞설 수 있는 무기였고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질서의 도구였습니다.

계속해서 키키로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로마의 집정관으로 활동하던 시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키키로는 로마 정치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운데 하나인 집정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로마를 뒤흔든 음모 사건과 맞닥뜨립니다.

귀족 출신의 정치가 카틀리나가 국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로마는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키키로는 원로원에서 카틀리나를 향해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는 단순히 상대를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긴장과 분노를 한순간에 끌어올렸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할 것인가 라는 뜻으로 시작되는 그의 연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 연설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키케로에게 영광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카틀리나의 음모에 연루된 인물들이 재판 없이 처형됐고 당시에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결정은 키케로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약점이 됩니다. 훗날 정적들은 그에게 로마 시민의 생명을 정당한 재판 없이 빼앗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키케로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는 법과 공화국을 누구보다 강조했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믿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의 원칙과 충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서 언제나 완벽한 선택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정치에서 옳은 선택과 필요한 선택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키케로의 삶은 보여줍니다.

이러듯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라는 키키로의 명언대로 또 그의 정치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키키로의 영향력은 그의 죽음 이후 오히려 더욱 커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워진 뒤에도 그의 문장은 라틴어 산문의 기준으로 남았고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수많은 사상가와 인문주의자들이 그의 글에서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법치와 공화정, 시민의 책임, 권력의 견제에 관한 그의 생각은 훗날 유럽과 미국의 정치 사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키케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오래된 질문을 남깁니다.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도 과연 말과 리성 그리고 원칙은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언제나 성공으로 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패와 좌절, 투방과 죽음 속에서도 그 질문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키케로의 목소리는 로마가 사라진 뒤에도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믿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마다 아주 오래된 로마의 한 정치가가 남긴 문장과 다시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명언 코너에서는 키케로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키케로의 정치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명언들로부터 또 그의 훌륭한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엔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몸이 유난히 무겁고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거나 예전보다 체력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 잘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몸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가장 간단한 실천은 아침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시는데요. 이건 마치 자동차를 시동도 안 걸고 출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몸은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소비하며 휴식 상태에 있다가 아침을 먹지 않으면 대사는 더 느려지고 몸은 에너지

조직이라 근육량이 많을수록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만이 근력 운동이 아니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스쿼트나 런지, 푸시업 같은 맨몸 운동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기초 대사량은 체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대사도 활발해지고 체온이 낮아지면 대사 역시 느려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매일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줄넘기,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으로 몸의 온도를 1도 정도만 올려도 대사량이 13%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서도 단백질은 소화하고 대사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영양소입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돼 금방 에너지가 되고 지방은 체내에 쉽게 저장되지만 단백질은 소화 과정 자체에서 많은 열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음식, 닭가슴살, 두부, 생선, 계란, 콩류 같은 단백질 식품을 하루 3끼 중 한 끼 이상 꼭 챙겨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지방을 축적시키고 대사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수면 부족 역시 기초 대사량을 감소시키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죠.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익숙한 것을 의심하는 용기, 굳어진 시선을 푸는 부드러움, 그리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유연함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이 나를 가둬두었다고 느껴질 때 가끔은 문을 부수기보다 창문을 열어보는 게 먼저일지도 모릅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라면 오늘은 다르게 해보기를 선택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96번째 시간입니다.

쓴 과일을 넘겼으나 거북한 쓴맛은 그냥 남아있다. 현명하게 눈앞의 난제를 처리한 정치가들은 공산당원의 지혜와 리상을 보여주었다. 백룡 강가에 있는 장종마을 구어제에서 1-3군단 전사들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혈육처럼 부둥켜 안았다. 고위급 간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언제 갈등이나 응어리가 있었냐는 듯 한맘이 되었다. 마을 옆으로 수십 멘터리 되는 깊은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우로 좁다란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다.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은 고제였다. 작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커다란 집이 바로 장적경당이었다. 9월 12일 오전 지도자들이 모두 이곳에 모이었다. 중앙정치국 긴급 확대 회의가 열린 것이다. 주울래만이 몸이 좋지 않아서 빠졌을 뿐 모태똥 장문찬, 박구 왕가상, 하계풍, 류소기, 등발 등 정치국 위원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었다. 팽덕회 양상군, 림표 서병진, 최수번, 엽검령, 리부촌, 림백거, 리유환, 주서, 라서경, 원국평, 장순청을 비롯해 21명이 더 참가했다. 자그만 경당이 사람들로 빼고 기들어찼다. 회의를 앞두고 다들 웃고 떠들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들은 역검령을 둘러싸고 그 아슬아슬했던 장면에 대해 물었다. 호위병들은 어디에서 얻어왔는지 복도에 커다란 주전자를 걸어놓고 물을 끓였다. 마른 나무가 툭탁 투닥탁 불꽃을 튕기며 훨훨 타올랐다. 겉으로야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씁쓸하고 떨분 기분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모태똥은 더욱 그러하였다. 그는 누구보다 북진을 꿈꾸었다. 10만 대군이 함께 감성남부에 들어간다면 마치 룡이 바다에 들어간 듯 마음대로 주름을 잡으면서 멋지게 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서북에 적군이 많기는 하였지만 밥을 싸움을 부추킨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기동전의 강한 장점을 살려 한 개 군, 한 개 사바만 싸운다면 상황은 금방 바뀔 수도 있었다. 그런 다음 동쪽으로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리는 인민들과 힘을 모은다면 미래가 밝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상상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비록 1-3군단은 이끌고 나왔지만 겨우

7, 8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 8만 6천 명이 강세에서 출발했는데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사람만 남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다. 하지만 모 대통은 이대로 실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었다. 푹 내려앉은 모자를 쓰고 모 대통 곁에 앉아있던 장문천이 상을 톡톡 치면서 모 대통이 주황서기처를 대표해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모 대통은 신누른 손바닥에 담배를 낀 채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모 대통은 먼저 고통스러운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았다. 일사 방면군이 합류한 뒤에 당주왕은 북쪽으로 나아가려고 하였지만은 장국도는 기회를 엿보면서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7월 중순 당주왕에서 홍구를 집결시키라고 하였지만은 장국도는 따르지 않았다. 로화에 이르러 중앙정치국에서 장국도를 홍군 총정치위원으로 임명한 뒤에야 홍군 사방면군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나갔지만은 몰가에 이르기 전에 또 흔들렸고 아바에 이르러서는 더 나가지 않고 되려 우로군도로 남하하라고 요구하였다. 중앙정치국의 몇몇 동지들이 모여 림시회의를 열고 장국도에게 함께 북진하자고 전보를 쳤지만 장국도가 드러내놓고 주왕의 방침에 맞섰다. 그래서 일방면군의 주력부대만 단독으로 북진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모 대통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썼다. 우리를 물론 믿음직한 지역을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도 없고 뒤로 물러설 길도 없는 곳. 양식이 모자라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은 곳을 기반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남쪽으로 가면은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한두 달이야 괜찮겠지만은 안 다제주까지 쳐들어가기도 힘들 겁니다. 이런 곳에 가게 되면은 홍군이 줄어들기만 할 뿐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서 부대를 대부분 잃게 됩니다. 조항은 절대 1, 3군단을 이끌고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조항은 다제주가 아니라 전국 혁명을 지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모 대통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사 방민군이 헤어지고 장국도 동지가 험난했기 때문에 중국 혁명은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뭉치고 정확하게 부대를 이끈다면 반드시 적을 이기고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굳센 얼굴로 회의장을 쭉 둘러보았다. 적들한테 져서 흩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 점령구역에서 혁명할 수가 있고 의용군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단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모 대통은 드디어 가장 힘든 문제를 사람들 앞에 꺼내놓았다. 그도 장국도의 비례람에 치가 떨렸지만 지금은 흥분을 가라앉혀야 했다. 모 대통은 느리지만은 분명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다. 지금 우리가 장국도 동지와 벌리는 투쟁은 역시 당내 투쟁입니다. 앞으로 그가 주황을 따를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편에 우리가 당장 결론을 내리고 조통첩을 보내야 할까요? 모 대통은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아닙니다. 우리는 되도록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림표와 서병진, 백덕회와 리부추 같은 지휘원들 이름으로 전부를 지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말이죠. 모 대통령의 말에 회의장은 활기를 띠었다. 사람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저마다 생각에 잠기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장에 매달려 가볍게 흔들거리는 띠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도 있었다. 모두 리성을 앞세워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를 썼다. 리성과 감정이 당에 대한 충성심과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힘과 치미는 우라가 뒤섞여 결과를 잡기 어려웠다. 이어서 백덕회가 홍군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보고하였다. 백덕회는 지금 부대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하면서 영과 살을 없애고 탑만 남기자고 제안을 해왔다. 백덕회가 보고를 끝내자 정치국 위원 등발이 더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등발은 노동자 출신 당원인데 새까만 두 눈이 생기로 넘치었다. 혼칠한 기에 여느 때처럼 외투를 걸치고 권총을 찬 모습이 늠름하였다. 장국도가 지금 총대를 앞세워 당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 역사에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탐낸 자리가 자기 몫이 안 되니까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치위원 자리에 오르게 되자 아래에서 이간을 붙이고 부축했지요. 사후회에서는 당정을 자기 입맛에 맞게 뒤엎으려고 했습니다. 정치국 위원이 모두 8위였는데 장국도는 사방명군 사람으로 9사람을 더 늘리려고 했지요. 우리 당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단호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장국도와 진청호를 당적에서 제명해야 합니다. 특별법정을 열어 재판을 해도 마땅한 일입니다. 중국혁명은 중앙의 지도에서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국도가 반혁명 진영으로 넘어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가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회장은 또 한 번 술렁거리었다. 대부분 비슷한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깊이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어 종정치부 주임대리 리부춘이 발언을 했다. 왕가상의 부상으로 들것에 누워 가야 하는 형편이어서 리부춘이 대신 일을 맡고 있었다. 최근에는 양상군이 맡고 있던 3군단 정치위원 자리도 넘겨받았다. 오랫동안 군인으로 살았지만은 웃는 얼굴만 보아서는 시골학교 늙은 교장 선생 같았다. 리부춘의 발언은 부드러우면서도 냉정했다. 그는 장국도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즉시 해적시키고 리특은 당성도 없고 오만하니 제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항 조직부장 라메가 기침을 두 번 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는 호남 사람인데 남방 사람치고는 드물게 키가 컸다. 남에게든 자신에게든 몹시 엄격해서 무슨 일을 할라 치면 불물을 가리지 않았고 조금도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장국도로서는 본질적으로 보면은 적한테 겁먹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 본토에 소베트 구역을 만드는 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장국도가 경솔하게 악의 환근거지와 통강, 남강, 파중에서 철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편가르기를 하면서 당을 어지럽혔습니다. 6기 사정전의 이후에 라장용이 한 행동에 버금갑니다. 그는 말을 잠깐 끊었다가 신중한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모태동 동지 의견처럼 당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왕가상이 나섰다.
그는 태연해 보였지만은 아직도 고름을 빼내는 고무관을

0: 끼고 있어 고통을 견뎌야 하였다. 장국도는 볼셰비크의 지도자가 아니라 건달 습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장국도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전략이 달라서만이 아니라 노선이 달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왕가상은 장국도가 당의 뜻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왕가상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다. 뒤를 이어 팽독회가 발언을 냈다.
1: 장국도에 대한 당의 결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가 북상을 하겠다면 최악의 결론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0: 서병진도 그 의견에 찬성을 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장국도가 호종남한테 겁을 먹고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태동과 장국도의 권력 다툼이라고 한 몇몇 동지들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양상곤도 서병진의 말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리부춘의 말처럼 리특을 당적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림표와 박고, 장문천도 잇따라 발언을 했다. 그들은 모두 모태동의 말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림표는 장국도가 1방면군은 지식인 군대이고 4방면군은 노동자 농민의 대우라고 하면서 2방면군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일을 비판했으며 장국도의 잘못을 사람들이 알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하였다. 박근은 그동안 장국도한테 너무 양보를 많이 했다고 인증을 하면서 내부에서 장국도의 잘못을 분명히 알 때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장문천은 리론가답게 치밀하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국도가 다른 당을 꾸릴 테니 반드시 사방면군 간부들에게 그 점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금은 사방면군 간부들을 최대한 끌어오는데 힘쓸 때라면 장국도에 대한 결정은 희망이 아예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여느 때와 달랐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 숨 가쁘게 진행이 된 회의도 아니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가시박힌 말로 마음을 후벼 파는 회의도 아니었다. 담담하고 따분하기만 한 그런 회의는 더더욱 아니었다. 오늘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싸웠다. 감정이 북받치는 대로 일을 결정할 수는 없었다. 한 사람씩 말을 보탤수록 회의장에 모인 이들의 마음은 차츰 차분해지었다. 모태동은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정신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씩 듣고 있자니 씁쓸하고 얼떨음하던 마음이 물러나고 자신감이 제자리를 찾았다. 모태동은 장국도가 군벌주의로 더 나간다면 혁명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일로 혁명의 큰 손실을 입었지만 혁명의 힘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9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꽃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 인생 제2부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며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가야금. 조선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중화민족 공동문화의 한 부분인 민족악기 가야금.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야금 예술. 지금부터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가야금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최미선 선생님의 가야금 예술 인생을 만나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꽃 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의 진행을 맡은 엄일환입니다. 네, 현재 각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을 꽃 피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가야금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

0: 네, 자 그리고 최미선 선생님의 제자들도 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재학 중인 학생 한 명 인터뷰해도 괜찮을까요?
1: 아, 네, 네. 좋죠. 저희 제자고요. 저한테서 10년, 11년을 배웠고 지금 12년째 들어서고 있는 오. 제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사 2학년, 곧 2학년 학생이 될 학생인데요. 네. 제 친구 딸이기도 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유진 학생.
0: 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변대학교 예술학원 석사 2학년생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0: 네, 박유진 학생. 박유진 학생이 보는 최미선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신가요?
2: 최미선 선생님께서는 저랑 이제 11년째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생이 절반인 만큼 저에게 있어서 이제 어머니와도 같이 이제 인생 상담해 주실 때도 있고 이제 친구들처럼 수다 떨어 주실 때도 있고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맛있는 걸 아주 많이 사주십니다.
0: 아 그래요?
2: 네 그리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학생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가 개성이 다 다른 편이라서 선생님께서 우리를 수업해 줄 때 너무 이렇게 힘드실 법도 한데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저희를 진짜 수업해 줄 때 열정을 다 담아서 해주시는 그 모습에 저희는 진짜 거기에서 더 이 동기를 받아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선생님 이제 2년 더 같이 하는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이제 힘드시지 않도록 이제 말씀 잘 듣고 이제 민족의 음악을 더 열심히 배워나가는 학생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정리해보면 선생님은 저희에게 있어서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0: 오로지 가야금 예술을 위해서 또 새싹들을 키워내고 있는 최미선 선생님의 그 꿈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가야금 악기랑 우리 고쟁 악기가 얼핏 보면은 비슷한 악기로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가야금과 고쟁 악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실까요?
1: 네. 많은 분들이 보시면 네. 아 가야금을 보면서 고쟁 아니냐고 네. 예, 그렇게 특히 관광객들 중에 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고쟁과 가야금은 모양은 비슷해요.

0: 줄 아는 모양이나 이렇게 가로 놓고 하는 모양이나 그리고 그 조상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조상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쟁의 음악과 가야금 음악은 많이 다른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주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네. 선의 재질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가야금 농연, 예, 그 농연은 우리 민요에서 나오는 그런 특유의 농연은 고쟁의 농연과는 많이 달라요.
1: 고쟁도 농연이 있어요?
0: 네, 농연이 있습니다. 농연이 있는데 고쟁의 농연은 고쟁으로 연주하는 음악에 어울리는 농연. 가야금의 농연은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데 어울리는 우리 민요, 우리 민족의 정체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전통의 그 울림. 네, 그런 농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 방법과 선의 재질과 연주하는 음악 스타일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는 네. 모양만 같고 나머지는 거의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예, 예.
1: 연주법에서도
0: 그렇죠.
1: 가야금은 연주법이 뜯고
0: 네, 그렇죠. 저희는 손으로 네. 직접 선을 감아서 뜯고 네. 손톱으로 튕기고 하죠. 네. 네, 고쟁은 여기다가 그 손톱에 예, 손톱을 이렇게 붙여서 말아서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그 손톱을 가짜 손톱으로 이렇게 뜯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틀리겠죠.
1: 네,
0: 고쟁에서는 철선이고 네네. 우리에서는 명주나 혹은 가야금에서는 명주실이나 나일론 선이기 때문에 선의 재질부터 시작을 해서 음색이 다르겠죠. 네,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1: 네, 계속해서 우리 가야금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연주곡. 네. 어떤 곡이 있을까요?
0: 전국 인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남리만이라는 그런 민요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선부민요.
0: 네네. 네. 그 민요를 가지고 가야금으로 뭘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저희 대학교 김성화 작곡가 선생님과 함께 손잡아서 저희가 남리만의 기본 선율에다가 우리의 장단과 우리의 가락과 이런 거를 이렇게 섞어서 네. 남리만 변주곡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연주도 좀 했고 공연도 많이 올렸었는데 그 대중들의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다.
1: 네.
0: 가야금으로 남리만이 참 의외로 너무 좋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1: 네.
0: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의 새싹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에서 막내가 누구죠?
1: 안녕하세요. 김융혜입니다.
0: 그러면 가야금을 어떻게 배우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1: 我在电视上看到崔老师在弹蔡琴的时候看起来很优雅，所以我想着也来学，没想到老师也是崔老师。 我以后也继续坚持学钢琴。
0: 네, 참 대단합니다. 이 최미선 선생님은 6살부터 가야금을 배웠잖아요. 혹시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에는 6살부터 배운 아이가 있습니까?
2: 아마 몇 명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배운 건 아니지만.
0: 네.
2: 유치원 때부터.
0: 유치원부터 역시.
2: 네, 부모님들이 너무 가야금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여기 앞줄에 앉은 요 어린이 몇 명? 예. 네, 유치원 때부터 가야금을.
0: 네네.
2: 네,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대단하십니다. 네네네. 부모님들이 참 권경성
2: 네.
0: 있죠.
2: 네, 그렇죠.
0: 네. 네. 가야금 병창단 하면은 병창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2: 아, 네. 가야금 병창. 병창이라고 하면 가야금을 타면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하나의 아주 특색 있는 그런 예 그런 공연 연주 형식입니다. 네. 그래서 병창을 하려면 노래도 배워야 되고 가야금도 연주를 해야 되고
0: 두 가지를 해야 되죠.
2: 그렇죠. 네. 노래만 하면 괜찮은데
0: 네.
2: 가야금만 하려면 괜찮은데 노래를 하면서 가야금을 하면 어려움이 두 배가 되겠죠.
0: 쉽지가 않겠네요.
2: 예,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요. 사실은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0: 네.
2: 예, 되게 어렵습니다.
0: 자, 네. 그러면 이번에 네.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의 네. 병창곡 한 곡 네. 만나볼까요?
2: 네, 영천아리랑 준비했습니다.

0: 네, 악기를 연주하랴, 노래를 하랴, 정말로 경황이 없네요.
1: 그렇죠, 네.
0: 네, 네. 이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에 네. 최미선 선생님의 네. 그 자제분이 있다고 예, 들었습니다. 저희, 일원으로 저희, 활약하고 있다.
1: 저희 딸이 있다면. 지금 네. 예, 아이들과 함께 지금 예 배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0: 자, 어머니의 그 네. 전승의 길에 좀 네. 새싹이 자라나서 네. 도와주실 거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저희 네. 딸이 저 뭐 가야금을 좋아해서 저랑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0: 네. 네,
1: 그건 제 욕심이고
0: 욕심이에요.
1: 네, 본인이 좋아서 한다 그러면 제가 정말 열심히 키워서 가야금 전승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지만
0: 네. 네,
1: 그건 아이가 크면서 본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네. 따님이 바라보는 우리 네. 최미선 선생님 네. 어떤 모습일지 자, 우리 따님한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나는 한민이입니다.
0: 한민이 학생이 생각에는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세요?
2: 我认为妈妈在我比我小的时候就开始练琴，一直学到了现在。我觉得，妈妈，是一个。 很厉害的人.
0: 미니는 앞으로 엄마가 이 가야금을 미니 나이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6살부터 했잖아요.
2: 네.
0: 네. 미니 학생은 엄마처럼 이렇게 가야금을 그냥 앞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오, 있다고 하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미니 학생의 꿈도 역시 엄마의 길을 이어받아서 좀 같이 가는 게 중요하죠.
2: 네.
0: 엄마 사랑한다고 말해봐요. 엄마 사랑해.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2: 엄마 사랑해요.
1: 그래.
0: 어머.
1: 아이고 사랑합니다.
0: 엄마를 안아주세요. 엄마를 안아주세요. 한번. 아, 우리 엄마가 지금 감동 많이 받나 봐요. 아우.
1: 감동이시죠.
0: 가야금 예술의 길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1: 제가 일 욕심이 많다 보니까 수업과 연습과 이런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고
0: 네.
1: 그래서 아이들이 놀러 다니시는 데도 많이 못 갔고
0: 그렇죠.
1: 에이, 명절 때도 저희가 특히 바쁘잖아요.
0: 네.
1: 휴일이나 명절 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항상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딸아이가 엄마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지금 며칠 전에도 아들이
0: 네.
1: 저한테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놀러 다닐 시간도 없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맨날 니들이 크면 니들이 놀러 다녀라 제가 그러거든요. 니들이 네네. 크면 놀러 다녀라. 대신 엄마를 데리고 다녀라는 얘기를 내가 안 할게.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 그 미안한 마음이 커서 오늘을 네네네. 뭔가 이렇게 울컥했나 봅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자, 이게 그 지금 최민서 선생님 또 자제분이
1: 네.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0: 딸 하나, 아들
1: 예.
0: 하나.
1: 네. 예. 예.
0: 네. 아, 둘 다 이렇게 멋지게 키우려면 정말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한데.
1: 네.
0: 예.
1: 뭐.
0: 전승 일을 또 하셔야 하고.
1: 네.
0: 교육자로서 일을 또 하셔야 하고.
1: 네.
0: 예. 너무 바쁘시니까. 가정을 돌볼 사이가 없잖아요.
1: 예,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한데. 대신 제자들이 너무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자식도. 나름 자기 앞에 공부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어요.

0: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엄마가 곧 80이신데 네. 지금까지도 예, 저를 위해서 아이들 돌봐주시고 네. 제 살림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나 부모님이나 네.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희생이 없으면 예, 오늘 제가 없겠죠.
1: 그렇죠. 예, 예. 뭔가를 네. 뒷받침해주는 지원군이 없으시면
0: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 저 예. 오늘 너무 또 큰 감동을 받았고 만약 이 자리에 또 최민선 선생님의 어머님이 계신다면 예, 예. 얼마나 좋았을까요?
0: 네, 그렇죠. 어머님은 지금 그 여행을 가셨어요. 언니들이랑 예. 제 언니가 두 명 있어서 언니들이랑 여행을 가셨고 오늘 촬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잘하고 오라. 네.
1: 따님은 어머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최민선 씨도 네. 어머님한테 사랑한다고.
0: 아, 사랑하죠.
1: 예, 네. 얘기하세요.
0: 예, 저희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좀 담기에 쑥스러워서 잘 못하고 네. 있는데 대신 네.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맨날 엄마한테 틱틱거리고 네. 네, 그러는데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항상 미안하고.
1: 자, 어머님이 또 오늘 이 소중한 자리 네. 선물 편지와 함께 꽃다발 선물 주셨어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하죠? 감사합니다. 좀 잘 네. 놀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1: 어머니가
0: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1: 네, 전통음악의 전승은 대중보급을 떠날 수가 없는데요.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이 전통음악에 대한 가야금 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1: 저희 방송에서도 사실 2020 1년부터 네. 네, 5년 동안 네. 방송을 통해서 네. 예, 가야금을 보급했잖아요.
0: 네네, 네. 맞아요. 그 시작을 할 때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으로 가야금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네,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네. 아유 뭐 한 10회나 할 수 있겠어요? 뭐 그러면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한 5년이라는 시간을 길게 달리게 되었더라고요. 네, 또 의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저희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야금을 배워서 네. 제가 단지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 이게 인터넷으로 수업을 온라인 수업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1: 그렇죠. 네. 확실하게 느끼셨죠.
0: 네. 네. 네. 네.
1: 그때 플랫폼을 통해서 이 가르쳤던 네. 그 대중들의 네.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요.
0: 네, 그렇죠. 연변 지역은 물론이고, 네. 예, 길림성내도 물론이고, 네. 뭐 길림, 장춘, 북경상해, 청도, 연태, 뭐 이런 여러 지역의 천진, 뭐 네. 이런데 여러 지역의 분들이 그 저희 방송을 보면서 가요를 배웠더라고요. 네. 저는 얼굴 모르는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1: 아, 그럼요. 이 네트워크로 네. 네, 네, 네,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0: 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방송을 하다가 잠깐 쉬는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 이렇게 쉬면 이제 끝났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난달 좀 전에 네. 저희 동북 슈퍼리그 축구 경기가 네. 있었는데 거기 조직위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가야금 한 100명 정도를 함께 무대에 올리고 싶다. 가야금이 무형문화유산이니까 네. 올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네. 저희가 가야금을 배우는 그 위치에 단체창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네. 그래서 그때 거기다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서 지원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만약에 한 3, 40명 정도만 모이면 제가 이거를 행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당일 공연 당일 200명 가까이 가야금 연주를 예 물론 저희 전공생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전공생들도 있었고 네. 그 외에 취미로 가야금을 배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취미로 가야금을 배우시는 분들도 오셨고 또 많이는 저희가 방송에서 가르쳤던 네. 그 플랫폼을 통해서 가야금을 배우신 분들이 전국 곳곳에서 오셔서 네. 예 저희와 함께 너무 의미 있는 행사를 예, 했던 것 같아요.
1: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네. 이 번지방 분들이 아니라 네. 외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참여를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0: 북경에서 오시고 뭐 천진에서 오시고 네. 뭐 연태 쪽에서도 오신다 그러셨고 길림에서도 오신다 그러셨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차비며 숙박이며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했더니 상관없으시대요.
1: 그러니까요.
0: 네, 상관없어요.

0: 이런 할 수 있는 그 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로만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네. 오셔서 공연을 하셨고 사실 힘들잖아요. 제일 네네. 더울 때 공연을 하셨고 공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너무 의미 있는 행사를 우리가 가입을 좋아해서 배우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함께 200명이 연주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계속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1: 아, 너무 네. 감동이었죠.
0: 네, 그럴 때면 네. 참 가슴이 예, 벅차죠.
1: 대중들의 네네. 보급도 네. 절대 그 전승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주
0: 네,
1: 중요한
0: 아주 중요합니다. 예, 네. 전공자들은 전공자들대로 네. 그다음에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그다음에 비전공자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취미대로 이렇게 각자에 맞는 단체에 맞는 그런 전승의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1: 네.
0: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참 많은 곡들을 가르쳐 네. 드렸습니다.
1: 네네.
0: 제일 처음으로 가르친 곡이
1: 제가 보통 아리랑이었죠.
0: 아리랑.
1: 우리가 다 익숙히 알고 계시는
0: 네. 네.
1: 애로부터 어른까지 다 알고 계시는 아리랑을 연주를 통해서 가야금 기본 주법들을 배워드리는데요. 아리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0: 네.
1: 또 저희 또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하고
0: 네.
1: 스님께서도 무형문화유산 우리 연변추 전승인이시잖아요.
0: 네.
1: 맞죠?
0: 네.
1: 네. 그래서 아리랑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아, 오늘 이참에 선생님께서 맨날 저한테 즉흥 연주를 시키시잖아요.
0: 아, 때는 돌아오네요.
1: 그렇죠. 네.
0: 이 기회에
1: 선생님과 선생님 아리랑 한 곡 불러주시면 제가 네. 반주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0: 자, 이 기회에 또 농현의
1: 네.
0: 또 식임새들을 뒤돌아보는 시간, 느껴보는 시간 가져봐야
1: 네,
0: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아리랑을 네. 네. 네, 본조 아리랑.
0: 본조 아리랑.
1: 기본 아리랑.
0: 네. 네. 네. 네. 네.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꽃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 인생에서는 40여 년의 가야금 예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중화민족 문화의 한 소중한 구성 부분인 가야금 예술. 다양한 민족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중화민족 대가정 안에서 가야금 소리는 민족 간의 소통의 다리가 됩니다. 가야금 예술을 보급함으로써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각 민족의 우수한 전통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빛나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 구축의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최미선 선생님의 가야금 예술을 전승하는 길에는 늘 사명감을 가진 동행자들이 함께할 것이며 늘 새로운 희망의 새싹들이 자라나 그 맥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최미선 선생님.

감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5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묘환이라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 몽약입니다. 본 제품은 치명을 위주로 한 발묘환이라 했기 때문에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농조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르껄거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이런 증상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경락과 폐경락은 아주 밀접한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폐,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되어 있으면서 심폐리 심한 증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준다 했죠.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리 심한 증상을 기본으로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림상 주요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긋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을 잘 긋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리 심한 림상표현에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초온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 제품인데 어떤 분들은 기침이 나니까 단순 호흡기 떡면 치료해서 그때는 좀 낫는 것 같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러한 폐단이 많이 있는데요. 근본 문제는 심폐열을 쳐줘야 됩니다. 이래서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가래가 줄어들고 기침이 줄어들고 완전히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며 우리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는 모두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전 정신한 쓰는 가족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예, 우리 근거문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그저 입 어머 붓기가 다 그저 예. 나서 그저 유리처럼 번쩍번쩍 한다. 그리고 숨이 흘러.

0: 하고 예 혈압 조절이 내가 차가 또 영 많고 예 그리고 감기 온다 뭐 그래서 콧물에 눈물에 범벅이고 예 가슴이 뭔해서 예 꼼짝 매삼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빨이 아파서 통제 나그라고 예 그리고 그런 저 언니가 고초에 지내시고
1: 입에 냄새가 모질게 나죠 예예
0: 예. 예 그리고 맥박 지내 빨리 뛰어서 예 엄청 못한다. 그 예. 사이 내 약을 먼저 빌었지.
1: 예.
0: 그리고 저 시각에 하나 그래 잡았는데 하나하나 지금 소진된다면서 즐거워한다.
1: 어, 그렇죠.
0: 예. 예. 이빨이 아프던 게 이렇고 냄새가 나던 게 이렇고 그러고 헐떡헐떡 하던 게 이렇고 예. 힘든한 길도 발을 걸지도 못하겠어요.
1: 예.
0: 냄새 있더구나 있지 했잖아요. 예. 예, 그랬던 게, 아직 그 모제비도 못 눕던 게 그래도 조금씩 눕고, 예, 앉아서 쉬었습니다.
1: 아, 예, 심각할 정도.
0: 예, 그랬지,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리고 붓기가 싹 내렸지, 몸이 헷갑아진단다.
1: 그렇죠.
0: 그리고 예, 소화가 예. 잘 되놓거나, 예, 식사를 하지 못해 그랬던 게 식사를 잘한다.
1: 아, 심장병 치료했는데, 예, 여러분.
0: 아홉 가구 배달.
1: 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1: 335 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0: 예,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전선 심화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심장이 나빴어요. 가슴이 그거 두근거림에 답답하던 게 지금 두근거리지 않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1: 아, 예.
3: 그리고 예, 층계를 올라올 때에 예, 그것도 한 단계, 한 단계를 한 번 짚고 겨우 올라오면 그것도 단계마다 앉아서 지고 올라옵니다.
1: 아, 예, 예.
3: 예, 그 계속 주시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1: 예.
3: 자다도 예, 주시안을 그저 좀 가슴을 막 펴고 아프고 이래 치매 올라오면 또 주시안을 물어야 되고.
1: 아, 심각합니다. 예.
3: 예, 이 약진이 지금 주시안 한 번 더 안 물어도 됩니다.
1: 그래요? 아, 바로 예. 그렇죠.
3: 예, 이렇게 주시안을 아예 가지고 다닙니다.
1: 예, 예, 예. 큰 이야기를 예. 가져왔습니다.
3: 예. 그리고 예, 혈압이 높은 게 정상되고 잠으로 그 10년 넘게 못 잤습니다.
1: 어, 혈압이 높던 게 정상으로 돌아오셨다. 그게 큰 해결입니다.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약이 끊었다 혹은 해결됐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또 잠도 잘 잡니다.
1: 어, 그렇죠.
3: 예. 밥이 그렇게 또 맛이 있습니까?
1: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소화 공능이 많이 저하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심장하고 소화계통, 심장은 군주의 기관이 돼서 어느 기관이든지 영향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어서 여러모로서 여러 가지 부동한 증상들이 나타난 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초음 청심환입니다.
3: 예, 이게 이 약품이 가슴이 영 편안한 감이 난 게 영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3: 선생님 이렇게 아빠자꺼에 배달받아서 쓰겠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이 제품 자체는 견지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라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여러 심장병 환자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건강의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4: 네, 지금 이 청원 청심환 먹고 좀 먹은 지 한 3년 됩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4: 근데 왜 좋은 건 뭘까 하면 있으니까 내 지금이 어서 밖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1: 어, 원래 바깥 나가기 힘들었네요?
4: 예, 네, 그럼 사는 건 선을 이런 일에 지신 것도 나는 저를 지고 따라 먹어야 된다.
1: 어, 그래요? 예.
4: 예. 그게 중에 밥을 나 앉아서 밥에서 너희들과 같이 우리 얘기하고 놉니다.
1: 어, 너무 이전에 그것도 힘들었네요.
4: 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날씨 흐름이 나는 저를 장수를 해야 된다. 너무 숨이 올라와서 끊는다.
1: 어, 심각했습니다. 예, 예.
4: 예, 근데 지금 그 중에서도 한이 나서 지금 또 어떤 분이 온몸이 붓게 됐습니다.
1: 예,
4: 소화도 안 되고 근데 고등생활 좀 다 없어요. 밥맛도 있고 해답도 저절되고 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4: 예. 왜 우리나라는 너무 꿈꾸면 또 왜 무서운 꿈꾸면 계속 바위 떨어지는 눈 감이나 그런 꿈꾸면
1: 어, 심장병으로 해내서 바로 그런 꿈이 오는 것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제품은 견지만 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4: 요즘 이 약을 바꿔도 OTC고 국가에서 승인하는 약이잖아요. 지금은 저를 1년 주를 또 살려고 그래요.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4: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0: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환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해결해 주는 우수한 OTC 공약에 속하는데 몽약입니다. 몽약은 망망한 초원에서 기본으로서 다른 뭐 그 살초제 같은 거 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뭐 농약을 치지 않고 아주 그 약이 순수한 이런 그 좋은 성분으로 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쓰면서 기본으로 이전에는 적하면 요일링에 불려와서 밤중이라도 뭐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제품을 시작해서 8개월 되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간에 한 번도 병원에 실려간 적이 없었다고 이 정도까지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이 제품 자체는 이미 그 주사를 하셨거나 심장 주사를 하셨거나 혹은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심장의 혈전이 내려올라가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어서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 이 제품을 쓰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결국 심부에 어느 정도 물이 찼다는 분들, 심근염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비후성 심근증이란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모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지금 좋은 정신만 쓰고 효과 상당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난 어제 신지가 지금 반년 많이 넘습니다.
0: 예.
2: 예, 그래 내가 동원이 우리 또 같이 내마 후에 시작한 노인이가 어제 80 넘는데 그분이 딸이가 또 돈을 붙였다면서 그러면서 이원에서 심장이가 심해 당하는데 걔는 기약을 쓰고 어디 근육이 한 다섯 단지 썼던지 그래 근육에 심장이 발작 없다고 하는데
0: 그 정도면 해결을 많이 받습니다.
2: 예, 돈이 챙겨서 이게 좀 이번에 또 시작했다면 내가 더 아껴달라
0: 그렇게 하세요. 예,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른한테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됩니까?
1: 네.
0: 네, 안녕하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3: 나도 처음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3: 요즘 신지 밑에 됩니다. 근데 내 고관에 조금 또 아들 내가 있다가에 못 쓰다가 또 2004년부터 지금 또 계속 씁니다.
0: 아, 그래요?
3: 금방 또 배달 받았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3: 근데 하나서 제가 물어볼 건 뭐인가 하면 다른 데는 다 좋습니다, 지금 용이.
0: 예.
3: 다 좋은데, 지금 내, 뭐, 지금 제일 바쁜 게 아니라.
0: 조금 해결되지 못한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3: 어제 난 가만히 있다가 가끔 가다, 예, 자꾸 해가 이렇게 많아서 자꾸 똥도 불어납니까? 어제 그랬습니다.
0: 뭐에 불어난답니까?
3: 해가, 해.
0: 혀가 불어납니까?
3: 예.
0: 혀가 불어난다 말입니까?
3: 예. 만지전에 똥똥 불어났다가 또, 어때? 또 술, 이것도 또 불어나고 불어났을까? 이건 어째 됐습니까?
0: 아니요. 그건 그러면, 꼭 구강과에 가서 봐야 됩니다. 거치안과에 가서. 한번 검사하세요. 예.
3: 예. 구강과에 검사한 게 무슨 가 되면 그런, 그러니까, 만성예견이 있답니다.
0: 그렇겠죠. 예, 예.
3: 그걸로 그렇습니까?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강과에서 검사해서 만성예의 있다면은 아무튼 여기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점차적으로 긴 시간 복용하는 사이겠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염 효과도 좋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제 이 방송이 끝난 다음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예, 예.
3: 예, 알았어요.
0: 예.
3: 지금 다른 거는 그것이
0: 다 좋죠. 어떤.
3: 심장이 그냥 예. 이렇게 자꾸 놀란다, 허리.
0: 예, 놀라던 증상.
3: 내 전화 소리 듣는 날, 하고 소리가 심히.
0: 그래요?
3: 하고, 예. 그 다음에 저 잠 못 자고, 입안도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어때는 이게 저 무슨 빨리 됐다 느끼겠다.
0: 심리를 안 거르고. 예.
3: 이건 다 지금 좋.
0: 다 해결 받으셨는데. 예.
3: 이게 지금 계속 못 쓴다 그냥.
0: 예, 그래야 됩니다.
3: 금방 예 배달에 가져와다 지금 받았습니다.
0: 그래요. 연세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세요?
3: 저는 70대.
0: 70대 중반. 예, 예. 그러면 이거 가강해야 됩니다.
3: 예, 저기 예. 다른 건 다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도 이런 입안이 꽉 이게
0: 사는 감을 느끼게. 그렇죠.
3: 그런 나중에 밤에도 그래 어쨌든 깨어나서 또 뭐. 답답하지 해서 그래서 또 양치질도 하고 이런다도 또 불어나겠네. 지금 이게 무슨 신살 이런
0: 아, 예, 예. 아닙니다. 그게 다른 문제죠.

0: 전화
1: 주세요.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예, 예.
0: 지금 제 바쁨도
1: 예, 예. 문제 없습니다. 이제 좋은 해결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소화제 제한된 게 보온 제품을 드시니까 좋은 청심환 드시니까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다. 혈압이 높던 게 혈압이 지금 거의 정상으로 해결받으셔서 혈압약을 끊었다 이런 분들 넉 달 동안 혈압이 정상으로 되면 끊어도 됩니다. 이래서 여름으로서 상상외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중에서 학설이 있습니다. 지도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라는 하이즈란 말입니다. 애들의 어머니 기를 뺏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애가 아프게 되면 엄마가 자연적으로서 기가 많이 애인데 많이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지금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 아무리 소화계통의 약을 써도 잘 해결받지 못하던 게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소화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혹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데 진을 벌어서 이 제품을 쓰면서 해결을 가정 지상에서 가강할 필요성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 제품을 꼭 참고 적어뒀다가 이 제품 드시게 되면 그때 문제 없습니다. 본 제품을 쓰시면서 니, 간, 허, 워의 완이라고 있습니다. 유리하다는 니, 간이라는 간, 니, 간, 허, 화목하다는 허, 워의 위라는 위, 리, 간, 허, 워의 완, 이거 함께 쓰시게 되면, 심장병 치료하면서 저거 쓰시게 되면, 소화계통은 완전히 시름나도 될 정도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호가복이 3일 안도에서 대상 건설, 산업 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사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한 대상 건설과 투자 확대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상 건설이라는 이 중점 사업을 확고부동하게 다잡으며 막힌 부분을 힘써 뚫고 병목을 정확히 해소하며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안정시켜 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정휘 태양광 충전기, 태양광 발전소 지능부대 설비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봤습니다. 대상이 근 4개월간의 건설을 거쳐 공장 건물 기초 공사를 완수하고 현재 철골 구조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노의한 호가복은 기업에서 당면에 유효 시공 기간을 다잡고 시공 역량을 통과하며 건설 효율을 높이고 공사 기일을 다그쳐 대상이 조성

조기 준공대 조업하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환 녹색 지능 장비 산업화 기지 대상은 주로 지능형 생활 오수정화 설비를 생산하게 되는데 현재 공장 건물 기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가봉은 대상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에서 시간대를 주시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며 시공 작업반을 늘려 연내 주체 공사를 완수하고 대상이 하루빨리 조업하도록 힘쓰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백산 특세 고급 음료 가공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봉은 대상 진척 정황 소개를 상세히 청취했습니다. 현재 이 대상은 공장 건물, 사무청사, 창고 주체 공사와 내부 장식을 완수하고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과배즙과 자작나무 수액은 독특한 맛으로 갈수록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조속히 완수해 조속히 조업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시장 판매 체계를 앞당겨 배치하고 대형 상가, 선두, 전자상거래 등 량질 플랫폼과 주동적으로 연결해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판매 경로를 넓혀 안정적인 시장 판매량으로 기업의 질 제고, 효익 증대와 안정 발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장백산 특생 농산물 가공 대상은 옥수수, 블루베리, 기름개구리 기름 등 특색 자원을 원료로 동결건조식품과 각종 과일 채소즙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호가봉은 시공 현장에 들어가 대상 건설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에서 공장 건물 내부 지면 시공과 철골 구조 설치를 다그쳐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구매, 설치와 시험 조정을 병행 추진해 대상의 조속한 조업과 규모화 생산을 하루빨리 실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길린 수는 농업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주로 새송이 버섯, 귀버섯, 냉동버섯 등 제품을 생산하며 북경, 장춘 등 국내 중점 도시와 일본, 한국 등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가봉은 생산 작업장에 들어가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제품 종류, 인력 수요, 시장 판매량 등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호가봉은 정밀심층 가공을 통해 효익을 창출하는 것을 견지하고 즉석 섭취 버섯 제품, 동결건조 제품, 조미버섯 포장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다그쳐 기업 영업수입 규모와 경영 효익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린 동삼지목 목제품 가공 대상 1기는 주로 기존 작업장과 생산 흐름선을 개조해 목재, 다층판 등 제품을 가공 생산합니다. 호가봉은 작업장에 들어가 개조 정황을 살펴보고 원료 출처, 기술 공예,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이 대상에서 생산한 제품이 일본, 한국 등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료의한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공장 건물 개조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고 설비 검수와 연동 테스트를 잘하며 철도 전용선 운행 회복을 다그쳐 대상에 조속히 조업하도록 확보하길 바랍니다. 국내외 시장의 부동한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하고 생산 공예를 지속적으로 갱신 승격하며 더욱 많은 시장 주문을 쟁취해 제품의 시장 점유율과 기업 경영 효익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안도현에서는 유효 토지와 유효 공장 건물의 실제 정황을 깊이 조사하고 합작 경영, 임대 양도, 개조 승경 등 경로를 연구함으로써 유효 자산이 조속히 효과적인 생산 능력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동길목은 연산 10만 톤 생물질 과리별로 가공 대상 현장에서 호가봉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대상 건설에서 봉착한 문제가 없는지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와현 양급 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연계하고 대상의 전기 사용 병목에 초점을 맞추어 전력 공급 부문과의 조류를 다그치고 용량 증대 방안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의 시험 생산과 만부화 생산이 질색게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설비 연동 시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해 조속히 조업하고 규모 효익을 형성함으로써 지방 경제사회 발전에 더욱 많이 기여하길 바랍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4.4분기는 승부를 가르고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4.4분기 경제사업을 어떻게 하는가는 올해의 마무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내년의 출발과도 관계됩니다. 안도현에서는 대상 건설을 경제사업의 으뜸가는 대서로 삼고 백방으로 대상을 유치하고 전력으로 대상 건설을 다잡아 실질적인 대상 증가량으로 현의 경제 발전에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을 일일이 점검하고 장부를 작성하며 시간대를 확정해 미착공 대상은 되도록 모두 착공하고 진도가 늦은 대상은 속도를 다그치며 계속 건설 대상은 조속히 준공 조업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6가지만 건설, 민생 개선, 도시 갱신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 대상을 기회 보장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튼튼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호혜 상생의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기업 작업장과

생산 일선에 깊이 들어가 기업의 생산 경영에서 봉착한 실제 곤란을 제때 료해야 합니다. 융자 대출, 시장 개척, 인력 사용, 에너지 사용 등 면에서 봉착한 곤란을 해결해주고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등 면에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투자 증대와 생산 확대, 원가 절감과 효익 증대를 도와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두드러지게 다잡아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의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비어있는 공장 건물, 유휴청사, 저혈을 용지 등 기존 자원을 잘 활용하며 제조 발전이라는 주공 방향에 초점을 맞춰 외제에 가서 투자를 유치하는 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정해야 합니다. 자원, 원가, 정책 등면의 독특한 우세를 알심드려 추천 소개하고 지역 발전의 흡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량질 자본과 중점 대상에 락착되도록 함으로써 현역, 나아가 전주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주 직속 관련 부문과 안도현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이어서 국경절 특별 보도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종석에는 중화민족은 하나의 대가정이며 여러 민족 인민들을 성류시처럼 단단히 뭉치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끊임없이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 인민들의 마음을 긴밀히 이어주며 각 방면의 역량을 광범위하게 결집해 중국식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위업을 이룩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변강 민족 지역에 위치한 전국에서 가장 큰 조선족 집거지인 우리주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형 종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민족 단결과 변강 건설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변강 단결 안정, 번영 진흥, 장기 안정의 신시대 세상을 힘차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9월에 우리주는 74번째 민족단결진보 선전을과 전국 첫 번째 민족단결진보 선전주를 맞이했습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둘러싸고 일련의 선전교양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바 10가지 함께 계를 특색 활동을 펼치고 주급 중점 추천 활동 30개와 현시 기층 실청 활동 142개를 통괄 기획해 민족 단결 리념이 일상에 융합되고 대중 마음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선전을 중점 활동의 하나인 본보기와 동행, 모범의 발자취, 민족 단결 진보, 전역 순회 강연 활동이 일전 훈춘에서 가동됐습니다. 강연 활동은 전주 8개 현실을 찾아 각 업종에서 온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형들을 한자리 모으고 주변 이야기를 통해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이 공동으로 삶의 터전을 건설해온 따뜻한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긍정 에너지가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언어가 통하면 마음이 통하고 문화가 융합되면 마음이 하나로 됩니다. 우리주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교정 언어 문자 교육 진지를 깊이 갖고 국가 통용 언어 문자가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소통 교류하는 다리가 되게 했습니다. 연길시 주황소학교에서는 규범적인 언어와 문자 보급을 일상적인 덕육 교양과 실천 수업에 융합시켰습니다. 학교에서는 고전 명작 낭송, 표준어 웅변, 독서 활동 등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학생들이 국가 통영언어 문자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수업 주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일체와 공동체 연맹을 설립하고 동북항일연군 정신 선전 강연과 주제 웅변 경연을 상시적으로 펼치면서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단으로부터 전국 학술연구토론회에서의 풍채 과시에 이르기까지 전주 여러 민족 교원들은 양성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경련으로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능력이 뚜렷이 향상됐으며 민족 단결 교양을 일상 수업에 융합시켜 여러 민족 학생들이 잘 배우고 확실히 익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에서는 120개 학교를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선행 학교로 명명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양이 일상적인 교육 교수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항일 연군의 길 다시 걷기, 문화재를 통해 역사 알아보기 등 40여 개의 견학 과정을 지속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근 만 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해온 위대한 실천을 체득했습니다. 여러 민족은 공간적으로 서로 어우러지고 정서적으로 서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열린 천인 비빔밥 활동 현장은 훈훈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은 한자리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한 가족처럼 화목하게 어울렸습니다. 정상급 구축한 민족융합 견학중심과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에 의탁해 우리조는 여러 민족 대중에 함께 거주하고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플랫폼을 마련해 민족 단계를 씨앗이 왕래 교류 융합 속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안념입니다. 이번 주제 활동을 한 목적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화 문화의 전통적 매력과 명절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속에서 이웃 간 거리를 좁히며 민족 간의 정을 더 돈독히 하는 데 있습니다. 관광은 여러 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유대로 되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에서 유일하게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에 입선된 우리조는 높은 표준으로 33개 촉진 기제를 구축하고 다채로운 연변, 중화민족 한가족 주제로선 14갈래를 발표했으며 관광 플러스 무형 문화재, 관광 플러스 미식 등 1년에 몰입식 체험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요 플러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 관광객들의 관광 과정에서 중화 문화에 대한 리해와 인식을 끊임없이 깊이 하게 하면서 문화 관광 융합으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연변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초청 가정 대표 왕시호입니다. 색상이 산뜻한 여러 가지 복식을 보고 여러 민족의 특색 복식도 봤으며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재 전시와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 활동도 접했습니다. 저는 이곳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단결 문화와 그로 인해 형성된 문화 분위기가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고 체험감도 매우 풍부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주 5개 변경현시의 98개 변경촌에서 서부교획 위국수변 청년자원봉사자들이 현지 초민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식사하면서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한상 가득 차린 소박한 집밥에는 민족 단결의 따뜻한 정이 스며들어 자원봉사자들을 손님에서 한 가족으로 만들었으며 대중을 위해 봉사하려는 신념을 더욱 굳게 하도록 했습니다. 한끼의 따뜻한 식사는 오래도록 간직할 추억으로 남아 조화로운 변강의 단결 분투하는 새로운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길림성 서부교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왕연명입니다. 저는 길림 연변 화룡 숭산진에 불이 내려 카메라로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아내며 변강 향촌진흥의 생동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층에서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 가운데서 초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기층 봉사에 깊이 참여해 촌사무 관리를 협조하는 한편 전자상 거래를 통한 농촌 지원에도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루게로 천여 차례의 생방송 판매를 진행해 현재 귀버섯, 꿀, 입살 등 특색 농산물이 전국 각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현지 실정에 맞게 331 국도 연선의 고목 커피, 특색 민박 등 시장화의 새로운 길을 성공적으로 모색해 변강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흥변 부민에 조력했습니다. 길림성 서부교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리가양입니다. 저는 주로 마을의 문화관광 선전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국경제를 앞두고 저는 331 국도 변경 1일 관광 선전문을 기획해 내놓았습니다. 초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았을 때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보람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기층에는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기층에 와서 빛과 열을 발산하기를 바랍니다. 근 1년간 1300여 명의 서부교획 자원봉사자들이 시대 부름에 호응해 나라에 보답하려는 리상을 품고 선으로 연변 농촌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들은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를 촉진하고 향촌 진흥과 민족 단계를 추진하는 등 여러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의 세장을 써나가는 데 청춘의 지혜와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동질감은 가장 깊은 차원의 동질감으로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혼입니다. 그늘 류캅 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이 연변박물관에서 전시됐습니다.
전 씨는 화룡시 룡두산 정효공주묘의 천년 벽화를 핵심 근거로 고고학적 실증과 문헌, 복식 복원, 과학연구 성과에 의탁해 천년 동안 잠들어

0: 있었던 발해 공정 문명을 입체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민족이 왕래 교류 융합해온 과정과 중화 문명이 다원일체로 면면이 발전해온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 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문화 전파 면에서 감지하고 료해할 수 있는 실물 성과와 다원화된 전파 경로를 통해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가 창조적으로 전화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오늘날 연변대지 곳곳에서는 여러 민족 대중들이 석류시처럼 똘똘 뭉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문화의 맥락은 현대 생활 속에 스며들고 산수와 인문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이루며 다채로운 문화는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 터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아름다운 생활을 함께 가꾸고 발전 성과를 함께 향유하며 민족 단결을 공동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혈맥 속에 스며들어 반석같이 굳건해졌습니다. 연변주는 연속 5차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평유되면서 변강 안정, 변경 평안, 사회 조화의 생동한 축도로 됐습니다. 주 민족 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연변은 단계를 근본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 분투하는 방대한 힘을 결집해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 본보기를 전력 구축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세상을 힘차게 써내려갈 것입니다. 문화 전승과 시대 분투가 같은 박자로 울리고 정신적 힘과 실천적 담당이 서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교정에서 사회구역까지 도시에서 농촌까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에서는 강대한 정신적 합력을 결집시켜 중화민족 한 가족이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장백산 아래와 두만강반에 울려 퍼지게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고 변강 번영 발전의 세장을 힘차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 부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

0: 북경 동림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살아

0: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4시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모시고 장약 심내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지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례 없던 특별 우려 활동한다. 예, 이번 특별 우려 활동 같은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죠. 예, 절호의 기회인데 이번 우려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장약 심내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 현금 500원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려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내방 본약 한 곽을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10일 좌우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틀 잎을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17 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 현금 1610원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내방 본약 4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장약 심내방을 지금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한 곽에 100알씨 포장되어 온 후로 한 번도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활동에 17곽을 사신다 할 때 7개월하고도 20일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4752원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려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내방 본약 6곽을 증송해 드리죠. 예,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리면서 한 곽이 그 100알씨 포장되어 온 후로 한 번도 장약 심내방 36곽을 사는 분들한테 6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활동에 36곽을 사신다 할 때 15개월 하고도 10일 좌우 더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입니다. 예, 그리고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 개카노 공기청정기를 한 대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개카노 공기청정기는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이죠. 예, 강대한 공농 효과가 있는데 3단계 공기를 정화하고 심도 있게 여과하는 이런 기술로 예, 빠르고 확실하게 오염을 제거해 준다. 예, 이 개카노 공기청정기가 정말 그 아주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청정기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동인당 유기농 양이섯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하고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데 한 통이 900g짜리입니다. 예전에 단백질분들은 한

0: 통이 400g짜리였습니다. 예. 900g이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크죠. 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심장병이 있다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신전투도 해보고 피를 뽑아가지고 신심의 심장 근육 세포가 어느 만큼 손상받았는가 하는 이런 화음도 해보게 되죠. 예. 화음에서 신심의가 올라간다거나 신전투가 변화된다 이럴다 할 때는 심근경색이 올 위험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예.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당장 신경 약을 먹는 한답니다.
0: 예.
2: 예, 저는 이 약 먹고, 예, 효과를 많이 봤어요. 예. 이 약 쓴 지 얼굴 3년이 나는데.
0: 예.
2: 아, 심장이 너무 나빴어요. 예. 문소리도 놀라고, 황황하고, 또, 예. 어쨌든 나쁜 생각이 들어가고, 예.
0: 예.
2: 어쨌든 사람이, 저도 불편하고, 연구하고, 밤에 잘 때도 심장이 나빠가지고 입으로 가슴을 얼려 못 넣고 잤습니다.
0: 예, 심장이 나쁜 사람은 그렇습니다, 원래.
2: 예, 그것도 효과 보고, 아니, 저기라고 저기, 숨이 올라와 와서 다시 6번씩 앉았다 누웠다 이러면 고생했습니다.
0: 예.
2: 예, 그래 고생하던 게 그것도 다 사라지거든 없고, 예. 아무 증상도 없이 지금 정상적인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예.
2: 내 이야기, 그래 서장약이 좋다는 걸 알고 어쨌든 후에 또 사 먹었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 좋겠습니까?
0: 맞습니다.
2: 어쨌든 내 이야기하고 딱 믿음이 가가지고 어떤 완전히 상신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노고에 왔을 때도 그지 이 이야기 어떤 100% 상신하니까 노고에 온 거 있잖아요. 이야기 대주시겠더니 효과를 봐서 지금 어떤 태어나서 어떤 일을 거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 아무도 증상이 없어. 그냥 매일 놀라 댕기고 식사도 다르고 매겹다 말다 하고 그것도 다리랑 오지르지 했다는데 어째 그 약 먹은 것도 소장약 먹은 것도 그게 다 증상이 없어졌을까?
0: 예, 소장약이 우리 예, 이 장약 심리방위가
2: 약이 돼서 그런 것 같더란다.
0: 맞습니다.
2: 예, 약을 좀 뭘 선택했어서 아니 지금 매일 사람 좋다고 나 요즘 80인데 매장 좋다고 놀라댕기고, 야.
0: 아무
2: 불편, 예, 없이. 내가 우리 영감 모두 세 생명 한 세서 더 살았다 한다, 지금.
0: 아, 예.
2: 그래, 예. 그래, 내 우리 영감 놓지 활동량이 많고, 있고, 우리 영감도 작년 놓고 이번에 이렇게 인사 이름는 거 보고, 모두 주변에서, 야, 무슨 약속 그 이렇게 이름는가 그러면 내 이하고, 예, 요로서 많이 소개를
0: 정말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2: 예, 소개 한 집에 예. 두 번 쌌대, 그러면.
0: 맞습니다, 예.
2: 예, 그 한 집 아줌마는 닦고 앉아서 차 부르고 이래든 아줌마들이 먹고 나가서 한국에 나가서 이제 간등한다.
0: 아유, 예.
2: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부끄러워는 활동실에서 너는 한 달도 좀 많이 내 소개를
0: 했어. 예,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2: 예, 그게 모두 효과 좋고, 모두 수장력이 좋다고 모두 그랬단
0: 말이야. 아, 그렇지.
2: 저는 이 약 어떻게 알았는가 이래는 그랬단
0: 말이야. 아, 맞습니다. 예.
2: 우리 활동실 때 아줌마 안에 또, 아니, 주자 세 개나 했다는 게 어째, 아직도 이게 가슴 쏙쏙 찔러버리는 게 어째, 이 약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물어봅니다.
0: 아, 이 심장이 주자를 세 개나 넣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 그 이 관상동맥이 그 막힌 이 어느 극부를 해결해 줬을 뿐이 예, 세 개를 넣었으면 그 세 개 막힌 그 부분을 해결해 줬을 뿐 전반적인 심장이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하기 때문에 예, 그 이 약으로 해서 예, 계속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게 예, 세 개를 했는데도나 또 가슴이 예. 또 바늘로 쏙쏙 찔거버리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나타나면 아이 좋다 잼까지 예 이거
2: 장기
0: 먹겠다 예 장기간 이거 잡으면 좋습니다 그분이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전화합니까
0: 예 맞습니다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장약수는 한반대
0: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3: 맞습니까
0: 예
3: 장약 쓰는 한반대 이거 쓰기 전에는 또 막 이렇게 심장도 두절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시산이 두 번 오다니까 좀 생활하기 힘들었댔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장약에서 산소린 들었는데 옛날부터 숨어보니까 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실상 써보니까 이만

0: 그래서 언약은 없는
1: 그렇죠. 예.
0: 예. 어디미 지금 아이 중풍 치료되는 약이 없고 아이 심장이나 이렇게 완을 심해서 그도망이 요알링이 불려가던 이런 환자가 아이 지금은 아이 병원 모르고 사고 검사 수치 다 동상이라고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1: 심장병을 이거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뇌중풍 이거 치료를 해주는 데서는 정말 이 약 마연한 게 없습니다. 지금이 어서는 실천이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내일이면은 어서는 5년 6개월이 딱 되는 날입니다. 아, 강의한 지. 그런데 네. 이 약은 지금 어서는 실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병 그렇게 심한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지고 결국 뇌중풍이랑 와서 그랬던 사람들이 좋아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0: 맞습니다. 뇌중풍처럼 아이 이렇게 뇌중풍 한다 어디 똑똑한 게 있습니까? 다 정말
1: 어리버리하지 다 예.
0: 기억력이 없지. 반하지 정신 상태가 난 보기도 좋은 거죠. 정말 그렇겠구먼.
1: 그게 오지 말아야 되지.
0: 아이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던 게 지금은 얼마 좋아졌는지 내가 지금 노시산에 도망와서 반신 지우지껏던 것도 저는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고 야 그 무겁던 날이 어떻게 이렇게 가벼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1: 약 덕분이죠.
0: 이 다리가 예. 예, 원래는 이 짝수 한 다리하고 이 다리가 예, 순한 아이들 그런지 무겁고 예. 예, 한 바구니씩 다 먹고 한 바구니 약간 담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1: 아, 소화하신겠구나.
0: 그래요. 모두 여기 한쪽들도 그래요.
1: 거기 다리랑 발은 못 쓰니까 나 그 한쪽이 그게 왜소하는 게입니다. 그게.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다 똑같이 되고 얼마나 그 다리 언제 묶어봤던가 언제 이렇게 질질끌 썼던가 이런 생각이
1: 중풍 환자들이 후유지 다리랑 다 그렇게 무겁습니다. 원래.
0: 그리고 얼굴이 거기다 얼굴 마비 꺼지 와가지고 어떤 선생님들은 중풍 후유증이라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게 신경마비라 하고 이래서 정말 도타는 병원 이사들 찾아다니고
1: 중풍이 오면은 신경이 항구할 수 없게 손상을 많이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그렇게 그 저해가 생기는 게입니다.
0: 밥 먹기도 힘들고 정말 집을 씻고 아이 그런 해를 씻고 이러면서 막 피랑 막 흘리면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얼마 좋아졌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약이 없습니다. 정말 이게
1: 맞습니다.
0: 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약재를 봐도 다른 약이 없는 약이 이런
1: 약재가 이제입니까?
0: 예, 야생 약재를 다 만들었지. 아예 소장에서 아예 연한금으로 불리는 약이 아예 네 가지나 들어갔으니까 그 약회사 어디다 말하겠습니까?
1: 그렇지.
0: 그리고 또 세계에서 제일 그런 뭡니까 특수치료요법으로 치료를 하지. 둘러주고 녹이도 통용하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환자들이 병기서 해탈될 수밖에 없겠군요.
1: 이런 약이 저만이 없습니다. 정말.
0: 예, 정말 없습니다. 이 약은 정말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우리 중풍 환자들이 정말 병에서 해탈을 될 수 있는 이렇게 똑똑한 것도 정말 열심입니다.
1: 그렇죠. 예.
0: 예, 우리는 내가 이렇게 쏘니까 우리 형제들이 친척들이
1: 얼마나 많이 소개했습니까?
0: 예, 다 소개돼가지고 모두 이거 쓰고 너무 한내 모두 나쁘다 하고 효과 없더라 이런 사람
1: 없습니다. 이 약은 이 욕 아이 먹는 약입니다. 소개를 해서도
0: 나는 예. 그래서 이 약 모르고 이거 싸고 병원 모르고 사지 지표 정상이지 아 이러니까 나 사람이 매일 사는 게 이게 그 얼마나 행복한가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내가 나는 이 활동에도 참여했는데 그 뭘까 어제 우리 동생이 이렇게 전화 왔는데 가도 이거 원래 이게 갑상선에 암 수술하고 심장이 나빠가지고 이거 우리는 어제 또 부모 이렇게 원래 이찬이라면 우리 어머니가 이 심장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자 형제들이 다 어제 막내 이렇던 게 막내도 이 갱년기 들어오면 신경물란이 오면서 그래서 이거 다 쓰고 이제 모두 다 도와줘야겠구먼.
1: 이것도 신경 그 치료를 해주는 면에서 어느 말 독특한 치료 방법을 해줄까 이게 또
0: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치료를. 우리 동생은 그런 뭘까 전번에 내 배달해서 붙여줬는데 그 시고모가 이 병색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말을 잘 볼 똑똑이 못
1: 아, 언어상에 왔구나.
0: 그런데 막 이렇게 손으로 하면 떠난다.
1: 아 그게 손이라면 아무래도 이 경색이 중풍이 온 사람들이 손은 그렇게 뜬다. 이게 그 신경이 신경성을 그래가지고.
0: 그래 우리 동생이 그 뭔가 먹던 약을 이렇게 먼저 대접해서 지금 그나마 춤이라면 아예 올리고 언어도 많이 좋아지고 또는 증상도 많이 났는데 아직 완쾌하지 못하다.
1: 예, 이제 좀 잡싸야 되시오.
0: 예, 우리 솔타니까나 우리 그 동생 시어머니도 이거 잡수고 그래서는 우리 그 내 동생이 그 뭐 반찬 가게를 한 거 같이 이런 채소란 다듬어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 안에 36가게 그다음에 그 시고머니도 36가구 이렇게 배달
1: 이번에 우리 활동만 한 게 없습니다. 이런 우리 활동 기다리자면

0: 이제 1년 딱 기다려야 됩니다.
1: 예, 그래요. 예. 우리 딸이 내일 이렇게 오시는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 예, 그걸 내일 돈 배달해서 이렇게.
0: 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십시오. 예.
1: 예.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하십시오.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이 심리방, 우리의, 우리 집에 남편이 주부 환자가에 이야기하면 무조건 제품이 온다, 선생님.
0: 아, 예.
3: 예, 예. 야, 약은 정말 이야기를 정말 써본 사람이 아직 써보지 못한 사람 모른다. 그게 이 주부 환자가 동해, 다른 사람만 동해. 병이 정말 그거 좀 크게 맞았다 이렇지 체질이 엄청나게 큰데 턱 그거 맞으니까 얘 꼼짝 못하고 이러도 못하고 이랬는데 헤라빅스 양배40까지 올라가고 심률이 140이지 그게 무슨 또 변비지지 또 풀스 골병지지 더구나 지금 이 주풀이 지금 이래놓고 그거 말도 어마어마하게 알아 집이 사람이나 그거 알아듣게 하고 정말 병원에 세 번 입원했지 무슨 약 써도 아이들 때다 병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그거 봐서 다 들어보고서니 걔도 이게 계속 서장 이야기고 걔도 뭐 우리가 이게 어쨌든 이게 선수적으로 이게 고상지구 약재가 좋다 말입니다 선생님
0: 맞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이야기가 예. 그 연한금으로 된 약이 네 가지고 또 홍경천 5,400원 이상 약을 이렇게 존나 훌륭하고 아주 예 좋은 약을 쓰니까 예. 혈압이 저거 잘됐지 중풍이 기다면은 잘해서 일어나지 아이 그다음엔 그 심리라는 게 고르게 됐지 말을 어마어마하게 그것이 이렇지 기혈보충도 세게 하자고 뭡니까 이야기
0: 이 기혈보충을 딱 해주는 예. 이야기라고 적혀있는 이야기입니다
3: 예, 그래, 예, 그러니까 나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말인데 내리는 거 올린다는 뜻이겠고 뭡니까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게 걷기 시작한 게
0: 기혈보충 해야 이게 만병의 원인이가 기혈부족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 그러니까 기혈 보충 한다는 그게 딱 약하게 써있지 않은 것은 되겠습니까, 선생님?
0: 그렇죠.
3: 예. 그래, 인전에 중풍 치료한다, 기혈 보충 치료한다, 심장병 치료한다, 예. 이런 약, 이런 주치공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 효과는 없으세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정신 차렸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게 내비
0: 주치공이 씌어있는 것을 꼭 선택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죠. 예.
3: 네, 그럼 이게 무슨 그거 이게 전의 약재고 고산주의 약재가 이게 어머니 이게 좀 다리에서 일어나고 이랬단 말인데 그래서 예, 전번에 우리 하던 게 저런 녀석하고 싸웠는데 또 뭡니까 우리도 친오빠 큰오빠 좀 어서 밥씩 드신다
0: 예.
3: 중풍이 한번 왔는데 20년 전에 왔는데 지금 보니 그래서 그러하고 댕기니 또 별로 이 가서 잡아서 고리 심하고 별로 좋겠다니 그래도 이 기다리는 게 요새가 이게 이 약을 조금 고리를 깨다가 한, 몇 시간 잡았으면 굉장히 별로 이제 감각이 좋다는 이랬지. 이렇게 싸겠다는 그런 거.
0: 아, 예, 싸겠으면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4: 심장이 따가워서 영세히 고사였습니다. 심장이 예. 따가워서 기토가 5분도 못 안고 있었습니다.
0: 예.
4: 이 약을 먹고서 심장이 따갑던 것이도 따갑다니까 애매해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4: 어떻게 예. 나가 걸고 어후인 걔 집에 있는데 심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온지 모르겠습니다.
0: 아, 이건 그거 치료하는 게.
4: 오래한 변비입니다. 한 있는 예. 변비를 했습니다.
0: 예.
4: 이 변비 떨어지고 이 섭이 잤던 게 저 섭이 잤다니까 실수를 아예 어찌 좋은지
0: 그렇죠. 예. 요실금이라면 다 좋아집니다.
4: 허리 다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허리가 아프던 것도 많이 좋아집니다.
0: 그렇습니다. 이야기. 예.
4: 예. 허리가 아프던 것도 많이 좋아집니다. 예. 게 우리 못에 한 사람 있는데 어쩐가 그 사람이 약은 많이 먹는 게 하나도 효과가 없답니다. 효과는 하나도 없답니다. 소화비제에서 영재의 고사.
0: 아.
4: 소화비제에서.
0: 예. 무슨 비랑? 무슨?
4: 엄밀히 다 아프답니다.
5: 아주 좀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예. 유독 달 반부터 선생님이 방송을 받아가지고 예. 이렇게 속도 쓰고 약도 감량하고 했는데 지금 내 혈압은 완전히 이렇습니다.
0: 아, 예.
5: 예. 그래서 내 세월이 인해서 자꾸 어지럽고
0: 어째가 이거 그렇게 복잡한가?
5: 예, 여기
0: 좀 이 조용한데 나와서 하시오.
5: 예, 예. 그래서 예 어지럽고 소리 나고 하던 것도 다 잃었고 예. 관절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이 같이 쓰느라고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예.
5: 이제 두 분이 주자를 두 번이나 하고 심지어 아이도 다 말이야.
0: 예.

0: 아래 배 아래가 몽땅 판디 내 이하고 뭐 구슬이 효과 봤습니다. 이번에 싸라고 말할까나 오 팔도 좋은데 이번에 싸겠답니다.
1: 이번에 싸겠으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2: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일반적으로 우리 심교통 같은 거는 아주 짧은 시간 가슴이 콕콕 쑤시거나 압박감을 느끼거나 이러다 맙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쇼상가유를 입에 물고 좀 쉬고 나면 일 없어지죠.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앉아서 쉬어도 안 되고 쇼상가유를 물고 있어도 안 될 때 이거는 심근경색으로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가야 삽니다. 예. 우리는 심장병이 이렇게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사망률 2위가 심장질환하고 뇌혈관 질병입니다. 예. 1위가 암이고 예. 그 다음 심뇌혈관 질병이가 사망률 2위죠. 예. 이 심장질환에서 보면은 관심병 심교통을 비롯해서 심장병 중에서 제일 중한 병이가 심근경색입니다. 예. 뇌혈관 질환에서 보면 뇌경색도 아주 무섭지만 또 뇌출혈은 급하게 발작하기 때문에 요알령을 불러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면은 생각만 해도 그 후과가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심리혈관 질병이 있다 할 때 지금 심리혈관 질병 치료를 해주는 면에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그 우리 서상약을 서상약인 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그 위험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심장 혈관이 예를 들어 막혔다 하면은 우리 몸이 그 신호를 보냅니다. 예. 어떤 이거 신호를 보내는가 하면은 경상적으로 가슴이 두근다거리고 마음이 초조해 나면서 가슴이 답답해 나죠. 예. 피로할 때 심전구에 통증이 나타나고 심장 부위에 때로는 1, 2초 동안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런 통증이 있습니다. 예. 아침에 금방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가슴이 답답해 나죠. 예. 그리고 반드시 누워 있는데도 숨이 차면서 또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식사를 한 후에도 또 팽창감이 나타나거나 식은땀이 나고 또 가슴이 답답하죠. 예. 걸을 때나 층계를 올라갈 때도 또 숨이 많이 찹니다. 예. 그리고 신체의 일부 부위에 원인 모를 통증이 느껴집니다. 예. 정서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격동되거나 할 때도 쉽게 오른쪽 가슴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짜릿짜릿하면서 그 아프고 예. 심율문란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예. 관심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데도 어느 순간 왼쪽 가슴이 예전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아프다거나 또 쇼상가유를 물고 있어도 완화되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 그거는 내가 심장병이 아주 중해지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심장병 치료를 해주는 이런 면에서 우리 장약심리방이 제일 그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뇌혈관이 막힌다 할 때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하는 이 구조 신호를 그 보냅니다. 우리 몸이 어떤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는가 하면은 자주 머리에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또 갑자기 몇 초 동안 앞이 까맣게 하나도 보이지 않죠. 예. 그리고 반응이 늦어지고 또 기억력이 또 많이 내려갑니다. 예. 발가락하고 손가락 끝이 저린 증상도 나타나죠. 예. 물건을 만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예. 물이 온도를 이런 분들 잘 모릅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침을 흘리죠. 예. 손도 떨고 또 일상적인 아주 쉬운 동작도 하기 어려워집니다. 예. 어느 장애도 오고 말이 서투르면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예. 꿈이 많고 또 잠을 잘 자지 못하죠. 예.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해 나면서 강직이 올 때도 있고 자주 넘어집니다. 예.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데 기쁠 때는 너무 격동돼 혈압이 막 올라가고 슬플 때도 눈물을 억제하기 힘들어 하죠. 예. 그리고 기침이 나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위에서 말씀드린 심장 혈관과 뇌혈관이 막히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할 때 우리 장약 심리방 같은 약을 써주면 새로운 치료 방법인 이 성분인 아주 특수한 이런 성분인데 이런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서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인체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해주면서 네.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혈 끝선까지 용해시켜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2: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양약시험유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바액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르게

0: 옛날 라디오 속으로.
1: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후회라는 건 절대로 서둘러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일이 지나간 다음에 아, 이렇게 할걸 혹은 저렇게 했다면 좋았을걸, 그 일의 뒤통수를 보며 읊조리는 게 바로 후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을 다시 한번 살 수 있으면 조금 더 잘 살 텐데 말이다. 하지만 시계바늘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시간은 앞으로만 갑니다. 그건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으니 우리의 초점을 달리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직 한 번이라 아쉬워하기보단 지금 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웃다 갈래요? 웃음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느껴볼까요?

0: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보석상이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큰 희귀 다이아몬드를 물려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에는 한 가지 흠이 있었답니다. 빛이 닿으면 아주 미세한 마치 바람이 흔들리는 풍경소리 같은 울림이 났던 겁니다. 모든 구매자들이 찾아와서 살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 이 다이아몬드는 깨끗하고 소리가 없어야 최상품인데 소리가 나는 다이아몬드는 불량품이나 다름이 없어요.
0: 젊은이는 매우 낙담했고 거의 헐값에 팔아버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한 음악가가 그의 가게를 지나다가 그 미세한 울림을 듣게 됩니다. 음악가는 감격해서 젊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자신이 쥐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군요. 이건 흠이 아닙니다. 이건 이 다이아몬드만의 유일무이한 영혼입니다. 음악가의 도움으로 젊은이는 특별한 다이아몬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음악당 안에서 여러 각도의 조명이 정밀하게 다이아몬드를 비추자 그 울림은 증폭돼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선율로 엮어나갔습니다. 관객들은 깊이 빠져들었고 입장권과 음반은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마침내 한 유명 박물관이 이 다이아몬드를 자연과 예술이 결합한 기적으로 평가하며 천문학적인 가격에 구입해 영구 전시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결함인 것이 사실은 잘못된 자리에 놓인 재능일 수 있습니다. 결점을 억지로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이 불완전함이 바로 나의 유일한 선율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스님과 제자가 산속을 거닐다가 버려진 오래된 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탑 안의 계단은 매우 귀여웠습니다.

0: 하고 아름다운 문이 옥돌로 쌓여 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밟히고 닳아 울퉁불퉁해져 있었고 잇기까지 끼어 있었답니다. 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옥돌이 마땅히 전당 안에 모셔져 부처님이 되어야 했는데 디딤돌이 되어 짓밟히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나아가 화려하게 새로 지은 절에 도착했습니다. 대전 주황에는 바로 그 옥돌과 같은 거대한 원석으로 조각된 한 불상이 황금빛으로 빛나며 수많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아,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위치에 따라 운명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불상의 받침대를 가리켰습니다.
1: 저걸 다시 잘 모아라.
0: 제자가 고개를 숙여보니 그 거대한 불상을 떠받치고 있는 받침대는 분명히 그 원석을 깎고 남은 자투리 돌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돌결은 거칠고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1: 계단은 사람이 오르도록 받쳐주고 받침대는 신성함을 떠받친다. 위치 자체에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받쳐주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느냐에 달려있다. 계단이 됐으면 누군가가 편히 디딜 수 있도록 묵묵히 버티고 받침대가 됐으면 만근의 무게를 꿋꿋이 견뎌내는 것이다. 가장 두려운 것은 계단일 때는 원망을 하고 받침대일 때는 불만을 품는 태도이다.
0: 그래요, 인생의 가치는 위치의 겉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의 역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느냐에 있습니다. 무게를 견디든 오름을 돕든 어디에 있든 쓸모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유명한 심리학자 카플 구스타프 융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875년 7월 26일 카플 구스타프 융은 스위스 콘스탄츠 호숫가의 캐슈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짙은 종교적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종교에 종사하는 목사였고 8명의 삼촌과 외할머니 모두 성직자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 목사 가정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용의 두 형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요절했고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균열로 가득했으며 어머니는 변덕스러운 성격을 지녔습니다. 어린 용은 이상하고 우울한 아이였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며 상상 속 놀이에서 위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6살 무렵 아버지는 그에게 라틴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곧 학교에 보냈습니다. 용은 또래보다 뛰어난 총명함을 일찍부터 드러냈지만 동시에 내면에서 두 개의 완전한 다른 인격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격은 평범한 학생으로 일상의 세계에 적응하려 했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인격은 냉소적이고 거리감 있는 어른처럼 주변을 냉대하게 바라봤습니다. 11살 때 용은 바젤의 명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서 그는 구멍난 신발과 젖은 양말을 신고 옷차림이 화려하고 환경이 좋은 동급생들과 달리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신학 수업은 지루했고 수학 시간은 그에게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12살 때 한 소년이 그를 땅에 넘어뜨렸고 그의 머리는 돌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는 자주 실신했습니다. 의사는 간질을 의심했고 아버지는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면 어쩌지? 그 순간 용은 벼락을 맞은 듯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병약함을 이용해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 주 후 그는 의지력으로 학교에 복귀했고 성적은 반에서 1등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합니다. 바로 이때 나는 신경증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1895년 용은 바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그는 정신현상을 다룬 한 권의 책을 읽었고 이후 정신의학에 깊이 매료됐습니다. 1900년 12월 그는 취리히의 브루크홀츨리 정신병원에 들어가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오이겐 블로일러의 지도 아래 조교의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단어련상 실험을 통해 환자의 감정 반응을 연구했고 무의식 속에 숨겨진 콤플렉스 즉 수치심이나 갈등을 담고 있어 억제된 억압된 감정들의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그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줬답니다. 1906년 용은

자신의 단월현상 연구 결과를 프로이트에게 보냈습니다. 1907년 두 사람은 윈에서 처음으로 만나 1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을 정신분석운동의 왕세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는 곧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융은 모든 신경증을 성적 억압으로 환원하려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912년 융은 무의식 심리학을 출간하며 프로이트의 성본능 이론에 공개적으로 도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1913년 융은 국제정신분석학회 회장직을 사임하고 프로이트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후 융의 이름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결별 이후 융은 수년간의 정신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그의 저서들은 헛소리로 매도됐으며 그는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나 그는 놀라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스스로의 무의식의 문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강렬했던 환상과 꿈을 다시 경험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과학적인 태도로 그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날개를 가진 절음발이 로인 필레몬은 훗날 그가 현재 현자 원형이라 부르는 것이 표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집에 모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무의식과의 대면 경험은 훗날 붉은 책에 기록됐습니다. 바로 이 어두운 여정 속에서 융은 자신이 가장 중요한 개념인 집단 무의식을 제시합니다. 그는 개인 무의식 아래에는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고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의 심층이 존재하며 그곳에는 신화, 종교, 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보편적 이미지인 원형이 저장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융은 이후 취리 연방공과대학과 바젤대학의 교수가 됐고 옥스퍼드, 하버드 등 명문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동양사상에 대해서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중국의 역경, 태을금화종지 등을 깊이 연구했고 그 속에서 자신의 개성화 리념과의 공명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는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성격 유형 이론, 그리고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라는 네 가지 심리학 기능을 제시했습니다. 이 분류는 훗날 성격검사의 기초가 됩니다. 1961년 6월 6일 융은 취리히 호숫가의 자택에서 85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자서전 기억, 꿈, 성찰은 이렇게 시작된답니다. 나의 일생은 무의식이 스스로를 실현한 하나의 이야기였다 라고 말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현대병원 리관례 원장님 직접 모시고 각종 인한병과 난치병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내가 한번 인사 다시 드립시다. 저는 영길시 현대병원 원장 리관례입니다. 금년은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22년간 꾸준히 노력하여 마침내 국내적으로도 독창적인 부강주사료법과 난치병 치료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진단은 있으나 치료 방법이 없는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더구나 몸은 불편하고 아픈데 진단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다면 참으로 답답하시겠죠. 지금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큰 병에 걸리면 무작정 큰 병은 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난치병 치료에서의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제내경에는 복부는 오장육부의 궁성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배가 딱딱하면 오장육부를 속박하면서 100가지 병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복부가 딱딱하면 오장육부가 마치 고무줄에 꽁꽁 묶인 것처럼 압박받으면서 피 흐름이 잘 되지 못하고 로폐물이 잘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위장은 물리내고 간담낭, 비장, 췌장, 자궁, 신장, 방광, 뇨도, 전립선, 왕고성 치질에 이르기까지 각종 난치성 질병을 유발합니다. 만약 배 안에 있는 이 딱딱한 섬유화 조직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정말 수많은 현대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리란 딱딱한 조직을 마주고 헤쳐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배 안에는 혈관들이 밀집하고 오장육부 여러 장기들이 꽉 차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감히 이 배 안에 있는 딱딱한 섬유화 조직을 방리해본 사람도 없었고 또 감히 손을 대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복부 섬유화 방리 기술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료 공백이며 치료 금지 거역입니다. 하지만 현대병원에서는 21년간의 연구와 실천을 거쳐 이 천년 금지 구역을 돌파하고 복부 섬유화 방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체 세포 재생 기술입니다. 수천 년간 전통의학은 로화는 되돌릴 수 없고 다스린 무릎 연골과 괴사된 뼈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므로 유일한 방법은 반드시 수술하여 인공관절을 바꾸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부는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로화는 되돌릴 수 있고 다스린 연골과 썩은 뼈는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부강주사료법을 핵심 주사 약물은 이미 국가 특허 고자 전리를 획득하였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전통의학이 난치병이라고 여기던 수많은 불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실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실 인체 완고성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 현대의학은 심장병이 발병 원인을 심장과 큰 혈관 내부에서만 찾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검사나 약물치료, 스텐트 수술, 한어로 말한 신장 저지하는 모두 큰 혈관만 치료합니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 의학계가 직면한 인지 오차입니다. 기실 인체에서 큰 혈관은 10%밖에 안 되고 100분의 90%는 모세혈관입니다. 우리는 림상에서 모든 심장병이나 혈관 질병이 발병 원인은 먼저 90%의 모세혈관이 병들고 나중에 심장과 큰 혈관이 병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과 관계되는 모세혈관은 다만 이 흉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앞뒤 가슴 근육과 복부 조직 속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이 두 번째 발병 원인은 심장이 박동력이 떨어지면서 혈관을 부풀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피를 막게 하거나 혈관을 확장하는 약물을 써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 주사를 맞을 때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몸의 기운이 떨어진 환자는 혈관을 찾을 수 없어서 호사들이 주사침을 찌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기운을 회복한 다음에는 혈관이 저절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사침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근경색으로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원리도 바로 심장 박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부풀려주는 힘은 바로 심장이 박동력입니다. 일부 환자들이 심장 지자를 두 번이나 해도 별로 치료 효과가 없는 원인은 바로

주자만 했을 뿐 심장 박동력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첫째로 앞뒤 가슴과 복부의 섬유화 조직을 방리하여 90%에 달하는 모세혈관을 소통함으로써 심장병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며, 둘째로는 인삼이나 황기, 부자와 같은 종약으로 심장이 양기와 힘을 보충하여 심장이 박동력을 강화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북경이나 상해의 큰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던 일부 난치성 심장병 환자들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하여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원인입니다.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 데 병의 경중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3번 내지 5번 치료하면 난치성 심장병, 협심증, 초기 심근경색, 심부전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 기질성 질병은 반드시 현대의학으로 보급해야지 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완고성 실면, 불안장애, 우울증, 정신병. 현대의학은 완고성 실면, 정서불안, 쪼리증, 우울증, 정신병을 담한 대뇌병이라고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정제나 수면제와 같은 대뇌 억제제를 위주로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치료는 증상만 잠시 가라앉힐 뿐 근본을 다스릴 수 없으므로 환자는 평생 약물에 의존해 살아야 합니다. 김상 연구에 따르면 인체에서 세로토닌, 한글은 쇠칭수라고 하는데 이 세로토닌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은 대장에서 합성하고 분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엔돌핀도 그 절반 정도는 대장에서 분비합니다. 만약 대장이 굳어서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되지 않는다면 바로 완고성 실면, 조리증, 우울증, 정신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부를 제2대뇌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배가 딱딱하면 정말로 백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대뇌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복부의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대장과 세로토닌, 엔돌핀 합성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병이 저절로 치료되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 로정은 병의 정도에 따라서 14일에 한 번씩 보통 3번 내지 5번 정도 치료하면 완고성 실면, 조리증,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선천적인 유전인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정신질환 환자는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면역성 질병, 과민성 질병, 피부성 완고성 피부병, 자가 항체성 질병을 면역성 질병이라고 하는 게인데 홍반성 루푸스, 한으로는 홍반랑창, 잉피병, 간조중허증, 피지엔, 류풍습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과민성 질병이라면 음식 과민, 약물 과민, 과민성 천식, 과민성 비염, 과민성 피부염 등이 있으며 또 완고성 피부병에는 소보짐, 신경성 피부염, 백전풍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증상은 각양각색하지만 발병 원인은 모두 비슷하며 치료 방법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 병을 알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만약 이 병이 만성으로 되었을 때에는 현대의학은 별로 특별한 근치 방법이 없습니다. 주로 면역 억제제로 격소를 쓰는데 그것은 증상만 누를 뿐 근본 문제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면역기능을 활성화하여 자가 치유 능력의 힘으로 병을 치료합니다.
둘째로 전신이 섬유화 조직을 방기하여 혈관을 소통하고 신진대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세 번째는 병이 오래다 보면 몸이 모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약으로 상한 내장 기능을 바로잡고 원기를 보충합니다. 중은 환자들은 보통 약 석 달간 치료하면 신체의 구조적 손상을 처리하고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여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 면역성 질병이나 만성 과민성 질병 치료에 호르몬제나 격소마라는 데 면역 활성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국내적으로도 독창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몸이 물이 차는 병. 몸이 물이 차는 병이란 폐나 심장이 물이 차는 병, 콩팥이나 골반, 뇌에 물이 차는 병, 간경화 복수, 암증으로 인한 복수 등 이런 병들을 말합니다. 현재 모든 병원들에서는 보통 물을 빼고 소염제로 치료하지만 물을 빼도 또 생길 수 있는 난치성 질환들입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삼초를 소통한 후 대변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소변으로 물을 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효과입니다. 일부 엄중한 간경화 복수 환자들은 큰 병원에서 몇 달씩 치료했지만 복수가 줄어들지 않아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한 환자일지라도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한다면 물을 빼지 않고 소염제를 쓰지 않고 보통 10일 내지 14일 정도이면 복수가 완전히 빠지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강주사료법이 강력한 효능입니다. 다음으로 만성신염, 뇌독증, 전립선 비대. 배가 딱딱하면 신염과 뇌독증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 현대병원에서 발견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전통의학은 만성신염과 뇌독증은 주로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인하고 독소로 인해 생긴다고 인정합니다. 때문에 치료 방법도 소염제, 리노제를 보육하고 나중에는 혈액투석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40년 임상을 통해서 만성신장병에는 변역반응이나 독소로 인한 원인 외에도 세 가지 발병원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배가 굳어지면서 섬유화가 신장으로 통하는 배안의 혈관을 압박하고, 둘째로 섬유화가 직접 신장을 눌러서 압박하면서 신장이 퇴화됩니다. 셋째로는 그 굳은 조직이 뇌도관을 눌러서 소변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소변이 우로 역류하면서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이상이 세 가지 원인은 모두 배가 딱딱한 것과 연관됩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복강 내 섬유화를 처리하고 신장과 뇌도에 대한 압박을 해소함으로써 완고성 신염과 초기 뇌도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립선 비대. 전통의학은 전립선 비대는 전립선 내부의 문제이므로 보통 전립선관을 확대하는 수술을 합니다. 말하자면 칼로 안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과 치료 방법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수심관의 임상을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발병 원인은 전립선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주변이 조직이 굳어지면서 모세혈관과 림파관이 좁아지고 로피물이 빠지지 못하면서 전립선이 증대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치료 방법도 그렇게 해서 치료가 수술보다 얼마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뇌실금 아시죠? 전통의학은 뇌실금을 뇌도관략근, 방광관략근이라고도 하는데 방광관략근이 늘어나서 생기는 병이라고 인정하는데 기실은 방광관략근이 늘어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략근이 굳어지면서 뇌도관이
그 관략근이

닫혔다 열렸다 하지 못해서 생긴 이것입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전립선 내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외부야 노도 관략근 주변의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전립선 비대와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증상, 소변이 작고 소변이 새는 뇌졸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낭염, 담결석, 신결석. 현대의학은 담낭염과 담결석이 근본 원인은 담낭이나 담관이 병들었기 때문에 보통 담낭을 수술하여 떼버립니다. 이 진단과 치료에는 오차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초음파로 담결석 환자를 검사할 때 보면 담관이 상단은 확장되고 그 담낭관이 우는 확장되는데 아래만 좁아진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거든. 그러면 상단과 중단은 간부에 위치했고 하단과 유두부만이 배 안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바 담낭염이나 담결석이 근원은 담낭이나 담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강 섬유화 조직이 담관 하단과 유두부를 압박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상에서 일부 환자들은 담낭을 떼버린 다음에도 또다시 담관이나 간내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신결석, 뇨도협착이 생기는 원인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복부의 섬유화를 방지하여 담관에 대한 협착을 풀어줌으로써 만성 담낭염, 담결석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관성 질병. 골관절 질병이라 하면 경추병, 요추병, 그 다음에 무릎 형성 관절염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오늘 먼저 중척추관 협착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란 허추공전 사진 찍었을 때 척추관이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한 척추관 협착증은 지금 세계 어디로 가나 모두 수술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부작용이 많고 치료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법은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심한 척추관 협착증, 요추관 탈출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신경성 통증, 혈관성, 중추성 통증을 말합니다. 현대의학이 대부분 치료는 진통제를 위조하지만 진통제는 잠시 통증만 멈출 뿐 약을 끊으면 또 아파납니다. 우리는 진통제를 쓰지 않고 각종 난치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강주사료법이 치료 원인 무엇일까요? 첫째,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는 섬유화 조직을 방지하고 둘째는 손상된 혈관과 신경막을 재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포재생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강주사료법은 천하제일통증이라고 불리는 3차 신경통으로부터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난치성 두통, 완고성 어지럼증, 그리고 모든 검사는 다 정상인데 원인 없이 계속 아픈 병, 배가 끊어지게 아픈 병, 그리고 원인 없이 음낭이나 여성들이 위험부가 칼로 째는 것처럼 아픈 것, 아픈 등 이런 각종 난치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양 암치료. 저는 국내에서도 국내적으로 최초로 암을 치료하는 진도 립체 소실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연구 개발한 암치료 진도 주사기는 이미 국가 특허 고자 전리를 취득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김도 립체 소실법은

세위 실험을 통해서 모든 암세포가 3분 내에, 이거 모든 암세포입니다. 어떤 암세포 상관없이 3분 내에 완전히 사멸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암국부치료법으로서 능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암종양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치료법이 가장 큰 장점은 수술하지 않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즉 환효나 방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의 면역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현대병원의 종양립체소실법은 국내적으로도 최초로 개발된 독창적인 치료법입니다. 지금까지 배가 딱딱하면 여러가지 난치병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딱딱하면 암이나 종양과는 관계가 있을까요? 묻는데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림상에서 암 환자들 검사할 때 보면 절대 대부분, 이거 절대 대부분입니다. 암 환자들은 배가 정도 부동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예, 간암, 담낭암, 이산암, 위암, 장암, 직장암, 방광암, 자궁암, 란소암, 전립선암과 같은 암은 물론이고 폐암 환자들도 눌러본 배가 딱딱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섬유화 조직이란 원래 하루 이틀 새 생기는 병이 아니고 적어도 10년이나 20년, 30년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서서히 굳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절대 대부분의 암은 암으로 되기 전에 10년 전, 20년, 30년 전부터 벌써 배가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그 원리를 모르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만약 평소에 배가 딱딱한 것이 느껴진다면 절대로 등한시하지 마시고 제때에 치료하셔서 섬유화가 암으로 전화하는 것을 미리 막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딱딱한 복부 섬유화를 치료합니다.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보통 3번 내지 4번 치료하면 딱딱한 복부 섬유화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무통 치료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부강주사료법이란 결국은 섬유화 조직을 방기하고 방기하는 동시에 세포재생 주사약을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만약 치료 부위가 작으면 국부 마취제로 치료하고 치료 부위가 넓거나 어떤 분들이 침막기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면 무통 치료법으로 치료합니다. 수면 무통 치료란 환자가 잠든 상태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할 때 전혀 아프거나 불편한 감을 모릅니다. 치료는 약 15분가량 걸리는데 시술을 받고 깨어나면 치료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나 다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9가지 난치병 치료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진료 기술도 만능은 아니며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도 만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체계가 완전하고 선진적인 특세 치료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영길시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지금까지 우리는 이학연구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개척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강주사료법이 확립을 위해서 8가지 국가특허, 고자전리를 신청 혹은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멀고 맡은 사명은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을 기반으로 수많은 세계적인 난치

0: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하루빨리 질병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들이 협심과 성원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현대병원 리관래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 지각 부분이 홍색 자원에 대한 보호와 이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홍색 문화 계승과 고향을 추진하면서 새로성의 강력한 정신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0: 연간 영화 흥행 수입이 300억 원을 돌파하고 영화 플러스 행사가 문화 소비 열기 상승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1: 해남 자유무역항이 전선 봉관 운영 이후 첫 국경절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0: 병력 운하가 개통 이후 다양한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1: 후티 무력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를 습격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습금명 총석에는 홍색 자원은 험난하면서도 빛났던 우리 당의 분토 로정에 대한 입증이자 가장 귀중한 정신적 제보이므로 반드시 세심하게 살피고 진심으로 대하며 온 힘을 다해 잘 보호하고 관리하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지 각 부문은 홍색 자원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홍색 자원의 교양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한편 보호와 이용 과정에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이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새 로정에서 분발하는 강력한 정신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여러 지역의 홍색 관광지는 관광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하북성 평산의 서백팍 기념관은 전면 승격을 거쳐 주제 전시 새 중국 시발점에 특별 전시 코너를 신설하고 전시 형식도 한층 더 혁신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막내딸과 함께 전시장을 찾은 관광객 장궁빈 씨는 혁명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승하여 후대들로 하여금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사 기념일과 국경절의 상례시 룡화 열사 릉원은 인민은 잊지 않으리라는 주제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혁명 열사의 후손, 제대 군인, 청소년 학생 등 각계 인사들이 합창과 상황, 연출, 낭송 등 방식으로 홍색 문예 작품을 선보여 영렬들을 깊이 추모하고 홍색 초심을 다졌습니다. 상례 음악학원 관현학부 학생 도사원은 선열들이 생명으로 나라에 보답하는 정신은 반드시 따라 배워야 한다며 평화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역사를 명기하고 학습과 생활에서 이런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붉은색은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장 선명한 바탕색입니다. 습금명 총석에는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하고 혁명 전통 교육, 애국주의 교육, 청소년 사상 도덕 교육을 강화하여 전 사회가 역사를 통해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명 총석에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평화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바친 모든 사람들의 희생과 기여를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로농 홍군 창정 승리 90주년입니다. 사람들은 분분히 혁명 옛터,

0: 기념 장소를 찾는 홍색 관광을 통해 영웅을 추모하고 그들에게 경례를 드리며 위대한 장정 정신을 깨달았습니다. 광서 전주의 홍군 장정 상강 전역 기념관에서 사람들은 진귀한 문물, 오랜 사진과 전시를 통해 상강 전역의 배후에 숨은 눈물겨운 영웅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홍군 장정 상강 전역 기념관 조은량 관장은 상강 전역의 혁명 역사와 이야기를 깊이 있게 발굴하고 혁명 문물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며 전시 방식을 부단히 풍부히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상강 전역의 형색 역사를 더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 요해하도록 하는다고 표했습니다. 중앙 홍군의 가장 먼 장정 출발지인 복근성 일전시기는 향촌 전명진흥의 본토 이야기가 홍색 오토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섬서성 감천은 길이가 65km인 장정 역사 보행도로 감천 구간을 알심들여 건설했습니다. 1935년 중앙 홍군의 감숙 입성 로선을 완전하게 복제한 이 보행도로는 분산된 혁명 예틀을 하나로 이어주는 몰입식 체험으로 순환 로선을 구축했습니다. 감천현 문물보호센터 고강주임은 혁명 문물에 대한 활성화 보호와 홍색 문화의 효과적 전승을 실현하는 동시에 연산의 농촌 문화 자원을 활성화하여 전역 관광의 질적 제고와 승격, 대중의 취업과 소득 증대, 향촌 전면 진흥을 위한 홍색 기반을 다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한 홍색 관광, 경전 관광지는 300곳, 전국에서 등록한 이동 불가 혁명 문물은 4만 2천여 곳, 그리고 이동 가능 혁명 문물은 150만 점을 초과했습니다. 15척에는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혁명 문물에 대한 보호와 이용 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전개하고 종료한 혁명 예토 보수와 소장 혁명 문물 복원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곳곳에 홍색 대표 건물과 예토는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분발 진취하는 힘을 결집하는 정신적 터전이 될 것입니다. 국가문물국 여권 국장은 보호를 선차적 위치에 두고 통합계획, 집중식 보호, 전체적 전시, 협력 혁신을 심하고 혁명문물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권역건설의 새로운 진전과 성과로 신시대 혁명문물 사업이 새로운 역할을 하고 새로운 기상을 보이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2026년 국경절 영화 흥행 수입이 3일 만에 5억 원을 돌파하고 연간 흥행 수입은 3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각지에서는 다양한 영화 플러스 활동을 선보이며 관람 유동 인구를 소비 증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가영화국이 추진하는 영화경제촉진회의에 힘입어 올 들어 영화 따라 여행하기, 맛집 탐방, 무형 문화유산 감상, 거리 나들기, 스포츠 즐기기 등 영화 플러스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산동성 청도시는 세계 영화의 도시라는 문화적 자산과 해변 관광 자원을 활용해 청도 영화호 주제 지하철, 영화 따라 청도 여행 4개 주제 로선, 해변 영화 상영 시즌, 영화 축제 등을 선보이며 영화 플러스 외식, 야간 관광, 건강 요양, 문화 창의품 등을 다 분야를 아우르는 소비 장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행사 직원 주효하 씨는 청도 크루즈 모항, 연화도 공원, 팔달협의 서릉협로, 동방영화도시 등 영화에 등장했던 장소들을 여행 코스로 포함시키는데 일주일 만에 코스가 거의 매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각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관람 보조금 활동도 펼쳐 평균 영화 관람료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 상영 횟수와 관람 인원 모두 역대 동기 대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절강성 가흥에서는 가족 관람 특별전, 저녁 황금시대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구와 함께 극장을 찾고 있습니다. 가흥의 한 영화관은 절비의 롱구 경기를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하고 티켓 부분에 따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관계자 원초주 씨는 성 전체가 동시에 소비 촉진 활동을 전개하며 영화 소비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국경절 기간 영화 3편 이상을 관람하면 본인의 구매 기록과

0: 영화 티켓으로 무료 영화 티켓 한 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석 기란에서는 영화 티켓 부본이 야간 소비의 통행증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일 영화 티켓 부본을 지참하고 참여 매장을 방문하면 지역 특색 간식을 무료로 교환하거나 전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시민은 예전에는 영화를 보면 바로 집에 갔는데 이제는 작은 티켓 하나로 야식과 여가 경험까지 이어지니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위성 안경시에서는 공연 티켓으로 영화 티켓 교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높게 하고 더 편리하고 저렴한 방식으로 극장과 영화관을 찾게 하는 것이 이번 활동의 취지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문화 소비 장면을 연결해 문화 소비 활력을 한층 더 자극할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영화 플러스 활동이 스크린의 유동 인구를 오프라인 소비 증가로 전환하고 영화 산업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올 들어 영화 전 산업 사슬 생산액은 이미 4,7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1: 해남 자유무역항이 전선 본관 운영 시행 이후 첫 국경절을 맞이했습니다. 각 대형 면세점은 특색 주제 활동과 할인 행사를 선보이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불러모아 연휴 소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섬 전체 면세점이 연휴 소비 기회를 잘 포착하여 면세 소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해구 국제 면세 쇼핑몰은 월하 번화 동방 낭만을 주제로 몰입형 동양 미학 인기 촬영지를 조성했습니다. 해구 1월 광장 해남성 발전주식통제위원회사 글로벌 정품 면세 백화점은 온 나라가 함께 국경절 경초 성세 화탄을 주제로 명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원 가남 씨는 이번 국경절 연휴에 백화점은 상품 준비에 많은 공을 들였다며 향수, 화장품, 스킨케어류는 평소보다 35% 이상 추가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경절 기간에는 향수, 주류 체험형 임시 매장도 대거 문을 열었고 판촉 행사로 향수 명품 한 개에 15% 할인, 두 개에는 25%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연휴 이틀 사이 해남 각 2섬 면세점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고 리섬 면세 소비 활력은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관광객 장문정 씨는 항주에서 해남으로 여행을 왔다며 이번에는 관광객 화장품을 장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남에는 면세 정책에서 화장품을 실제 매장 정가보다 20-30%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실속이 있습니다. 해구 세관 통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2일까지 해남 리섬 면세 구매 금액은 2025년 동기 대비 12.56% 더 많은 2억 2,500만 원에 달하고 인원수는 13.93% 성장한 3만 9천 명, 구매 건수는 8.99% 증가한 17만 5천 건에 달했습니다.
0: 국경절 연휴 기간 강과 바다로 통하는 세계적 공정인 평륙 운하가 문화관광 명소로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운하에서 운영하는 유람선을 탄 관광객들은 강변 경치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특별기획 조국의 보고 오늘은 평륙 운하가 가져다 준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넓고 평탄한 운항 항로를 부드럽게 감싸느며 평륙 운하 마도 관문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9월 16일 평륙 운하가 준공과 통화를 실현하면서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평륙 운하 흠주 수상 종합서비스 구역은 관광객들로 붐비었습니다. 평륙 운하 그룹 광서 평륙 운하 문화관광발전교환회사 당지부석이며 리사장인 장계는 관광 고봉기 대비해 수상 관광 코스 4개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회사는 유람선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운행을 보상하고 여객 정거장과 유람선의 시설과 장비를 부단히 보완하는 한편 예매와 자문 통로를 개통해 관광객들의 관광 체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륙 운하가 통항을 실현한 후 서남 지역 화물은 이 운하를 통해 바다로 나갈 수 있으며 로선을 기존 경로보다 560km 이상 단축하고 종합 물류 비용을 18% 내지 30% 낮추어 매년 절감하는 운송 비용이 50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0: 남영의 한 신소재유한회사 판매서비스부 경리 등리림은 평륙 운하가 통항한 후 越남, 싱가포르 고객들이 평륙 운하를 통해 자원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더 순조로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관문 통과와 항구 출항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광서장족자치구 교통운수청 수원처 디어영응처장은 광서는 전국 최초로 강과 하천, 바다를 일체화한 지능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사는 광서 각 항로와 항구에 대기한 선박의 위치와 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륙 운하가 통항한 후 새롭게 펼쳐진 수운 구도에 맞춰 수운 기초 실건설을 다그치고 국내에서 최초로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지능 항운 시범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평륙 운하를 견인력으로 하는 수운 복합 운송 체계를 구축해 북부만 국제 중추 항구의 역량을 전면 강화하고 운남을 연결하는 백색 수리 중추 통항 시설과 귀주를 연결하는 룡탄 승선기 등 공략 프로젝트를 다그쳐 철도, 도로, 수로가 효율적으로 연결된 서부6해 신통로를 보완할 것입니다.
1: 우리나라가 옥수수 밀집 재배 다수확 정밀 조절 기술을 보급 응용하면서 대면적 무당 수확고를 전면 제거하고 연간 알곡 풍작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하남성 신양시에 463만 모에 달하는 옥수수 밭은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위휘시 양대둔천의 알곡 재배농 임서우는 올해 200여 모에 달하는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옥수수 밭에는 전부 밀집 재배 다수와 정밀 조절 기술을 도입하여 무당 지난해보다 500그루나 많은 5,500그루씩 심었고 이로써 수확고가 10%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안위성 위희시는 옥수수 밀집 재배 다수와 정밀 조절 기술을 널리 보급했습니다. 하남성 위휘시 농업기술보급봉사센터 류광량 소장은 밀집재배 다수확 정밀 조절기를 통해 뚜렷한 증산 효과를 거두었다며 최근 몇 년간 옥수수 재배 밀도를 함량하게 높이고 4년간 평균 해마다 150그루씩 늘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옥수수 수확이 한창인 가운데 우량종 옥수수 선별 시험전에서는 기술자들이 현장평가와 산량 예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성 위휘시 농업기술보급센터 농예사 희동화는 예비 품종 중 밀집 재배 유리한 품종을 골라 내년에 대면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옥수수 밀집 재배 다수확 정밀 조절 기술은 중국 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소 리석원 연구팀이 개발하고 보급한 것입니다. 얼마 전 관련 기술은 신강 1위의 옥수수 시험전에서 현장 수확 검측을 진행했는데 전국 옥수수 고수확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관련 시험전의 모당 생산량은 1799.1kg, 기존 기록보다 135.85kg 높았습니다. 현재 농업농촌부 옥수수 모당 생산량 제거 프로젝트 전문가 지도팀 팀장인 리석원은 관련 기술을 보급한 면적은 누계로 2억 4천만 보, 보급한 성과 자치구는 이미 18개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리석원은 무당 생산량 제거 프로젝트는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재배 밀도가 올라가면서 무당 증산량이 168.1kg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올해 보급 면적은 1억 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0: 가을 수확의 중요한 시기에 강우 날씨가 이어지면서 호복성 상양시 남장현의 벼재배 농가들은 난제에 봉착했습니다. 농경지 도우미팀은 수확 작업의 주력이자 지역 간 이동 작업 농기수들의 든든한 뒷심입니다. 특별기획 풍작의 소리 오늘은 벼수확 과정의 난제 공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호복성 상양시 남장현 청하관리구 뇌가항 지역사회 논에서 기계굉음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수확기가 황금빛 논 사회를 누비고 있는 가운데 재배농 호도군은 논둑에 서서 벼 입고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청화관리구의 한 재배 합작사 책임자인 왕영충은 거동이 다소 불편하지만 농경지 도우미로서 주변 재배 농가들의 든든한 뒷심이 되고 있습니다. 1987년 당시 17세인 왕영충은

0: 여성은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족과 지인들이 나서서 돈을 모아 그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보충 수업을 해주고 이사를 찾아주며 약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10년간의 끈질긴 치료 끝에 왕영충은 끝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왕영충은 차규 공장을 차리고 농자재 가게를 열고 합작사를 조직하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왕영충은 고향 사람들의 농사와 식량 판매를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우 날씨가 이어지는 수확철, 왕영충의 중요한 업무는 타지역 농기계 조종사들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호북성 수수에서 온 농기계 조종사 담배와 범봉은 왕영충이 최근 사귄 외부 지원군입니다. 12년의 수확작업 경험을 갖고 있는 담배와 범봉은 남장현 청화관리구에 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타지역 농기계 조종사들을 확보하고 수확작업의 효율을 보장하기 위해서 왕영충의 합작사는 애심쉼터로 배신하여 식사 휴식을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이 기간 왕영충은 매일 20명 내지 30명에 달하는 농기계 조종사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합작사 건조작업장에서 건조설비 4대가 전속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강우 날씨 때문에 수확한 벼의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끼고 상하기 쉬웠습니다. 합작사 직원들은 교대 근무를 서며 매일 20만 근에 달하는 건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을비 속에서 수확기와 건조기가 남장현에 들판을 누비고 있습니다. 왕영충처럼 많은 농경지 도우미들이 이런 날씨 속에서 논장과 창고 새를 오가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한 해 풍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10월 3일에 펼쳐진 제20회 아시안게임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이 금메달 7매, 은메달 8매, 동메달 10매를 획득했습니다. 4일의 경기에 출전하는 중국 선수가 없기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중국 대표팀이 수확한 금메달은 총 169매, 은메달은 89매, 동메달은 83매입니다. 따라서 중국 대표팀은 금메달 순위와 메달 순위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경외 아시안게임 참가 사상 최고 성적을 창조했습니다. 남자 축구 동메달전에서 중국팀과 우즈베키스탄팀은 교정 시간 내에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승부차기에 들어선 후 골키퍼 리호가 두 번이나 페널티킥을 막아내면서 중국팀이 최종 6대5로 상대편을 꺾고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골프 단체전에서 중국팀이 본기 아시안게임에 166번째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경외 아시안게임 참가 사상 금메달수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앞서 창조한 기록은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것이며 당시 금메달수는 165매입니다. 중국 여자팀도 여자 골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류현 선수가 4일간 경기를 치르면서 압력을 극복하고 최종 우승을 따냈습니다. 리듬체조 단체 종합 결승전이 나고야 종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중국팀이 결승전에서 실력을 안정적으로 발휘하면서 5볼 27.550점, 3후프 2권봉 27.750점, 총 55.300점으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자유식 레슬링 여자 57kg급 결승전에서 중국 홍가신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요트 윈드서핑 경기에서 중국 리문기 선수가 여자 수중익 원드서핑 우승을 차지하고 필혼즉 선수가 남자 수중익 원드서핑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신흥 트렌드 종목에서 중국 선수들이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곽박 선수가 일본 야유미 선수를 3대0으로 꺾고 여자 브레이크댄스 종목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4일 저녁에 폐막하며 승마 경기장에서 마지막 금메달 2매가 탄생합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교통운수부와 공안부 교통관리국에 따르면 10월 3일 전사회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연일수로 3억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도로 이동량은 계속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연휴기간 출행 열기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관광지 관광, 도시 간 출행, 단거리 출행 등 수요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0: 교통부문은 계속해 인기 관광 로선에 대한 수송력 투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1: 예멘 후티 무력에 따르면 예멘은 지난 24시간 동안 64에 달하는 공습과 미사일 습격을 받았고 충돌 발생 후 무려 1410차에 달하는 류사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전금아이였습니다.

오늘은 평륙 운하 전 구간 통항에 대한 외국 언론의 열띤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간의 건설을 거쳐 평륙 운하가 최근 전 구간 통항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세종국 창건 이래 국가 차원에서 통일 계획해 건설한 최초의 강과 바다를 아우르는 대운하입니다. 외국 언론은 공정 규모, 혁신 기술, 중대 이 등을 둘러싸고 열띤 반응을 보였습니다. 越남 다낭신문은 국제 육해 무역 신통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평륙 운하는 화물, 투자, 국경 간 협력을 통해 중국과 아시안 간의 경제적 연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년 중국의 과일과 쌀, 커피, 수산물을 대량 수출하는 아시안 국가들에서 평륙 운하는 대규모 저비용 물류의 새로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카타르 반도 텔레비전넷은 평륙 운하의 통항을 계기로 중국과 아시안 간의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아시안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액은 4조 3,400억 원, 동기 대비 18.2% 증가했습니다. 내륙 수은과 서부 육해 신통로 등 교통망을 연결해주는 평륙 운하는 중국과 아시안 무역과 산업사슬 협력이 새로운 지탱력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신문은 평륙 운하는 중국 내륙 지역과 해외 시장의 연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시안 간의 경제무역 교류를 더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메일 메라유 사이트는 평륙 운하의 경제적 영향은 운송 자체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안의 농산물, 대량의 상품, 완제품, 기술 수준을 갖춘 중간재가 중국 서부 시장에 깊숙이 파고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련 지역은 이 신생 통로를 둘러싸고 세관 협조, 항구 연계, 복합 운송, 무역 서류 디지털화, 산업 협력 등 이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르완다 아프리카 중국 론단 사이트는 평륙 운하는 중국이 내륙 경제와 글로벌 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리정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공사의 복잡성은 중국 공정 기술의 성숙도를 보여주며 이러한 기술은 대규모 실물 건설에 대한 중국의 조를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건설 경험에서 개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륙 운하는 장기적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자금, 행정, 기술 자원을 종합 배치하는 중국의 능력을 보여줬으며 이는 경제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적적인 기반 시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케냐 뉴스 사이트는 평륙 운하가 중국 서남 지역의 물류 구도를 바꾸고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운송 모델을 모색하는 기타 국가의 참고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나다 국제 방송은 미국 텍사스 농공대학 갤버스턴 캠퍼스의 해운관리학 폴 로드겔이 교수 말을 인용해 직접적 투자 회수는 결코 평륙 운하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며 새로운 통로가 만들어지면 신규 투자, 신시장, 새로운 무역 관계와 같은 각종 령세 효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파냐 국가신문은 중국은 또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등지에서 여러 항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항 하천을 정비하고 화물 운송 비용을 낮추며 지방산업 발전을 이끌어 내륙 지역의 국제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평륙 운하 전구간 통항에 대한 외국 언론의 뜨거운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과 영국 간의 로봇 산업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대세와 직업 기능 인재 양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국 공산당의 행동 지침이고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 사상입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요강을 통해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개통적이며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에

심각한 사회 변혁을 완수함으로써 현시대 중국의 모든 발전과 진보를 위한 근본적인 정치적 전제와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모색 과정에 비록 엄중한 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당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과정에 이룩한 창조적인 리론 성과와 거대한 업적은 새로운 역사식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개척하는 데 소중한 경험과 리론 준비,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등소평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당과 국가의 사업 중심을 경제 건설로 옮기고 개혁 개방을 실시할 때 대한 역사적 결책을 내렸다. 또한 사회주의의 본질을 깊이 있게 밝히고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기본 노선을 확립했으며 자기의 길을 걷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을 명확히 제기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한 데서 나서는 일련의 기본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답했으며 21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세 단계에 걸쳐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때 관한 발전 전략을 제정함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개척했다. 강택민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외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세계 사회주의가 심각한 곡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목한 실현을 이겨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수호했다. 또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개혁 목표와 기본들을 확립해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서 공유제를 추출하여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 경제 제도와 노동에 따른 분배를 추출하고 여러 가지 분배 방식이 병존하는 분배 제도를 확립했으며 전면적으로 개혁 개방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으며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21세기로 성공적으로 밀고 나갔다. 허금도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행정에서 실천의 혁신, 리론의 혁신, 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인간을 근본으로 하여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으며 민생을 적극 보장하고 개선해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당의 집권능력 건설과 선진성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정세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견지하고 발전시켰다. 18차 당대회이고 습금형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역사적 좌표, 새로운 시대적 변화, 새로운 실천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법칙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심화하여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서의 일련의 중대한 리론 문제와 실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답했다. 또한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방략을 명확히 하고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전략적 배치를 내왔으며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괄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총체적 배치와 전략적 배치를 추진해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밀어줌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를 개척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45년에 걸친 개혁 개방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이룩한 것이고 신중국 창건 70여 년간의 지속적인 모색 속에서 이룩한 것이며 지난 100여 년간 우리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한 실천 속에서 이룩한 것이고 근대 이후 중화민족이 쇠락에서 흥성에 이르는 180여 년의 역사적 행정 속에서 이룩한 것이며 세계 사회주의의 파란만장한 500여 년 발전 로정에서 이룩한 것이고 5천여 년에 걸친 중화문명의 전승과 발전 속에서 이룩한 것으로서 반드시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제하며 영원히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진행한 사회주의 건설은 개혁 개방 전과 개혁 개방 후 두 역사 시기로 나뉜다. 이는 서로 연계되면서도 크게 구별되는 두 시기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우리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한 실천적 모색이다. 개혁 개방

0: 왕전의 실천적 모색은 개혁 개방 후에 실천적 모색을 위해 조건을 마련해 주었고, 개혁 개방 후에 실천적 모색은 개혁 개방 전의 실천적 모색을 견제하고 개혁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 개방 후의 역사 시기로 개혁 개방 전의 역사 시기를 보정해서는 안 되며, 개혁 개방 전의 역사 시기로 개혁 개방 후의 역사 시기를 보정해서도 안 된다. 개혁 개방 전후 두 역사 시기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며 더 주요하게는 하나의 정치 문제이다. 이 중대한 정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정치적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올바른 당사관을 견제하고 대력사관을 수립하며 당의 역사 발전의 주제와 조선, 조류와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는 바, 역사를 단절해서도 역사 허무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 시종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의 성과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절대로 보정하지 않으며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방향을 절대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기타 그 모순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시대적 조건에 따라 선명한 중국 특색이 보여되었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적 논리와 중국 사회 발전의 역사적 논리가 변증법적 동의를 이루었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영국 간의 로봇 산업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중국 기업이 청결과 배송, 료식 등 부동한 용도의 로봇을 영국 시장에 도입함에 따라 중국에서 제조한 로봇 제품은 영국 기업과 소비자로 하여금 자동화 기술의 다장면 응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기업이 시장 수요에 접목하는 데 창구를 제공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로봇 제조, 시스템 통합, 훈련 등 면에서 중국이 축적한 경험과 영국의 서비스 우세, 자동화 수요는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 장면을 중심으로 공동 개발, 응용 검증, 현지화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은 양국 로봇 산업 협력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로봇 주간 행사에서 영국 싱크탱크인 벌집 인공지능 조직 회장 데이비드 로스는

중국이 로봇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앞선 로봇 기업이 제조와 배터리, 스마트 기술 등 면에 능력을 한 걸음씩 구축했기 때문이며 이란 것은 모두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부품을 제조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국 로봇 기업은 이미 엄청난 로봇 훈련 경험을 축적하고 경험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을 중시하는 영국은 과학 연구 성과가 제조와 응용으로 전환하는 면에서 여전히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로봇 연구 면에서 영국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본토의 제조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선진 부품이 부족하고 산업 생태가 분산됐습니다. 백서는 부품 테스트, 프로토 개발, 공동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공급업체 연결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로스는 중형 기업은 실험실 이외의 실제 장면에서 로봇을 공동 훈련하고 중국 제품과 영국 서비스 능력을 결합시켜 제품 사용과 신뢰면에서 사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쌍방이 진실한 수요를 둘러싸고 공동 개발과 응용 검증을 전개하는 데 착안점을 제공해줬습니다. 영국 LEC 로봇 회사의 집행회장 잭 페리는 소매와 호텔 요식업이 현재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업종은 고용 원가가 높고 채용이 어려우며 인력 유동이 빠르기에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효율을 높이며 고용 원가를 낮추려면 로봇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와 생명과학 등 분야도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항 과정에서 중국의 로봇 기업은 한면으로 현지 파트너와 손잡고 관련 수요를 실제 응용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다른 한면으로 현지화 문턱도 넘어서야 합니다. 이미 요식업 분야의 로봇 제품을 영국 시장에 도입한 심수시 모 과학기술위원회사 연합 창시자 관천우는 중국의 고부가가치 제품이 해외로 나아가는 것은 발전 추세며 주요한 도전은 현지화 응용과 현지 서비스에서 온다고 표했습니다. 요식업 분야의 로봇 제품을 예로 들면 중국에서 생산한 음식 제품을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현지에 더 광범위한 수요에 적응해야 합니다. 양국 기업은 현재 로봇의 응용 장면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용 장면 확장 문제에서 베리는 로봇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 영향이 호텔과 요식 그리고 소매에 제한되지 않고 건축과 농업 등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시장 수요를 식별하고 수요에 따라 응용 장면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스는 의료와 레저 오락, 청결 등 원가 압력이 비교적 크고 영국에서 인력이 딸리는 영역을 선호했습니다. 로스는 중국 로봇 기업과 진행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제조에서 처리 능력, 로봇의 대응까지 산업의 각 고리가 모두 재빨리 보완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세대 로스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특정 임무에 대한 전용 로봇이 큰 응용 공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황실국제사무연구소 고급연구원 제임스 킨치는 9월에 발표한 논평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여전히 이른바 채트 GPT의 시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인사들은 낯선 환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문자나 음성 지령을 접수한 후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대세와 직업 기능 인재 양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교부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상해에서 열린 제48회 세계기능경기대회에서 68개 나라의 1,385명 선수가 64개 종목을 둘러싸고 대결을 펼쳤습니다. 축조와 용접 등 전통적 기능 종목을 비롯해 드론 시스템, 소프트웨어 테스터 등 신종목은 디지털화와 지능화 배경에서 직업 기능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취재팀은 각국 대표와 선수들에게 인공지능의 계속 발전과 인력의 대체 여부를 우려하지 않는가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축조 분야의 독일 선수 다니엘 브레너는 아니다고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인간의 우세에 대해 브레너는 사람은 임기응변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공 도면이 잘못 표시되면 현장에서 기능공들이 경험에 따라 해결책을 신속하게 강구할 수 있지만 이런 면에서 인공지능은 부족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단마르크 출신인 축조기능자 앤디 제이콥스는 부동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이콥스는 단마르크에서 이미 로봇을 이용해 벽을 쌓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벽돌과 모르타르와 기계 사이에 원활한 협조가 없고 설비가 멈춘 후 여전히 축조 일꾼이 뒷수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로봇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로봇은 안정적이고 장시간 일할 수 있기에 효율 면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일 것이라고 비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두고 독일 대표단 관변 측 대표 후베트 로머는 인간의 전문 기능은 이로 인해 의미를 잃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통해 인공지능을 리해하고 사용하고 통제해야만 기술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대표단 인솔자 매튜 발렛도 인공지능이 일부 사업을 접수할 수 있지만 신기술은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예, 이러한 변화도 점차 기능 경기 체계에서 반영될 것입니다. 올해 21세인 독일의 건강과 사회 돌봄 프로그램 선수 이자벨 기슈카는 3년 동안 간호업에 몸담궜습니다. 간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기슈카의 대답은 기술과 큰 관련이 없었습니다. 기슈카는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기고 기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아서 간호업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노령화 등 현실적 변화의 직면에 간호봉사는 세계 각지에서 여전히 지속적이고 안정한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상술한 대답을 통해 우리는 같은 직업 기능이라지만 부동한 사업의 가치 구성이 같지 않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무의 핵심 문제가 정밀도를 높이고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타인의 수요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소통을 진행해야 하며

0: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신기술을 이런 직업에 도입하고 심지어 많은 구체적 조작을 개변할 수 있겠지만 직업의 가치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완성할 수 있는가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세계기능기구 회장 프랜시스 무한은 많은 업종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사람과 인공지능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결합시키는 것이 앞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젊은이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 프랜시스는 평생 공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을 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허무한 설산 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이양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중의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탁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중의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존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중의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중의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덕길 중의진료소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네,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덕길 중의진료소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영길시 덕길 중의진료소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은 우리 감로장의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영길시 덕길 중의진료소는 예, 그 특점이라 할 때에는 전통장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현대사회하고

0: 하고 우리 시장화의 뚜렷한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핵심이라 할 때에는 전통 장애학의 진단하고 치료 본질 그리고 공익성 성격을 예, 지키면서 운영 방식이라든가 복무 대상 발전 방향 등 이런 면에서 현대적인 이런 탐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학이 고전적인 사민료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심혈관 질환하고 류머티성 관절 질환 소화계통 질환 등 이런 각종 난치병 치료에서 예, 우리 장의학하고 중의학을 결합했기 때문에 아주 능숙하게 치료합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을 보면은 현대적이면서 또 전통하고 현대가 어울린 이런 진료를 진행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장의 치료하고 복무를 제공합니다. 예, 그리고 덕길 장의 진료소는 전통 장의학이 현대 사회에서 빛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생동감이 있는 생명이 불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뜻인즉 아마 지금 현대 사회에서 예, 특히 우리 연변 지대 분들은 장의 치료를 받아 못 받기 때문에 예, 우리 새로운 치료법으로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입니다. 예, 그리고 오래된 전통 지혜를 지키면서 환자분들이 건강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런 혁신적인 모습을 예, 덕길 중의 진료소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전날부터 찾아오셔서 예, 아주 이런 좀 효과적인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하고 덕길 중의 진찰부에서는 함께 공동으로서 추석하고 국경절 예, 두 명절을 함께 맞으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4대 보물급 장약 특별 우대 행사를 또 진행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주환하고 런칭창주의 런칭망주의 조주다시 이 네 가지 보물급 장약은 예, 이미 쓰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무슨 질병이든지 예, 우리 아무리 좋은 약이나 음식이나 먼저 우리 드시고 소화시키고 흡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조주다시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더 좋은 활동은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을 활동하는 이 기간에는 예, 우리 덕길 중의 진찰부에 오신 장의 선생님이 진찰 비용을 받지 않고 환자분들을 면비로 또 이제 치료해 드립니다. 예, 바로 그 허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이용하시면은 예, 좋은 이런 변화를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의학이 특색 있는 진료 기술에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0: 예.
2: 예, 저는 사람이 아이 와서 예, 영심입니다.
0: 예.
2: 저는 이 계절을 바뀌고 밤이 길어가고 이러면서 예, 잠이 지네 아이 와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시간 보면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이러면 미칠 지경입니다.
0: 네.
2: 그래서 예, 이전부터 약을 쓰긴 썼는데 크게 좋은 효과가 나아 왔습니다.
0: 네.
2: 이번에 선생님 그 서장에서 직접 선생님이 오셨다는데
0: 네.
2: 그 여기서 그 약이나 좀 방법보다 조금 단지 이래서 선생님께 문안하기 싶어서 전화한다.
0: 네, 맞습니다. 이 장의 치료법은 불면증이라 해도 불면증이 발생하는 그 원인을 예, 딱히 분석합니다. 예, 우리 예. 장애에서 이 사민요법이란 게 있습니다. 사민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 이런 체계라든가 치료법이 다릅니다. 예, 예. 그리고 사람마다 또 우리 불면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장의를 모셔온 목적도 환자분들이 매개인이 체질, 매개인이 이 신체 상황에 따라서 약을 조합하기 위해서 또 장의를 모셔왔습니다. 예, 때문에 이 지금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직접 우리 덕길 중의 진료소에 찾아가셔서 진찰을 받고 약을 배합하십시오.
2: 예.

0: 예, 그리고 치료 방법도 구복 방법하고 또이 특수한 장기 치료법을 같이 결합한다.
1: 예.
0: 네, 이게 또 지금이 우리 장기 선생님을 하루에 10명만 본다. 예, 그러기 때문에 또 환자를 보는 시간이 긴다. 8527111번에 예약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맞춰서 찾아가시면 된다.
1: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1: 예,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1: 감사합니다. 예.
2: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렇게 위염이 있는데 항상 위 쓰리고 아픕니다.
0: 네.
3: 그리고 이렇게 좀 먹으면 소화 너무 안 되고 속이 더불어 가고 부디삼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0: 네.
3: 음식이 이렇게 먹으면 내려야 하니까 음식은 먹기 힘들단 말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속에 꽉찬것 같은 게. 그리고 또 이게 변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지도 못하겠지, 변비겠지, 속이 꽉찬것 같지, 약간 너무 힘들게 지냅니다. 그래,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여기저기 여러 곳을 다니면서 좋다는 약도 많이 썼는데, 크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이게 요즘에 서당 이사님께서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그 이거가 치료가 잘될수 있을까 한번 찾아가 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0: 예, 생각 잘했습니다. 지금이 대부분 노인분들이 이 소화 흡수도 안될 뿐만 아니라 일단 음식은 드셨다 해도 지금 소화제 줬기 때문에 음식은 드십니다. 근데 음식을 드신 다음에 그거 흡수를 못한다. 흡수를 못하고 배출을 못한다. 그래서 이 장도가 막히면서도 고혈압도 더하고 또이 뇌혈관 질환도 발생하고 기분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이런 많은 변화 생깁니다. 예, 이럴 때는 예, 우리 감로장의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진찰을 받고 예, 그러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가실 때에는 꼭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이제 뭐 오래 또 기다립니다. 오래 기다리면 또 전부 날도 볼까 선생님이 또 영급해한다. 그래서 예,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1: 예, 잘
0: 예,
1: 알았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0: 예,
4: 수고하신다.
0: 안녕하십니까?
4: 나도 어제 예전부터 소변이 싹나 통하지 않으면서 힘든다.
0: 네.
4: 예, 낮엔 조금 괜찮은데 저녁에 뭐 자꾸 소변 잤지, 그것도 화장실 가야 되면 잘 나다 해가 조금 자주 본다 말, 본 데도 자꾸 보겠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처약도 갖다 먹고, 방법 많이 한 것도 나서 것도 하면서 며칠 지나면 또한 가지 이렇더라 말인가. 그냥, 저녁에 자꾸 벌럭거리니까 잠도 잘 귀찮지 않을 때다. 그래서 내 지금 방송 들어볼까나, 뭔가 또 귀찮냐 보내서, 셀러 문제 물냐고 왔다는데 선생님 셀러 온다 하신다. 근데 지금 의사 선생님 한번 바깥 말씀해서 하는데 이런 병이 되겠는지 그래 그럽니다.
0: 예, 지금 소변 장애가 있다는 얘기죠. 예, 소변 장애가 있으면서 밤잠도 잘못 자고. 예, 그래서 우리 덕길 중기 진찰부에서는 감로 장의 선생님이 왔습니다. 예, 그래 가서
4: 고맙습니다.
0: 직접 진찰을 받으시고 또 약도 배합하고 치료 이 장의 치료법을 같이 결합하셔. 장의 치료법에는 이 금침료법하고 방혈료법, 예, 향증료법도 있고 약물 목용료법도 있고 예, 유치료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특수한 방법이 많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이런 치료를 받기 때문에 효과를 잘 봅니다.
4: 그래서 또 새로운 치료 받아보려고 내 지금 의사 선생님 바꿔보자고 그랬다 지금.
0: 예,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4: 예, 852
0: 7111번.
4: 아, 7112번.
0: 예, 일제 세 개입니다. 예,
4: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이전 2년 전에 중풍 환자에 그 후유증을 해서 그랑 혈압이 불안정해서 예, 초약도 먹고 땡디도 맞을 때는 예, 괜찮은

0: 것 같은데 또 얼마 안 지나면 또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머리 휑하며 어지럼증이 나고 팔다리 저리고 특히 요즘 날씨가 쌀쌀해니 또 반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1: 네.
0: 네, 걔 이런 데는 치료받아도 되겠는지.
1: 지금 주요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던가?
0: 예, 저기 혈압이 자꾸만 온정되지 않고 머리 흉하고 자꾸 어지럽지라고 발달이
1: 중풍 진단이라는 아이 받았은가?
0: 예, 2년 전에 왔는데 그 후유증을 해서
1: 지금. 예, 후유증이죠. 예? 예, 예, 혈지도 높고. 예,
0: 예, 예.
1: 예. 그래서 장이 장이 치료가 있고 혈압 치료하고 중풍 이 후유증 치료에 특별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 고혈압, 고혈당 이런 삼고증이 있는 분들은 이 원인이가 각각 다릅니다. 예, 인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데 약물하고 조절 방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십시오. 예.
0: 예, 소장님들만 치료법이 다르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원래 예, 이런 예. 체계가 다르고 또 이 치료 방법이 또 특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치료를 받기 때문에 효과를 좀 잘 봅니다. 예.
0: 그리고 소장님 이사라니까 한번 치료받자고 그런다.
1: 네. 그리고 우리 지금 감로장의 선생님은 이수도 높고 이더기가 예, 좀 특별히 좋은 이런 분이고, 예, 그리고 또 이 많은 이런 환자분들을 40년간 치료해서 많은 환자분들을 지금 생명을 구한 이런 좀 용하신 이런 분입니다. 예. 그래서 예, 꼭 예약하고 가십시오. 예.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0: 예, 7111.
1: 예,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무릎 건설이 아프고, 예, 허리도 아프고, 특히 날씨 잠을 더 한다, 이 잠을.
1: 네.
3: 안 잤다, 이래서 사람들, 아이, 어시도 부터 뭐 일어난다, 여기 힘든다.
1: 예.
3: 내가 되게 정말 친구를 해,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1: 종합적으로 그래. 치료해야 됩니다. 로인분들이 관절 질환이라 할 때는 혈액 순환과도 관계되고 또 이 관절이 또 뭐 그 마모화 저기 좀 어저는 로화되고 퇴화된 것과도 관계되고 영양과도 관계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외적 요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내복요법하고 외적인 요법을 같이 결합해서 치료하면은 우리 장의 선생님들은 특별히 이 풍습골병에 대한 이 치료법도 특수하고 또 그 효과를 잘 봅니다. 예. 그래, 직접이 우리 덕길 중의 진찰부로 찾아가십시오. 예.
3: 아, 예. 예. 그러면 이거 전화번호로 어떻게?
1: 8527 하고 일제 세 개. 예, 이렇게.
3: 네.
1: 예.
3: 아, 예.
1: 건강하십시오.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예.
4: 우리 언니는 요 장, 요 환자입니다.
1: 네.
4: 특히 이, 너, 뇌경색이 여러 가지 잔잔한 병도 있지만, 이 주학이니, 너 공격 언제든 한 2년 좀 알 된다. 근데 이제 그냥 어지럼증이 나고, 또 거기다가 또 후유증까지 있었어. 후에는 심장까지 막 아파나고 그냥 심장 후들후들 날라가지 숨쉬기 답답하고 심률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심률이 고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또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래서 치료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그래요. 치료할 때는 뭐 약간 나는 거 들어가서 또 병원에서 나 반복이 오고 반복 오고 그래 요즘에 방송 들으니까 이 듣기 장약방에 진료 소리 꺼내서 이 수장이 이사님이 오셨다는데 거기를 그저 한번 가볼까 하는데 어찌 되겠는지 그래.
1: 맞습니다. 지금 우리 중풍 후유증이가 일단 발생하면 예, 그 치료가 좀 아주 어렵죠. 이미 치료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예. 근데 이 장기 치료로 받고 지금 좋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직접 우리 덕길 중의 진찰부로 찾아가셔서 환자 정황 다 얘기하고 잘 보이고 그리고 지 치료로 받으십시오.
4: 예, 예. 신장이 세게 나빠.
1: 그렇죠, 심장.
4: 나하고 숨쉬기도 바빠.
1: 예, 거기가 우리 중풍 후유증 환자분들이 지금 전형적인 증상이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좀 전면적으로

0: 치료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 예약하고 가십시오. 8527111번.
1: 8521111번.
0: 예, 예. 예.
1: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사문 하다 고생자.
0: 예.
3: 서강, 거기, 진짜, 서실 상약방에서 이 문제 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0: 예.
3: 그래서 사문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이 간하고 단나이 나빠가지고 그래. 아침에 뭐 일어나고.
0: 라디오로 끄셔, 예. 라디오로 끄셔.
3: 예, 그렇습니다. 예. 아침에 뭐 일어나면 뭐 입이 쓰고 구에 비용 저녁에 뭐 가삼을 했고 저기 간에 옆구리 간에 쏙쏙 찌르면서 해. 영 힘듭니다.
0: 네.
3: 그리고 담낭도 검사라 뭐 예, 담낭이 예, 염증도 있고 열두시에다 하고 예. 그 다음에 난 또 간도 나쁘니까 그냥 예, 간수치도 나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저기 지금 서당에 용한 선생님이 오셨다고 그래 그렇게다 그리고 그래 중의를 잘 본다고 그래 그래 됩니까 그래서 중의를 보려고 하는데 지금 중의 선생님이 예, 서당에서 온 선생님을 보려면 어떻게 보이고
0: 예.
3: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0: 예.
3: 그래
0: 장기 치료는 특히 이 간하고 담낭 소화계통 치료에서 효과를 잘 봅니다. 예, 예, 그 장애 치료 원칙이가 원래 체내 독소부터 제거하기 때문에 간 질환 치료에서 좀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 예약하고 가십시오. 예.
3: 예
0: 8 그래. 5 2 7 1 1 1번에 예약하세요.
3: 예, 그래도 사모도 그렇게 서상에서 선생님이 잘 치료라고 우리 친구도 예, 그렇게 예, 잘 치료한다고 가보라 해서 그래서 예, 예, 뭐 지금 어떻게 했는가 선생님한테 문의하는데
0: 예, 예약하고 가십시오.
3: 예예 예,
0: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좀 한 가지 예증 저 장약방에 저 용한 중 저 장이가 오셨다는데 저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뭐 좀 저 눈이 항상 깔깔하고 눈앞에 뭐 날아다니는 것 같고 햇빛이 빛에도 또 눈도 싫고 눈이 아프고 그리고 흐린 날에는 눈도 깔깔하고 또 머리도 아픕니다. 이래서 지금 이런 증상이 있는데 지금 이 장일이 보이고 혹시 침이라도 막 무슨 땀 용한 땀바가 없었겠는가 해서 지금 문장
0: 맞습니다. 예. 우리 그 장기 선생님은 금침료법하고 방혈료법 향증료법하고 약물 목용료법 유치료법 이런 거 다 결합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눈이 이제 같은 이런 증상이 있다 할 때는 몸에 전기가 많이 떨어진 거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전면적인 조절하고 치료, 독소 배출 이거 다 결합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약하고 가십시오.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4: 예, 예, 알겠습니다. 그냥 예약하면 이튿날에 인사 볼 수 있으니까.
0: 예, 예약하면 시간은 또 정해 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험준한 설산 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이약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 중의 진료소는 장이약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탁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종이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종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종이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종이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0: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1: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와, 장희 선생님이 어떤 치료 방법으로 치료해서 이렇게 용한 치료 효과를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모두 알고 싶어 합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우리 장희학이라 할 때는 이 현대 이화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희학이 장점은 그 무엇보다도 깊은 철학적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많은 분들이 또 이 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현대 이학처럼 뭐 질병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전체론적 사고를 견지합니다.
1: 네.
2: 예, 때문에 지금 요즘에 우리 장희 선생님 접촉해 보면은 일상적인 대화라든가 또 환자하고 대화 그리고 환자의 진찰을 하는 이 과정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좀 생소한 면도 많습니다. 예,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나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 이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 우리 장기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직접 듣길 중의 진찰부로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기학에서는 인체가 이 3인 균형을 많이 중시합니다. 이 3인 균형은 우리 중의학적인 모든 내용이 3인에 다 포함됐습니다. 때문에 이 한두 마디로 이 3인 원인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질병은 이 3인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장의학으로는 몸하고 정서를 분리하지 않고 같이 봅니다.
1: 네.
2: 예, 그래서 결국 우리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또 이 불면증이라든가 정신장애 지금 많은 분들이 우울증도 있고 불안증도 있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몸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장애 치료를 받는다 할 때에는 이런 정신요법하고 우리 생리적인 요법을 같이 결합하기 때문에 이 몸이 좀 변화를 가져오는 게 좀 현저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의학 체계에서 본다 할 때에는 단순히 특정 지표 우리 혈압, 혈당 이런 특정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불균형에서 원인을 찾아내서 종합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좀 만성 질병하고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라 할 때에는 치료로 장의 치료로 받으면은 예, 더 좋은 이런 치료 효과로 봅니다. 그리고 장애학은 전체적 관념에서 단순한 약물 복용을 넘어서 포괄적인 치료 체계를 발전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장애 치료는 복합적인 이런 치료 방법이고 많은 분들이 접촉해 보지 못했던 이런 치료 방법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장애학이 가장 뚜렷한 특점은 한 방제가 수십 종에서 수백 종의 천년 약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쓰시고 종합적인 이런 효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동시에 났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험준한 설산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의학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 종이 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탁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 있는 진료 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10월 4일은 세계 동물의 날이죠. 이 기념일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이 됐는데요. 우리 주변의 반려동물부터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까지 그들은 모두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오늘은 생태계에서 동물이 하는 역할을 알아보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학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일봉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병아리 학교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동물들은 자연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생태평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평형이란 생태계에서 생물의 종류, 각종 생물의 수량, 그리고 차지하는 비율이 항상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승냥이가 사슴과 같은 동물을 포식하는 것을 통해 사슴의 개체수를 조절하는데요. 사슴은 초식동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는 또 식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죠. 신천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재원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뚱보새를 보내드립니다.

동물은 생태계의 물질 순환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풀더미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무기물로 되려면 보통 몇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지만 이 풀더미를 소나 양이 먹으면 동물의 몸속에서 소화 흡수되어 배설물로 배출되는데요. 이 배설물이 다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답니다. 이 과정은 단 하루 혹은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동물을 거치면 유기물 분해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물은 생태계에서 물질 순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박영원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수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기잠을 보내드립니다.

동물은 또 식물의 수분을 돕고 종자를 전파해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꿀벌과 같은 곤충이 꽃꿀을 먹을 때 몸에 꽃가루가 묻히게 됩니다. 곤충의 몸에 묻은 꽃가루가 다른 한 송이 꽃의 꽃술머리에 떨어지면 꽃가루 바지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럼 동물들이 식물의 종자를 어떻게 전파해줄까요? 우리 친구들이 榴련을 즐겨 먹나요? 연구에 따르면 야생 류련 종자는 코끼리에 의해 전파된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긴 코로 나무에 달려있는 류련을 뜯은 후 튼튼한 발로 단단한 껍질을 깨뜨려 과육과 종자를 삼키는데요. 코끼리는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분변에 따라 배출된 종자는 새로운 먼 곳으로 전파된답니다. 때문에 코끼리는 효율적인 종자 전파자이기도 하죠. 황상박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종송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알락가치를 보내드립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을 함부로 괴롭히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나비나 지렁이와 같은 동물을 잡지 말고 새둥지를 향해 돌을 던져서도 안 되는데요. 함부로 자연보호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동물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물들의 서식지도 보호해야 하는데요. 삼림을 보금자리로 하는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삼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풀숲에도 작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데요. 때문에 잔디밭은 함부로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류용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금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선생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동물이 없다면 생태계는 활력을 잃게 되고 모기 사슬도 끊기게 될 것입니다. 동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며 미래 세대에게도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행동이랍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 하나가 동물에게는 큰 안전이 되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낙엽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나라를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 동인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보도입니다. 2026년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과 2026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이 올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두 연맹전은 연변 축구의 고향에 깊은 절액을 입각해 체육 경기를 핵심으로 본토 인재 육성, 도시 브랜드 구축,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융합, 민족 단결, 공동 건설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두 연맹전은 열정 넘치는 경기장을 문화 관광 체육 융합의 생동한 무대로 만들고 기층 체육의 비옥한 터전을 깊이 가꾸며 분투하는 체육 정신을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 전역의 자원을 연동시켜 변강의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경기를 통해 민족 단결 진보에 힘을 부여하고 신시대의 연변 고품질 발전에 왕성한 생기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면서 문화체육으로 변강을 진흥시키고 단결로 변강을 안정시키며 산업으로 변강을 부유하게 하는 새로운 답안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축구는 연변의 가장 선명한 상징입니다. 올 여름과 가을 축구 열풍이 연변 대지를 휩쓸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과 연변축구연맹전은 서로 보완하면서 선수 단련, 높은 수준 검증에 완전한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본토 선수 리진이가 바로 두 연맹전에서 활약한 우수 대표입니다. 올해 17살인 그는 연변축구연맹전에서 령정 등령팀을 대표해 출전해 날카로운 돌파와 안정적인 득점 능력으로 최우수 공격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동북축구연맹전 무대에서도 계속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신세대 축구 역량의 본보기로 됐습니다. 리진입니다. 제2회 연변축구연맹전 우승을 차지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연변 본토에 뿌리내린 전민 경기인 연변축구연맹전은 전주 8개 현시를 진지로 기층에 입각하고 청소년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28개 경기를 전면적으로 펼쳤으며 전주 여러 민족 청소년 축구 애호가들에게 실전을 통해 성장하는 량질 플랫폼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경기는 전주 청소년팀과 기층 축구 애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했습니다. 상시적인 실전 경기는 본토 선수들의 심리 자질과 경기 수준을 효과적으로 단련시키고 연변축구 후비인재 대우 건설에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주입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동북 전역을 아우르는 높은 수준 도시축구 경기로서 연변 본토 축구 인재 실력을 검증하는 최고 수준의 경기장으로 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용감하게 분투하며 4강에 진출했는데 전 과정에서 용감히 앞다투는 경기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기층 연변축구연맹전의 정성어린 육성에서 동북축구연맹전 실전 검증에 이르기까지 연변축구인들은 초심을 지키며 분투해 축구의 고행이라는 금빛 간판을 더 빛내고 연변축구의 우량한 전통이 축구 경기장에서 대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두 연맹전에서 우리주는 변강 특색에 입각하고 민속문화 저력을 깊이 발굴해 전용 문화관광 IP를 만들고 전역 전파 행렬을 구축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연변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연변의 대회 지명도와 호감도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경기 기간 연변은 단일한 체육 경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속문화 공연을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경기장을 민속문화를 전시하는 창구로 만들었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춘회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학춤, 조선족 전통 복식쇼, 창적 민족 가무가 륜번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형문화재와 현대체육이 융합돼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가까이에서 연변 민속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 제5대 전승인 리영화입니다. 이번에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을 준비해 현장에 와서 공연하게 됐습니다. 조선족 학춤은 유서 깊으며 안도의 뿌리를 내린 지도 1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연변의 무형문화재를 직접 보고 아름다운 연변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후코트, 통교, 신양, 대련, 장춘, 할빈, 개서, 연결 등 도시에서 펼쳐졌습니다. 각지의 참가팀과 축구팬, 문화관광팀은 지역을 뛰어넘어 교류했습니다. 오리주는 경기 관람과 응원, 문화 교류 속에서 연변의 깨끗하고 정연한 도시 풍무와 열정적이고 소박한 인문 풍정, 독특한 변경 민속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줘 연변의 도시 명함을 더 널리 알렸습니다. 200명으로 모아진 연변 명태 응원단은 창의성 넘치는 민속 무용과 짙은 본토 특색의 응원 방식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이번 도 연맹전의 현상급 문화관광 IP로 됐습니다. 특색이 뚜렷한 명태춤은 여러 인터넷 플랫폼을 휩쓸면서 연변 특산물과 연변 민속, 연변 풍정이 널리 알려지게 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인터넷 흐름 경제와 경기장 경제의 발전 기회를 정확히 포착해 체육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 체험 플러스 상업무역 소비 융합 발전 새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인기 IP로 전역 소비를 이끌어 경기 인기와 흐름을 변강 발전의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으며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명태 응원단과 명태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명태는 연변 특색 미식 산업의 소비 열풍을 이끌며 연변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의 생동한 축도로 됐습니다. 경기 열기는 명태 제품의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인기를 지속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연길 여러 명태 요리점의 고객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연길 주민 류내사입니다. 평소에도 즐겨 먹습니다. 요즘 동북축구연맹전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춤이 인기를 끈 뒤 틱톡에서도 봤습니다. 먹고 싶어서 와 맛을 봤는데 예전 그대로의 익숙한 맛이고 정말 맛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마선생입니다. 우리도 동북축구연맹전의 명태 응원춤을 봤습니다. 마침 연길에 관광을 왔는데 여행하면서 말린 명태도 맛봤습니다. 평소에는 매운 것을 별로 먹지 않는데 저녁에는 명태 껍질도 맛봤습니다. 식감이 좋아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우선 생방송실이 경기 화제에 맞춰 말린 통명태와 맞춤형 양념 세트 등 특색 상품을 혁신적으로 판매하고 전통 건조 공예와 먹는 방법을 보급하면서 연변 특색 농산물 우수 상품이 전국으로 판매되도록 조력해 경기 흐름이 판매량으로 효율적으로 전환되게 했습니다. 연변우선 생방송실 프로젝트 운영자 우혜성입니다. 우리 생방송실에서는 찢어놓은 말린 명태를 판매해왔습니다. 대중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양념도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지금 명태가 인기를 끌고 있어 판매량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우리주는 입장권 연동, 전역 소비, 역량 부여 모식을 지속적으로 승격시켜 오프라인의 분산적인 판매 촉진에서 온라인 일체화 운영으로의 도약식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우리주는 은변과 손잡고 연변 한장 입장권의 초대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130여 개 량질 상가를 모아 경기 입장권, 고속열차표, 비행기표 등 각종 권익을 종합시킴으로써 식사,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등전 소비 사슬을 아울렀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축구표로 미식 할인 받기 등 특색 혜택 활동은 소비 열풍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현역 상업 무역, 음식, 문화관과 소매시장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연길 백화상점 미식성 경리 최금요입니다. 입장권 탑승권 경제에 호응하고 고향팀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백화상점과 백리성에서는 특별히 경기장 열기 뜨겁게 미식 즐겁게 혜택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백화상점과 백리성에서 식사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당월 경기장 입장권을 가지고 백화상점에 와서 식사하면 이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10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주는 경기 전경을 혁신적으로 확장해 중국 조선족 민속원, 만달광장, 부르하트, 연결시 1978 문창원 등 여러 곳에 경기 관람 제2현장을 설치하고 주제 장터, 야간 관광 경제, 변경 관광과 연동해 축구 관람 플러스 장터 구경 플러스 미식 체험 플러스 변경 관광 일괄식 체험 새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연길 주민 왕철입니다. 열애 방주가 정말 좋습니다. 연길의 밤 풍경도 볼 수 있고 유람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제2현장에서 동북축구연맹전의 뜨거운 분위기를 똑같이 느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단리입니다. 마침 주말 휴일에 맞춰 연기리와 꼬치를 먹으면서 동북축구연맹전을 보니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연글씨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삭입니다. 우리는 연변 축구의 고향에 두터운 저력에 의탁해 비바 장터의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2관람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축구를 유대로 광범한 팬들을 한데 모아 본토 경기를 응원하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체육, 문화, 관광, 장터 소비의 심층 융합을 주동해 도시의 특색 명함을 1층 빛내려 합니다. 각지 문화 관광 부문은 쌍방향 추천과 자원 공유를 했습니다. 할빈, 장촌 등 도시들은 연변에서 문화 관광 추천 활동을 펼쳐 동북 문화 관광 일체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두 연맹전 경기는 변경 현역의 관광객 유동을 견인하고 체육 소비 새 정령을 육성하며 전역 경제 활력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엔진으로 됐습니다. 주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그냥 체육경기가 아니라 연변의 문화관광, 체육, 상업의 심층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생동한 실천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우리는 문예 공연과 무형문화재 장터, 경기 분위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민과 외지 축구팬들에게 특색과 활력을 다 갖춘 문화관광 성회를 마련해줬습니다. 이번 활동은 체육을 매개로 하고 문화를 혼으로 삼아 연변의 온도와 저력, 활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빈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보고 및 교류합작처 처장 류창강입니다. 우리는 흥룡강성 문화 및 관광청을 따라 장터 추천 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빙설 대시계와 포세이돈 그리고 우리의 동북축구연맹전 특색 선물 세트를 가져와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연길에 와서 따뜻함과 진심을 느꼈습니다. 연길의 관광사업이 아주 활발하고 특색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관리와 풍경구 통관, 야시장 분위기 등 우리 할빈 문화관광이 배워야 할 점이 아주 많습니다. 연길은 정말 특색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총무하고 배우겠습니다. 경기장 내 선의의 경쟁에서 경기장 밖의 문화 교류에 이르기까지 두 연맹전은 동북은 한 집안, 여러 민족은 한 마음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경기 기간 연변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 청소년, 주민들은 경기장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함성을 지르고 체육 성회를 즐기며 단결의 정을 나눴습니다. 내몽골, 흥룡강, 려원영, 길림 등 동북 각지 축구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로 벗을 사귀었습니다. 내몽골 축구 팬들은 하다를 증정하고 각지 축구 팬들은 우호적으로 교류하면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변 축구 팬 대옥함입니다. 내몽골 벗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다를 드리는 모습은 예전에 드라마나 뉴스에서 본 적은 있지만 이번에 처음 체험해봤습니다. 마음이 아주 격동되고 내몽골 특색 문화에도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류우붕입니다. 두 지역 사이에 이런 교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관광과 미식 등 여러 면에서도 서로 교류하고 촉진하길 바랍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입니다. 두 연맹전은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1층 풍부히하고 여러 민족, 여러 지역 대중 간의 심리적 거리를 효과적으로 좁혔으며 연변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이 단결 분투하고 사업 창업하는 정신 자세를 지속적으로 북돋아 변강 사회의 조화 안정과 장기적 안정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체육 경기에서 본토의 힘을 모으고 문화융합 속에서 민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며 쌍방향으로 서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발전 합력을 결집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언제나 활짝 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련 축구팬 요네사입니다. 누가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누가 이겨도 동북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동북이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호남축구연맹전 영주축구팬 대표 서휘입니다. 연변은 저의 인상 속 전통적인 축구의 고향으로 축구 분위기가 특히 뜨겁습니다. 대중축구는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합니다. 축구 문화 교류와 문화 관광 교류가 더 많아야 합니다. 연변주와 우리 영주, 호남축구연맹전과 동북축구연맹전이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유명 축구 선수 곡성경입니다. 저는 이 플랫폼을 통해 두 도시의 서로 다른 문화를 더 많이 보여주고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여러 도시 문화를 중국 전역, 나아가 전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층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불씨를 이어가는 데로부터 지역을 뛰어넘어 널리 전파하고 도시에 힘을 부여하기까지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으로 전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서 마음과 힘을 모아 민족 단결을 공동으로 촉진하기까지 두 연맹전은 경계는 열기가 있고 문화에는 깊이가 있으며 단결에는 온기가 있고 발전에는 힘이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가 문화, 체육, 융합 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나가면서 경계의 역량 부여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중들이 즐겨 참여하는 문화, 체육 활동을 더 많이 개최해 여러 민족의 한마음으로 뭉치는 힘을 모으고 변강 발전의 동력을 활성화하며 신시대의 연변 고품질 발전과 민족 단결 진보,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새로운 답안지를 지속적으로 써나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코스모스가 서로 키를 뽐내고 하늘은 더 푸르르고 높아지는 햇빛 찬란한 계절에 웃음이 넘쳤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이 무한히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장수하는 사람들의 성격과 생활 특징,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는 힘의 원천, 우정이 건강에 미치는 좋은 점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힐링 여행 떠나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특히 웰빙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항로화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노화 방지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죠. 한 연구팀은 115세의 여성 혈액에서 기대 수명과 연관이 있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팀은 매일 조금씩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해주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건강의료 매체 프리벤션 등의 자료를 토대로 그동안 연구...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기대 수명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성격이 있는데 바로 성실성을 갖춘 사람은 장수할 기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신중하고 끈기 있으며 정리정돈을 잘하는 성격은 다소 강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고 느긋한 사람이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박증 있는 성실한 사람일수록 음식을 주의해서 먹고 담배처럼 불필요한 것은 멀리하며 대인관계에도 신중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수명이 짧아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길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2011년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 25세 이상 성인 TV를 보며 앉아있는 동안 매시간 기대 수명이 22분씩 줄어듭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과일, 채소, 견과류, 몸에 좋은 지방을 먹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식단은 심장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고 기형력의 손실을 막아 신체와 정신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이 장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유전도 영향을 주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습관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유전적으로 장수 집안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습관으로 충분히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식습관은 과식하지 않고 채소, 과일, 콩, 생선 위주의 식사를 하며 가공식품과 당분 섭취를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보다는 지속 가능한 식사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매일 격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 같은 규칙적인 활동,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등이 장소와 더 관련이 깊습니다.

힘들어도 목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보상을 얻기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수록 뇌 속 오렉신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동기를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나고야대 의과대학원 미조구찌 히로유키 부교수와 야마다 기요후미 명예교수 연구진은 오렉신 신경세포가 보상에 대한 기대와 필요한 노력을 연결해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최근 발표했습니다. 의욕 저하를 비롯한 동기 결핍은 우울증과 중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같은 정신질환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뇌의 작동 원리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오렉신 신경세포에 주목했습니다. 오렉신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와 식욕, 에너지 소비 등을 조절합니다. 오렉신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동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계속하게 만들었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쥐를 이용했습니다. 쥐는 생쥐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 복잡한 행동 실험에 적합하지만 원하는 신경세포만 골라 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연구진은 오렉신을 만드는 신경세포를 정확히 찾아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쥐인 오렉신쥐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쥐에게 정해진 장치를 건드리면 먹이를 주는 과제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횟수만 수행해도 먹이를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먹이를 얻으려면 장치를 더 많이 건드려야 했습니다. 보상을 받을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점점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쥐가 더는 과제를 하지 않고 포기한 시점을 중단점으로 정했습니다. 중단점이 높다는 것은 먹이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다는 뜻이며 그만큼 동기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이 약물을 이용해 오렉신 신경세포만 활성화하자 쥐의 중단점이 높아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과제를 수행하며 먹이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대로 오렉신 신경세포를 선택적으로 퇴화시킨 쥐는 중단점이 낮아져 더 빨리 포기했습니다. 이어 쥐가 먹이를 기다리고 실제로 받는 동안 오렉신 신경세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오렉신 신경세포는 먹이를 받기 전부터 활발해졌다가 먹이를 받은 뒤에는 활동이 줄었습니다. 먹이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나오지 않으면 높은 활동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먹이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오렉신 신경세포의 활동도 더 강해졌습니다. 이는 오렉신 신경세포가 단순히 보상 자체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며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도 함께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연구진은 오렉신 신경세포의 활동 변화가 실제로 동기에 영향을 주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빛을 이용해 특정 신경세포를 조절하는 광유전학적 기법으로 쥐가 먹이를 기대하는 순간 오렉신 신경세포의 활동을 억제했습니다. 그러자 쥐는 과제를 끝내는데 더 오래 걸렸고 이전보다 빨리 포기했습니다. 반대로 오렉신 신경세포를 정상 수준보다 더 강하게 활성화해도 쥐가 추가로 더 열심히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렉신 신경세포가 제대로 활동해야 동기를 유지할 수 있지만 활동을 인위적으로 높인다고 해서 의욕이 계속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미조 구치 부교수는 기대하는 보상과 필요한 노력의 정도에 따라 오렉신 신경세포의 활동이 크게 달라졌다며 보상에 대한 기대가 계속 행동하게 만드는 힘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 진행돼 사람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연구진은 앞으로 오렉신 신경세포에 신호를 보내는 회로와 이 신경세포가 다시 신호를 전달하는 회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런 연결 구조를 밝히면 의욕이 떨어지거나 목표를 향한 행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니워풀대 심리학자 샬럿 엔트윗을 연구원은 성격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단어 선택과 언어 습관 속에서 흔적을 남긴다며 짧은 문자부터 SNS 게시글까지 일상의 의사소통은 중요한 심리적 단서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격적 특성을 지닙니다. 하지만 사고, 감정, 행동 패턴이 지나치게 굳어져 일상에 혼란을 주면 감정, 자존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심해지면 성격장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격장애는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전해 공고화되는 개인의 병리적 정서, 사고, 행동 양식으로 나르시시즘,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성격 기능은 스펙트럼 상에 있어 정도만 다를 뿐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 중심성이나 부정적 특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직장, 연애 관계, 온라인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기분 변화, 경직된 사고, 조작... 전문가들은 특정 언어 습관이 사람의 사고 방식을 반영하며 이 같은 패턴은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특성이라고 봅니다. 엔트윗을 연구원은 총 4건의 텍스트 분석 연구를 통해 성격 기능 장애가 언어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2023년 성격 장애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530명의 참가자가 가까운 관계를 주제로 작성한 에세이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의 성격장애 수준을 평가해 비교했는데 성격장애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나는 해야 한다와 같이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을 자주 쓰며 문장이 보다 긴박한 어조를 띠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 과거 사건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과거형 표현이 두드러졌고 몹시 화가 난다, 짜증난다와 같은 부정적, 특히 분노를 표현하는 어휘가 빈번하게 등장했습니다. 반면 우리, 사랑, 가족처럼 친밀함과 정서적 유대를 표현하는 단어 사용은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같은 해 정서장애 리포트 저널에 발표된 후속 연구에서는 앞선 에세이 분석 자료에 더해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여성을 포함한 64쌍 커플의 대화 내용을 추가로 분석했습니다. 글과 말 두 영역 모두에서 성격장애 수준이 높은 이들은 부정 정서 단어를 더 자주, 더 다양한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갈등 상황이 아닌 평범한 대화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관찰됐으며 연구진은 이들이 일상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더 많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최근 학술지 정신건강연구에 실린 또 다른 연구는 온라인 의사소통에 주목했습니다. 성격장애를 가졌다고 밝힌 992명의 게시글 6만 7천 건을 분석한 결과 자해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과 관련해 못한다와 같은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와 욕설도 더 많이 사용했으며 반대로 타인을 언급하는 빈도는 낮았습니다. 또 항상 결코, 완전히 등 극단적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연구진은 이를 뭐 아니면 도라는 사고방식과 연관된 언어적 특징으로 해석했습니다. 현재 연구진은 성격장애를 가진 동일한 992명의 게시물 약 83만 건과 일반인 945명의 게시물 130만 건을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이 연구는 나는 이다처럼 자신을 서술하는 언어 패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에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글을 훨씬 더 자주 올릴 뿐만 아니라 표현 방식에서도 일반인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들의 자기 서술에는 정신 건강, 증상, 진단, 약물 등 장애 질환 중심 표현이 자주 등장했고 우울하다, 자살 충동, 패닉 같은 강한 감정을 담은 표현도 빈번했습니다. 또한 상처, 고통, 유기 등 트라우마 관련 단어를 자주 사용했고 엄마, 파트너, 관계처럼 중요한 인간관계나 어린 시절 경험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언어 패턴이 정체감 혼란과 정서 조절의 어려움, 관계의 불안정성이 일상 대화 맥락에서도 폭넓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엔트위슬 연구원은 언어 패턴을 이해하는 목적이 텍스트만 보고 진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묘한 변화 속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조기에 알아채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달리 메시지에서 긴박한 표현이 반복되거나 지나치게 극단적인 표현이 늘고 우리, 함께 같은 사회적 연결어가 줄어드는 반면 분노 표현이 크게 증가한다면 정신적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정서적 어려움은 겉으로 드러나기 훨씬 전 언어 습관 속에 미묘하게 스며든다며 언어는 감정과 사고, 정체성,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하나의 단어나 표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시간에 따른 언어 습관의 변화와 반복되는 패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욕설이나 부정

적인 말을 자주 쓰면 정말 성격 장애일까요? 단어 몇 개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 표현, 절대적 사고, 자기중심적 언어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심리적 어려움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 패턴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항상, 절대 같은 극단적 표현 증가, 나를 과도하게 언급, 분노, 부정 감정어 빈도 증가, 사회적 연결 표현 감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바로 진단하려 하기보다 감정, 스트레스 상태를 살피고 필요시 전문적인 상담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 권장됩니다.

때론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 반복이 버거운 삶을 이어가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일어나고 제때 식사를 하고 직장에 나가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취침 시간이 되면 잠을 자는 루틴은 언뜻 평범해 보일 수 있어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힘이 되어주곤 합니다.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체 통증과 우울 증상을 적게 보고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행동의학저널에 실렸습니다. 일상적인 습관은 특히 불면증을 겪는 노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미주리대, 워싱턴 주립대, 피츠버그대 등 공동연구팀은 생활 리듬의 규칙성과 불면 여부가 노년층의 통증, 체질량 지수, 우울 증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평균 연령 68.3세, 노년층 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참가자 67명 가운데 37명은 불면증을 진단받은 환자였습니다. 연구 결과 불면증을 겪는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신체적 통증과 우울 증상을 보였습니다. 또 수면의 질과 관계없이 규칙적인 일과를 실천하는 참가자들은 더 낮은 수준의 신체적 통증과 우울 증상을 보고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예대해 연구진은 규칙적인 생활은 몸속 생체 시계가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도록 도우며 이는 건강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칙적인 기상, 취침, 제때 챙겨 먹는 식사,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이나 공부를 하는 습관 등의 일상 루틴은 실제로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기 리듬은 말하자면 몸속 생체 시계와 비슷합니다.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우리 신체의 기상과 수면 시간, 호르몬과 체온 조절 타이밍 등을 조절하는 리듬입니다. 예를 들어 밤이 되면 졸음이 밀려오고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것은 일주기 리듬이 어두워진 환경을 감지해 수면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늘리고 아침 햇빛을 받으면 반대로 몸을 깨우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체온, 혈압, 호르몬 분비, 식욕, 집중력까지도 하루의 일정한 리듬에 맞춰 변화합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불면증이나 피로감,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울감이나 대사질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통 밤샘 근무나 잦은 시차 이동, 불규칙한 취침 시간처럼 생활 패턴이 계속 바뀌면 일주기 리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건강에도 적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일상적인 스케줄에 작은 변화만 생겨도 신체의 생체 시계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일관된 일과를 유지하는 것은 이 같은 변화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중요합니다. 개인에 따라 우정을 정의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가족처럼 매우 친밀한 관계로 정의될 수 있고 동갑내기 또래라면 누구나 우정의 범주 안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대는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를 맺은 사람도 우정 안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서로에 대한 충성심, 신의, 의리가 있는 친구만을 우정이라 정의하기도 합니다. 몇몇 친구와 깊은 관계를 나누는 우정도, 모두가 내 친구라 믿는 핵인싸 우정도, 본인이 행복하다면 당장은 우정이 주는 건강학적 리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정이 자신의 생각만큼 두텁지 않다고 실망을 하더라도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얼마나 만족할 만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스트레스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건강정보 매체 에브리데이 헬스가 소개한 우정이 건강에 미치는 이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소속감 증진입니다. 특정 그룹에 속해있다는 느낌,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은 건강에 유익합니다. 소속감은 정서적 만족을 충족시키고 우울감과 절망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이어 자존감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2020년 심리학 저널 JPSP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우정이 자존감을 형성하며 높아진 자존감은 더 만족스러운 관계로 이어지는 등 우정과 자존감 사이의 상호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친구에게 털어놓으면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 신체적 접촉도 도움이 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포옹과 같이 긍정적인 신체 접촉은 부정적인 감정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 우정의 건강상의 이점은 뇌에도 연결됩니다. 2021년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네트워크가 크고 사회활동이 많은 유럽의 노인들은 외로운 또래들보다 더 나은 인지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슬픔을 대처하는 데도 도움됩니다. 가족의 죽음이나 중요한 것을 잃는 등의 슬픈 상황에 놓여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2020년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혹은 폭력적인 사건을 겪은 후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이 우울증과 PTSD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지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친구들과 서로 조언해주고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립감과 외로움은 심장병, 관절염, 뇌졸중 또는 알츠하이머 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갖는 것은 또한 우울증 위험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혈압과 체질량 지수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5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건강 효과들의 조합으로 행복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행복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000명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마일 이내에 행복한 친구가 있는 경우 자신의 행복 가능성이 25%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주부님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매일 수많은 고민과 궁금증이 생기죠. 아이의 운동 교육, 스마트 기기 사용, 학용품 고르는 방법, 그리고 각종 육아 제품 광고까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된 정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육아 정보들을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부님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 주세요.

상황입니다. 하여 자녀들이 수영을 배우게 하려고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는 주부님들도 참 많은데요. 아,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려고 해도 몇 살부터 배우는 게 적당한지, 수영 강습반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강성 온주시 올림픽 스포츠 학교의 장혜강 코치는 20여 년의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치에 따르면 어린이가 적절한 연령에 수영 기술을 익히면 익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운동 재능이 뛰어난 아이는 선발 과정을 거쳐 프로 예비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 수영선수를 꿈꾸는 경우와 일반 가정의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프로 수영선수 선발은 보통 5, 6세에 수중 감각 기초 훈련을 시작하고 운동 재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아이가 스스로를 구하고 취미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굳이 5, 6세에 억지로 강습반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영은 고위험성 체육 종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습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예, 부모님...

네, 계속해서 아이가 AI 짝꿍과의 채팅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경계해야 할지를 두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현실 생활 속 부모, 친구, 선생님과의 소통보다 AI 짝꿍과의 대화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중국 심리학회 긍정심리학 전문위원회 위원 장붕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AI의 즉각적인 응답, 무조건적인 수용, 거부 없는 상호작용이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사회의 불확실성, 거부당할 위험, 갈등과 모순들이 일부 청소년, 특히 사회적 두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회피 행동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감이나 타협이 필요하지 않는 AI의 상호작용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귀주 전자정보직 기술학원 심리건강교육 및 상담센터 료정 상담사는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 학생들이 현실에서 갈등을 처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깊은 연결을 구축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현실적 사교 능력을 점차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쌍방향 감정 교류와 공동 책임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AI에 쏟아내는 이런 일방적 투영은 결국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제 관계를 맺는 데 써야 할 시간과 심리적 에너지를 잠식해 아이들을 가짜 만족이라는 고독의 순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새 학기가 되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새 교과서에 책가위를 씌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책가위가 아이의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성조숙증의 위험 여부는 프탈레이트라는 가소제에 달려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에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섭취하면 인체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건강한 발달에 위협이 되고 심지어 성조숙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책가위에 이 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책가위 중에서 PVC 소재만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가소제를 첨가합니다. 반면 PP 소재는 자체적으로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성분을 첨가할 필요가 없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용품을 고를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승인 표준입니다. 학생 용품 안전 일반 요구 국가 표준이 인쇄된 정규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국가 표준은 학생 용품의 프탈레이트 총량이 매 킬로그램당 10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소재 선택입니다.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우선 선택하고 플라스틱 소재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는 저질 제품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뚜렷하고 촉감이 너무 부드러운 산모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가위는 아이가 매일 손으로 만지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물건이니 소재와 안전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능 개발 제품에 대한 부모들의 리성적인 소비를 두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 어린이용 스마트 기기 광고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독서가 숨쉬듯 간단하게 되고 좌우뇌를 더욱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하며 뇌런의 연결 속도를 더욱 긴밀하고 빠르게 만든다. 제품 설명에는 2200곡의 자연 음악으로 합성된 알파 파동을 통해 두뇌 발달을 촉진하고 아이들의 기억력, 이해력,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이 정말 광고처럼 지능 개발의 신기일까요? 일부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상인들은 부모가 자녀가 더 똑똑하고 더 우수해지기를 바라는 심리를 이용해 다양한 지능 개발 신기를 창조했지만 대부분은 지능세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이른바 뇌파 음악은 사실 주요 음악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부모들의 질문에 답하며 잠이 좀 좋아진 것 같고 다른 효과들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처음에 느꼈던 잠이 좀 좋아졌다는 것 또한 자신의 심리적 작용이었고 지금은 이게 바로 지능세이니 절대 사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이른바 뇌파 음악은 사실 주요 음악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와 스피커 케이스를 끼워 부모의 교육 불안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잔잔한 음악은 아이의 잠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을 높여주거나 기억력, 집중력을 마법처럼 향상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네, 아이의 두뇌 발달에는 부모의 따뜻한 인도, 적절한 행동 개입, 균형 있는 영양, 충분한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광고에 과장된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불필요한 비싼 제품에 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서는 아이의 수용 교육, AI 짝꿍 사용 문제, 안전한 학용품 선택, 지능 개발 기기 사용에 이르기까지 주부들에게 유용한 정보 함께 공유했습니다.

더 듣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독서는 삶의 쉼표입니다. 중화독서부가 추천한 여유 시간에 읽을 만한 책 몇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춘가입니다. 작가 애위가 쓴 장편 소설로 항주를 배경으로 하고 3세대와 6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곤곡 백사전의 전설을 상징적 이미지로 삼고 현대 내 정서적 처지와 대조를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사법관념의 변천, 민영경제의 권리기, 세관의 대외무역 등 시대적 배경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진정한 핵심은 정입니다. 소설은 옛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정작 사건 자체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3세대 운명의 굴곡과 6가정의 희로애락,

만남과 이별이 차례로 드러납니다. 건국의 명창 서윤춘과 진일타, 판사 송지환, 의사 법문경, 그들은 깊은 정 때문에 파멸하고 용서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지난 일을 떨쳐내지 못한 채 갇혀 지내고 또 어떤 이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평생 헤매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채소시장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류학 학자인 종숙여가 10년간 국내 50여 개 도시에 200개가 넘는 채소시장을 탐방하면서 우리나라 도시 채소시장을 전면 관찰하고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 속에서 채소시장의 역사, 로점상 군체, 채소시장 배후의 공급망, 식품 소비문화, 도시 공공관리 등 의제를 탐구하면서 중국 특색을 지닌 채소시장 자체의 근성과 활력을 발굴했습니다. 한편 채소시장이 식품거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현재, 지역과 세계, 개인과 공동체를 더 긴밀히 이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화 진척 속에서 채소시장은 하나의 독특한 사회공간으로 대중들에게 음식과 토지, 서로 연결될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 생활의 온기와 생생한 일상의 정취를 담아왔습니다. 중국인의 일상적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채소시장에서 도시 생활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다음은 선생님은 사랑으로 긴 세월을 이겨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중국 교원보에 게재된 전국 각지의 부동한 교육 분야 일선 교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 황호는 다년간 교육 분야를 보도해온 보도 일꾼입니다. 책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현대 교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신간 전반에 관통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인재 양성과 교육이라는 직업에 대한 열정과 정감은 20명 교원이 오랜 세월 강단에 서서 위대한 일상을 창조해온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그들의 실제 경험과 교육 리념은 우리나라 현대 교육 사업의 발전과 교원 대우의 풍모를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다음은 호랑이 새끼의 등대라는 책입니다. 호랑이 새끼라고 불리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생후 8개월이 됐을 때 오촌의 가정에 보내지고 다시 주인을 따라 외딴 섬으로 올라가 등대를 지킵니다. 강아지는 주인의 외롭고 씁쓸한 모습, 큰 태풍과 파도가 자주 들이닥쳐 물질적 결핍을 겪는 일, 주인의 아내와 딸이 주인을 문안하러 가던 중 그만 목숨을 잃은 등 등대지기의 세월을 고스란히 목격합니다. 어촌의 일상과 외딴 섬의 사계절이 촘촘하게 어우러져 작가의 필치 속에서 잔잔하게 펼쳐집니다. 작가 오주성이 쓴 이 소설은 삶의 토양 속에서 자라난 자각과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채 문학적 진실성과 현실감을 뛰어나게 포착함으로써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현실주의적 그림 속의 인간 세상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강아지의 시선으로 풀어낸 순수한 어린 시절 서사는 풍성하고 촘촘한 줄거리 및 이야기의 세부와 어우러져 거대한 삶의 물결을 되살려냅니다. 다음은 출애기 의호상인들의 글로벌 시장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9명 의호상인들의 실제 해외 진출 이야기를 배경으로 세계에서 구매하고 세계에 판매한다는 민간 상업의 그림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그들은 중국의 소상품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의 골목골목까지 가져가 현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합니다. 거시적인 경제 세계화 이론과는 달리 장락천과 왕종함이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생활세계 세계화라는 핵심적인 개념을 제기했습니다. 의호 상인들은 소상품을 매개물로 삼고 진정으로 이국 백성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인류가 공통으로 지닌 선의로 신뢰를 얻고 자의를 존중하는 지혜로 타국에 스며들며 리익을 함께 나눈다는 리념으로 상생의 상업적 생태를 구축합니다.

인류학 발전사에서 현지 조사에 오랫동안 신성한 색채가 부여됐습니다. 연구자가 타지에가 언어를 배우고 토박이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객관적인 민족지를 써내는 화면이 각색됐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현지 조사는 어떤 것일까? 영국의 인류학자 나이젤 바리가 선진한 인류학자라는 책으로 현지 조사

조사에 대한 학계의 낭만적인 인상을 타파했습니다. 전에도 현지 조사의 현실을 발견한 인류학자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밝힌 첫 학자는 바리입니다. 나이젤 바리는 영국의 저명한 인류학자이자 작가입니다. 1947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옥스퍼드 대학 인류학 박사입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고 1980년부터 2003년까지 대형 박물관 민족지학부에 재직하며 보조관리자 겸 부속 인류학 박물관 관장을 맡았습니다. 그는 1977년 아프리카 카메룬의 다와 요족을 연구하기 위해 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계에서 배운 대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관련 문헌을 읽고 간단한 현지어를 익히고 카메라와 녹음기,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직접 현지인과 함께 살며 그들의 친족관계와 의식, 행동들을 기록하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훌륭한 민족지를 써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메룬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계획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연구 허가를 받기 위해 그는 수많은 곳을 오가며 진땀을 뺐습니다. 서류 하나를 받으려면 다른 서류가 필요했고 그 서류를 다시 받으러 갔을 때는 이미 체력이 바닥나 있었습니다. 다와 요족 마을에 도착한 후의 생활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첫날부터 말라리아에 걸려 40도가 넘는 고열로 며칠을 누워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피부병에 시달리며 그는 인류학자이기 전에 생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사는 집은 지붕에 구멍이 뚫려 물바다가 되기 일쑤였고 집차는 수없이 고장났습니다. 현지인과의 소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배워온 언어는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고용한 통역관은 자주 답변을 즉흥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그가 선물을 건네야만 마을 사람들은 질문에 답변했고 그가 연구를 주로 한다기보다 현지인들의 생활 리듬과 요구에 휘둘려야 했습니다. 그는 현지인들이 자신에게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천진했던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유머러스한 필체입니다. 학술 보고서처럼 딱딱하게 쓰지 않고 자신의 실패와 어리석음을 낱낱이 까발리면서도 결코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자학 섞인 농담과 생생한 에피소드로 독자를 웃게 만들면서도 타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겉으로 보기보다 험난한 작업인지 진지하게 전달합니다. 그는 처음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 그는 자신의 이해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하지 못함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이 책은 학술 논문 대신 유머와 자조로 가득 찬 에세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의 현지 조사에 대한 천진난만한 상상은 어디서 왔을까요? 당시 학계의 미흡함과 학계가 현지 조사에 부여한 낭만 색채 등등 때문에 바리는 당연히 현지 조사에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선 뒤 상상과 현실의 격차를 겪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현지 조사 경험이 없는 사람 기준으로 그의 준비는 비교적 충분한 편이었으며 실제 현지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리는 상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고 미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의 대처 방안을 더 많이 고민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고 이는 경험 부족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학계 훈련 방식 자체에 존재하는 문제점이기도 한데 교과서에서는 이런 돌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의 천진한 상상은 학계 훈련 방식과 개인의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상상이 깨진 현상으로부터 무엇이 탄로났을까요? 바리가 겪은 처참한 경험들은 현지 조사는 결코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리는 인류학자이기 전에 밥을 먹어야 하고 병을 치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생활 면에서의 어려움은 조사에서 없애야 할 부분이 아닌 조사 대상 자체입니다. 또한 인간관계 면에서도 바리는 점차 자신과 현지인들의 관계가 상상했던 협력관계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바리의 입장에서 그는 분명히 필요한 정보를 얻었으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현지인들은 바리가 계속 질문을 해오는 이상 기회를 잡고 편의를 얻어도 괜찮다고 여겼기에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거래에 불과했습니다.

전진했던 상상이 깨지고 바리는 전진함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전진함의 의미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전에는 무턱대고 전진했으나 상상이 깨진 후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치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직도 나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솔직히 적었습니다. 처음에 다와 요적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겠다고 다짐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자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도하고 기록하며 글을 쓰고자 하는 그에게 결코 전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진한 인류학자는 인류학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책입니다. 낯선 곳에서 고군분투한 한 지식인의 생생한 모험기이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성장기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웃음과 공감으로 독자를 끌어당깁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저원청 씨만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축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 심화는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아닌가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박선생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결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매주 우수요일 이 시간이게 되면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이렇게도 약각에 큰 글씨로 적혀 있겠습니다.
0: 네.
1: 본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초원청심환을 견지해서 복용하시고 심장병으로서 여러 가지 엉뚱한 증상이 나타나던 분들 가운데서 초원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니까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다른 치료를 계속 뭐 이것저것 모두 해봤는데 본 제품 초원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부터 좋은 치료가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황제의 기관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심장 치료에 기본 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다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에 해결되면서 심장으로의 기본 좋은 치료가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의 공동 조치는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를

0: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겠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꼬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었는데요.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의에서 말하는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합니다.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림상표현이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들 자기하고 링게시게 생각해 보세요. 기침을 잘 기습니다. 그리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여기에서 전형적으로서 깊이 느끼시게 되어 있는 점이라면 심장병인데 기침을 잘 기습니다.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댔지만 해도 해결 잘 되지 않고 기침 기쳐서 기침약을 얼마나 드셨는데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나서 남들이 집을 하나 쓸 때면 네 개 다섯 개 썼는데 입에 냄새는 제거되지 않더라.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보게 하셨는데 얼마 가지 않으니까 입에 냄새는 제거되고 그리고 기침을 그렇게 담아두고 기침약을 정말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낫는 갔다가도 또 다시 범하던 게 본 제품 드시고 기침이 기본 줄어들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바로 좋은 청심환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믿음직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아, 저도 예, 심장이 나빠서 좋은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심장이 나빠서 몇 년도에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습니다.
0: 예.
2: 계속 수분 차고 그러더니 지금 한 몇 년 되니까에 또 가슴이 최고 숨이 탑니다.
0: 주사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예, 예.
2: 네, 네. 그래서 지금 좋은 청심환을 쓰니까 예, 그게 숨이 차고 예, 가슴이 채우던 게 그래서 살아갔지 없어졌습니다.
0: 그럼요.
2: 예, 그래서 다르냐고 또 많이 먹어졌습니다. 심장 나쁜 것까지.
0: 예. 그때
2: 없는데 좋은 청심환을 쓰니까 어떤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아홉 가지 더 사서 쓰다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는 것이 기본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이 심장을 했는데, 저만 고상 세게 하면 약을 토하고 무슨 어쨌든 좋다는 약을 많이 쓰는데, 야, 어째 이, 계속 이 숨 참기가 많아질 수도 있다. 이 항상 그래도 숨 가슴 딱 막을 때면 저만 바쁩니다, 이게.
0: 예.
3: 예. 그래, 감기 끝에 약간만 그만하면 더구나 하다만 합니다. 숨 참기가.
0: 그렇죠.
3: 그래 다니게 해도 숨 차다만 한다.
0: 예, 전형적인 증상의 심장병이 숨이 찬 겁니다.
3: 예, 그래서 이 방송을 정하면 방송 듣고서 힘에 듣고서 이제 선생님 강의 들어볼까 요게 심장이 여기 저기 좋단 거에 어느 면에 입에도 냄새 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저 무광에서 이빨에 피 나고 예, 여기 심 차다만 한다 증상과.
0: 예.
3: 그래 여기 맞으니까 내요 한번 장만에 싸서. 써봤다만 한다.
0: 예.
3: 그런데 앵겔에 이빨에 피도 먹고 기관이가 여기 저 뭐지가 되네 숨창기가 여기 나 호흡이가 약간 나사지 들어간다.
0: 예.
3: 그래서 약을 제대로 저마 아웃박시에 싸움이 썼는데 야 저마 앵겔에 그래서 깜짝같이 내 어제 쓰기는 약도 안 썼는데
0: 그래.
3: 저마 스스로 스스로 악이 남한다.
0: 그럼요.
3: 예. 그래 이 약이가 또 그 이 약이 10년 동안 너무 팔았는데 지금까지도 변동 없이 국가 비준 있는 맡은
0: OTC공약입니다.
3: 예예 예, 신약대학 과외가 또 이 로바이가 또 이 저 짠주 세게 하더라만
0: 예.
3: 예 이래까 이 약이 로바한테 76 갖다 아이디를 한다만 이래까 어쨌든지 보게 되면 이 약이 믿음직하고 이래서 내가 썼는데 어쨌든지 이날 때
0: 실행하게 되시니까 예. 심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안녕.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러 한답니다.
1: 예.
0: 나는 신달래 고사 마에.
1: 예.
0: 종이 이렇게 천약도 많이 쓰고 광고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야기 내게 맡겼다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서 다섯 달 받았었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런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저녁에 일하면 숨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없었어요.
1: 스트레스 증상이 심장병으로 숨이 찬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리고 저기 뭐인가 하면 심률이 빠르던 것도 해. 심률이 빨라서 100이 넘던 것도
1: 예.
0: 그걸 정사해야 돼.
1: 예. 리상적인 심률로.
0: 여러 면에서 많이 좋아졌어.
1: 예.
0: 야, 증계를 내길 적에 오른일 적에 몇 번씩 쳤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이것은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
1: 예, 그럼요. 예.
0: 예, 그래서 내가 또 이번에 저기 아홉가구 싸자고 지금 싸서 지금 이러다 좀 더 먹어보자 그랬는데.
1: 그렇게 하세요. 아홉가구 싸면 네 가구를 물어라 줍니다. 그러기다면 여덟 달 복용할 순, 넉 달 복용할 순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여성은 넉 달이 한계 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큰 거모가 그런 그 당뇨 종합으로 인해서 이 좋은 정신의 심장병 지내시면서 그저 온몸이 붓기고 유리처럼 바짝거리고 그 지내 헐떡 감기면 어머니 손이 사서 꼼짝 못하고 그래고 그렁그렁 하고 예, 목에서 그렁그렁 하고 그래고 식사를 못하고 그래 혈압 조절을 받아야 되고 예, 이래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거 내 좋은 정신만 대접시켰단 말입니다.
1: 예.
3: 제가 제 한가구 대접시켰단 말이에요. 입에서 그렇게 그저 나는 조인이 돼서 그저 냄새 나는가 했던 냄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이빨이 아프다고 그저 아프면 그저 상처날 지입니다. 그렇게 그저 몸살이 나고 그러던 게 그거 먹어서부터 지금 하나하나 그리고 가슴이 뭔 하는 것도 낫고 예, 가랑가랑한 것도 낫고 하거나 웃긴 거에 웃어 먼저 내립니다.
1: 그렇죠.
3: 그래놓고 얼마 예. 좋습니까?
1: 예.
3: 그래서 예, 좋아질 때에 그냥 어제 이거 좋은 정신만 대접 시간에서 내 아우가 배달 받자고요.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며 무료 문전 배달이 가능합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야, 선생님, 좋은 정신만 정말 좋습니다.
1: 그럼요. 예.
4: 야, 나는 이 좋은 정신만을 쓰기 전에는 숨이 다 걸지 못했습니다.
1: 예.
4: 그랬던 게 이거서는 반년을 썼습니다.
1: 예.
4: 그랬다 예, 숨이 차던 게, 그래서 날랑 걸을 수 있습니다.
1: 예.
4: 나는 예, 도착집에서 문을 닫아도, 그래서 깜짝 놀라서 부들부들 떨고.
1: 예.
4: 내 전화 와도 놀랐습니다.
1: 예.
4: 그랬던 게 이 전통심이 정말 좋습니다.
1: 예.
4: 우선 이래 6달 남았을까, 예. 그 놀랐던 증상이 그래서 놀랐다도 있나 이렇습니다.
1: 예.
4: 야, 선생님, 이 좋은 약을 소개를 했길래, 내 우선 채소 살라도 갑니다.
1: 그래요? 예.
4: 그 다음에 혈압이 높아서, 혈압이 아주 하루에 3가지씩 먹었습니다.
1: 예.
4: 그러던 게 우선 이 2가지를 가져서 할 날에 2번밖에 안 먹습니다.
1: 예.
4: 혈압은 높은데 맥박은 이 40, 42. 이렇게 되니까 맥이 똑 떨어집니다.
1: 그 정도 이다음에 심장내과에 가면, 그 치료를 할 겁니다. 그런
4: 예,
1: 정도
4: 예. 우선은 예, 6달 남아 먹을까 65원으로 됐습니다.
1: 너무 정상 올라왔습니다.
4: 야,
1: 예.
4: 그러니까 예, 맥이 나서 채소 살라도 가고 얼마나 돈도 모르겠습니다.
1: 예.
4: 선생님 정말 이 이야기는 내게는 딱 맞습니다.
1: 그럼요. 예.
4: 길에 나는 예, 335째다 또 5째를 넣어 눌렀어. 또 우제 선택할 때 봤어. 또 싸서
1: 그랬네. 예, 아이고 잘 기억하셨네요. 예, 아무튼 여정을 따라 견지하시겠다면 그때 문제가 없으며 기초 보조 제품 함께 쓰시기 바랍니다.
4: 소개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0: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이 처방 자체가 우수 처방의 명처방에 속합니다. 당대 중약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우리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된다면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렸는데 결코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인데 그 증상들은 하나하나 해결하자면 간의 콩팥의 위에 부담이 너무 많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뭐 많이 본 제품을 복용하시기보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기본 보증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혈압이 많이 높은 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혈압약의 기본 한번 시작하게 되면 평생 매달리게 되는데요.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최근에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거든요. 심장병이 100분의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던 게 본 제품을 쓰시고 관상동맥의 이상이 해결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혈압약 차수를 뭐 줄였다, 여러 가지를 가지수를 뭐 줄였다, 혹은 기본으로 심장병약은 넉 달 동안 연속 지켜봤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되어 있어서 복용하지 않고도 혈압이 정상으로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공능이 좋아졌다는 것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서 충분하게 체현될 수 있으니까 본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본 제품에만 매달리지 말고 꼭 기초 제품인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몇 가지 기초 제품을 함께 드시는 것이 뭐 10년, 20년, 30년 문제없으니까 종생 될 수 있는 몇 가지 기초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좋은 치료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하는 몽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료성을 따라서 한 개 료성은 바로 넉 달, 두 개 료성은 여덟 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구적인 이런 특점을 봐서 많은 분들이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면서 본 제품을 갖고 나가시거나 여기에서 붙여보내거나 이렇게 하지만 해도 다른 해관을 지나는 데는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실은 없고 이 제품 자체는 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국내에서 국외에서도 역시 편안하게 들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바로 초원 청심환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팡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건 아주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 그래다 말겠지 심장병이 일종에 속하는데 이렇게만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팡찬이라는 것이 심방세동이라는 걸 말하게 되는데요. 심장은 간이 모두 네 칸이 있습니다. 피가 들어오는 칸하고 피가 나가는 칸에, 들어오는 칸은 심방, 나가는 칸은 심실, 심방은 또 좌심방, 우심방, 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실도 좌심실, 우심실이 있는데 여기에 심방에서 심실로 나가는데 또 얼잼방, 산잼방 이런 판막이 모두 네 개가 있습니다.
1: 네,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대전한 거?
1: 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2: 말이 이것은 무슨 일이, 오늘, 그래서 올해 1년 9개월을.
0: 아, 그래요? 예, 예.
2: 이제 나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여러 가지.
0: 그래요? 예, 예.
2: 심지어 담배 앞에서 잠깐 그래서 바로 자지 못해요.
0: 아, 그렇죠.
2: 그러나 또, 아에 많아서 6번으로 다녔어요.
0: 아.
2: 근데 지금
0: 예,
2: 그거
0: 예.
2: 두 번 가면 끝이에요.
0: 심장과 콩팥은 그런 연대성이 어느 기관과도 심장의 링계가 없는 부분을, 링계가 적거나 없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2: 네. 그리고 저 이 말하고 이거 쓰고 해. 매년 하다가 그건 그거 얼마에 돼서 그래서 한 달을 몇 조금 주시고.
0: 그래요? 예, 예.
2: 지금도 그래서

0: 없었어요.
1: 어, 집에 식구들이 확장하게 그 하체 회복에 담다 알게 돼 있으니까. 네. 예.
0: 날 어디 모든데 되게 되는 거.
1: 어, 그렇죠. 그게 깨는 골치 아픈 문제죠. 본인도 힘들겠지만 해도 네. 그게 골치 아프죠. 예.
0: 그래 골이 아프, 골이 심하고 해. 내지가 그런 게 그것도 좀 많이 났고요. 그리고 저기
1: 머리가 아프던 증상도 개선을 가져오셨다. 네, 심장병 치료했는데 그렇죠.
0: 그것도 좀 많이 때.
1: 예.
0: 그럼 거의 다 없으나 다.
1: 아 예예.
0: 밥 먹을 때 밥 좀 잘 먹죠.
1: 아 네. 심장병 치료했는데 소화가 네. 잘 된다. 그렇죠.
0: 예. 밥 조금 먹어도 인상 예, 배 그대로가면 먹지 못하지.
1: 그렇죠. 내리깨지 못하죠.
0: 예. 얘는 지금은 밥 잘 먹고 그래.
1: 심장이 그렇습니다. 바로 예.
0: 미안 이야기야.
1: 예.
0: 그래 나 앞으로 계속 수기해서 앞으로 더 써볼게요.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심 넣고 쓰시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네, 거의 빠르, 특점이죠.
0: 효과 빨라요.
1: 그렇죠. 효과가 네, 빠르죠. 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하는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심장병 치료 제품인데요. 심장은 단순히 심장에서 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의 혈전이 내어 올라가며 뇌졸중으로서 그리고 이미 심장병으로 인해서 주자를 했거나 혹은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그 심근염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근염이라는 것은 감기 뒤끝에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때 염증은 세균성 염증인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오는 이런 염증에 속한 병독으로 오는 염증입니다. 그 병독이 심장 근육에 염증을 생기게 해서 일단 심근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랫다리에 천근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다리맥이 똑 떨어지고 발을 내디디기 힘들어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도 초원 청심환이 필요한 제품을 알려집니다. 그리고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본 제품이 아주 일단 견제해서 방해하시면 좋은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심장병으로 해서 입술이 까맣게 질립니다. 혀끝이 재빨갛게 됩니다. 혀끝이 빨갛게 질린다면 심장열로 인해서 혀 변두리가 빨갛게 질린다면 간열로 인해서 혓바닥이 빨갛게 질리거나 철개가 드러난다면 위열로 인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심장병으로 인해서 혀끝이 빨갛게 질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때문에 입술이 까맣게 질리게 되었는가 하면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뭐 누구든지 농촌에 내려가서 우리 한 10년 동안은 이래서 콩 거리를 할 때 먹게 되면 꽤나 날이 추울 때인데 그래서 입술이 모두 새까맣게 질립니다. 너무 추워서 그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입술이 새빨갛게 새까맣게 질리는 것은 주약에는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반드시 노작이 힘들고 심률이 60부터 100차까지 1분의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자하면 되고 너무 낮아서 40몇 차 1분에 너무 빨라서 1분에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심장병으로 인해서 잠자기 힘듭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뎀뎀 아파납니다. 특히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가서 펑비까지 합니다. 결코 심장병으로 인해서 왼쪽 어깨가 더 아픈가 하면 겨드랑이 밑까지 아파나거나 반사통으로서 오른쪽 어깨가 아파날 수도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늘 자기 주먹으로서 어깨를 두드리고 어깨 씻겨보고 어깨를 주물고 달라 하는데 주자 한 분이 그 후에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반년 좌우되니까 흔들던 이빨도 원자국에 들어갔고 어깨가 그리 아프던 게 늘 어깨를 누구 보고 주물러 달라고 이러던 분이 지금은 어깨가 아픈 증상이 해결받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장병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생겼습니다.

0: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게 되었고 입금에서 늘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통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를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쉽게 놀랍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그리고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지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것 같은 감을 느끼는 이런 경우를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고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는 정황하에서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복강동맥의 피가 심장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배가 강다짐으로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 원인은 저하게 심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주사를 했는데 그렇게 배가 아프던 게 배가 아프던 증상이 개선을 가져왔다. 이러한 실례를 모두 보더라도 심장은 뭐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서 뭐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다른 치료에 그 많이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심장병 치료는 많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 제품 저온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좋은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심장병이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서 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 그리고 부정맥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다 더 보태서 이야기하게 되면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이런 경우까지도 심장병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은 일단 제대로 보조제품은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나이가 40대 중후반부터 호르몬 분비 문란이 오기 시작하게 되면 심장병부터 발병하게 되는데요. 특히 남성들 가운데 40대 말 50대 초반에 심장병으로서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동반하게 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 포함해서 보온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총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날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마찬가지였다. 언제 갈등이나 응어리가 있었냐는 듯 한 맘이 되었다. 말 옆으로 수십 멘터를 되는 깊은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우로 좁다란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다.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은

0: 작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커다란 집이 바로 장적현당이었다. 9월 12일 오전 지도자들이 모두 이곳에 모이었다. 중앙정치국 긴급 확대 회의가 열린 것이다. 조울래만이 몸이 좋지 않아서 빠졌을 뿐 모태똥, 장문찬, 박구, 왕가상, 하계풍, 류소기, 등발 등 정치국 위원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었다. 팽덕회 양상군, 림표 서병진, 최수본, 엽검령, 리부춘, 림백거, 리유환, 주서, 라서경, 원국평, 장순청을 비롯해 21명이 더 참가했다. 자그만 경당이 사람들로 빼고 기들어찼다. 회의를 앞두고 다들 웃고 떠들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들은 역검령을 둘러싸고 그 아슬아슬했던 장면에 대해 물었다. 호위병들은 어디서 얻어왔는지 복도에 커다란 주전자를 걸어놓고 물을 끓였다. 마른 나무가 툭탁 투닥탁 불꽃을 튕기며 훨훨 타올랐다. 겉으로야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씁쓸하고 떨분 기분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모태똥은 더욱 그러하였다. 그는 누구보다 북진을 꿈꾸었다. 10만 대군이 함께 감속남부에 들어간다면 마치 룡이 바다에 들어간 듯 마음대로 주름을 잡으면서 멋지게 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서북에 적군이 많기는 하였지만 밥을 싸움을 부추킨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기동전의 강한 장점을 살려 한 개 군, 한 개 사바만 싸운다면 상황은 금방 바뀔 수도 있었다. 그런 다음 동쪽으로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리는 인민들과 힘을 모은다면 미래가 밝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상상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비록 1, 3군단은 이끌고 나왔지만 겨우 7, 8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 8만 6천 명이 강세에서 출발했는데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사람만 남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다. 하지만 모태똥은 이대로 실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었다. 푹 내려앉은 모자를 쓰고 모태똥 곁에 앉아있던 장문천이 상을 톡톡 치면서 모태똥이 주황서기철을 대표해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모태똥은 신누른 손바닥에 담배를 낀 채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모태똥은 먼저 고통스러운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았다.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에 당주왕은 북쪽으로 나아가려고 하였지만 장국도는 기회를 엿보면서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더 나가지 않고 되려 우로군도로 남하하라고 요구하였다. 조항청 주국의 몇몇 동지들이 모여 림시회의를 열고 장국도에게 함께 북진하자고 전보를 치었지만 장국도가 드러내놓고 주왕의 방침에 맞섰다. 그래서 일방면군의 주력부대만 단독으로 북진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모태똥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썼다.
1: 우리를 물론 믿음직한 지역을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도 없고 뒤로 물러설 길도 없는 곳. 양식이 모자라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은 곳을 기반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남쪽으로 가면은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한두 달이야 괜찮겠지만은 안 다제주까지 쳐들어가기도 힘들 겁니다. 이런 곳에 가게 되면은 홍군이 줄어들기만 할 뿐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서 부대를 대부분 잃게 됩니다. 조항은 절대 1, 3군단을 이끌고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조항은 다저주가 아니라 전국혁명을 지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모태똥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사 박민군이 헤어지고 장국도 동지가 험난했기 때문에 중국혁명은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뭉치고 정확하게 부대를 이끈다면 반드시 적을 이기고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그는
2: 터진다 하더라도
0: 일로 회장을 쭉 둘러보았다.
1: 적들한테 져서 흩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 점령구역에서 혁명할 수가 있고 의용군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단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0: 모태똥은 드디어 가장 힘든 문제를 사람들 앞에 꺼내놓았다. 그도 장국도의 비례람에 치가 떨렸지만 지금은 흥분을 가라앉혀 했다. 모태똥은 느리지만은 분명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다. 지금 우리가 장국도 동지와 벌리는 투쟁은 역시 당내 투쟁입니다. 앞으로 그가 주황을 따를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편에 우리가 당장 결론을 내리고 조통첩을 보내야 할까요? 모태똥은 회장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아닙니다. 우리는 되도록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림표와 서병진, 백덕회와 리부추 같은 지휘원들 이름으로 전부를 지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말이죠. 모태똥의 말에 회장은 활기를 띠었다. 사람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저마다 생각에 잠기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장에 매달려 가볍게 흔들거리는 띠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도 있었다. 모두 리성을 앞세워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를 썼다. 리성과 감정이 당에 대한 충성심과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힘과 치미는 우라가 뒤섞여 결과를 잡기 어려웠다. 이어서 백덕회가 홍군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보고하였다. 백덕회는 지금 부대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하면서 영과 살을 없애고 탑만 남기자고 제안을 해왔다. 백덕회가 보고를 끝내자 정치국 위원 등발이 더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등발은 노동자 출신 당원인데 새까만 두 눈이 생기로 넘치었다. 훤칠한 기에 여느 때처럼 외투를 걸치고 권총을

0: 찬 모습이 늠름하였다. 장국도가 지금 정대를 앞세워 당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 역사에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탐낸 자리가 자기 몫이 안 되니까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치 위원 자리에 오르게 되자 아래에서 이간을 붙이고 부축했지요. 사후회에서는 당정을 자기 입맛에 맞게 뒤엎으려고 했습니다. 정치국 위원이 모두 8위였는데 장국도는 사방명군 사람으로 9사람을 더 늘리려고 했지요. 우리 당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단호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이었다.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장국도와 진청호를 당적에서 제명해야 합니다. 특별 법정을 열어 재판을 해도 마땅한 일입니다. 중국혁명은 중앙의 지도에서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국도가 반혁명 진영으로 넘어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가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회장은 또 한 번 술렁거리었다. 대부분 비슷한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깊이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어 종정치부 주임대리 리부춘이 발언을 했다. 왕가상의 부상으로 들것에 누워 가야하는 형편이어서 리부춘이 대신 일을 맡고 있었다. 최근에는 양상군이 맡고 있던 3군단 정치위원 자리도 넘겨받았다. 오랫동안 군인으로 살았지만은 웃는 얼굴만 보아서는 시골학교 늙은 교장 선생 같았다. 리부춘의 발언은 부드러우면서도 냉정했다. 그는 장국도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즉시 해직시키고 리특은 당성도 없고 오만하니 제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항 조직 부장 라메가 기침을 두 번 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는 호남 사람인데 남방 사람 치고는 드물게 키가 컸다. 남에게든 자신에게든 몹시 엄격해서 무슨 일을 할라 치면 불물을 가리지 않았고 조금도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장국도로서는 본질적으로 보면은 적한테 겁먹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 본토에 소베트 구역을 만드는 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장국도가 경솔하게 악의 환근거지와 통강, 남강, 파중에서 철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편가르기를 하면서 당을 어지럽혔습니다. 6기 사정전의 이후에 라장용이 한 행동에 버금갑니다. 그는 말을 잠깐 끊었다가 신중한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모태동 동지 의견처럼 당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왕가상이 나섰다. 그는 태연해 보였지만은 아직도 고름을 빼내는 고무관을 끼고 있어 고통을 견뎌야 하였다. 장국도는 볼셰비크의 지도자가 아니라 건달습성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장국도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전략이 달라서만이 아니라 노선이 달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왕가상은 장국도가 당의 뜻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왕가상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다. 뒤를 이어 팽독회가 발언을 했다.
1: 장국도에 대한 당의 결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가 북상을 하겠다면 최악의 결론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0: 서병진도 그 의견에 찬성을 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장국도가 호종남한테 겁을 먹고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태동과 장국도의 권력 다툼이라고 한 몇몇 동지들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양상곤도 서병진의 말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장문천은 리론가답게 치밀하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국도가 다른 당을 꾸릴 테니 반드시

방민군 간부들에게 그 점을 알리한다고 지적하여 한다. 지금은 사방민군 간부들을 최대한 끌어오는 데 힘쓸 때라면 장국도에 대한 결정은 희망이 아예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여느 때와 달랐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 숨 가쁘게 진행이 된 회의도 아니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가시박힌 말로 마음을 후벼파는 회의도 아니었다. 담담하고 따분하기만 한 그런 회의는 더더욱 아니었다. 오늘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싸웠다. 감정이 폭발치는 대로 일을 결정할 수는 없었다. 한 사람씩 말을 보탤수록 회의장에 모인 이들의 마음은 차츰 차분해지었다. 모태통은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정신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씩 듣고 있자니 씁쓸하고 얼떨음하던 마음이 물러나고 자신감이 제자리를 찾았다. 모태동은 장국도가 군벌주의로 더 나간다면 혁명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일로 혁명의 큰 손실을 입었지만 혁명의 힘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하였다.

0: 북올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

전신,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고난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분투하여 만년의 낙을 누리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 시간에는 힘겨운 나날을 꿋꿋이 이겨내고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의 생활을 그린 수필 두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장촌 씨의 수필 형님과 집 이사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형님과 집 이사 최장촌. 형님은 올해 고려의 별 두 개가 더 붙여져 황혼빛이 서서히 짙어가고 있다. 소띠해에 태어나서 그런지 소처럼 평생을 부지런히 군말 없이 일에만 파묻혀 사는 타입이다. 손재간은 별로 없으면서 매일 팽이처럼 바삐 돌아치는 원인을 곰곰이 따져보면 형님이 빈번한 집 이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은가 싶다. 형님은 유별나게 집 이사를 많이 해왔다. 언젠가 손가락으로 꼽으며 세어보더니 도합 25번 이사를 했단다. 실로 기네스 기록에 오를 만한 어마어마한 차수였다. 옛날의 이사는 교통수단이 낙후해서 지금보다 품이 엄청나게 들었다. 먼저 관계망을 통해서 트럭을 얻어야 했고 친척 친우를 동원해서 부피가 크고 묵직한 이불장, 찬자, 소파를 비롯한 가장 진물을 일일이 싣고 부리우며 온종일 진땀을 빼야 했다. 웬가는 체력이 아니고서는 한 번 이사하고 나게 되면 일주일씩 드러누워 끙끙 아름자랑해가 일쑤였다. 그런 고역을 형님은 짜증내는 일이 한 번도 없이 줄곧 이어온 걸 보면 형제 칠남의 중에 인내력이 가장 뛰어난 편인 것 같다. 글쎄 형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다니며 일고생과 더불어 집고생도 많이 해왔다. 너나 없이 개딱지 같은 집에서 살던 시절 20평이 되나마나한 비좁은 공간에서 일여덟 식솔이 벅적벅적 함께 부대껴온 형님은 지난 세기 70년대에 20살을 갓 넘긴 풋풋한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서 하방호 감투를 쓰고 한창 공부할 나이에 용정엔 연지평 남계천으로 내려가 고역사례를 시작했다.

진눈가비가 흩날리며 을씨는스러운 그날 생산돼서 배치한 집은 외양간 숙직실이었다. 농촌에 내려오게 되면 널찍한 육간집이 차려질 줄 알았는데 코딱지만 외양간 모퉁이가 차려져 형님은 사람을 업수여긴다고 툴툴댔다. 그나마 겨울에는 그럭저럭 지낼 수가 있었지만 여름철에 돌아오면 소똥 냄새와 윙윙 날아다니는 파리떼의 성화에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게다가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어느 날 연통에 불이 달린 것이 초가 지붕 철반을 태워보려 막무가내로 그젯날 지주가 살던 낡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북쪽 방향을 바라고 앉으니 이 집은 온종일 해가 안 들어오는 건 둘째치고 옛날 석가래에 얹어놓은 수수대가 썩을 대로 썩어버려 누르꾸리한 돈벌레들이 엉겨붙은 채 왕을 그렸다. 식사를 할 때 밥상 위에 떨어지거나 잠을 잘 때 입으로 해서 기어다녀 소름이 끼칠 때가 많았다. 당시 집안에서 유일한 노동력이었던 형님은 낮에는 집안 밖에 힘든 일을 죄다 혼자 도맡아 하였다. 저녁이 되면 형님은 말없이 겉바람이 세고 불길이 잘 들지 않아서 냉돌같이 썰렁한 옷방에서 잠을 자곤 했다. 희미한 등잔불이 흔들거리면 이상하게 그 방 안에서 커다란 형체의 검은 그림자가 무섭게 노을거려서 누구나 겁먹고 들여다보려면 못했다. 신경이 예민한 엄마 역시 집터가 사납다며 자꾸 알아누워 온 집 식구들이 불안감이 떨었다. 알고 보니 토지객 때 쓰고 살던 지주가 투쟁을 받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터 사나운 흉가였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깜깜부지였던 우리는 그냥 놀러 지낼 수밖에 없었다. 집고생을 하도 해서인지 형님은 추천을 받아 연길로 올라온 첫날에 여러 초빙 단위들을 제쳐놓고 선참으로 건축공사를 점지갔다. 좋은 집을 쓰고 살겠다는 욕망 하나뿐이었다. 직장에서 휘트를 짜는 시점에는 패널을 제공을 하고 미장일을 할 시간표에 맞춰서 세멘트와 모래를 제공하는 재료 보관원인 형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웬만한 공정 예산은 선전해서 척척해내어 인차 공장장의 신임을 얻었다. 일이 잘 돼서 한때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 바닥을 누비었고 금상첨화로 단위에서 새 아파트 한 채를 분배받았다. 애달 노동쪽에 위치한 아파트는 아담하고 깨끗했다. 헌데 정작 해포가 넘게 살아보니 앞으로 애들이 다닐 학교가 큰 문제였다. 당시 조순족 학교가 시가지 동쪽에는 없고 서쪽 현에 무르익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부득불 이사를 해야만 했다. 경림은 공원다리 서쪽 구간을 연 며칠 동안 빙빙 돌다가 마침 적임자를 만났다. 고수머리에 생김새가 붉으대대한 양반이 자기 집과 엇바꾸자고 졸라대는 바람에 형님은 한편으로는 좀 깨름직하면서도 위치가 마음에 드는지라 곧장 승낙했다. 지금 기억에도 집이 기막히게 어지러웠는데 창문의 유리는 여기저기 깨어나가고 앞마당의 김치움은 평소에 화장실로 사용된 듯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삼복철에 마스크를 끼고 집 청소에 달라붙었다. 속이 미스꺼워 구역질이 나서나 형님의 집인이라다 보니 어찌할 방법도 없었다. 숱한 땀덩이를 쏟아가며 일한 보람으로 드디어 실내가 새롭게 깔끔히 꾸며졌고 앞뒤 마당도 질서 정연했다. 형님의 집에 대한 만족감에 빠져 흥이 도도할 즈음에 난데없이 부부의 후출장이 날아들었다. 무슨 일일까? 법을 어기는 일도 없는데? 알고 보니 원 집주인 양반이 언젠가 아담하게 꾸려진 집을 찾아와 보고 몹시 후회하던 끝에 집을 되물리겠다고 공공연히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아니, 어린애들이 딱지치기 해도 물리는 법을 모르는데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무슨 짓거리인가? 경림은 도리머리를 지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법정에 앉아 상대방에게 사태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어도 집의 변경수속을 밟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두 집 사이의 모든 행위가 무효로 돼버렸다. 벙거리 냉가슴 할듯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형님은 애꿎은 담배만 뻑뻑 피웠다. 배상금을 몇 번 받고 고스란히 집을 내주는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다음 거처를 어디에 잡아야 할지 막연했다. 한간에서 예로부터 소틀 뺀 집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이 돌고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형님은 뾰

촉촉한 대책을 찾지 못해 림시로 셋집을 맡기로 했다. 셋집 소리의 절반은 의뢰 내 몫이었다. 사실 아무런 일재간이 없는 탓에 나는 봄마다 다치가로 석탄을 포담한 하려고 흙모래를 이겨 허물어진 벽을 부수하는 힘든 조력공 1박이 할 줄 몰랐다. 셋집의 위치가 광진촌이라고 알려주어 찾아가 보니 마침엔 아줌마가 아이를 안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주위를 휘 둘러보는 순간에 나는 흠칫 놀랐다.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얼굴에 새까만 파리가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진짜 아프리카 남미를 방불케 했다. 이 동네에 무슨 파리가 이리도 많을까? 혼자 의문스러워하는 김새를 눈치챈 집주인이 요즘 시내 파리들이 몰려와 데모한다며 능청을 부렸다. 파리떼가 어찌나 기승을 부렸는지 약을 치고 연기를 피울 때뿐이지 문만 따금히 열면은 확 쓸어들어 모두 쩔쩔매했다. 그런 집을 정리하느라고 천장에 신문지를 붙인다, 장판을 편다며 연 며칠 들먹었다. 이사하던 날 저녁에 형님은 꽤 잘 됐다. 졸래졸래 찾아온 손님들이 음향설비가 최고라고 엄지를 척 내밀더니 하나 둘씩 소문을 퍼뜨려 놓아 숱한 고객들이 몰려들어 매일 흥성흥성했다. 노래방을 편히 관리하기 위해 형님은 노래방과 가까운 지점에 또다시 살림집을 마련했다. 나는 일손을 거들어줄 겸 찾아가서 차에 실은 짐작을 하나둘 집 안으로 날라드렸는데 불현듯 웬 모터치클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이윽고 모 건설단이 일꾼이라고 자칭을 하는 두 사람이 골목길 여기저기 파가이주 통지서를 붙이면서 열흘 내로 이사하라고 재촉을 했다. 이삿짐도 채 풀지 않았는데 집을 허문다니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서로 의안이 벙벙해졌다. 형님은 파가이주 통지서를 유심히 읽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오히려 싱글벙글했다. 해통 무렵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 짓는 소식이야말로 호박이 넝쿨채에 굴러들어온 셈이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집을 철거한 덕분에 보상을 톡톡히 받고 난 후부터 형님은 집거래 정보에 각별한 흥취를 느끼고 노래방 일은 전부 형수한테 맡긴 담 매일 집정보 수집에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되도록 정부의 전망계획에 든 집을 사지 않으면 가격이 아주 싼 집을 물색했다. 집을 근근히 쓰고 사는 거처로 생각했을 뿐 팔고 사는 상품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절에 벌써 눈 가늠을 통해 대뜸 시세 차익을 알아내는 빠른 의식을 갖춘 형님의 행보를 두고서 처음에는 가족들도 이해를 못해서 도리무리질했다. 후에 집거래 속에 숨겨진 비밀을 두고 무척 흥미로워했으나 나는 대담하게 팔을 걷고 나설 배짱이 없어 그런대로 입만 쩝쩝 다실 정도였다. 하여 집거래에 미리 비턴 형님 내가 남들이 주저심이 들어 피하는 이사를 밥 먹듯 이어대는 바람에 다른 형제들은 집 사람한테서 항상 머리가 돌지 못하고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평판을 등뒤에 달고 탄해했다. 세월이 뉴스같이 흘러 형님은 이제는 여관을 경영하고 형수는 성보 빌딩에서 매대를 돌본다. 금년 설날에 모유안전 자리에서 형제끼리 추억담이 오갔다. 내가 이삿짐을 싣고 여기저기 뛰어다닌 길을 합치면은 아마 지구 한 곱의 반을 도는 거리는 실이 될 거라고 농담을 건네자 형님은 두 눈을 숨벅이며 시무룩이 웃었다. 이 세상에 고생을 사서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을 열매가 탐스러울수록 봄 여름 내내 땀 흘려 가꾼 농부의 숨길이 숨배에 있는 법이다. 돈 벌기 위한 인생은 아니건만 돈 없으면 쭉정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인생에게 남보다 잘 살려는 욕망을 불사르며 자맥질에 온 무수한 낮과 밤이 추억의 갈피마다 아려오니 묻혀있어서 감회가 새롭다. 항상 노력이란 두 글자에 남다른 생각이 입김을 불어넣고 열심히 뛰고 또 뛰던 지난 날 소띠들의 행렬 속에 분명 형님의 모습도 끼어 있는 것 같다. 어쩌면 격동의 세월을 헤치온 공화국과 동갑내긴 소띠들의 굴곡진 인생 행로인지도 모른다. 형님보다 고생이 덜했던 나로서는 형님의 파란만장한 삶이 때론 부럽기도 하다.

네, 그래요. 그래서 작자는 가난했던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악착스럽게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형님의 변천사를 여러 차례 이사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해 잘 살아보겠다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이어 윤민호 씨의 수필, 텔레비전의 깃든 이야기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의 깃든 이야기, 윤민호. 저녁 7시에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서 무난 전화가 왔다.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그곳에 남아 자영회사를 꾸리고 있는 아들이다. 엄마가 사망하고 홀로 있는 이 애비가 걱정돼서인지 매주마다 전화를 꼭꼭 걸어오곤 한다. 아버지, 때식을 제때 꼭꼭 챙기세요. 혈압약도 제때 드세요.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세요. 용돈은 우리가 계속 보내겠으니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 텔레비전은 잘 나옵니까? 새로 사드릴까요? 알뜰한 아들의 전화에 나는 그래도 자식 농사는 괜찮게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흐뭇해났다. 걱정 말거라. 홍아가 사준 텔레비전도 잘 나온다. 내가 죽을 때까지 봐도 문제가 없다. 쓸데없는 돈을 팔겠니? 나는 텔레비전 원격 조정기로 음성을 높이면서 일부러 아들한테 텔레비전 소리를 듣게 했다. 아버지, 액정 텔레비전 새 것 하나 사드릴까요? 잘 나온다. 몇 년은 문제없다. 사실 지금 보는 텔레비전도 2012년에 딸애가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사주면서 당시 용정에서 제일 비싼 거로 사준 것이었다. 10년이 넘었지만 화질도 좋고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다. 또 새 집 객실의 크기도 안성맞춤이다. 액정 텔레비전은 또 무슨 텔레비전이란 말인가? 나로서는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은 괜찮니? 미국은 환자가 많이 나오더구나. 많이 조심하거라.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보노라니 그 전날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텔레비전을 장만하고도 텔레비전을 보지 못했던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흑백 영화 필름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1984년 늦가을에 나는 아내의 병치료를 위해서 내가 나서 자란 20여 년 된 정든 고향 왕청현 배초구를 떠나 형님이 살고 있는 용정으로 이사오게 됐다. 용정시 교회 마을들에서는 근본 외지의 이사호를 받지 않았지만 나는 무작정 18평방미터가 되는 집을 새 맡아들었다. 당시 재산이란 내 식구가 겨울을 날 수 있을까 말까한 식량 200여 근과 현금 600원이었다. 채집 비용은 한 달에 40원이었다. 초라한 이삿짐을 집안에 부려놓으니 겨우 식구 넷이 잘 만한 공간은 나왔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밭도 없고 직장도 없고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 났다. 그래도 나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려고 나는 이산 이튿날부터 동네를 돌며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아내의 병치료와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마른 일 굳은 일 가릴 새가 없었다. 우선 아침 일찍 삼륜차로 아내를 용정병원에 실어다 주고 두 자식은 용정수학교에 실어갔다. 그리고는 새집 부근에 있는 연변 농업연구소 벼시험전에 나가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정말로 가릴 것이 없었다. 지저분한 해들의 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 워낙 일솜씨가 잽싸고 부지런해서인지 주변 농가들에서는 나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왕청현 배초구진에서 생산대 대장을 하면서 수전, 한전 농사를 잘하기로 소문난 농사꾼이었다. 수전, 한전 농산일에는 막힘이 없어서 모두들 나를 실농꾼이라고 불렀다.

찬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밭으로 달려나갔다. 내가 하도 부지런하고 일솜씨가 좋았던지라 교회 주변의 마을들에서는 서로 빼앗다시피 나를 불러갔다. 시간이 더 흐르자 일손이 딸리는 집들에서는 아예 철 따라 나한테 밭을 도급주기까지 했다. 밭을 도급 맡아도 주인한테 쌀을 바치고 나면 남은 량식은 우리 네 식구의 식량이 될까 말까 했다. 온 하루 힘들게 일하고 맥이 지난 몸을 끌고 집에 들어서면 그래도 새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난 이튿날이면 또 날이 희붐이 밝으면 일거리를 찾아 지문을 나섰다. 비록 새집이었지만 우리 집 작은 창문으로 따스한 햇빛이 비쳐들기 시작했다. 아내의 병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재빨리 적응해 손잡고 학교에 깡총깡총 뛰어갔다. 그때 나는 그래도 도시는 아니어도 시교에 이사 온 것을 잘한 선택이라고 속으로 몇십 번 곱씹고 또 곱씹었다. 그런데 도시 근처에 이사 오니 이전에 우리가 고향에서 살았던 농촌과는 문화 생활이 완전히 달랐다. 링근의 집들에서는 모두 텔레비전, 물론 흑백을 사놓고 저녁마다 온 집 식구가 단란히 모여 앉아서 시청했다. 여름이면 집집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나를 보고 칭얼댔다. 아버지, 우리도 텔레비전을 사면 안 됩니까? 우리가 밥을 적게 먹을 정도로 절약을 할 테니 텔레비전을 삽시다. 딸에는 아예 내 팔에 칭칭 매달리며 떼지를 썼다. 좀만 기다리자. 이제 가을에 달고기 끝나서 아버지가 손에 돈을 주면 사자. 나는 두 자식의 초롱초롱한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사탕으로 얼리듯 달랬다. 얼마나 텔레비전을 보고 싶으면 두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한 마을의 한반 동문의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곤 했다. 어느 일요일 날 저녁때가 이슥이 지났는데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몸이 불편한 아내는 자리에 누워서도 아이들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안절부절 못하자 나는 부랴부랴 아이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섰다. 문 밖을 얼마 나가지 않았는데 아들 명길이와 딸 홍화가 어깨가 축 처져서 고개를 수그리고 락태한 고양이상을 하고 걸어오고 있었다. 저녁때가 다 지났는데 집에 오지 않고 어딜 갔다 이제야 오니 엄마가 근심하는데. 나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두 자식들은 나를 보고 서로 번갈아가며 성토했다. 먼저 아들놈이 한창 재미있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일수 어머니가 저녁때가 다 됐는데 너네는 집으로 안 가니? 빨리 가라고 호통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이번에는 딸애가 아니 글쎄 일수 엄마가 싱 하고 방에 들어와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을 끄고는 빨리 가라고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깨를 달싹거리기까지 했다. 기분이 몹시 상한 것 같았다. 아버지, 우리도 텔레비전을 삽시다. 남의 집에 가서 보니 눈치가 보입니다. 명길이가 말하자 홍아도 뒤질세라. 아빠, 우리도 텔레비전을 사요. 하고 나의 손에 매달렸다. 나는 자식들의 지청구에 아이들의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나는 아들과 딸의 앞에서 큰소리 쳤다. 그래, 우리도 사야지. 너희들의 학습 성적이 오르면 내가 꼭 텔레비전을 사주겠다. 나는 솔직히 자식들과 약속해놓고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우리 집 형편에 시름시름 앓는 아내가 매일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하는 실정에서 텔레비전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찬 현실이었다. 아내의 병 치료비도 다 감당 못하는 조세에 텔레비전을 살 경제적 여유가 근본되지 않았다. 어디서 어떻게 텔레비전을 살 돈을 벌지? 나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그래서 나는 일전이라도 돈 벌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발벗고 나섰다. 정말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하고 또 일했다.
얼마나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했으면 교회 농촌들에서는 나를 머스미까지라고 불렀겠는가. 그때 교회 집들은 대부분 초가집들이었다. 그래서 봄이면 초가집 이영언기, 온돌수리, 벽 바르기 등 일이 많았다. 나는 닥치는 대로 쉬지 않고 마을을 돌며 품팔이를 했다. 내가 하도 열심히 해서인지 품값도 올라가고 일거리가 생기면 나부터 찾기 시작했다. 일거리가 차차 늘어나면서 얼마간의 목돈도 모으기 시작했다. 농사철에는 한전 조전 상리를 하면서 한 푼이라도 벌었다. 탈곡하기 전 량식이 다 떨어지자 나는 연변농업연구소 탈곡장과 연변농학원 탈곡장을 돌면서 씨앗 털기를 하면서 나달을 주었다. 가을이 돼 손에 얼마간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나는 새집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작은 초가라도 사고 싶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이 또 지청구를 들 줄이야. 아버지, 우린 언제 텔레비전을 삽니까? 다른 집에는 텔레비전이 다 있는데 우리 집만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청을 거역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자식들과 한 약속을 3년이 지나 뒤늦게나마 실현하게 됐다. 1986년 여름, 아이들이 방학을 하자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17촌짜리 흑백 텔레비전을 샀다. 아이들은 보물이라도 얻은 듯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닦고 또 닦았다. 그때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딸에는 수학교 6학년이었다. 여태껏 보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다 보기라도 하듯 아이들은 밥숟가락 떨어지기 바쁘게 텔레비전 앞에 달려가서 텔레비전에서 눈을 뗄 줄 몰랐다. 아내는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구차하게 남의 집에 텔레비전 보러 가지 않아도 되겠다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데 이 좋은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텔레비전을 사놓으니 아이들은 책을 볼 염도 하지 않고 밤낮으로 텔레비전만 봤다. 아마 온 방학 방학 숙제는 한 페이지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 앞에서만 시간을 보낸 것 같았다.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나는 대학교는커녕 고중에도 가지 못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딸 홍아는 입이 뼈로 통해서 밥도 먹지 않았다. 아들 명길이가 오빠 구실을 하는 것 같았다. 너도 이제는 중학교에 입학하겠으니 학습 성적을 올려야 중점 고중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다. 아버지가 새까만 얼굴로 온돌생이질까지 하며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는 우리가 대학까지 못 간다면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하겠니? 아예 우리 오늘 저녁부터 텔레비전을 보지 말자. 여동생을 타이르는 명길이가 여간 대견스럽지 않았다. 어린 딸도 오빠 말에 감동이 됐는지 내키지 않아 하는 눈치였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흑백 텔레비전은 이튿날부터 도로 텔레비전 포장 상자에 들어가는 신세를 지고 말았다. 우리는 흑백 텔레비전을 명길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꺼내보지 않기로 하고 박스에 1988년 7월 개봉이란 글자까지 써서 붙였다. 그리고 텔레비전 상자를 보자기에 싸서 이불장 위에 올려놨다. 이튿날부터 아이 둘은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밥상을 펴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었다. 텔레비전에 정신 팔지 않고 열심히 저녁 공부를 해서인지 아이들 성적은 오르기 시작했다. 나와 아내도 텔레비전을 보고 싶었지만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꼭 참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밥상 옆에서 같이 책을 보곤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학습을 수시로 지도 감독했다. 솔직히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나의 지식 수준으로 커가는 아이들 학습을 지도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라는 신분으로 이따금씩 학습의 중요성을 역설하곤 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공부에 취미를 붙이면서 볼만 한마디 없이

밤 늦게까지 매일 견지했다. 고찬 집 아이들이 샘도 빨리 든다고 아이들도 자라면서 불만 같은 소리를 하지 않았고 다른 잘 사는 가정과도 비기지 않고 되려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을 했다. 세월은 료수와 같이 흘렀다. 명길이는 이듬해 현 중점고중에 입학했다. 고중에 입학해서도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에 정력을 쏟았다. 고중에 다니는 3년 사이 아들은 한 번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흑백 텔레비전은 박스 안에서 고스란히 몇 년 동안 잠들 수밖에 없었다. 3년 후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고 5년 후 딸에도 장춘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 이 소식이 동네에 전해지자 부근의 집들에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8평방미터 셋집에서 대학생이 둘이나 나왔다면서 칭찬이 자자했다. 어쩜 아이들이 텔레비전도 한 번 보지 않고 공부하더니 끝내 성공했구나. 딸애까지 대학교에 붙게 되자 우리 부부는 이젠 우리도 문화생활을 즐겨야 하지 않겠느냐며 먼지를 뒤집어 쓴 텔레비전 상자를 내리웠다. 정말로 몇 년 만에 상자를 열어서인지 흑백 텔레비전에도 먼지가 적지 않게 묻어 있었다. 아내가 몇 번이나 닦은 텔레비전을 나는 흥분된 심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켰다. 그런데 앞불사 텔레비전을 켜도 새까만 화면만 나올 뿐 감감무소식이었다. 화면은 근본 켜지지 않았다. 이튿날 나는 날이 밝기 바쁘게 3륜차에 텔레비전을 싣고 수리부로 향했다. 수리부 기술원은 검사해보더니 시무룩이 웃으면서 이 텔레비전을 더 이상 못 봅니다. 모든 부속품이 습기에 부식돼 이제는 버리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텔레비전을 얼마 보지도 않고 상자 속에 넣어두고 보관했는데 버리게 되다니. 18평방미터 단칸방에서 새집살이를 하다 보니 겨울이면 온 집안에 김이 꽉 차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아까워서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수리부에서는 이 텔레비전은 캐스로부터 부속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쓸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운송비를 주고 3륜차에 싣고 오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버리면서도 몇 번이나 그 쓰레기통을 되돌아 봤다. 주인을 잘못 만난 텔레비전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그래도 그 흑백 텔레비전 때문에 자식들을 엄하게 교육시켰고 자식들의 의지도 키우지 않았나. 이런저런 생각에 갈마들면서 나는 집으로 오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 한 사람의 노동으로 자식 둘이나 대학 공부를 시키려니 우리 집 가정 형편은 여유가 없었다. 딸이 장춘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집에는 여느 집에 거의 다 있는 텔레비전이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두 명의 대학생을 키운 보람으로 남들보다 자긍심이 넘쳐흘렀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출근하게 됐다. 첫 월급을 받은 아들은 21인치 맞듯이다 색 텔레비전을 사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우릴 대학 공부시키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쉬면서 텔레비전도 시름 넣고 보세요.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난 콧마루가 시큰해났고 아내도 돌아서서 눈곱을 찍는 것이었다. 1992년 어느 여름날 대학을 졸업하고 상해 모 대기업에 출근하던 딸애가 불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 말도 없이 웬일이냐? 아버지 어머니, 이젠 연세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볼 때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겠습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사드릴게요. 이튿날 딸애는 나의 손을 잡고 용정시내를 석회 훑듯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도시 한복판에 높이 솟은 해란강이 내려다 보이는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샀다.

집은 이미 장식이 다 된 상태였다. 문제는 가정용 기물이었다. 한류 고차하게 살아온 우리는 아들이 사온 텔레비전을 새 집에 갖고 가려고 했지만 딸에는 절대 안 된다면서 그 텔레비전을 중고 상점에 팔고 49인치 고화질 텔레비전을 사오기까지 했다. 이사하는 날 정든 교회 마을을 떠나는 내 마음은 착잡했다. 고진감대다더니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 어찌 생각이

했다니. 아, 얼마나 좋은 세월인가. 난 아내가 누리지 못한 행복까지 다 누리면서 아들딸의 효도를 받으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행복하게 보내고 싶을 뿐이다.

네, 그래서 주인공은 자식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사와 여러 가지 해드는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온 과거를 흑백 텔레비전의 장만 과정에 연결시켜서 서술했습니다. 주인공은 힘들고 가난했던 과거였지만 자식 농사에 성공해 행복한 만년을 보내는데요. 이는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해 행복한 생활을 이룩한 많은 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년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있듯이 젊어서 고생해서 행복한 만년을 보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미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설레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담연 작사 리해 작곡의 귀향길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길 바라며 조려화 작사 양춘복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행복하게 살아가시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우리는 지금 좋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민호 작사, 최명철 작곡의 이 좋은 세월에를 전해드립니다.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고향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동진 작사, 라성도 작곡의 지춘하 가수가 부른 살기 좋은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0: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대 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정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방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예 배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장수의 로처바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써보시게 되면 그만하래 해도 그만할 수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2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멍석통, 멍약에 속하는데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인데 모두 29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다른 약재에서 보통 쓰지 못하는 물소뿌리 농축분이라든지 그리고 인공사양이라든지 그 외에 침향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진주펀이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우수한 성분들이 들어가서 막힌 걸 열어주는 데는 빨리 열어줄 수밖에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눈병치료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 멍석통,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두 개의 큰 명절을 맞이하는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대활동도 비교적 폭이 크게 진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수로방은 한 가게 198원입니다. 엿새를 복용할 수 있는데 40각을 싸면 30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거기에 1,000원 현금권 다 빼줍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100원 조합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우수한 제품을 한번 시도해보는 게 내가 황제의 대우를 받는 이런 좋은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멍석통은 한 가게 498원인데요. 1약 2제로 되어 있으면서 드시고 부동한 부위에 붙이는 이런 고약으로 또 함께 그 여러분들한테 물어 드리게 되었는데요. 15세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하루에 한 번만 딱 저녁에 뭐 식사 그 후 30분 자후에 드시면 됩니다. 15가게 10각을 물어 드리는데요. 현금권 1,000원을 또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눈병치료약품은 이 제품은 어전 우리 이 지구에서 발돋움한 시간이 긴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과 질병에 계시는 분들은 명서방은 내 눈을 살리는 기본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가게 15각을 드립니다.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눈병은 40대 중후반부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점차 시력이 떨어지다가 실명으로 가는 몇 가지 중한 안과 질병을 포함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아, 저도 생각이 나빠서요. 지금 모순톡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모순도 쓰니까 숨이 차고 용, 맥이 없고 그러던 게 지금 예. 맥이 나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1: 경락이 잘 수통되는 역할을 하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잔주 그럴 겁니다. 예.
2: 이제는 다리 맥에서 한바탕 거기가 빨리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다리 마음대로 나간다. 저는.
1: 그럼요. 예, 예.
2: 진단이 이렇게 효과도 오니까 더 싸서 쓰다 그랬다.
1: 그렇죠. 예, 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붙이고 이런 두 가지 일약 이제로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이용만 하시게 되면 노년기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맥이 떨어지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뭐 소화 공능이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잘 해결받을 수 있는 우수한 성분 29가지로 조성됐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멍석통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멍석통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하고 너무 잘 어울리거나 나이 드셔서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이 혈관이 막혀서 심각 노공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동이 다 떨어지는 거 해결해 주는 데는 아주 이름 그대로 빨리 그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잘 선택됐습니다.
3: 예, 어쨌든지 난 놓고 왔다 간 후에 있잖아요. 그냥 어지럼증하고 머리 두터이고 예. 혈압이 조절해야 되면서 예. 그저 180, 160 여기서 웃돌면 머리 그냥 아팠단 말입니다.
1: 예.
3: 그러던 게 이 멍석통 지금 쓰니까 나예. 오용 좋습니다. 머리 다 아프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우선 어지럼증 하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어지럼증 주의해야 됩니다. 내 혈관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있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거지 단순히 신경계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품 예. 자체가 그거 풀어줍니다.
3: 예. 그 다음에 저녁에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1: 예. 예.
3: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맨 안에 이 심자에 붙이면 소리 그것도 답답하고 어떤 때는 막 이 겨울에도 한데 나가서 있기도 하고 이래 되는데 지금 그런 증세 없이 용돈순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예. 그래, 이번에 우리 할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습니다.
3: 돈도 예. 빼주지, 약.
1: 저는 빼주지, 예. 약 많이 주지, 예.
3: 예, 매달 받아서 그냥 좀 쓰자, 그런가.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이 제품이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29가지로 됐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어르신님 냉서가 아직 쓰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자꾸 피지니 자꾸 고기를 살아나고
1: 예.
4: 바람 맞으면 자꾸 눈물이 나고 이래서 내 지금 명서가 선택했었는데 많이 나사진 게 아닌가
1: 예.
4: 바람 맞으면 자꾸 눈물 나는 증상도 많이 나고 눈이 자꾸 피지니 고기 살아나는 게 이게 지금 고기도 많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 예.
4: 저 피지도 그래도 많이 나고
1: 예.
4: 제분이 활동이 특별히 좋을 때 15건 대답하라 계속 쓰자고
1: 그랬네.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서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우대 정책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주고 1,000원 빼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4: 네,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집에서 멍석통 있습니다.
1: 예.
5: 이래 6년 전에 심장에 두 자리였는데 또다시 가슴 겨우 숨이 차던 게 이 약손에 지금 가슴이 겨우지 않고 숨이 차지 않습니다.
1: 예.
5: 또 노세산이 와서 바로 한딱 팔을 부들부들 떨며 다 잡힌다는 게 다 흘려서 우리 또 잡수게 하고 이랬습니다. 이게 좀 자기들로 밥도 잡사도 됩니다.
1: 그렇죠. 막힌 게 풀리기 시작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
5: 예, 그 걷는다는 게 왔다 갔다 하면 걸던 게 그냥 똑바로 살고서.
1: 그렇죠. 예, 예.
5: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 배달받아서 쓰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선택이 잘 됐을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몽소통은 전견자 방해, 해금사 침협, 필발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소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구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태 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석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

0: 분은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제품을 시작해서 복용하셨는데 와 효과가 이렇게 빠를 수 없더라. 지금 그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텔레비 극학본이 100페이지 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제가 읽어보면서 놀랐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근이거나 노근이 있어가지고 뇌경 세기거나 심근경 세기 있어가지고 금방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이 그렇게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던 게 가슴이 편하고 그리고 머리가 시원하고 잠을 잘 자고 소화가 잘 되고 경락이 잘 소통되게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29가지 특수한 성분들로 여기에 조성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게 물소뿌리 농축분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정열 해독할 뿐만 해독을 해주고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고 뜨거운 피가 머리에 올라가서 혈관을 너무 그 터지게 하거나 순환장애를 얻는 거 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인공우황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가래가 성하는 거 쉽게 풀어줄 뿐만 아니라 정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오빠 목소리 또 이제 입술선데 조금 이렇게 눈이 뿌얘진 게라고 머리 얼씬하게 좀 났단다. 그래, 조금 사서 썼는데 그래, 이게가 혈액 순환 잘 되게 한가?
0: 순환 장애를 풀어주는 데는 이 제품을 다른 제품들이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줍니다.
2: 아, 머리 이렇게 자꾸 예, 어지럼증하고 이래까나 혈압은 그렇게 높지 않는다는데 머리 어지럼증
0: 높지 또 혈압이 높아 그런 거 아닙니다. 예예. 예. 아, 경락이 소통되죠.
2: 후유할까 봐 거기면서.
0: 그렇죠.
2: 예, 그래 이거 이제 일주선이 조금 거리 아픈 게 낫고 어지럼증이 좀 낫다는 게 조금 싼데 이건 어디 할 때 좀 싸서 그럽니다.
0: 이 제품이 기혈이 잘 소통되고 경락이 완전히 막혔던 게 잘 풀리게 돼. 우리가 지금 지구를 두 바퀴 반 막을 만 그 되는 이런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막히는 것은 기본으로 돼 어느 마이 막히는가 퍼센트가 중요합니다. 이 제품 자체를 두시게 되면 혈관을 쭉쭉 뚫어주는 데는 빠른 역할하는 우수한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알겠습니다. 배달하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속통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우수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7개 지그샹, 띵샹, 투무샹, 목향, 담향, 치명, 인공사양, 천샹 이런 성분들은 기본으로서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특히 여기에 인공사양 그리고 인공우황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가래를 삭혀주면서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많은 혈관은 뭐 굳어있거나 막히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심근이 생기거나 노근이 생기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감각을 못 느끼지만 해도 기본으로서 거의 5, 60% 막혔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70% 이상 막히게 되면 그때 가서는 뭐 요일링에 불량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모든 그 우리가 먹고 마이고 혹은 또 영양 그 수송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가 하면 혈액을 통해서 전달되고 혈액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드신 그 약도 혈관을 통해서 어느 그 부분에 가서 불려왔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그게 전달되게 되었는데 순환장애는 이런 공론 끝이 더 막아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몽속통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뭐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약제에서 쓰기 어려운 처방에서 다른 처방에서 쓰지 못하는 이런 우수한 약제들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특히 여기 인공사양 같은 것은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부종을 빼주고 지통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비파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한을 몰아내고 우리는 항상 너무 그 어떤 분들은 지금 기혈 부족으로서 쭉 하면 추위를 쉽게 타고 이런 분들도 계신 한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래야 기본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는데요. 이 성분 자체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여기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물소풀이 농축분이란 이거는 아주 희소한 약품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여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너무 피가 뜨거워도 안 됩니다. 그리고 피를 식혀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기본 체온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해독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됐고 쉽게 안진 부여오는 게 우리 어떻게 말하면 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면서 안심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됐고 변이 잘 통하고 여러분들 이 제품을 드셔보게 되면 그렇게 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콩팥이 든든해지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방해라든지 해이중주차오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서 콩팥이 든든해지고 뇌가 령활해지고 이런 우수한 성분 29가지가 들어간 이런 큰 처방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약 이제로 되어 있습니다. 드시고 바르고 여기 붙여주는 이런 성분이 붙여주는 이런 고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복은 하루에 한 번 하시면 되는데 모두 한 곽 안에는 300알이 들어있는데 한 번에 20알씩 드시면 15알을 드시고 30알씩 드시게 되면 열흘 동안 드시는 이런 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몽석통은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독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 여기 붙이는 그 고약이 또 있는데요. 모두 야드펜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붙이는 고약은 당뇨면 당뇨, 그리고 반신불수면 반신불수이고 침혈이 있습니다. 그 그림 다 나타나는데요. 지치관련이 있으면 지치관, 전열선이면 전열선, 유선염이면 유선, 여기에다 붙이는 그 그림이 나타나게 되니 침혈을 거기다 다 표시했습니다. 거기에다 하루에 야습 시간씩 딱딱 붙이게 되면 드시고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지간한 막힌 거는 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치매를 자극하는 방법으로서 경락이 잘 수통시켜주는 이런 붙이는 고약이 모두 야두편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경락은 빠른 속도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장수이로 처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주약의 여기에 장수이로 처방 가운데 제 관건의 관건은 콩팥이 든든해야 됩니다. 여기에 콩팥을 중심으로 해서 구범 배회해주는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산주요 뚜중 복분자 토사자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고 그리고 모든 그 우리 지금 심장열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일곱 가지 향이 들어갔고 소화공동을 충분하게 우리가 누구든지 나이가 드시면서 소화 공동에 이상이 생겨서 밥을 제때 챙겨 못 드시고 온 하루 동안 하루 3시 중만 드시고 절대 영양은 다른 데서 보충될 기회가 없습니다. 고기를 드시자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좀 계란 같은 거 드시자도 소화가 되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소화 공동을 촉진시켜주는 이러한 우수한 성분들 복령이라든지 택사라든지 스고프라든지 이런 스고프란 성분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소화 공동에는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경락이 잘 수통되자면 룬창 통변해서는 변이 잘 통해야 됩니다. 여기에 백자인이라든지 육종영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하게 룬창 통변해서는 역할하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원지 이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심장을 도와주면서 양신해주면서 주면해서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고 기억이 잘 돌아서게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종합적으로 특히 부산 청양해서는 이 제품이 다른데 못 들어가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청양해주는 성분 가운데서 여기에 구변이랑 구라는 것은 개구자입니다. 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시라고 생각하는데 해구변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구변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변이라는 것은 개의 콩팥을 좌우하는 이런 중요한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 이게 황궁에서 쓰는 아주 황제의 그 어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에서 부선 종양해서는 이거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 여성들은 콤파치 허함으로 인해서 저 함에 요실금이 생기거나 혹은 소변이 늘 저려서 염증이 생기거나 그 외에도 뭐 콤파치에 문제가 이상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 단백뇨가 나가거나 혈뇨가 나가거나 이런 걸 풀어주는 데는 여기 부선종양해주는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바지텐이라든지 구벤이라든지 우슬이라든지 그건 남성들 가운데서는 특히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양기가 생기거나 유정이 생기거나 성공능 저하가 생기거나 이 제품 선택해 보시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생활에 새로운 그 활기가 차게 되어 있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폐공등에 이상이 생깁니다. 절대 모든 그 장기는 오장육부는 다 중요한 자기 구실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해도 특히 호흡계통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호흡계통은 직접 심폐에 유리한 이런 역할을 하는데 호흡계통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심장은 단순히 혈액순환만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전제하에서 거기에는 충족한 산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산소량은 98% 그 이상 만파 상태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만약 40% 모자란다면 당신은 산소가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란다면 아무리 혈액이 잘 수통된다 할지라도 당신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윤폐 역할하는 맥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 가운데 산소를 충분하게 보충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두 28가지 큰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기본으로서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장소에는 큰 길을 열어주는 탄탄대로의 길을 열어주는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여기에 근본을 처시해주는 록각교라든지 단삼이라든지 지황이라든지 숙지황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런 특히 어떤 분들은 인삼이라 하게 되면 깜짝 놀라는데 처방 가운데 들어갔고 고온 처리한다면은 인삼이 오직 전반 원기를 돋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다른 부작용은 피해갈 수 있으니까 심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이기 위해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8월 25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지를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못했던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정신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씩 듣고 있자니 씁쓸하고 얼떠름하던 마음이 물러나고 자신감이 제자리를 찾았다. 모태동은 장국도가 군벌주의로 더 나간다면 혁명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일로 혁명의 큰 손실을 입었지만 혁명의 힘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하였다. 모태동의 연설이 끝날 때쯤 복도에 놓인 큰 주전자에서 물이 펄펄 끓어넘치었다. 호위병들은 서둘러 주전자를 들고 들어와서 모인 사람들에게 따뜻한 물을 부어주었다. 자그만 경당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말소리, 웃음소리가 한데 어울려 떠들썩하였다. 감성 남부로 가는 길에 라자구라는 천연 요새가 또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다. 그런데 사냐에서 자란 어린이가 난제를 풀리라고는 더구나 생각지 못한다. 이튿날 부대는 바로 고제를 떠났다. 그쯤 감성 남부 민

0: 광주 일대에는 적 두 개사가 있었다. 하나는 국민당군 12사 당회원의 부대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 편사한 14사 로대창의 부대였다. 모 대통령은 일군단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백룡강을 따라 동쪽으로 진군하였다. 백룡강은 그다지 넓지 않았다. 넓은 곳이 30m쯤 되고 좁은 곳은 3m 남짓하였다. 하지만 물살이 어지나신지 물소리가 천둥처럼 울리었다. 마치 흰 용이 춤추듯 날뛰는 것 같았다. 강량 쪽은 대부분 절벽이고 기슭에 오솔길이 나 있었다.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는 잔도가 이어져 있었다. 이런 길은 보흥을 지날 때 이미 건넌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한결 아슬아슬하였다. 깎아지르는 듯 높은 절벽에 나무판이 걸려 있었는데 너비가 30cm 남짓 될까 말까 했다. 길 아래는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어서 그 소리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리행도는 들끝대 본 물렁발과 함께 들끝을 들고 그 길에 들어섰다. 서둘러 걷는 바람에 벌써부터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고 부보른 발갛게 달아올랐다. 리행도는 효양년 맨 뒤에서 걸으면서 힘들어하는 들끝대원들을 거들어주곤 하였다. 들끝대원들은 조지를 지난 뒤로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가 일이 고되어 하나같이 바싹 여의었고 몸져놓은 사람도 많았다. 들끝에 누운 사람은 루산관에서 크게 다친 주병이었다. 주병은 한쪽 다리를 허벅지까지 잘라내는 바람에 내내 들끝에 누워 지내야 하였다. 하지만 그는 고생하는 들끝 대원들을 많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높고 가파른 산이라 질책한 길을 걸을 때면 들끝 대원들은 무릎을 꿇고 걸어야 하였고 넘어지고 다쳐서 피를 흘리는 일도 잦았다. 잔도를 건너야 한다는 말을 듣자 주병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베개에서 머리를 들고 보니 부상병들이 너도나도 들끝에서 내려 들끝 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걸어갔다.
1: 앵도 잠깐 세워주세요. 나도 내리겠습니다.
2: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지가 어떻게 내려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혼수상태에 빠진 부상병을 메고 가던 두 들끝 대원이 멈추었었다. 그러더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러는지 끈으로 들끝을 어깨에 동여 메고는 무릎걸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기어서 앞으로 간다.
1: 앵도 서세요.
0: 그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또 한 번 소리를 지었다. 하지만 리앵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1: 서지 않을 겁니까? 안 서면 여기서 당장 굴러 떨어지겠습니다.
0: 조병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다. 리행도는 잠깐 멈춰서더니 타이르듯이 말하였다.
2: 정시원 동지, 다른 사람이 부축해주면 걸을 수 있지만은 동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0: 그러자 주병이 발끈해서 대꾸하였다.
1: 그럴 수는 없지만은 길 수는 있습니다.

이러지 말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자꾸 소리치는 것도 못 들은 척하고는 성큼 걸음을 뗐다. 괜찮습니다. 지휘관 동지는 그렇게 무거운 편도 아닌걸요? 리앵도는 이렇게 말을 하며 조심스럽게 잔도에 들어섰다. 들끝대원은 들끝을 들고 뒤를 바싹 따르며 소리를 지었다. 지도원 동지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에? 리앵도는 답이 없이 주병을 업은 채 벼랑에 달린 길을 건넜다. 리앵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병을 내려놓았다. 앵도, 평생 동지를 잊지 못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주병이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리앵도는 땀을 닦으며 웃었다. 어서 들끝에나 오르세요. 주병이 들끝에 오르자 소대장이 달려와서 리앵도 대신 들끝을 맸다. 행군은 순조롭지 않았다. 얼마 가지 않아 느닷없이 양토사수와 서장 병사들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장 병사들이 335대를 지어 강 건너편 숲속에 숨어서 총을 쏘아대다. 피할 곳이 없는 좁은 길에서는 그냥 다른 박질 쳐서 지나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리앵도는 들끝을 들고는 달릴 수가 없어서 권총을 뽑아 강 건너편 쪽으로 몇 방 쏘면서 응호하였다. 이날 다치고 죽은 사람이 100명쯤 되었다. 이처럼 외진 곳에서 동지들을 이렇게 많이 잃게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이튿날은 보야 고인을 지났다. 다행히 길에서 총을 쏘아대는 서장 병사는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앞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노대창의 부대가 라자구라고 하는 험난한 산호구를 지키면서 민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선두에 서서 길을 뚫던 홍군 사단이 어젯밤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은 길은 열리지 않았다. 모태동은 왜 공격이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림표와 서병진을 다그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일군단 지휘부는 고민이 컸다. 서병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무래도 앞에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림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은 북쪽으로 나갈 수 없을 뿐더러 다시 초지로 물러서야 하였다. 라자구에서는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뜸해졌다 하면서 그치질 않았다. 총소리가 날 때마다 골짜기에는 긴 미아리가 울리었다. 험한 산길을 따라갈수록 골짜기는 좁아지었고 라자하라 부르는 강 양쪽으로 우중충한 원시림이 있었다. 강폭은 4, 5m밖에 되지 않았지만 물소리가 어찌나 큰지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바람까지 매섭게 불어 더더욱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바람이 휙 불 때마다 산을 뒤덮은 누런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었다. 군 지휘부는 홍군 사턴 지휘부와 100m 내지 200m 떨어져 있었다. 사턴 团장 왕계상과 정치비원 양상무는 간부들과 대책을 의논했다. 다들 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풀밭에 앉아 담배만 푹푹 피워대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병진과 림표가 도착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병진은 다들 앉으라고 하며 손짓을 하고는 림표와 함께 풀밭에 앉았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림표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왕계상은 난찬 얼굴로 정치위원을 바라보았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 부딪혀 아직 궁리가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양성무가 공격이 실패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저기 좁은 목표 지점을 정면에서 단단히 지키고 있고 작은 다리를 철통같이 막고 있어서 부대가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공격 부대는 숱한 사상자를 내게 되었다. 지형을 볼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십시오. 림표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좋습니다. 먼저 지형부터 봅시다. 서병진도 몸을 일으켰다. 양상문은 잠시 머뭇거리었다. 적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 걱정스러워 났다. 몇 시간 전 한사 간부가 적이 쏜 총에 맞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휘관들이 말을 꺼낸 마당에 마다할 수도 없었다. 양상문은 림교와 서병진을 데리고 산비탈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호위병들이 뒤따르려고 하자 양상무가 손을 저었다. 그러자 호위병들은 망원경을 꺼내 림표와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놔두세요. 바로 코앞이니 쓸모가 없을 겁니다. 양상무가 웃으며 물리었다. 얼마 가지 않아 일행은 걸음을 멈추었다. 림표와 서병진은 숲속에 몸을 숨기었다. 적 진지까지는 겨우 200m도 되지 않았다. 산굽이 건너가 바로 적진이라 모든 것이 똑똑히 보이었다. 두 사람은 생각보다 지형이 험한 것을 보고는 적지 않게 놀랐다. 바로 앞은 마치 거대한 도끼로 쪼개놓은 것 같은 삼봉우리 두 개나 나란히 버티고 서 있었다. 나팔처럼 생긴 자그만 골짜기 양쪽은 모두 아슬하게 높은 절벽이었다. 라자는 그 골짜기를 휘감으며 쏟아져 나왔다. 골짜기에서 몇 미터쯤 떨어진 곳에 작은 다리가 놓여져 있었다. 다리 오른쪽은 높다란 벼랑이고 그 위로 큰 또치가가 산 어구를 지키고 있었다. 다리로 돌격하는 것은 바로 적의 총구멍으로 달려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 사격진지 뒤로 산비탈이 있고 산비탈에는 또치가가 또 하나 있었다. 그 뒤는 삼봉우리에 막혀 보이질 않았다. 양상무가 나팔 모양 골짜기에 있는 또치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또치가에 중기관총 여러 정이 있습니다. 림표가 짙은 눈썹을 찡그리며 물었다. 동지는 어쩔 생각입니까? 정면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 앞뒤로 협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성문은 또치가를 가리키었다. 지휘관 동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기는 지붕이 없습니다. 림표와 서병진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다. 과연 금방 만든 듯한 그 사격진지는 우가 훤히 뚫려져 있었다. 산 뒤쪽으로 올라가서 우에서 사격진지 수류탄을 던지면 꼼짝도 못할 겁니다. 양상무가 웃으면서 말했다. 좋습니다. 그 방법이 괜찮겠군요. 서병진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하지만 동지들이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가 칼로 싹둑 잘라버린 듯한 벼랑을 가리키며 눈썹을 찡그리었다. 서병진도 골짜기 오른쪽에 떡 버티고 선 벼랑을 눈여겨보았다. 높이가 7, 80m 돼 보였는데 거의 직각으로 서 있었다. 산 한가운데가 크게 패여있고 거기에 등나무와 칡농쿨, 꼬불꼬불한 늙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서병진도 그 벼랑을 올라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지금 사람들한테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말해놓았습니다. 양성무가 말했다. 림표가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뚜루룩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지만 서병진은 고개를 쳐들고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였다. 림표도 마찬가지였다. 양성무가 두 사람을 당기며 말했다. 아무래도 아래에 내려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지가 내놓은 계획대로 칩시다. 림표가 말했다. 적어도 내일 날 밝기 전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좀비를 총분히 하세요. 서병진의 양상무에게 일났다. 이 싸움에서 진다면 우리 13군단과 주왕은 초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고는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모수석 동지가 바로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양상무는 마음을 다잡으며 눈을 반짝이었다. 림표와 서병진은 라자하를 따라 군주입으로 돌아갔다. 양상무는 다시 간부들과 둘러앉아서 어떻게 하면 벼랑에 올라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댔다. 이런저런 방법이 나왔지만 모두 신통치가 않았다. 다들 속을 태우고 있는데 얼마 전 새로 편입된 려니 지도원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바로 양미귀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9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뛰놀던 그 시절, 교실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하던 그 학우들이 가끔 그리워지죠? 김일 작사, 박영일 작곡의 룡들의 학우가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허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한 번쯤 그리운 학우들에게 안부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리운 학창 시절로 잠시 데려다줄 것입니다.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학창 시절 낭만의 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친구처럼 편안한 존재인 누나를 노래한 가요.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누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등 동림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정수, 조의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

0: 아닌가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시간을 내서 길태중이문진부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숙중량 원장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숙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천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의사의 임상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학학계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또한 맹노 국가급 맹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숙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보게 되면 다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가지 재간을 말이죠. 갖춘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말이죠.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처방을 내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준확한 혈의 시오에라미다의 주사료법이라든가 침구료법에 그리고 칼침 쇼전도로 합니다. 이런 기술을 장악하고 있고요. 또한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말이죠. 정맥주사도 말이죠. 놓아드릴 수 있는 이런 재간을 갖춘 분입니다.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숙중량 원장님이 치료라는 범주가 비교적 높습니다. 심뇌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이런 말저의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치료할 때 보게 되면 하나는 중약을 말저 처방을 내서 지어드리고 전공에 근거해서 정맥주사라든가 침구료법이라든가 결합을 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환자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특기를 보이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갑상선 염증에 갑상선 결절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와서 또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 소문을 내고 있는데 얘기해 보게 되면 경축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조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접근통 이런 골관절계통의 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입니다. 그리고 모종 말이죠. 피부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말이죠. 소버짐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반복성이 강한 이런 말이죠. 피부병에 완고한 피부병 이런 질병 치료에도 말이죠. 조예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 이런 병으로 앓는 분들이 계신다 할 경우에는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수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 섭중량 원장이가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심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토론해 봅시다.
0: 네.
1: 심장 자체하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 이런 혈관계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말죠. 질병들 갖다 심혈관 질병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 총수에서 보게 되면 이 심혈관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대략의 3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14억이라 경우에 보시오. 대단히 이게 비율이 높거든요.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심혈관 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제때 말이죠. 정확한 진단 확진을 하지 못하고 구급조치를 말이죠.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죠.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망 총수에서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우리 심혈관계통의 질병들을 해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심근에 관계되는 질병의 신지엔이라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신지梗스라든가 그리고 말이죠. 심장박동하고도 관계되는 질병 심리스창에 그리고 심포에 관계되는 질병 심보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구급을 해야 말이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심원성 추스라든가 심장 더우팅이라든가 심리 사이즈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우리 여러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골라서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발생률이 아주 높고 그리고 또 위험한 이런 질병에 관심병에 대해서 뇌를 해봅시다.
0: 네.
1: 관심병이라 할 때는 조약에 말이죠. 지질대사가 모든 원인으로 말이죠. 문란이 생깁니다. 지질대사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화음이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구천 들어보셨죠?
0: 네.
1: 강요산지에
0: 네.
1: 이런 지표가 말이죠. 현저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장에 있는 말이죠.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동맥 관강이가 말이죠. 협착증이 생깁니다.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졸바지면 어떻습니까? 이 관상동맥에 뭐 있는 이 관도가 졸바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0: 그렇죠.
1: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막혀버린단 네.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내가 지금 이런 병 진단은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죠. 증세가 있으면 이 방면에 대한 말이죠. 검사를 하고 확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관심병이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가슴이 말이죠. 답답해 납니다.
0: 네.
1: 어떨 때는 말이죠. 왼쪽 가슴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아파 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이 대웅구입니다.
1: 예, 예.
2: 예, 원장님이 보이고 효과 좋아가지고 지금 다시 좀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네, 가슴이 답답하고 좀 숨이 차가지고.
1: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냥 오시면 네. 됩니다, 예.
2: 예.
1: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저는 예, 원래 고혈압이 있어서요. 어떨 때는 별로 저기 어제는 일 없는데 어구에 좀 올라가고요. 예. 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4: 예.
3: 그리고 소변이 잦아가지고 방에 잠 잘 못 잔단 말입니다.
4: 예. 예.
3: 어제도 이런 지용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수소문 끝에 그 저기 길대 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영 치료를 잘한다 해서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진맥 받고 해서 예, 상세하게 좀 아예 거기 설명도 잘 해주면서 어제는 약을 한 두 주일 넘어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 영 상당히 좋습니다.
4: 예, 예.
3: 그래서 예, 정말 이거 그런 오늘 예약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오늘 약질러 가자고 예약합시다.
4: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4: 예,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4: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저 김태준 의원이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철수 선생님이 무슨 예. 증상감이 있잖아요.
4: 예.
5: 제가 이거 예, 뭐 약 무게가 이거 얼리 버티지 못하겠어요.
4: 예, 그래가지고. 견주염이 넘어요.
5: 예, 견주염이 그래가지고요.
4: 예.
5: 예, 한번 치료를 또 받으려고 오늘로 저 예약하려고 강철수 선생님은요.
4: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0: 같아서 오늘이 그 원장 선생님 가 보이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0: 예, 수고하세요.
2: 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1: 안녕하십니까.
3: 예.
2: 네.
3: 예, 안녕하세요.
1: 네, 네. 말씀하세요. 예.
3: 예. 네, 또 원장 선생님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 예, 어떤 점에는?
3: 예, 예, 목대 튕겼지, 뽀뽀다면서래.
1: 예.
3: 그리고 머리가 좀, 그치, 너무 무거워, 비오면서래. 좀, 어깨 박죽도 아프고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아유, 수고하시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매석을 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길대중이 강철 설정 예약하겠죠.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아, 허리 다리가 아프면 좋지 않아서.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4: 예, 매석을 하십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내선합니까?
1: 예, 맞습니다.
5: 아,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선생님, 나는 오늘 예, 그러니까 박윤덕 선생님 예약하겠죠. 내 주머니 갔다 왔습니다. 그래, 오늘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또 오늘 한 번 더 가려고.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아, 예, 당량이 아이가 왔어.
1: 예,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5: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됩니까?
1: 예, 예, 맞습니다.
6: 예, 저 오늘 또 그 최 선생님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어전에 출근하지? 예,
1: 예, 예. 지문 맞다 그럽니까?
6: 예, 예, 그 선생님 지문 잘 넣는다.
1: 40년 넣었습니다. 예, 예, 예.
6: 예, 예. 예. 좀 지문 맞아보려고.
1: 예, 그러세요.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예, 이 가슴이 답답하고 늘상 압박감을 느끼고 예,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아직 확진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인천에 예, 심장내과에 가서 아, 상관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1: 예. 심할 때는 아까 말이죠 환자분들처럼 가슴이 말이죠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픈 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아픔이가 말이죠 방사성 통통이 생깁니다.
2: 네.
1: 왼쪽 어깨라든가에 팔이라든가에 심지어는 말이죠 아래 턱까지 말이죠 줄이 쫙쫙 뻗치며 아파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1: 안녕하십니까.
7: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7: 예. 나 오늘,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다 그랬는데.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다 예,
7: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계속 혈압이 자꾸만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1: 예.
7: 깨우다 그랬는데.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7: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8: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8: 예. 저기 이제 내 그 머리에서 무슨 바람 소리인지 전기 소리 같은 게 자꾸 나고
1: 예.
8: 그다음에 밥맛도 없고 다이맥이 없고
1: 예.
8: 그다음에 좀 어지러워가고
1: 예.
8: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 청장 몇 번 썼댔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8: 지금 보니까니 밥맛이 좀 돌고 소화도 개체한다 하고 그 소리 나는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8: 그래 오늘 또 그 좀 첨자고 더 쓰려고 그 박창호 그 주임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8: 감사합니다.
1: 예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9: 예.
2: 말씀하세요.
9: 예. 네, 그, 박창호, 그, 주민이라, 그, 폐를 전문에 약신 게 많이 좋아지게 한 번 더 쓰다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9: 예.
1: 연결됐습니다. 예.
9: 예.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10: 예, 저는 박윤덕 주임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10: 그 전에 잠도 잘 못 자고 기억력이 없음에 많이 추워하고 또 짜증도 나고 했습니다.
1: 예.
10: 첨약 두 번 쓴 게가 잠들기 바쁘던 게가 좀 나아지며 수면 질량이 좋아진 것 같아서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박윤덕 주임을 예약하자고 합니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되었습니다.
10: 예, 감사합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1: 예, 수고하십니다.
2: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그 원장 선생님도 좀 만나야 되겠어요.
2: 예, 어떤 상황입니까?
1: 저 진단받은 게 심사했고, 완장신 저 우양화 동마잉, 예, 동마잉화로 받았습니다.
2: 예, 동마잉화,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1: 그 어제만에 저 신뢰가 저 신뢰가 방쿠이한답 때나
2: 예예 심하고만 예
1: 그다음에 저 수면 도망하고 신쇼하고
2: 예예 예.
1: 그래서 원장 선생님 다른 데서 오늘도 좀 가보자 그래요.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1: 예.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개인적 질문인데요. 네, 혹시 심장이 안 좋아도 귀에서 소리가 나나요?
2: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0: 아,
2: 예,
0: 네.
2: 예, 오장육부의 공능인가 다 서로 말이죠. 맞물게 네. 되는데, 예, 이 심장하고 말이죠. 예, 중요하게 선천지본이, 선장이랍니다. 예.
0: 네.
2: 이 선장하고 심장의 관계가 말이죠. 예, 선주수인데, 신주허입니다. 예.
0: 네. 아, 심장. 물과 불.
2: 예. 네. 물로 말이죠. 불을 끄게 됐어요. 예. 이 관계가 말이죠. 잘 조화롭지 못할 때는 말이죠. 예. 콩팥이도 허해집니다.
0: 네.
2: 이럴 때면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예. 귀에서 소리가 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 어떨 때는 말이죠. 예. 아찔해 난단 말입니다.
0: 네.
2: 어지럽단 말입니다. 이 공능이가 실소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0: 네. 예. 잘 알겠습니다.
2: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숨이 차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 더 심할 때는 호흡곤란을 느끼는데 산소호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0: 네.
2: 그리고 이분들을 보게 되면 예,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가 말이죠. 예, 졸바지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혈이 통하지 못하죠.
0: 네.
2: 혈이 통하지 못하니까 심장 자체의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장박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0: 네.
2: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에 대한 말이죠. 혈이 공급이가 말이죠. 잘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마치 뇌혈관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머리가 어지럽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다리라든가 얼굴이라든가 특히 눈은 저리 이런 데 말이죠. 수동현상이 생깁니다.
0: 네.
2: 부언한단 말입니다.
0: 네.
2: 요거는 부언할 때 말이죠. 우리 환자분들이 꼭 이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심장에 문제 있는가, 비장에 문제 있는가, 혹은 폐장에 문제 있는가, 콩팥에 문제가 있는가.
0: 네.
2: 어느 장기가 문제가 있어도 다 말이죠. 이 수종 현상, 부원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꼭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응된 치료 조치를 강구해야 말이죠. 이 치료 효과가 말이죠. 리상적으로 됩니다.
0: 네.
2: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말이죠. 3억으로 되는 분들이 심혈관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략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황에서 대략 1,139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요, 예, 심광농 쇄갈증이 나타납니다.
0: 네.
2: 이 심광농 쇄갈증에서 보게 되면 대략 890만 정도로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방금 먼저 오늘 심혈관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지만은 제때 말이죠, 확진을 못하고 치료수단이가 말이죠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사망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 프로를 보게 되면 다섯 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명 정도가 말이죠 이 심장질환으로 사망됐다 이겁니다.
0: 네.
2: 프로가 거의 절반 되죠.
0: 그렇죠.
2: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심혈관계통 질병을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이상적이 못 되고 사망되거나 혹은 말이죠 지찬이란데 우리들이 애락이 십자가 되면 병신이 된단 말인데 이런 비율이 높은데 치료도 치료겠지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교대라는 거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말이죠 중요하다 이겁니다.
0: 그렇죠.
2: 중요한데 말이죠 알아야 되죠 상식적으로. 네. 어떤 분들이 이 심장병이 잘 인기될 수 있는가, 특히 발병률이 높은 관심병에 하나는 말이죠 연령 단계하고 관계됩니다. 중노년 분들. 그런데 이 중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연령이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40대 자의 분들이 우리 연대에서도 말이죠 이런 중년들이 말 진단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 중년 분들이 그리고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속에서 말이죠 고혈압이라든가 말이죠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게 되면 그 자식 되는 분들이 이 방면에 상당한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고펑션이란데 위험이 이 관심병이라 이런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고펑션이라는데 상고증을 말이죠 엄격히 공제를 해야 됩니다.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당뇨병 환자의 이거는 말이죠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게 되면 이거 기초 질병이라네요. 꼭 말이죠 이거 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야 됩니다. 해결해 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이 심장병이 꼭 인기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술을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이런 분들 속에서 이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이 발생한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 이야기 말이죠 태암이 일어난 체질이 있는데 비교적 말이죠 뚱뚱한 분들,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관상동맥의 말이죠 주경경화가 발생하면서 관심병이라든가 말이죠 기타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으로 말이죠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이게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말이죠 하나는 말이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도 잘 안 되고 반복성이 강하고 재발 자주를 한단 말입니다. 또한 말이죠 위험하다 이런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예방 조치를 강구를 할 수 없는가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렸지만 첫째는 기초 질병에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쌍고증이랍니다. 이런 기초질병은 제때제때 풀어나가야 됩니다.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음식 습관을 말이죠 양호한 음식 습관으로 키워야 됩니다. 풀채를 많이 줘요. 많이 자시고 과일도 말이죠 적당히 드시고 곡물을 많이 잡수시고 지방 함량이 높거나 말이죠 꺼야 너무 작게 자시는 이런 습관을 말이죠 꼭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회에서 말죠, 예, 뇌란데에 이야기 되면 어떤 분들을 말죠, 예, 자기 체질에 맞지 않게 말죠,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기초질병이, 심장질병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갑자기 악화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가? 이 운동 항목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수영이요, 뭐, 육아요, 말이죠. 빨리 달는 걸로, 빨리 걸는 거네. 요거는 꼭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이 지도를 받을 필요 있습니다. 내가 무슨 운동을 하면, 내 체질이 말이죠. 이런 심혈관계통이나 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상태를 말이죠.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담배수를 절제를 하시고 체중을 꼭 공제해야 됩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4: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보도입니다. 2026년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과 2026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이 올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두 연맹전은 연변 축구의 고향의 깊은 절액에 입각해 체육 경기를 핵심으로 본토 인재 육성, 도시 브랜드 구축,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융합, 민족 단결, 공동 건설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두 연맹전은 열정 넘치는 경기장을 문화 관광 체육 융합의 생동한 무대로 만들고 기층 체육의 비옥한 터전을 깊이 가꾸며 분투하는 체육 정신을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 전역의 자원을 연동시켜 변강의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경기를 통해 민족 단결 진보에 힘을 부여하고 신시대 연변 고품질 발전의 왕성한 생기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면서 문화체육으로 변강을 진흥시키고 단결로 변강을 안정시키며 산업으로 변강을 부유하게 하는 새로운 답안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축구는 연변의 가장 선명한 상징입니다. 올 여름과 가을 축구 열풍이 연변 대지를 휩쓸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과 연변축구연맹전은 서로 보완하면서 선수 단련, 높은 수준 검증에 완전한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본토 선수 리진이가 바로 두 연맹전에서 활약한 우수 대표입니다. 올해 17살인 그는 연변축구연맹전에서 령정 등령팀을 대표해 출전해 날카로운 돌파와 안정적인 득점 능력으로 최우수 공격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동북축구연맹전 무대에서도 계속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신세대 축구 역량의 본보기로 됐습니다. 리진입니다. 제2회 연변축구연맹전 우승을 차지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연변 본토에 뿌리내린 전민 경기인 연변축구연맹전은 전주 8개 현시를 진지로 기층에 입각하고 청소년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28개 경기를 전면적으로 펼쳤으며 전주 여러 민족 청소년 축구 애호가들에게 실전을 통해 성장하는 량질 플랫폼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경기는 전주 청소년 팀과 기층 축구 애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했습니다. 상시적인 실전 경기는 본토 선수들의 심리 자질과 경기 수준을 효과적으로 단련시키고 연변축구 후비인재 대우 건설에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주입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동북전역을 아우르는 높은 수준 도시축구 경기로서 연변 본토 축구 인재 실력을 검증하는 최고 수준의 경기장으로 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용감하게 분투하며 4강에 진출했는데 전 과정에서 용감히 앞다투는 경기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기층 연변축구연맹전의 정성어린 육성에서 동북축구연맹전 실전 검증에 이르기까지 연변축구인들은 초심을 지키며 분투해 축구의 고행이라는 금빛 간판을 더 빛내고 연변축구의 우량한 전통이 축구 경기장에서 대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두 연맹전에서 우리주는 변강 특색에 입각하고 민속문화 저력을 깊이 발굴해 전용 문화관광 IP를 만들고 전역 전파 행렬을 구축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연변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연변의 대외 지명도와 호감도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경기 기간 연변은 단일한 체육 경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속문화 공연을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경기장을 민속문화를 전시하는 창구로 만들었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춘회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학춤, 조선족 전통복식쇼, 창적 민족 가무가 륜번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형문화재와 현대체육이 융합돼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가까이에서 연변 민속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 제5대 전승인 리영화입니다. 이번에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을 준비해 현장에 와서 공연하게 됐습니다. 조선족 학춤은 유서 깊으며 안도의 뿌리를 내린 지도 1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연변의 무형문화재를 직접 보고 아름다운 연변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후코트, 통교, 신양, 대련, 장춘, 할빈, 개서, 연결 등 도시에서 펼쳐졌습니다. 각지 참가팀과 축구팬, 문화관광팀은 지역을 뛰어넘어 교류했습니다. 오리주는 경기 관람과 응원, 문화 교류 속에서 연변의 깨끗하고 정연한 도시 풍무와 열정적이고 소박한 인문 풍정, 독특한 변경 민속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줘 연변의 도시 명함을 더 널리 알렸습니다. 200명으로 무어진 연변 명태 응원단은 창의성 넘치는 민속 무용과 짙은 본토 특색의 응원 방식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이번 도 연맹전의 현상급 문화관광 IP로 됐습니다. 특색이 뚜렷한 명태춤은 여러 인터넷 플랫폼을 휩쓸면서 연변 특산물과 연변 민속, 연변 풍정이 널리 알려지게 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인터넷 흐름 경제와 경기장 경제의 발전 기회를 정확히 포착해 체육 경기 플러스 문화 관광 체험 플러스 상업 무역 소비 융합 발전 새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인기 IP로 전역 소비를 이끌어 경기 인기와 흐름을 변강 발전의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으며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명태 응원단과 명태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명태는 연변 특색 미식 산업의 소비 열풍을 이끌며 연변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의 생동한 축도로 됐습니다. 경기 열기는 명태 제품의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인기를 지속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연길 여러 명태 요리점의 고객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연길 주민 류내사입니다. 평소에도 즐겨 먹습니다. 요즘 동북축구연맹전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춤이 인기를 끈 뒤 틱톡에서도 봤습니다. 먹고 싶어서 와 맛을 봤는데 예전 그대로의 익숙한 맛이고 정말 맛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마선생입니다. 우리도 동북축구연맹전의 명태 응원춤을 봤습니다. 마침 연길에 관광을 왔는데 여행하면서 말린 명태도 맛봤습니다. 평소에는 매운 것을 별로 먹지 않는데 저녁에는 명태 껍질도 맛봤습니다. 식감이 좋아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우선 생방송실이 경기 화제에 맞춰 말린 통명태와 맞춤형 양념 세트 등 특색 상품을 혁신적으로 판매하고 전통 건조 공예와 먹는 방법을 보급하면서 연변 특색 농산물 우수 상품이 전국으로 판매되도록 조력해 경기 흐름이 판매량으로 효율적으로 전환되게 했습니다. 연변우선 생방송실 프로젝트 운영자 우혜성입니다. 우리 생방송실에서는 찢어놓은 말린 명태를 판매해왔습니다. 대중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양념도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지금 명태가 인기를 끌고 있어 판매량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우리주는 입장권 연동 전역 소비 역량 부여 모식을 지속적으로 승격시켜 오프라인의 분산적인 판매 촉진에서 온라인 일체화 운영으로의 도약식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우리주는 은련과 손잡고 연변 한장 입장권이 초대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130여 개 량젤 상가를 모아 경기 입장권, 고속 열차표, 비행기표 등 각종 권익을 종합시킴으로써 식사,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등전 소비 사슬을 아울렀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축구표로 미식 할인 받기 등 특색 혜택 활동은 소비 열풍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현역 상업 무역, 음식, 문화관광, 소매 시장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연길 백화상점 미식성 경리 최금요입니다. 입장권 탑승권 경제에 호응하고 고향팀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백화상점과 백리성에서는 특별히 경기장 열기 뜨겁게 미식 즐겁게 혜택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백화상점과 백리성에서 식사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당월 경기장 입장권을 가지고 백화상점에 와서 식사하면 이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10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주는 경기 전경을 혁신적으로 확장해 중국 조선족 민속원, 만달 광장, 부르하트, 연결시 1978 문창원 등 여러 곳에 경기 관람 제2현장을 설치하고 주제 장터, 야간 관광 경제, 변경 관광과 연동해 축구 관람 플러스 장터 구경 플러스 미식 체험 플러스 변경 관광 일괄식 체험 새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연결 주민 왕철입니다. 열의 방주가 정말 좋습니다. 연길의 밤 풍경도 볼 수 있고 유람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제2현장에서 동북축구연맹전의 뜨거운 분위기를 똑같이 느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단리입니다. 마침 주말 휴일에 맞춰 연기리와 꼬치를 먹으면서 동북축구연맹전을 보니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연글씨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삭입니다. 우리는 연변축구의 고향에 두터운 저력을 의탁해 비바 장터의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2관람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축구를 유대로 광범한 팬들을 한데 모아 본토 경기를 응원하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체육, 문화, 관광, 장터 소비의 심층 융합을 주동해 도시의 특색 명함을 1층 빛내려 합니다. 각지 문화 관광 부문은 쌍방향 추천과 자원 공유를 했습니다. 할빈, 장춘 등 도시들은 연변에서 문화 관광 추천 활동을 펼쳐 동북 문화 관광 일체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두 연맹전 경기는 변경 현역의 관광객 유동을 견인하고 체육 소비 새 정령을 육성하며 전역 경제 활력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엔진으로 됐습니다. 주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그냥 체육경기가 아니라 연변의 문화관광, 체육, 상업의 심층 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생동한 실전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우리는 문예 공연과 무형문화재 장터, 경기 분위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민과 외지 축구팬들에게 특색과 활력을 다 갖춘 문화관광 성회를 마련해줬습니다. 이번 활동은 체육을 매개로 하고 문화를 혼으로 삼아 연변의 온도와 저력, 활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빈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보고 및 교류합작처 처장 류창강입니다. 우리는 흥룡강성 문화 및 관광청을 따라 장터 추천 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빙설 대시계와 포세이돈 그리고 우리의 동북축구연맹전 특색 선물 세트를 가져와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연길에 와서 따뜻함과 진심을 느꼈습니다. 연길의 관광사업이 아주 활발하고 특색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관리와 풍경구 통관, 야시장 분위기 등 우리 할빈 문화관광이 배워야 할 점이 아주 많습니다. 연길은 정말 특색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총무하고 배우겠습니다. 경기장 내 선의 경쟁에서 경기장 밖의 문화 교류에 이르기까지 두 연맹전은 동북은 한 집안, 여러 민족은 한 마음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경기 기간 연변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 청소년, 주민들은 경기장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함성을 지르고 체육 성회를 즐기며 단결의 정을 나눴습니다. 내몽골, 흥룡강, 려옹, 길림 등 동북 각지 축구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로 벗을 사귀었습니다. 내몽골 축구 팬들은 하다를 증정하고 각지 축구 팬들은 우호적으로 교류하면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변 축구 팬 대옥함입니다. 내몽골 벗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다를 드리는 모습은 예전에 드라마나 뉴스에서 본 적은 있지만 이번에 처음 체험해봤습니다. 마음이 아주 격동되고 내몽골 특색 문화에도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류우붕입니다. 두 지역 사이에 이런 교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관광과 미식 등 여러 면에서도 서로 교류하고 촉진하길 바랍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입니다. 두 연맹전은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1층 풍부히하고 여러 민족, 여러 지역 대중 간의 심리적 거리를 효과적으로 좁혔으며 연변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이 단결 분투하고 사업 창업하는 정신 자세를 지속적으로 북돋아 변강 사회의 조화 안정과 장기적 안정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체육 경기에서 본토의 힘을 모으고 문화융합 속에서 민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며 쌍방향으로 서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발전 합력을 결집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언제나 활짝 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련 축구팬 연예사입니다. 누가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누가 이겨도 동북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동북이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호남축구연맹전 영주축구팬 대표 서휘입니다. 연변은 저의 인상 속 전통적인 축구의 고향으로 축구 분위기가 특히 뜨겁습니다. 대중축구는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합니다. 축구문화 교류와 문화관광 교류가 더 많아야 합니다. 연변주와 우리 영주, 호남축구연맹전과 동북축구연맹전이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유명 축구 선수 곡성경입니다.
0: 통과这个平台吧.
2: 저는 이 플랫폼을 통해 두 도시의 서로 다른 문화를 더 많이 보여주고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여러 도시 문화를 중국 전역 나아가 전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층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불씨를 이어가는 데로부터 지역을 뛰어넘어 널리 전파하고 도시에 힘을 부여하기까지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으로 전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서 마음과 힘을 모아 민족 단결을 공동으로 촉진하기까지 두 연맹전은 경계는 열기가 있고 문화에는 깊이가 있으며 단결에는 온기가 있고 발전에는 힘이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가 문화체육 융합 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나가면서 경계의 역량 부여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중들이 즐겨 참여하는 문화체육 활동을 더 많이 개최해 여러 민족의 한마음으로 뭉치는 힘을 모으고 변강 발전의 동력을 활성화하며 신시대의 연변 고품질 발전과 민족 단결 진보,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새로운 답안지를 지속적으로 써나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0: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국경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은 한창 울긋불긋 펼쳐지는 대자연의 향연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기 참 좋을 텐데요. 지금쯤 한창 여행의 길에 있는 분들도 많겠죠?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심리상담사 김광춘 선생님과 함께 여행을 둘러싸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심리상담사 김광춘 선생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한창입니다. 울긋불긋 대자연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가족 여행을 떠나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만큼 어디에 가나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연휴 중에서도 국경절 연휴 때는 계절적으로 날씨도 교청하고 기온도 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외출하기에 적합한 시기여서 가족 여행을 떠나기 참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우리들이 생활 수준 제고되고 또 전국 각지 여행지 건설 그리고 관련된 교통 운수업이나 서비스업이 발전 수준으로 제고되면서 전국적으로 여행이 나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 실력이 향상과 더불어 우리나라 개인 관광객이나 단체 관광객들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들이 늘면서 특히 지금 같은 이런 국경절 연휴 기간처럼 시간적으로 장거리 여행이 가능한 시기에는

0: 1월연행을 떠난 분들도 지금은 참 많죠. 예? 이번 국경자연휴기간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연변 지역의 여러 곳들도 국내외에서 온 관광객들로 거리가 붐비고 관광 명소마다 인파가 몰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은 이미 단순한 휴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삶의 질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즐기려는 많은 시민들이 심적인 수요를 강렬하게 표현하는 어떤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그러니 그 강행 군심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될수록 많은 곳을 돌아보고 가는 곳마다에서 인증샷을 남기는 어찌 보면 그 시간적 가성비와 량을 추구하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많았다면은 지금은 여행지에서 당지 생활을 즐기며 여유롭게 느끼려는 보다 질 높은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올해 우리나라 국내 관광시장이 가장 큰 변화로 현역 관광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북경이나 상해도 이런 특대 도시나 혹은 대도시를 찾고 유명 대형 관광지로만 사람들이 모이는 하늘은 그걸 우리가 다 갔을 리싱이라고 했죠. 예?
1: 네.
0: 우리말로 하면 뭐 번개실 여행이나 뭐 훑어보기실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 예.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류였다면 올해는 각 지방의 그 특색 있는 현실로 그 작은 도시나 농촌 지역이 현역 관광산을 활용한 이런 느긋한 여행을 즐기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와 함께 또 전 사회적으로도 이 지방 경제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면서 이런 추세를 더 선명하게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변 지역도 바로 이런 현역 관광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국적으로도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국경자연휴를 맞으면서 중국여행신문사에서 추천한 전국 9곳 이런 보물급 현역 관광 지역 가운데 우리 연변주의 연결시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실은 연결시뿐만 아니라 뭐 훈춘이 변경 특색 관광이나 도나의 발효문화 유적 관광 혹은 용정의 민속문화 관광 등 우리 주내 각 현시는 모두 저마다의 매력을 갖춘 좋은 이런 현역 관광 지역인데 관광 산업이 우리 지역사회 지속적인 발전에 더 많은 공헌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년 우리 주내 각 현시 관광시설 건설이나 여행 코스도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국내 관광객들이 여행 만족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요즘은 정말 여느 날씨가 나들이 하기 참 좋은데 이번 연휴 기간에 그 사업상의 수요나 가정 상황 등으로 오늘까지도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도 몇 날 남았는데 남은 연휴 기간에 당일이나 1박 2일 정도로 우리 주내 여러 곳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죠. 뭐 이번 국경절 여행을 뭐 선생님도 어디 뭐 다녀오셨나요?
0: 네, 저는 요즘 그 연휴 기간에 멀리 타지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마침 그 도문에 계시는 우리 집안 어른이 생일이라서 도문에 갔다가 그 짧은 여행으로, 예, 그 가족들과 함께 그 3, 3일 국도를 따라서 그 삼합을 걸치고 또 령정에 들러 그 둘러보고 연기로 돌아오는 정말 어찌 보면 잠깐의 그런 현역 관광을 했습니다.
1: 예. 멀리 아니고 가까운 곳이라도 볼만한 거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0: 네. 그렇죠.
1: 예.
0: 그래서 그 보니까 그 국민들 연휴 기간이어서 그 고속도로 무료 정책을 활용해서 자강차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1: 맞아요.
0: 그 도문시내 안에서 그 331 국도에 들었을 때 그 이미 유명한 관광 명소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철도고
1: 네.
0: 국문 근처에서 막 차가 막 정체되기도
1: 네.
0: 하고 그랬네.
1: 그래요.
0: 그리고 그 331 국도에 들어선 후에도 우리 연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그 잔업 번호판을 찬 차들이 많아서 참 오히려 거리가 막 그 흥성흥성한 그런 명절 여행 분위기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331 국도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이 도로 상태가 좋다 보니 그 정말 드라이브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주 참 쾌적이었습니다. 그, 그 길에 그 차가 달리면 음악 소리도 나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나고 그리고 또 삼합에 도착해서는 오랜만에 그 망각각 정자에 올라가서 그 두만강변이 풍경도 천천히 구경하고 그리고 또 룡정 시내로 그 들어서기 전에 그 삼합자에서 오면 그 룡정 시내 들어서기 전에 그 교회에 저희 그 고향 집터가 있는데 거기도 그 들러서 둘러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는 그 그런 생각을 문득 들던데 그 외지에서 온 공학객들과 달리 우리 연변 지역에 고향이 있는 분들은 뭐 특별히 그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자기 어떤 고향집 있던 곳이나 익숙히 알던 곳들을 그 근년에 변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즐겁고 희생된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우리 가봐서 감회가 참 새로웠습니다. 저는 고향이 용정인데 제가 태어나서부터 대학 입학생까지 줄고 살았던 집이 그 20여 년 전에 도로건설 용지에 포함돼서 그 증용되면서 그때 그 바로 부모님들 연길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도로가 중간으로 지다가 보니 제가 살던 그 고향집은 그때 이미 그 뭐 온데가 쇼시 자취를 감췄지만 그 저희 집과 골목길을 사이두고 옆에 있던 단층집들은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한 12여 년 전에 가봤을 때는 계속 사는 주민들도 일부 있었고 제가 2년 전에도 가봤는데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살지 않았지만은 많은 집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그 집들을 기준으로 아, 저기 저 길이지만은 저기 원래 우리 집이 있던 곳이 혼자 추정하여서 그걸 돌아보면서만 이 기억을 떠올리며 잠깐 향수에 서서 있기도 했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 바로 가보니까 그 길 양키냈던 집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 토지가 깨끗하게 정비되어 보니, 아이, 옛집 임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도 가고 뭐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도 그거 갔는데 그거 가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어느 게 우리 집 자리인지 찾을 수가 없어서. 다행히 그 전에 가봤을 때 제가 기념으로 남겨드리고 찍어뒀던 사진들이 그 핸드폰 속에 있어가지고 그 바로 새로 생긴 도로에 피는 그 전봇대들 위치로 겨우 아 이게 우리 집 자리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
1: 몰라보게 변했어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우리가 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한 20여 년 지나가도 막 두 번 강산이 변했으니까. 예.
1: 그랬네요.
0: 그래서 그곳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을 더듬어서 혀에 잠겨서 예?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참 강경무량했던 잠깐의 어떤 추억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연변 지역이 이제는 뭐 전국도 유명한 이제 목적지로 되었지만 우리는 그 자기가 일상적으로 사는 곳이라서 이게 너무 익숙하여서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거나 또 새롭게 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잘 보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맨날 같은 곳에 사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거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이 지역도 사실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근절연의 짧은 여행을 통해서 이 추억이 담긴 고향 땅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그 변화된 모습을 새롭게 보고 우리 연변 각 현실의 숨은 매력들을 절박하는 것을 통해서 이 힐링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짬짬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이 여행의 질은 방문한 그 명소의 숫자가 뭐 얼마나 되나 얼마나 유명한 곳을 내가 많이 가봤나 이런 거나 혹은 또 뭐 이동 거리가 뭐 얼마나 먼가 이런 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좋은 추억을 쌓는 것이 휴가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고향 땅에서도 이 해내 관광을 하며 질 높은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 기간이 아니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뭔가 힘들고 지칠 때 또 그 혹은 뭐 방황하면서 고독스러울 때 아니면 또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싶을 때 정말 그 자기가 살던 어릴 시대 살던 고향 땅으로 혹은 뭐 정말 마음이 내킨 대로 차를 몰고 이 주내 여러 곳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이런 힐링 여행을 떠나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확실히 뭐 명절 문화로 관광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선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 관광의 매력은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나름 어디에 있다고 봐요?
0: 네, 근년에 보면 이 자기가 관광지에서 찍은 여행 사진이나 또 동영상들이 몸에 공개하는 일반인들도 많아지고 또 그 여행을 전문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매체에 그 동영상을 올리는 이런 왕홍들도 많아지면서 네. 그 여행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어떤 시대를 반영하는 이 유행으로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이런 현대 사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이 생활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바로 이런 유행을 또 추구하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유행 자체도 여러 가지 매력들이 바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 여행에는 우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1: 네.
0: 특히 그 요즘처럼 절주가 빠르고 긴장한 일상생활을 반복하는 이런 현대인들은 뭐 학업 압력, 직장 경쟁, 또 생활 부담 등으로 이런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빠져서 이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로 바로 여행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어떤 원초적인 심리 속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보고 싶고 뭐 호기심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여행지와 같은 안전하고 편안하면서도 또 새로운 환경 속에 있으면 대뇌 속에서 바로 즐거움을 유발하는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호르몬이 바로 분비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잘 분비되고 반복적인 활동 속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여행지를 가면 다 새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면 더

0: 걷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이라는 이런 새로운 짝을 찾아 움직이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이 힐링 시간을 바로 갖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저는 그 여행의 매력이라면 여행은 이 가족 관계를 강화하려는 우리 어떤 심성의 욕구도 만족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줄줄바르는 현대사회 이 대부분 가정들을 보면은 한 집에서 살아도 평소에는 각자 일로 바빠서 함께 하면서 서로 깊이 교류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행은 가족이 함께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어떤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실정을 봐도 가족들이 함께 떠나는 가족 여행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명적 기간에 온 사람들 봐도 다 정말 로인들부터 해서 어린애까지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오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 여행의 의미는 다만 뭐 돈이 있으니까 당신이 뭐 놀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평소와는 다른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또 함께 특색 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그 즐거운 체험하면서 어떤 가족 공동의 그 추억을 바로 누적하면서 가족의 유대를 우리가 튼튼하게 바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족 여행은 가족 간 이성을 돈독하게 하면서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요, 실생활에서 보게 되면요, 관광은 또 돈도 들어야 하고, 뭐 시간도 들어야 하고,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다 또 의미가 있고 또 가성비가 높은 관광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여행을 하면 뭐 힐링도 되고 가족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참 좋은 점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 시간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원인 등으로 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네. 뭐 돈이 없거나 혹은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 정말 돈도 시간도 두 가지가 다 없어서 여행을 엄두내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그 국제적인 같은 이런 명절 기간이나 저는 이제 상담해보면 어떤 그 방학 기간에도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아, 방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여행을 떠나니까 꼭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여행을 떠나야만 할 것 같은 어떤 사회적인 압력을 느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아, 내 친구 누구는 또 부모가 전혀 갔다거나 애가 집에서 자꾸 그런 말을 하면은 하고는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이 스트레스를 해소한 도구로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정말 여행이란 말만 들어도 어떤 집에서는 정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면은 정말 이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또 양정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여행을 하는 것은 어디에 가든 또 무엇을 하든 가족의 응집력과 친밀감을 높이고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가족 나들이를 하는 데 바로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대로 따라하다가 이 가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정말 뭐 카드를 막 먼저 굽고서 여행을 갔다 오는데 그러면 그 카드 요금 때문에 오히려 힘겨워지기보다는 그 가족의 지혜를 모아서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고 가성비도 높은 이런 여행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지청할 만한 여행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행이 가정 여행을 추천합니다.
1: 네.
0: 그 가정 경제 형편상 그 화려한 여행을 못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1, 2년 전부터 여행지나 나들이 목적을 정하고 평소에 그 생활 소비 돈에서 가족 성원 모두가 그 목표치를 정해서 그 바로 저축을 해서 그 돈으로 여행을 떠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애들은 무슨 말고 정말 그 대지적금 통에 그 동전이나 전돈도 넣거나 부부는 그 적은 돈이라도 그 정기 저축을 하거나 해서 이 조금씩 모인 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난다면은 저 우리가 지금은 뭐 그 카드를 긁거나 뭐 유채지불이나 알리페이 이런 선지불 방식으로도 돈을 먼저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써서 군자만적인 여행보다도 오히려 정말 그 뒷골목 태산으로 해서 막 모은 돈으로 여행을 따라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이런 여행을 추천하는 것은 이런 여행을 하자면은 그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내내 늘 기대와 희망을 지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1년 정도 준비하면 아 이제 몇 달 있으면 갈 수 있겠구나.
1: 그렇죠.
0: 이런 정말 그 기대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고 또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려는 의욕도 높아지고
1: 네.
0: 저축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이러면은 의욕도 생기고 또 애들도 이 가정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옆에 친구가 뭐 뭐 해외여행

0: 또 울 집도 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애가 아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도 이 과소비를 줄이거나 어떤 심리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전선들도 많아서 그 단순한 여행이 의미를 떠나서 가족 이성을 깊현데도 효과가 큰 겁니다. 네. 둘째로는 가까운 곳에서도 여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굳이 꼭 먼 곳이 아니더라도 정말 전국왕 홍도시로부터 이제는 정말 해녀 관광이 중점적으로 사람에게만 우리 연변 지역 보면서 막 자연과 인문이 어우러진 그 뭐 중력학 현실과 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이나 자연 풍경 관광지들도 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목적지로 여행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기면은 뭐 농업 위주의 연변 지역 특성상 풍수의 계절이기도 한데 지금 바로 뭐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서 뭐 농촌 마을에 들어서 뭐 논이나 밭들도 둘러보면 좋겠죠. 우리는 근본에 원래 농경민족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면 많은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나 뭐 그 우체대들은 다 농민이었던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만약 입사를 어디서 나는지 공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는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가을인 농촌 지역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가성 나들이를 하면 아이들이 새로운 체험으로 될 수 있고 또 일상에 대한 감사함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고 가성비 높은 여행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여행을 대하는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목적은 여행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힐링하고 나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것이지 뭐 먼 곳에 갔다 왔다거나 화를 여행했던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과 비기는 경쟁심이나 과식은 오히려 여행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멘트나 이런 데 다른 사람들이 여행 갔던 거 올리면 나도 올리고 싶고 또 뒤지지 않겠나 하면 해외여행을 갔다면 나도 뭐 해외여행은 아니라도 정말 국내에도 아주 먼 곳으로 가고 싶고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억지로 정말 그 경제적으로나 시간상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한다면 오히려 바로 그 행복한 자기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정말 여러 나라로 해외여행을 자주 갔다 왔던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우리 연변이 어떤 산적 건물 좀 곳을 다 다녀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먼 곳은 가졌지만은
1: 아직도 우리 장백산 관광 못 간 것도 들어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0: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어때는 뭐 여행 성수기 때 그 정말 유명한 관광지로 가면은 사람들 너무 많아서 그 가서 사람 구경만 하고 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또 이런 명성지 여행보다는 정말 맑은 신념을 흐르는 뭐 이름도 모를 산 속에서라도 우리가 자연에서 감동하고 마음이 정말 이르며 가족과 좋은 추억을 남긴 그 소박한 여행이 오히려 더 힐링이 되는 이면 여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뭐 비행기나 뭐 호화력에선 타고 뭐든 해외거나 먼 곳으로 여행이 아니라도 어떤 정말 뭐 가족끼리 자전거 여행이라도 자기 자신이 일상을 탈출하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분위기 전환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가성비가 높은 좋은 여행이라고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사회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여행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나 다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자신만의 개성과 우리 가족만의 색채를 지닌 그 의미 있고 가성비 높은 여행을 실천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뭐 국경절 연휴와 같은 명절을 맞아서 굳이 꼭 뭐 먼 곳이 아니더라도 전국 왕홍 도시로 소문이 높은 우리 고향 연변의 곳을 돌아보며 가족 행복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변도 뭐 둘러보면 볼 것 많잖아요. 바빠서 못 가 그렇지. 시간 여유로. 그런데 또 뭐 서로 뭐 가족 행복을 다진다고 떠난 여행이 서로 가족 성원 간에 모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 봤어요. 부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0: 네. 가족 여행은 가족 성원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여행 도중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족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현상들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행복한 가족 여행을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여행 도중에 여러 가지 그 모순 충돌될 수 표면에서 잘 처리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행지에 낯선 환경 속에 있으면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그 불안이나 초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르는 곳에 가면은 기쁘기도 하지만은 좀 불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와 다른 풍경들을 보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대뇌도 그 새로운 작으로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여행이 설렘이나 어떤 즐거움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자극이 너무 많으면 대뇌도 점차 필요해지고 그래서 짜증이 나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 부딪히면은 그 익숙하지 못한 패턴을 내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쉽게 화를 내거나 또 가족이

0: 좋은 것 같습니다.
1: 예? 네.
0: 그래서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별로 혹은 또 그 풍취어 등에 따라서 여행에 대한 기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시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체력전으로 떠든 느긋한 휴식을 원할 수도 있고 부모 세대는 뭐 어떤 역사 문화 체험을 원하는데 어린애들은 또 어떤 그 놀이터 같은 데를 가려하고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같은 세대를 해도 부부간에도 어때는 서로 다른 어떤 자신만의 여행에서 중점적으로 출연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 누구나 다 다를 뿐인 겁니다. 때문에 여행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여행 스타일이 다른 점을 서로 협상하고 타협해서 그 어떤 시간대에는 저는 그 원하는 대로 서로 갈라져서 같은 지역에 갔지만은 다른 농소를 여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미리 다 소통하고 세워놓으면은 무슨 순돌이 셔서 여행 계획과 뭐 준비하는 것도 애들한테도 어떤 것들을 준비시키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협력해서 바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너무 완벽한 여행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심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여행 계획을 세웠더라도 뭐 날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또 관광적이었던 돌발 상황 등으로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1: 네.
0: 저도 여행을 떠나보면 정말 그 계획한 대로 딱 될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벽하지 못한 상황으로나 어떤 불편함이나 실망감을 서로의 체험으로 돌리며 가족끼리 싸우는 상황을 바로 비면해야 되는 거죠. 예? 오히려 그 돌발 상황을 여행에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관장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대처하거나 혹은 대체 방안으로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엉뚱한 곳에 가서라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관적인 태도로 가정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여행이란 걸 잊지 말고 느슨하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로 이런 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체적인 피로도 우리가 잘 관리하면 휴식을 잘 취해야 됩니다. 그 쉽게 떠날 수 없는 여행이기 때문에 관광지에 가면 우리는 저도 모르게 그 이욕이 너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정말 시간적 경제적 어떤 가성비를 추구하게 되니까 정말 강형군식 여행으로 될수록 많은 곳을 돌아보고 또 많은 것을 체험해 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면은 뭐 하루 5천 보도 안 걷던 사람이 여행 가면 한 2만 보 정도로 막 걷거나 이러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며칠 더 지나면 바로 신체적 피로가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때 보면은 뭐 저녁에 좀 막 지쳐서 호텔에 돌아오면은 너무 많은 걸 봐가지고 오히려
1: 맞아.
0: 내가 오늘 하루 뭐 봤던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그게 오히려 힘든 여행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이 지치고 바로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 이러면 심적으로 바로 예민해져서 모순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
1: 네.
0: 그러므로 그 여행 일정 속에 반드시 그 충분히 휴식도 할 수 있는 바로 여유 시간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어딘지 아마 한 두 날 지나면 세 번째 날에 한 반날은 뭐 호텔에서 쭉 있어도 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정을 짜면 좋죠.
1: 네.
0: 그래서 평소에 쌓인 피로를 풀려고 그 휴식을 목적으로 여행한다는 우리가 여행 본연의 목적을 잊지 말고 여행 과정에서도 휴식하고 향수하는 그런 질 높은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1: 그렇죠. 네.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를 풀 수 있는 즐거운 여행 휴식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여행이야말로 진정 의미가 있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나름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진정 의미 있는 여행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여행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즐겁자. 예.
0: 그렇죠. 여행 1차적인 목적은 그 일상을 떠나서 몸과 마음을 휴식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본인 거죠. 즐거움이 네. 있어야 그 속에서 뭐 체험한 모든 것들보다 큰 힘도 바로 지니게 되는 겁니다.
1: 네.
0: 즐거운 느낌이 있고 그것이 훗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그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네.
0: 다음으로 그 진정 의미 있는 여행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행을 통한 느낌과 깨달음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오고서 아, 그래서 봤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어떤 걸 느끼고 깨닫고 이런 것에 대해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느끼고 깨달으면 먼저 가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제 제가 제대로 봐야 되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같은 자연 풍경이나 건축물 등을 봐도 거기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섬세한 우리가 잘 보이고 느끼는 것도 많을 수 있지만은 그걸 모르면은 같은 곳에 가서 봐도 그 사전 학습이 없이 그저 두 눈으로만 정말 그 보는 거죠. 눈으로는 보지만은 그 잘 모릅니다.
1: 맞아요.
0: 아, 그저 봐도 안 그래도 아, 저 이런 건물이 있고 나면 이 건물이
1: 그저 보고 사진 찍어오고
0: 네 그렇죠.
1: 되면은
0: 예. 야 그거 우리가 본 거는 그저 그 건물이

0: 멋있던 거지만 이건 누가 살던 건물이고 어째서 이렇게 유명한지도 우리가 배경 지식을 알면은 아 저기는 저 구멍도석에 뭐 총탄이 맞겠던 구멍이구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섬세하게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래.
0: 때문에 잘 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 여행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여행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여행지에 대한 이런 배경 지식들을 알아보고 중점적으로 보시는 이런 경관들 우리가 미리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어떤 틀려서 다 볼 수 없으면 그래도 내가 딱 보자 했던 것만은 정말 섬세하게 아주 잘 봐야 거기서 우리가 뭘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느끼기 위해서는 저는 그 감성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산을 보면은 정말 와 웅장하다. 뭐 계곡물에 가서 손을 한번 잠궈도 와 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느낌을 그 탄성과 함께 표달하네요. 이 자기들로도 즐거워지고 또 누구나 가족들이 다 그렇게 기뻐하면은 다 더 기쁨이 더 커지고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하면서 잡생각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한다면은 그 감성으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고 그 감탄사가 바로 저절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1: 그래.
0: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여행을 통해서 깨달음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은 사색이나 명상처럼 효과적인 그 마음의 수영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볼 때 여행하면 일상과 다른 그 낯선 상황 속에서 객관적인 자의식이 강해지면서 잡생각 끼어들 틈이 없어집니다.
1: 네.
0: 그러면 순간이 깨있음이 이루어지면서 일상과 다른 환경 속에서 그 자연스럽게 어떤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평소의 생활과 인생을 살아가는 대한 깨달음도 바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여행의 효과는 여행이 끝난 후에도 저는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통해서 평소에 쌓였던 그 스트레스를 풀고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느라면은 그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생각들도 바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한 후에 우리는 결국은 다시 그 평소의 생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이 현실에 대한 도피가 아니라 여행을 통한 이런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이 평소의 평범한 생활을 보다 충실하게 다시 활기차게 시작한 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행의 가치가 남김없이 발휘되는 의미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끝으로 지금도 한창 가족 여행 중에 있는 분들에게 팁 같은 걸 한번 드린다면요.
0: 네. 지금도 한창 가족 중인 분들 하고 뭐 다음번 가족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팁으로 되는 말씀 드리자면 아래 같은 세 가지 방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서두르지 말고 여행 일정에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국회전 등 이런 명절 기간이나 방학이면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거나 이런 것들이 그 길어집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강아지도 아주 붐비게 되죠.
1: 맞아요.
0: 그래서 그 하루에 여러 곳을 빡빡하게 돌아보는 기억을 세우면은 온 가족이 모두 피로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 신체의 피로는 심적인 예민함을 미식도 유발하고 쉽게 여행 중 그 작은 일에도 바로 서로 짜증이 나서 그 서로 다투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1: 예, 네, 맞아요.
0: 그렇죠. 지금 정말 여름이랑 떠나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줄을 기사해서 한 반 시간씩 막 서 있고
1: 더워서도 짜증이 나고 사람이 많아서 짜증이 나고 줄 서야 되고 하니까
0: 그렇죠. 그러면은 그 뭐 즐거워할 여행이 오히려 고역으로 변해버리는 것인데
1: 맞아요.
0: 그래서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과도하게 짜진 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유가 있는 여행 일정을 소화하면 좋습니다. 둘째는 그 과학기술이 가져준 편리함을 충분히 활용해서 전성 피로를 줄이고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티켓 구매나 호텔 예약은 물론 비행기에 탑승 수속 등 여행 과정이 많은 일들은 지금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익숙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달과 함께 지금 뭐 비행기 탑승 수속할 때 공항에서 수화물을 붙이는 것 등도 자기가 편한 시간에 셀프로 진행하여 일을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려면은 그 아무리 아름답고 뜻깊은 곳에서도 진정으로 그곳의 여행을 우리가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잘한다는 것은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두어서 지금의 풍경 혹은 또 지금 무엇을 먹으면은 지금의 맛을 느끼고 또 내 앞에 지금 가족이거나 뭐 누가 있다면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도 그대로 느끼면서 교감해야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즐거운 여행이고 이민의 여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행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뭐 보고 느끼고

0: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깨달음도 오고 하면은 정말 똑같은 자기 원래 일상으로 돌아와서 볼 때도 자기 직장의 사람도 그렇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 정말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충분히 새로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네 행위 그 묘미를 충분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국경절 연휴를 맞아서 명절 문화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을 둘러싸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여러분 모두가 의미가 있고 즐거운 가족 여행으로 생활의 활력을 찾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쾌한 시간 남은 뭐 휴일도 잘 보내시고요. 돌아오는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2: MBN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의생활 방송 교통문의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에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
3: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